0: 유입된 요일별 배출제. 10년 넘게 시행된 가운데 시민들의 평가는 엇갈립니다.
1: 분리해서 된다, 요일별. 안 그러면 막 짬뽕으로 갔다가 아무데나 그냥 버려버리면 안 되잖아. 요일별 해줬지.
2: 해야 되는 요일마다 좀 다르기도 하고, 그래서 뭐 매일매일 챙겨야 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니까 좀 불편하긴 하시더라고요.
0: 쓰레기 배출을 돕고 현장을 관리하는 근로자들은 대부분 지금의 요일제가 낫다는 의견입니다.
3: 엉망이지. 안 되지. 지금 밖에 하는 것도 사람 안 지키시면 엉망이고 그다음에 지키시니까 조금 낫지. 이것도.
0: 이런 가운데 제주도가 쓰레기 배출 체계를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요일이 아니라 언제든 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위성곤 지사의 공약에 따른 겁니다. 시민들의 배출 불편을 줄이자는 취지인데 제주도는 다음 달부터 연구 용역을 통해 요일별 배출제의 성과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상시 배출제로 전환할 경우 필요한 인력과 장비, 예산 등을 따져볼 계획입니다. 다만 10년 넘게 시행되면서 현장에서 어느 정도 정착된 제도를 다시 바꾸는 데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4: 급격한 그 쓰레기량의 증가라든가 재활용률의 저하, 그리고
5: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입니다.
4: 예상되는 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환경적 비용 증가와 함께 그동안의 시스템의 붕괴가 발생하는 점 등을 냉정하게 직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0: 시민들의 배출 불편을 줄이기 위해 검토되는 상시 배출제. 편의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10년 넘게 정착된 배출 체계를 바꿀 경우 재활용률을 유지하면서 수거 현장의 부담까지 줄일 수 있을지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6: 네, 국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 협상이 결렬되면서 미국이 200억 달러 규모의 캐나다산 제품에 50%의 관세를 부과하자 캐나다가 대규모 보복 관세를 예고했습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현지 시간 22일 미국 측이 제시한 통상 협정 조건을 수용할 수 없다며 워싱턴의 고율 관세 부과에 대한 맞대응으로 미국산 철강과 낙농품, 가전제품, 농기계와 펄프 등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카니 총리는 우리는 미국이 제시한 제안을 수용할 수 없으며 그들이 요구한 것 역시 내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7: 제이미 싱크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현지 시간 22일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 협상이 결렬된 것과 관련해서 캐나다의 보복 관세에 대응하는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어 대표는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미국은 캐나다의 보복에 대응하는 조치를 추진하고 있고 관심은 미국 노동자와 미국의 공급망을 보호하는 데 있다고 말했습니다. 캐나다는 현지 시간 21일 무역 협상에서 미국이 막판에 제시한 조건 변경이 불공정하다며 협상 중단을 선언했고 미국은 22일 0시를 기해 약 200억 달러 규모의 캐나다산 제품에 관세 50%를 부과했습니다. 캐나다는 이에 맞서서 미국의 관세 부과 규모에 상응하는 관세를 미국산 제품에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요. 그리어 대표의 대응 조치 발언은 캐나다의 보복 방침에 미국이 추가로 맞대응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6: 이란이 이라크 유조선의 호르무즈 협 통과를 일부 허용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이란 국영 IRNA 통신을 인용해 이란 정부가 일부 이라크 유조선에 호르무즈 협 통과를 위한 특별 허가를 내줬다고 보도했습니다. 통과가 허용된 이라크 유조선의 숫자나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7: 미국이 오는 24일 이란을 상대로 한 경제적 D-Day 선포를 예고한 가운데 이란 내 온건파 정치인들이 전쟁을 끝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현지 시간 21일 이란 내 대표적인 협상파로 꼽히는 마수드 페지시키안 대통령이 현지 매체 인터뷰에서 전쟁은 어느 시점에는 끝나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 역시 아무리 많은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국가에 자금이 돌지 않는다면 발전을 이룰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소개했습니다.
6: 러시아의 공습으로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에서 이틀째 민간인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7: 기차역과 쇼핑센터 등 민간 시설이 잇따라 공격을 받았는데 우크라이나도 러시아의 정유시설과 물류시설을 겨냥한 드론 공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8: 오데사의 한 기차역이 깨진 유리창과 잔해로 뒤덮였습니다. 러시아의 드론 공격을 받았지만 사망자는 없었고 열차 운행도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수도 키이우와 남부 자포리자에서는 러시아 드론 공격으로 각각 한 명씩 숨졌습니다. 이틀째 도심에서 사상자가 발생한 겁니다. 전날에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고향 크리비리흐의 쇼핑센터가 두 차례 러시아 드론 공격을 받았습니다. 최소 16명이 숨지고 130명 넘게 다쳤으며 건물 상당 부분이 불에 타 무너졌습니다. 실종자도 아직 여러 명 있습니다.
5: 공습 경보가 끝난 뒤에 그 곳에서 차를 몰고 빠져나왔습니다. 1km 정도 갔을 때 차에서 내려서 바닥에 앉아 주저울었습니다. 쇼핑센터 공습 부상자입니다.
8: 유엔에 따르면 지난달 우크라이나 민간인 사망자는 최소 437명으로 1년 전보다 70% 증가했습니다. 2022년 5월 이후 4년여 만에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우크라이나 역시 러시아에 대한 장거리 드론 공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벨고로드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으로 민간인 2명이 숨졌고 러시아 대형 온라인 유통업체 오존의 물류 창고도 공격받았습니다. 두 나라가 서로의 기반 시설을 겨냥한 공세를 확대하면서 전선에서 떨어진 도심까지 민간인 피해가 번지고 있습니다. YTN 한상욱입니다.
6: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경제 시설을 공격해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며 보복을 경고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현지 시간 22일 러시아 국영 TV와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정권이 우리 경제를 파괴하려 한다. 스스로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이라며 가장 민감한 경제 부문을 겨냥한 보복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7: 이런 가운데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현지 시간 22일 방공망이 고갈된 우크라이나에 요격 미사일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X에 대낮 러시아의 두 차례 공습으로 크리비리흐의 쇼핑센터에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를 했는데 우크라이나가 영공을 방어하고 침략을 저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수단을 지원하는 게 중요하다고 적었습니다.
6: 네, 오늘 오전 전남 광주 해남군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7: 최근 해남 지역에서는 사람이 진동을 느낄 수 있는 정도의 지진이 7차례나 연달아 일어나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회부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송수연 기자, 지진이 언제 발생한 겁니까?
9: 네, 오전 6시 43분쯤 전남 해남군 서북서쪽 21km 지역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전남 광주 지역에는 최대 진도 4의 흔들림이 전달됐는데요. 실내에서 많은 사람이 진동을 느끼고 밤에는 잠에서 깨기도 하며 창문이나 그릇이 크게 흔들리는 수준입니다. 실제로 지진 발생 직후 소방당국에는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건물이 흔들렸다는 유감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해남에서 발생한 지진은 올해 들어 한반도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행히 현재까지 접수된 인명이나 시설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6: 네, 그런데 이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한 게 오늘이 처음이 아니라고요?
9: 네, 해남 지역에서는 지난 14일부터 규모 2.0 이상의 유감 지진이 7차례 발생했습니다. 유감 지진이란 사람이 뚜렷하게 진동을 느낄 수 있는 정도의 지진을 뜻하는데 진동을 느낄 수 없는 수준인 미소 지진을 포함하면 모두 71차례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먼저 지난 14일부터 3일 연속 규모 2.1에서 2.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제는 규모 2.3, 어제는 규모 2.7의 지진이 일어난 뒤 오늘 새벽엔 더 커진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7: 네, 그런데 지난 2020년에도 비슷한 현상이 있었다고요?
9: 네, 해남 지역은 지난 2020년 4월과 6월 사이 한 달 만에 70여 차례가 넘는 연쇄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이를 지진군 혹은 군발 지진이라고 부릅니다. 한 번에 대형 본진 없이 좁은 영역에서 소규모 지진이 때지어 지속해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거대한 단층 하나가 한 번에 깨지는 대신 지하 약 20km 깊이에 얽혀있는 미세 단층들이 지각 응력을 받으면서 조금씩 연속으로 쪼개지며 에너지를 방출할 때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하에 축적된 에너지가 다 해소될 때까지 당분간 소규모 여진이 더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이에 따라 기상청은 지진에 대해 집중 감시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먹으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4: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5: 안녕하십니까. 국토안전관리원 원장 박창근입니다. 안전은 우리 사회 최고의 가치이자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건설 현장 안전 확보, 국가 주요 시설물 유지 관리, 지하 안전 관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 파트너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 국토안전관리원에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 이 캠페인은 국민의 안전 파트너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합니다.
6: YTN News FM.
7: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내일까지 해상에는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특히 서해 남부와 제주 해상, 남해 동부 해안에 물결이 높겠고요. 남해안과 제주는 당분간 강한 너울이 유입되겠습니다. 앞바다에서도 2m에 달하는 파도가 치기 때문에 물가 접근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이동량이 많지는 않아서 여유 있게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위로 마포와 용산 지역에서 난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성산대교와 양화대교 사이 3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약 20분 전에 났는데 아직 처리 전이고 주변 혼잡해서 주의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가양대교에서 월드컵대교 가는 길 1차로에서 녹지 작업 진행 중입니다. 뚝섬로 자양동 방향 한남역에서 뚝섬길 사거리 구간 1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아직 차량 여러 대가 정차 중이고 시간 조금 더 필요하겠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원효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 녹천교에서 상계교 구간 서행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양재에서 반포까지 6km 정도 정체고 양재 부근 진출로 2차로에서는 고장난 승용차를 처리 중입니다. 영천 갓길에서도 고장난 차량 처리 중이고 부산 쪽은 안성에서 천안분기점 구간 차로 교대하면서 긴급 노면 보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각 구간 안전하게 지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새말 부근 3차로에서 노면 요철 주의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각 천천히 이동하시는 게 좋은데 이제 안개는 다 거쳤고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양주에서 법원 구간 노면 습기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0: 즐거운 아침, 일상 속 신나는 배경음악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YTN 라디오 휴일 음악 감상 프로그램 뉴스 앤 뮤직 9시 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9시 뉴스 앤 뮤직 양수진입니다. 음악이 건네는 평화로운 휴식의 시간 온전히 만끽해 보시기 바랍니다. 8월 23일 일요일 아침 함께하는 9시 뉴스 앤 뮤직 첫 곡은

사이먼 앤 가펑클 스카브로 페어 9시 뉴스 앤 뮤직 첫 곡으로 함께 듣고 왔습니다. 여름의 막바지라고는 하는데 이 막바지의 여름 더위가 좀 길어질 것 같죠? 지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지친 우리의 몸의 리듬을 찾아줄 수 있는 음악들 다양하게 감상해 볼게요. 휴일 아침 여러분들은 뭘 하며 지금 라디오 듣고 계신가요? 이야기 나눠주세요.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듣고 싶은 노래들 있으시다면 문자와 채팅통에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스마트폰 앱 라이브 채팅창은 무료입니다. Bill Withers의 Lean on Me, Paul Anka의 I don't like to sleep alone 노래 두 곡 더 띄워드릴게요.

9시 뉴스앤뮤직입니다. 음악과 뉴스 함께 감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드론 뉴스들 살펴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향해 정치 공작의 책임을 지고 농래전 의원과 국민께 지난 과오에 대해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신현영 대변인은 어제 국회 기자회견에서 정치 검찰 출신이자 윤석열의 신복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노 전 의원을 한순간에 범죄자로 취급한 그날을 기억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한 의원은 여전히 불법 수집 증거로 무죄가 나온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며 이는 불법 수사를 자행한 검찰의 만행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농래전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위법 수집 증거 배제라는 형식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 의원은 어제 SNS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노 전 의원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처럼 큰 소리를 치고 있다며 계속 우길 거면 당시 대화가 담긴 녹음 파일을 같이 들어보자고도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이 수사 검사가 추가로 영장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문제 삼아 녹음 파일을 증거에서 배제했을 뿐 노 전 의원이 돈 봉투를 받은 실체는 없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기록적인 호우 피해가 발생한 경남 거제와 통영에서는 일요일인 오늘도 대규모 수해복구와 2차 피해 예방작업이 진행됩니다. 거제시는 중장비를 동원한 집중수거반을 현장에 배치해 침수된 대형 폐기물과 포사를 집중적으로 치울 예정입니다. 통영해경은 한산도 등 섬 지역에 경비함정과 인력을 대거 투입해 복구 작업을 돕고 있으며 방제정을 통해 해상 부유물 수거 활동도 이어갑니다. 이와 함께 지자체와 의용소방대, 자원봉사자들은 침수 지역 전역을 대상으로 전염병 예방을 위한 비상 방역 소독을 실시합니다. 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뉴스 전에 들으신 노래 두 곡은 폴 앵카의 I Don't Like to Sleep Alone이었고요. 그리고 빌 위더스의 Lean on Me였습니다. 8920번님, 아침 7시부터 선곡될 음악들 아주 잘 듣고 있습니다. 이제야 인사드려요. 인사를 하고 나니까 마음이 편해지네요. 라고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잘 듣고 있다고 이렇게 9시 때. 그럼 벌써 3시간째 듣고 계시는 거네요. 고맙습니다. 3500번님, 택시기사입니다. 삼육병원 아닌데요. 너무 복잡하게 차가 많습니다. 차간 거리 유지하며 깜빡이 잘 켜주시길 바랍니다. 꼭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어요. 안전거리 확보하시고 뭔가 차선 변경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깜빡이를 켜고 함께 매너 운전을 하자고 3500번님 보내주셨어요. 휴일이니까 또 차간 이동도 많을 수도 있는데요. 우리 오늘 모두 함께 안전하게 하루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문자와 함께 유민 Everything to Me 신청곡 전해주셨는데요. 바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만나볼게요. 3500번님 듣고 싶어 하셨던 노래 닐 세카다의 You Mean Everything to Me 그리고 마이클 잭슨의 Ben 카펜터스의 Only Yesterday까지 노래 세 곡 만나고 옵니다.

9시 뉴스의 뮤직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경찰이 지난 5월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 씨를 찾기 위해 대대적인 수색에 나섰지만 이렇다 할 단서를 아직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어제 제주서부경찰청 인력을 추가로 투입해 장 씨의 마지막 휴대전화 신호가 포착된 한림항과 또 장 씨가 머문 숙소를 중심으로 범위를 넓혀 수색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장 씨의 생활 반응이 전혀 없고 당시 CCTV 영상은 보존 기한 때문에 대부분 지워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편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 씨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경찰관이 또 다른 실종 신고도 허위 종결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실종자 수색에 나섰지만 뒤늦게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어제 오전 숨진 채 발견된 남성 실종자가 A경

경찰청장이 허위로 종결한 실종신고 건의 당사자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실종자가 시신으로 발견된 건 실종신고가 접수된 지 51일 만입니다. 앞서 이 실종자의 가족은 지난달 2일 경찰에 신고를 접수했지만 A경장은 가족에게 연락해 실종자가 무사하다는 취지로 거짓 내용을 전한 뒤에 사건을 해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간추린 뉴스 살펴봤습니다. 9시 뉴스 앤 뮤직 노래 세 곡 보내드리면서 마무리합니다. 조니 내쉬의 I Can See Clearly Now, F.R. David의 뮤직, 비틀즈의 Hey Jude 띄워드리고요. 저는 10시 20분 뉴스 앤 뮤직으로 먼저 가 있겠습니다.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하늘은 둥실, 거리는 뚫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공연, 불꽃 드로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 예술축제.
1: 고향 등일시.
2: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YTN's
3: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후에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적게는 5mm, 많게는 40mm의 비가 올 텐데 비가 오기 전에 날씨 즐겨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현재 서울 27.3도, 부산 32.4도, 광주 31.3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은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고요. 이후로는 전국 하늘 맑겠습니다.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양재 부근 갓길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반포까지 6km 정도 밀리고 있고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방향 덕소 3패에서 남양주 요금소 구간, 화도 분기점에서 서종 구간 서행 중입니다. 서울 방향은 남양주 요금소 4차로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 방향 중동에서 송내까지 밀리고요. 일산에서 시흥 구간은 차로를 교대하면서 노면 보수하는 작업 중입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양화대교에서 서강대교 가는 길 3차로에서 차선 도색 작업 중인데 아침부터 2시간째 이어지고 있고요. 앞으로 시간 조금 더 필요하겠습니다. 가양대교에서 월드컵대교 구간도 1차로를 막고 녹지 작업 중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 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잇과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2: 첫 소식입니다.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 씨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경찰관이 다른 실종 사건도 허위 종결한 사실이 확인돼 긴급 체포됐습니다.
3: 장 씨와 똑같이 무사하다고 보고를 한 뒤 사건을 마음대로 종결한 건데요. 이 실종자는 어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봅니다. 김근우 기자, 또 다른 허위 종결 사례가 확인됐다고요?
4: 네, 경찰은 허위 종결 사건 피의자 A경장이 장미란 씨 외에 실종된 60대 남성 B 씨에 대한 신고도 허위로 종결한 점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어제 제주 한림항 주변을 수색하다가 숨진 B 씨의 시신을 발견했는데요. B 씨는 지난달 2일 실종돼 가족들이 경찰에 신고했지만 사건을 맡은 A경장이 무사하다며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아서 위치를 알려줄 수 없다고 말한 점까지 장미란 씨 사건과 똑같았습니다. B 씨 가족들은 장미란 씨 사건을 본 뒤 담당자가 같은 경찰관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다시 신고를 접수했는데요. 결국 무사하다던 A경장의 말과는 달리 B 씨는 실종 51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장 씨와 마찬가지로 경찰 실종자 관리 시스템에서 B 씨 사건을 지운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경장이 시스템에 장 씨와 B 씨가 숨졌다는 의미로 변사 등을 입력해 사건을 삭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직무유기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 상태였던 A경장은 이런 사실이 드러나면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A경장이 다른 사건도 이렇게 허위 종결한 사례가 있는지 모두 살펴보고 있습니다.
2: 네, 어이가 없는 일이긴 한데요. 장미란 씨 관련 수색은 아직 진척이 없습니까?
4: 그렇습니다. 경찰은 어제부터 제주 서부경찰서 인력을 추가 투입해 수색 범위를 넓혔지만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장 씨의 휴대전화 신호가 마지막으로 끊긴 한림항, 또 머물렀던 숙소 주변을 중심으로 수색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장 씨의 생활 반응이 전혀 없고 당시 CCTV 영상도 보존 기한을 넘어 대부분 지워진 탓에 단서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담당자였던 A경장이 장 씨를 찾았다며 사건을 허위 종결해 수색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어젯밤 장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다는 보도가 나왔다가 오보로 정정됐고 앞서 말씀드린 60대 남성 B 씨의 시신으로 확인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김근우입니다.
2: 네, 대체 이런 경찰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요? 논란이 커지자 경찰이 대응 체계를 보완할 대책을 내놨습니다.
3: 하지만 성인 실종자에 대한 강제 수색을 보장할 근거가 없다 보니 법률적인 공백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손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5: 석 달 전 담당 경찰관이 장미란 씨 실종 신고를 자체 종결하면서 수색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는 지적에 경찰은 뒤늦게 개선책을 마련했습니다. 담당자 홀로 사건을 종결하지 못하도록 관리자의 확인을 거치는 이중장치를 실종자 관리 시스템에 도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 같은 조치만으론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아동이나 치매 환자, 정신장애인의 실종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즉각 수색과 위치 추적에 나설 수 있습니다. 반면 성인은 강제 수색 규정이 없는 데다 일단 가출인으로 분류된 뒤 실종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결국 생존율을 좌우할 초기 추적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6: 실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나이에 꼭 차별을 두어서 신속한
7: 이용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입니다.
6: 집행하고 행사하는 것에 기준이 될 필요는 없다.
5: 물론 단순 가출 신고까지 모두 수색에 나설 경우 경찰 인력 부담이 커지고 아동 등 취약계층 실종 수사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범죄 혐의점이 확인될 때 적극적 수색을 보장하도록 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됩니다.
8: 아동에 준해서 만약에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경찰에게 인력이라든가
7: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 행정학과

0: 교수입니다.
1: 되지 않는 상태에서 엄청난 부담만 주는.
2: 현행 22대 국회엔 성인 실종도 강제 수색하게 하는 법안이 계류돼 있습니다. 현실적인 수사 여건을 고려하되 실종 사건 대응의 틀을 보완하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3: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어제 제주에서 실종된 30대 여성 장미란 씨의 실종 사건과 관련해 실종자 가족에게 허위 제보를 반복한 10대 A군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실종자 가족에게 신음소리를 들려주면 실종자를 찾게 해주겠다는 등의 문자와 장난 전화를 17차례 가까이 보낸 혐의를 받습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충동적으로 그랬다고 진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군의 추가 범행을 막기 위해 전기통신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 응급조치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4: 네, 다음 소식입니다. 3대 특검의 자녀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온 2차 종합특검팀이 활동을 마무리합니다. 종합특검팀의 180일에 걸친 수사 기한은 오늘로 종료되는데요. 내일 오전 11시 과천 종합특검 사무실에서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총괄 발표하는 최종 브리핑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종합특검은 지난 2월 권창현 특별검사가 임명된 뒤 같은 달 25일에 출범했고요. 두 차례 수사기간 연장과 한 차례의 특검법 개정을 거치며 180일 동안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2차 종합특검은 처음부터 특검 무용론에 휩싸인 채 시작을 했습니다. 180일 동안의 수사에도 속도가 더디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요. 향후 법원의 판단이 성적표를 가르게 됐습니다. 우정훈 기자입니다.
5: 종합특검은 출범 16일 만에야 관저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을 상대로 첫 강제수사 물꼬를 텄습니다.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100일이 넘게 걸렸습니다. 임명 엿새 만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신병을 확보하고 곧장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에 앉혔던 내란특검의 속도전과는 대비를 이뤘습니다.
6: 지하조사장으로 들어가지 않은 이유 있으실까요? 종석 특검을 8년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만나셨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5: 이 때문에 수사력이 부족한 게 아니냐는 지적은 종합특검에게 늘 따라붙는 꼬리표와도 같았습니다. 권창영 특검이 꺼내든 카드는 헤비테일 전략. 수사 중반까지는 혐의를 충분히 다지는 데 주력하고 기소는 수사 막바지에 집중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앞선 특검보다 적은 검사 수로 공소유지 부담을 최소화해야 하고 3대 특검 자녀 사건 수사라는 특성상 수사 난도가 높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7: 진행되는 수사는 물론 앞으로 있을 공판에서의 공소유지에 심각한
8: 김재미 2차 종합특검 특검부입니다.
5: 실제 수사 종료를 앞둔 지난 2주 동안 종합특검이 기소한 피의자는 45명. 직전까지 11명만 재판에 넘긴 것과 비교하면 그야말로 줄기소였습니다. 다만 구속영장 기각률이 65%에 이르는 데다 혐의 자체에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 기각 사례도 여럿이어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기소한 건지 물음표 섞인 시선도 적지 않습니다. 특검이 내세운 헤비테일 전략의 성패는 결국 향후 재판에서 얼마나 유죄를 끌어내느냐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4: 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윤 전 대통령의 2심이 다음 달 본격 시작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다음 달 8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기를 진행합니다. 윤 전 대통령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아내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27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대선 당시 무속 논란으로 지지율에 문제가 생겼던 점 등을 살펴보면 허위 사실을 공표할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3: 네, 날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더위가 한풀 꺾인다는 절기 처서지만 무더위는 여전합니다. 낮 동안 33도를 웃도는 더위가 찾아오겠고 서쪽 지역에는 소나기가 내릴 전망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기상 상황과 전망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고한석 기자, 오늘 처서지만 더위는 꺾이지 않는다고요?
9: 네, 덥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절기가 무색하게 무더위가 계속됩니다. 지난밤 제주도와 부산 등 남부지방에서는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현재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발령됐습니다. 대구와 전남, 광주, 울산에는 폭염경보가, 영남권과 호남권, 충청권 대부분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어제 비가 내리면서 수도권 기온은 크게 오르지 않았는데 오늘은 다릅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광주와 전주 최고 기온은 35도로 전망됩니다. 처서가 지나도 더위는 식을 줄 모르겠습니다. 보통 이맘때 서울 아침 기온이 22도, 낮 기온이 30도 정도인데 이번 주 서울 아침 기온이 25도 선으로 열대야까지 나타나겠습니다.
3: 네, 이렇게 무더운 날씨 속에 소나기가 오는 곳도 있다고요?
9: 네, 어제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시간당 20에서 30mm 강한 비가 내렸습니다. 오늘도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부터 저녁 사이 경기 남부와 충남, 전북 서부, 경남 서부 내륙 등에 5에서 40mm 소나기가 지나가겠습니다.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 요란하게 내릴 것으로 보이고 같은 지역이라도 강수량의 차이가 크겠습니다. 소나기가 그친 뒤에는 습도가 높은 상태라 체감 더위는 더 심하겠습니다.
3: 태풍 상황은 어떻습니까?
9: 네, 태풍 사우델은 중국으로 향할 가능성이 큽니다. 태풍이 우리나라에 직접 상륙하지 않더라도 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열대 수증기가 한반도로 밀려들 수 있습니다. 특히 북쪽의 찬 공기와 충돌하는 경계면에서는 다시 장마철 같은 정체전선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국지성 폭우 가능성도 커서 태풍의 움직임을 주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구한석입니다.
3: 전세 보증금을 집주인이 아닌 공공기관에 맡겨 보증금 떼일 걱정을 덜어주는 정부 사업이 곧 시작됩니다. 전세 월세화로 커진 주거비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인데 집주인들의 참여가 관건입니다. 김웅래 기자입니다.
0: 주거비 부담을 키우는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만 보더라도 2017년 이후 7년 동안 전체 전월세 가구 가운데 월세 비중이 7.8%포인트나 늘었습니다. 전세 사기 여파가 이어지며 전세보다 월세를 원하는 세입자들도 꾸준히 늘었습니다.
10: 부모님이나 엄마 같은 경우에, 이모 같은 경우에도 좀 두려운 마음에 월세로 실제로 거주를 하고 계시거든요.
0: 정부가 전월세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다음 달부터 보증금 신탁 사업을 시작합니다. 세입자는 집주인 대신 공공기관에 전세보증금을 맡겨 걱정을 덜고 집주인은 공공기관으로부터 매달 보증금 운영 수익을 월세처럼 받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사업 참여가 의무가 아닌 상황에서 집주인들이 얼마나 참여하느냐입니다. 개별 집주인들의 경우 전세금을 다른 목적의 레버리지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업 참여도가 그리 높진 않을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11: 임대주택을 건설이나 매입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자금을 보증금을 통해서
12: 레버리지로 활용하고 회장입니다.
11: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단순하게 이제 보증금의 예치 신탁을 통한 이런 수익 보전만으로는
0: 정부는 개별 집주인들의 참여는 장담할 수 없다면서도 사업 진행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내다봅니다. 공실에 따른 손실 보전과 월세에 대한 임대소득세 감면 등의 혜택이 있는 만큼 어느 정도 참여를 이끌 수 있다는 겁니다.
13: LH 신축 매입 사업에 대해서 500호, 개인 임대도 있지만 임대 사업자
14: 최인호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입니다.
13: 임대 사업자도 있고 여러 이제 청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0: 보증금 신탁 사업은 다음 달 공모를 시작으로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정부는 많은 집주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앞으로도 맞춤형 유인책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3: 국제 소식 알아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소통한 사실을 공개하자 북한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누구의 말이 맞느냐 의문이 커지는 상황에서 트럼프의 친서가 북측에 전달된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선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15: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북미 대화 추진 의지를 강조하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화 요청에 응답했다고 불쑥 공개했습니다.
16: 김정은 위원장이 왜 대화 요청에 응하지 않았죠? 응답하지 않은 걸 어떻게 합니까? 김 위원장이 응답을 했습니까? 네, 응답했습니다.
15: 미국은 물론 트럼프 한반도와 그 주변국에까지 파장이 일었는데 북한은 하루 만에 관련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김 위원장 동생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밝힌 겁니다. 북미 간 진실 공방 속에 누가 거짓말을 하는가에도 관심이 쏠렸습니다. 다만 트럼프가 말한 김정은 위원장의 응답이 직접적인 소통이 아닐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지난해 6월 북한이 김 위원장에게 보내는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 수령을 거부했다는 사실이 전해진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 트럼프의 친서가 북측에 전달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수신 거부를 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좋은 응답으로 읽힐 수 있다는 겁니다.
17: 제 개인적 판단으로는 아마 친서가 전달된 거 아니냐.
16: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자연구위원입니다.
17: 27번이나 친서를 주고받았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렇게까지 말했다면 뭔가 시간이 갔겠죠. 그러면 답장은 안 왔지만 받은 것 자체에 친서가 될 수 신호가 될 수 있거든요.
15: 친서가 아니더라도 북한 외교관이 상주하는 뉴욕이나 베이징의 북미 간 채널을 통해 소통이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18: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19: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18: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20: 우리 집 도어락 쉽게 살 수 없을까?

0: 도어락은 고민 말고 문지기닷컴. 데이팩으로 전화세요.
1: 하루 한 번쯤 가요. 30다 데이팩
0: 건강해.
1: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1: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0: 건강기능식품. 지금까지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0: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신토부리와 농도부리의 상생정신을 잇는 대국민 농촌활력운동 농심천심운동. 대대로 이어온 우리 땅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고 도시와 농촌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끈끈하게 연결돼 지속 가능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농민의 마음을 하늘처럼 여기는 생각. 우리 농촌을 직접 찾고 응원하는 작은 실천 하나가 대한민국 농업의 힘찬 맥박을 뛰게 만듭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의 주인공이 돼 우리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3: YTN FM.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아직 더위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폭염특보가 확대 강화되면서 정오 이후로는 서울과 수도권에도 폭염주의보가 발효되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 33도까지 오르겠고요. 전주 35도, 대구 34도로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체감온도는 체온을 육박하기도 하겠습니다. 몸이 약하신 분들은 실내에 머물러 주시고 수분 섭취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동군포 1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일직분기점에서 금천구간 정체입니다. 서울양양고속도로 양양방향 덕초 3패에서 남양주요금소 구간, 화도분기점에서 서종까지 서행흐름 보입니다. 서울방향은 동산요금소 갓길에 고장난 승용차가 정차 중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기흥에서 신갈분기점 구간 정체 조금 늘었고요. 양재에서 반포 구간 6km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가양대교에서 월드컵대교 가는 길 1차로에서 아침부터 계속 작업 중이고

강화대교부터 밀리고 있습니다. 양화대교에서 서강대교 가는 구간 3차로에서도 작업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포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서행 중이고요. 일산 방향은 동호대교에서 동작대교 구간 밀리고 있습니다. 강남권 정체 조금 늘었는데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잠실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정체입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0: News, Music, News and Music.
1: 와이텐 라디오 10시 뉴스 앤 뮤직 이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양수진입니다. 이 시간도 실시간 주요 뉴스와 함께 다양한 올드팝 즐겨보겠습니다. 첫 번째 곡 바로 만나볼게요. 프레디 팬더의 Before the Next Teardrop Falls.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 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0: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1: 모든 인쇄 가능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0: 국민인쇄 성원에드피아.
2: 8월 23일 일요일 아침 함께하는 YTN 라디오 10시 뉴스 앤 뮤직입니다. 일요일이면은 한 주 생활하시다가 예쁜 풍경, 꽃사진들 찍어놨다가 이렇게 한 번에 선물해 주신 우리 애청자님이 계신데요. 주황색 능소화 사진에 눈이 되게 가네요. 저는 또 요즘 되게 분홍 그 백일홍꽃 그것도 되게 예쁘더라고요. 아, 분홍, 주황 꽃들 이야기 사이에서 또 1069번님은 빨간 태양초를 말리려고 널고 있습니다. 일하면서 라디오 들어요 하고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이 손이 엄청 많이 가죠. 하루에 한두 번은 꼭 뒤집어줘야 되고 밤엔 또 이렇게 실내로 들여다놔야 되고 온 정성을 다해 태양초 고추를 말려서 또 잘 빻고 갈아서 김치 만드는데도 쓰고 하는데 손이 많이 가지만 그래도 건강하게 음식 이렇게 하나하나 정성을 다해 준비하시는 그게 참 좋죠. 날이 좀 더울 수 있으니까 물도 자주 드시고 그늘에서 좀 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다양한 이야기들 기다리고 있어요. 문자와 채팅통에 참여해 주시면 돼요.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보내주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0945번 우물정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YTN 라디오 스마트폰 앱 라이브 채팅창은 무료입니다. 메리 맥그리거의 Torn Between Two Lovers 먼저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존 덴버의 Take Me Home Country Road까지 두 곡 더 만나고 옵니다.

10시 뉴스앤뮤직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오전 10시 33분 지나고 있고요. 들어온 뉴스들 살펴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오늘 오전 전남 광주 해남군에서 발생한 규모 3.1의 지진과 관련해 국내 모든 원자로 시설의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진앙에서 가장 가까운 한빛원전의 지진 계측값은 0.0032G로 내진 설계 기준인 0.2G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안의 현장 점검 결과 한빛원전을 비롯한 전국 원자력 시설에서는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국방부 국방정보본부는 우크라이나 측이 제기한 북한군 추가 파병 동향에 대해 북한의 파병 준비는 있지만 현재 파병 임박 징후는 식별되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방정보본부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관련 동향을 추적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북한군 추가 파병설은 지난달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처음 제기한 것으로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이 러시아에 3만여 명을 추가로 파병하기로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지난 19일 담화에서 추가 파병설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며 우크라이나의 자작극이라고 부인했습니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내일로 예정됐던 부분 파업을 일단 유보하고 임금 협상 교섭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차 노사는 내일 울산 공장에서 제17차 교섭을 열고 임금 인상 폭과 정년 연장, 해고자 복직 등 쟁점 사안을 두고 협상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노조는 교섭 상황을 지켜본 뒤에 모레로 예정된 부분 파업의 진행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네, 드론 뉴스들 살펴봤습니다.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은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주중 공휴일 매시 20분 생방송으로 함께하는 음악 감상 프로그램입니다. 다양한 장르별 시대별 음악 만나보고요. 또 실시간 주요 뉴스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도 적극적으로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라이브 채팅창 열려 있어요. 스마트폰 앱에 있습니다. YTN 라디오 스마트폰 앱 라이브 채팅창 참여하시면 무료 참여 가능합니다. 노래 두 곡 더 만나볼게요. 리오 세이어, When I Need You, 나자렛의 Love Hurt.

YTN 라디오 10시 뉴스 앤 뮤직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 살펴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체 118석 중 80석을 차지한 제11회 서울시의회가 모레부터 첫 안건 심의와 함께 시정 질문을 위한 임시회를 시작합니다. 여소 야대 구도 속에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민주당 간의 정면 충돌이 예상됩니다. 특히 민주당은 오 시장이 폐지했던 중증장애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복원 조례안을 전체 의원 공동발의로 발의해 예고했습니다. 아울러 TBS의 서울시 출연기관 지위 회복과 함께 정상화를 촉구하는 결의안 등도 제출해 오 시장을 향한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18일 동안 진행되는 이번 회기에서 민주당의 시정질문과 주요 안건 처리를 둘러싸고 서울시와 시의회 간의 대립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일본 혼슈 동남부 이바라키현 남쪽에서 오늘 오전 2시쯤 규모 5.9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진원의 깊이는 약 68km로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이바라키현, 사이타마현, 지바현, 도쿄도 아다치구 등에서 일본 기상청 지진 등급인 진도 5 약의 흔들림이 관측됐습니다. 진도 5 약의 흔들림으로 인해 대부분의 사람이 공포를 느끼며 선반에 있는 식기류, 책장의 책이 떨어질 수 있는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도쿄 23구에서 진도 5 약 이상의 흔들림이 관측된 것은 지난 2021년 10월 7일 혼슈 지바현 북서부를 진원으로 하는 규모 5.9 지진 이후 처음입니다. 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10시 뉴스 앤 뮤직 함께 하셨는데요. 이 시간 끝곡으로 세 곡 보내드리면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11시 20분에 시작하는 11시 뉴스 앤 뮤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퀸의 I Want to Break Free 그리고 스위트의 Love is Like Oxygen, 보니 타일러의 It's a Heartache 세 곡 띄워드릴게요. 11시 20분에 다시 뵙죠.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석입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위에도 묵묵히 일상을 지켜내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을 전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먼저 헤아리고 생활에 힘이 되는 정책으로 답하겠습니다. 지친 마음에는 힘이 되고 고단한 일상에는 쉼이 되는 시원한 그늘이 되겠습니다. 바쁜 하루에도 몸과 마음을 돌보는 여유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게 되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YTNS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낮 동안 폭염과 소나기 소식이 동시에 들어있어서 습도가 높아지겠습니다. 날은 후텁지근할 텐데요. 통풍이 잘 되는 옷차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남해안과 제주 해안은 당분간 너울이 강하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요일이라 이동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고 소식은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데요.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서창분기점 갓길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중앙고속도로 춘천방향 대저분기점에서 초정까지 밀리고 있고 횡성 부근 갓길에는 고장난 차량이 정차 중입니다. 부산방향은 치악 2터널 3차로에서 고장난 대형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정체 살짝 늘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 방향 계양에서 송내 구간 정체고 일산 방향은 소래터널에서 중동 구간, 김포에서 자유로 구간 서행하고 있습니다. 시흥에서 계양 구간은 차로를 교대하면서 작업 중이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기흥에서 신갈분기점, 양재에서 반포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한강 주변에서 서행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에서 제공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3대 특검 이후로 남은 의혹을 수사해온 2차 종합특검팀의 수사기간이 오늘로써 마무리됩니다. 내일 오전에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이 열리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서연 기자, 오늘로 2차 종합특검의 수사기간이 끝나죠?
2: 네, 180일의 수사기간이 오늘이면 마무리됩니다. 지난 2월 출범한 2차 종합특검은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해왔는데요. 수사 막바지에 공소제기를 집중하는 이른바 헤비테일 전략에 따라 최근 2주간 40여 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일단 윤정부 대통령실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씨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 등을 기소했고요. 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으로 윤 전 대통령도 추가 기소했습니다.
1: 네, 내일 오전 11시에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이 열리는데요. 주목할 부분은 어떤 걸까요?
2: 네,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마무리하겠다며 출범한 만큼 어디까지 규명했는지가 관건일 거로 보입니다. 특검 출범 직후 핵심 수사 대상으로 꼽혔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이나 서울 양평 고속도로 의혹 관련 윗선 수사가 대표적입니다. 또 윤정부 대통령실의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 개입 의혹의 최종 처분도 관심입니다. 종합특검은 지난 4월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이라며 대대적인 수사를 예고했는데 권영빈 특검보의 이해충돌 논란 이후 별다른 진척이 없었던 상황입니다. 2차 종합특검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들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다시 넘어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유서연입니다.
1: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내일로 예정됐던 부분 파업을 일단 유보하고 임금 협상 교섭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차 노사는 내일 울산 공장에서 제17차 교섭을 열고 임금 인상폭과 정년 연장, 해고자 복직 같은 쟁점 사안을 두고 협상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노조는 교섭 상황을 지켜본 뒤 모레로 예정된 부분 파업의 진행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3: 네, 정치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민주당 김민석 신임 대표의 취임 첫 주였는데요. 지도부 회의부터 인사까지 집권 여당의 풍경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당의 언어부터 태도까지 모두 바꾸겠다는 일성대로 체질 변화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4: 김민석 신임 당대표는 대표직 수락연설에서 더 유능한 민생 중심 정당을 만들겠다며 대변혁을 예고했습니다.
5: 국민 여러분, 민주당을 바꾸겠습니다. 언어도
6: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입니다.
5: 태도도 문화도 진화할 것입니다.
4: 단순한 노선 변경에 넘어 체질을 싹 바꾸겠다는 의지를 보인 건데 취임 첫날부터 변화의 흐름은 뚜렷했습니다. 가장 먼저 기업으로 치면 이사회격인 최고의사결정기구 최고위원회의 풍경부터 달라졌습니다. 의례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리던 것을 김민석 후 출범 뒤 두 차례 회의 모두 현장을 찾아 진행한 겁니다.
7: 중앙당은 서울이고 시도당은 지방이다라는 개념을 벗어나서 최고회의도 한두 번 정도가 지방에서 계속 개최될 것이기 때문에
4: 준비한 발언을 번갈아 낭독한 뒤 중요한 논의는 비공개 진행하던 회의 방식도 확 바뀌었습니다. 김 대표가 원칙적으로 회의를 전부 공개하기로 지시한 건데 당 안팎에선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 생중계를 연상시킨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이 밖에 앞으로 당의 모든 행사를 국민에 대한 존중으로 시작하겠다며 정중례, 이른바 90도 인사도 도입했고
7: 당의 언어는 글이 아니라 글입니다. 국민과 당원들을 향해서 우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는 절을 한번 하는 것으로
4: 당의 모든 뉴스가 새벽부터 당의 플랫폼에서 시작해야 한다면서 민주당 TV 출범도 예고했습니다. 김민석 후 출범 첫 주 지도부 회의부터 인사 방식까지 당의 풍경이 빠르게 바뀌었습니다. 국민에게 더 가까이 더 투명하게 알리겠다는 취지인데 보여주기식을 넘어 실질적인 소통 문법의 변화를 이끌어낼지 주목됩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3: 최근 부동산이나 증시 같은 여당의 악재 이슈에도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율은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내 갈등이 계속되며 대한정당으로의 존재감이 사라졌다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8: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반발 여론은 장관을 향해서 기어서 다니란 이 대통령의 농담 섞인 말로 이어졌습니다.
9: 저 부담이 늘어나는 쪽은 엄청나게 반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기어서 다니세요.
8: 한미연합훈련을 대폭 축소하겠다는 미국 쪽 움직임엔 국방과 외교장관 모두 자신들은 몰랐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10: 한미 정부 당국자는 아무도
6: 안드레 국방부 장관입니다.
11: 저희도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6: 조현 외교부 장관입니다.
8: 여기에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실책이나 끊이질 않는 대통령 재판 공소 취소 논란까지 최근 정부 여당 악재 이슈가 계속되며 이 대통령 지지율은 취임 뒤 최저치를 오갔습니다. 여느 때보다 대여 공세와 대안 제시로 국민 마음을 살 법도 하지만 국민의힘은 반사 이익은커녕 20% 중반의 지지율 답보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역 의원 징계나 당 조직 정비를 둘러싼 충돌 등 내부 갈등에 여념이 없는 모습 때문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멱살이나 무소속 지원, 각종 실언에 일부 총선 출마가 어려울 정도의 징계가 떨어지자 사냥개다 단두대냐란 험한 말들이 터져나왔습니다.
12: 윤리위가 아니라 정치적 숙청의
6: 진종우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8: 국민의힘의 각 지역 책임자격인 당협위원장들을 모두 다시 뽑아보려는 시도엔 당내 투톱 정점식 원내대표까지 반대하며 쪼개진 내부 구도를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13: 우리 지도부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권위가 없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총선
6: 보세준 국민의힘 최고위원입니다.
8: 이제 중진들로 무게추가 옮겨간 장동혁 대표 퇴진 충돌은 어느새 공개 말싸움이 일상이 됐습니다.
14: 나는 희생하지 않고 그냥 대표 한 명 죽여서 우리가 그냥
6: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14: 승리했을 때는 중진들이 희생했을 때입니다.
15: 근데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거는
6: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15: 지금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물러나는 게 더 맞겠다 확실히.
8: 당 지도부에선 기득권을 가진 의원들이 장 대표의 이른바 개혁 시도를 막으며 내용이 불거진 거란 불만도 감지됩니다. 다만 징계의 타당성이나 정책 추진 방향을 떠나 장 대표 스스로 리더십을 돌이켜봐야 한다는 지적이 당 안팎에서 계속됩니다. 곧 취임 1년을 맞는 장 대표가 내부 갈등을 외연 확장 동력으로 바꿀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3: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김민석 대표 취임 이후 처음으로 고위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대책을 둘러싸고 본격적인 입법 조율 작업이 시작된 건데요.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7: 정부를 만들고 또 재창출도 해야 하는
6: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7: 또 민심을 반영해서 입법을 담당해야 하는 입법자적 책임감을 가지고 당에서 정부와는 다르게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최종 결론을 낼 때까지는 건강한 긴장감을 잃지 않고 정부와 치열하게 토론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2026년 세제 개편안,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 중점 법안 추진 방안 등입니다. 특히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은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은 사안입니다. 정부와 대통령님의 부동산 공급 확대 기조와 세제 개편 방향에 원칙적으로 공감하는 위에서 몇 가지 보완 의견을 드립니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현실의 다양한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를 폭 넓게 인정하면서 사각지대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부세의 경우에는 현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비거주자의 세 부담이 자연 증가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 공제를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조정하고 종부세 세부담 상한을 200%로 늘리는 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양도세의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장기 거주 소득 공제로 전환하는 것은 실거주 중심의 주택시장 정책이라는 방향의 긍정성이 있으면서도 제도 개편의 연쇄작용이 전월세 시장에 부정적 파급을 미치지 않을지에 대해서 세심하게 짚어봐야 한다고 봅니다. 주거 안정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공급 확대입니다. 전방위적인 택지 마련과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해 강구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전부 다 동원해야 합니다. 정부에서 최선을 다해서 애쓰고 계신 것을 잘

0: 알고 있습니다. 당에서도 속도감 있는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해 인허가 절차 단축과 각종 규제 혁파 등 집권당으로서의 입법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당청관계와 당정관계는 더 긴밀해져야 합니다. 헌법, 정치사의 경험, 민주당의 당헌 당규에 따라서 당정청관계를 더 심화, 강화하고 필요하다면 더 긴밀하게 제도정비도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다시 뜁니다. 당정청이 다시 손잡고 뜁니다. 감사합니다.
1: 네, 다음으로 한성수 국무총리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2: 네, 어제까지 비가 많았는데 비도 거치고 또 날도 이렇게 개인 날 뵙게 돼서
3: 한성숙 국무총리입니다.
2: 반갑게 인사드립니다. 국민과 당원들의 선택으로 여당 대표로 선출되신 김민석 대표님께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자리가 더 익숙하신 것 같은데 지금 새로운 자리에 가셔서 또 새롭게 이렇게 뵙게 되니 더 반갑습니다. 함께 지도부를 이끌어가게 된 한병도 원내대표님과 한정혜 사무총장님 그리고 권칠승 정책위장님께도 축하의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무엇보다 김민석 대표께서는 얼마 전까지 국무총리로서 국정의 한 축을 이끌어 오셔서 또 정부가 가진 고민과 현장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의 당정청 협의는 더욱 각별하다고 생각됩니다. 민생과 개혁의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하는 책임이 막중한 만큼 의견을 교환하는 당정청에서 해결책을 만드는 당정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생경제 회복과 함께 부동산 시장의 안정 또 조세제도의 합리화 등 한시도 미룰 수 없는 과제들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세제 개편과 부동산 문제는 국민의 관심과 또 체감도가 높은 사안인 만큼 여러 작은 제도 변화의 하나도 또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력이 높은 만큼 아까 당대표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부분에서 세심하게 보고 함께 정교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2026 세제 개편안과 함께 수도권 주택공급 방안을 어떻게 신속하게 할 것인지 또 민생 법안에 관련된 중점 법안 추진 방안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당정청이 함께 점검해서 신속하게 보완하고 추진해서
4: 네, 관련된 고위 당정 협의의 결과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경제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증시는 여전히 변동성이 큽니다. 이번 주엔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주목해야 하겠는데요. 오는 27일에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도 예정돼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인 기자, 이번 주 증시 전망부터 해볼까요?
5: 네, 지난 한 주 동안 코스피는 그 전주보다 0.93% 밀린 6,912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이에 대해선 미국 30년물 국채 금리가 5.3%를 넘어서는 등 주요국 국채의 금리 부담이 커지면서 반도체 종목을 중심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주 후반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규모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 등에 코스피는 낙폭을 상당 부분 만회했습니다. 이번 주 우리 시장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는 중요한 일정으로 오는 26일에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최근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한 AI 순환 금융에 대한 시장에서의 경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엔비디아가 AI 투자와 자금 조달 지속 가능성에 어떤 답을 내놓을지 또 어떤 실적 전망치를 내놓을지가 관심입니다. 또 앞서 미국 재무부가 국채 재매입 규모를 두 배로 늘리기로 했다는 발표에도 하루 만에 국채 금리가 반등하는 등 지난주 채권 시장을 크게 흔들렸는데요. 이런 가운데 오는 28일 예정된 잭슨홀 미팅에서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의 기조연설 메시지가 시장에 미칠 영향도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네, 이번 주에는 한국은행에서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를 논의하는데요. 어떤 내용들 나올 걸로 예상됩니까?
5: 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는 27일 목요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달 금통위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5%에서 2.75%로 인상하며 3년 6개월 만에 통화 긴축에 들어갔는데요. 당시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금리 인상 시기와 속도는 물가 상승 압력 정도와 경기 개선 흐름, 금융 안정 상황 등을 점검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8월 기준금리 인상 여부에 대해서도 물가가 목표 수준까지 안정적으로 수렴한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대응하겠다며 2분기 국민소득 통계와 7월 물가를 주의 깊게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관련해

0: 발표된 통계를 살펴보면 2026년 2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전기 대비 0.6% 성장해 하는 기존 전망을 웃돌았고 실질 GDI 증가율도 전기 대비 3.6% 증가했습니다. 7월 국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2.8%로 석 달 만에 2%대로 내려왔지만 근원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6% 올라 2년 7개월 만에 최대폭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는 등 원화 약세에 따른 수입 물가와 금융안정 부담이 완화됐다는 점에서 7월보다는 추가 인상 필요성이 낮아졌다는 평가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가 동결되더라도 물가와 성장 경로를 감안하면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정책 기조는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1: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 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2: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3: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2: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4: 조금 전 권남기 기자 리포트에서 언급된 국민의힘 지지도 관련 여론조사는 한국갤럽의 자체 조사로 지난 8월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 동안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면접 조사 방식을 이용해 진행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5: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6: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7: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8: YTN is FM.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8월도 끝나가고 있지만 아직 폭염은 그대로입니다. 그래도 절정은 지난 듯 싶은데요. 다만 소나기가 더해지면서 습도 높은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은 33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6도가량 오르겠고요. 폭염특보도 확대 강화되면서 더위의 기세는 강해지니까요. 체력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사고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광주 원주고속도로 광주 방향 대신쉼터 부근 갓길에서 차량 화재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서창분기점 갓길에서 사고 수습 중이고 강릉 방향은 군포에서 동군포 구간 밀립니다. 점심시간 이후에는 고속도로 위 이동량도 늘겠습니다. 지역별 이동시간 살펴보면요. 12시에 요금소 출발을 기준으로 부산에서 서울은 5시간 20분, 광주에서 서울은 3시간 30분, 대구에서 서울은 4시간 20분 정도 걸립니다. 강릉에서 서울은 4시간 예상하셔야겠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위로 동부권 정체가 늘었습니다. 북부간선도로 신내나들목에서 하월곡 구간 양방향 밀리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 녹천교에서 상계교까지 정체입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성수대교에서 영동대교 구간 3차로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0: News, Music, News and Music.
1: 음악 들으며 휴식하고 뉴스 들으며 정보 채우는 시간 YTN 라디오 휴일 뉴스앤뮤직 11시 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11시 뉴스앤뮤직 양수진입니다. 이 시간도 다양한 음악과 함께 휴일인 오늘도 꼭 들어야 할 주요 뉴스들 준비했습니다. 함께 하시죠. 11시 뉴스앤뮤직은 귀에 익숙한 가요 즐겨볼게요. 첫 곡입니다. 윤상의 한 걸음 더.

0: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1: 8월 23일 일요일 아침 11시 뉴스앤뮤직 시작했습니다. 이 시간도 다양한 음악들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다면 신청곡으로 참여해주세요.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샵 0945.

5번 우물정 연구사 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지금 이 방송은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 통해서도 듣는 라이브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 앱으로 듣고 계시다면 라이브 채팅창 통해 신청곡 무료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노래 두곡또 바로 만나볼게요. 진주의 난 괜찮아, 바다의 매드.

11시 뉴스앱뮤직 노래 두 곡이었습니다. 진주의 난 괜찮아, 바다의 매들이었어요. 이어서 간추린 뉴스 살펴봅니다. 오늘은 더위가 꺾인다는 절기 처서지만 덥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내려졌던 폭염특보를 오전 10시를 기해 서울과 경기 남부, 세종시 등으로 확대했습니다. 대구와 전남, 광주, 울산에는 폭염경보가, 수도권을 비롯해 영남과 호남권, 충청권 대부분 지역에도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은 무더위 속에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경기 남부와 충남, 전북 서부, 경남 서부 내륙 등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지나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이번 주도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32도 안팎으로 오르는 등 무더위가 지속할 전망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8박 9일 일정으로 몽골을 방문하기 위해 출국했습니다. 김해국제공항 국제선에서 출국 수속을 마친 문 전 대통령은 인천국제공항을 거쳐 몽골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이번 몽골 방문은 2022년 문 전 대통령 퇴임 후 두 번째 해외 공식 방문으로 유엔 사막화 방지 협약과 오흐나 후렐수후 몽골 대통령의 초청으로 성사됐습니다. 8박 9일 일정으로 몽골을 방문하는 문 전 대통령은 오는 24일 유엔 사막화 방지 협약 제17차 당사국 총회 개막식에서 귀빈 연설을 하고 몽골 대통령 주최 오찬 등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한국 컨테이너선이 어제 북극 항로를 통과해 유럽을 거쳐 돌아오는 첫 시범 운항을 위해 부산에서 출발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북극 항로 시범 운항 선박인 페스타 아크로호가 어젯밤 부산 신항에서 출항했다고 밝혔습니다. 페스타 아크로호는 북극해 약 6,400km를 통과해 영국 펠릭스토우와 네덜란드 로테르담, 폴란드 그단스크를 거쳐 10월 5일 부산 신항으로 귀환할 예정으로 편도로만 약 13,000km, 45일간의 장거리 항해를 하게 됩니다. 한국 선박의 북극 항로 시범 운항은 2016년 이후 10년 만이며 컨테이너선 운항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간추린 뉴스 살펴봤습니다. 오전 11시 35분 막 됐습니다. YTN 라디오 11시 뉴스앤뮤직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노래 두 곡입니다. 양파의 아디오, 제이의 8318.

양파의 아디오, 제2의 8328 노래 두 곡 차례로 듣고 왔습니다. YTN 라디오 11시 뉴스 뮤직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왜곡된 사법폭주의 정점에 있었다는 걸 역사가 기억할 거라며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 대변인은 오늘 국회 기자회견에서 조 대법원장이 서면 제청 논란으로 사법부 수장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품격을 내던지며 말 그대로 희대 대법원장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은 자신에게 주어진 대법관 후보 임명 제청권을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갖는 임명권과 똑같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마치 정치 플레이어가 된 양 행동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임명 과정에 개입하려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을 무너뜨리는 명백한 위헌이자 독재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SNS 메시지를 통해 대법관 제청은 헌법이 보장한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이며 대통령과 사전에 협의하거나 조율할 의미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모든 것은 대통령의 재판 정치에서 시작된 거라며 사법부가 한번 권력 앞에 누우면 권력은 사법부 전체를 짓밟게 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잠실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다른 참가자를 폭행한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A씨는 어젯밤 9시 반쯤 봉쇄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서 같은 시위에 참가한 30대 남성의 목덜미로 잡아끌고 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보다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좋은 노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시면서 마음 표현해 주신 3625번님 감사합니다. 오전 시간

저와 함께 다양한 팝과 가요 들으셨는데요. 이어지는 오후는 뉴스 앤 트롯으로 꾸며집니다. 잘 아시다시피 12시 20분, 1시 20분 두 타임은요. 트로트와 성인 가요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여러분들 듣고 싶은 음악들 보내주세요. 다양한 사연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 시간은 노래 두곡 보내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왁스의 화장을 고치고 리치의 사랑의 이말 밖엔 두곡 전해드립니다.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도시와 농촌을 잇는 따뜻한 변화의 시작, 농심천심운동을 아시나요? 우리 땅에서 자란 건강한 농산물을 맛있게 먹고 복잡한 일상을 벗어나 평온한 농촌에서 온전히 쉬고 도심을 넘어 정겨운 시골에서 두 지역 사리로 즐겁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사소한 일상적 선택들이 모여서 소멸해 가는 우리 농촌에 가장 아름다운 생기와 활력을 선물합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이 돼서 농촌 활력의 행복한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1: 아, 드디어 규 감독의 에너지 전술이 나옵니다.
2: 자, 좋아. 에너지 절약도 전략대로 가는 거야. 일단 5시부터 8시까지는 전기 사용 최대한 줄여야 된다, 알겠지? 그리고 가전제품 자주 쓰는 건 1등급으로 교체해. 세탁기는 빨랫감 모았다가 한 번에 크게 돌려.
1: 아, 세탁기 돌렸어요. 에너지 효율 쭉쭉 뻗어갑니다.
2: 오케이. 마무리는 에어컨 26도로 고정. 절약도 하고 돈도 벌고 주택용 에너지 캐시백도 가입해. 에너지 이젠 잘 써야 할 때. 절약을 전략적으로. 이 캠페인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에너지공공기관이 함께합니다.
3: 하늘은 둥실, 거리는 뚫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 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 예술 축제.
4: 고향 특례시.
5: 서울에서 김태현 목사에게서 선언서를 원문과 등사본을 받아서 재령으로 갖고 가서 독립선언서를 배포하는 중간고리 총무의 역할. 3월 9일이 그다음에 장날이고 또 일요일이었습니다. 2시부터 사람들이 모이고 3시쯤 돼서는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면서 시위를 전개했고, 박원경 기사는 남장을 선두에 서서 계속 몰려들어서 2,000명까지 늘어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강제적으로 진압하게 되고 일부 헌병대는 발포 사격을 막 감행하기도 했다.
6: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12편 독립투쟁에 남녀가 따로 있나. 박원경.
5: 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에 있는 황선익이라고 합니다. 이게 사진이거든요. 이게 참 눈빛이 너무 딱, 와, 이분은 쉽게 굽히지 않겠구나라는 게 눈이 그냥 곧게 딱 해주용무소에서 옷고를 치르게 됩니다. 혹독한 매질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그러면서 이가 빠질 정도로 헌병보전들을 꾸짖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종합해봤을 때 매우 강직하고 굽히지 않는 성품의 소유자일 것임을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요. 1년 4개월 징역을 받고 2년 가까이 막 수감생활을 하시고 그런 거거든요. 상당히 문제의 소지가 많다고, 문제적 인물로 주동자라고 일제 높은 거죠. 옷고 치른 이후에 동대문 부인병원에서 오랫동안 일하면서 여성들에 대한 도움을 주셨다. 광복 후에는 여성동지회, 애국부인회에서 총무부장, 여성문화협회 여성독립운동가로서 독립운동의 정신과 역사를 계승하기 위해서 노력한 분이 계십니다. 꽃한 여성독립운동가. 기억이 지속되기 위해선 기록되어야 되고, 그 기억이 기록되어야 역사로 후대에 전승된다.
6: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YTN FM.
7: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낮에는 어제보다 덥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 남부, 이외 충청 이남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낮 최고 기온 서울 33도, 전주 35도, 대구 34도로 예상되고요. 날이 습해서 체감온도는 더 높겠습니다. 전국적으로 5에서 50mm의 비도 내리니까요. 우산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옥산분기점 부근에서 독립기념관 구간 10km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수원에서 신갈분기점 구간, 양재에서 반포 구간도 정체입니다. 서울양양고속도로 양양방향 남양주요금소 부근에서 서행 중이고, 화도에서 서종 구간도 정체입니다. 서울 쪽은 남양주요금소 4차로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방향 서운분기점에서 송내 구간 정체고요. 일산방향은 장수에서 중동, 김포에서 자유 자유로 구간 서행하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양화대교에서 서강대교 가는 길 3차로에서 차선 도색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양대교부터 정체고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청담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서행하고 있습니다. 하남 방향은 한남대교에서 청담대교 구간 서행 중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2: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2: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 씨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경찰관이 다른 실종 사건도 허위 종결한 사실이 확인돼 긴급 체포됐습니다.
3: 장 씨와 똑같이 무사하다고 보고한 뒤 사건을 마음대로 종결했는데 실종자는 어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근우 기자, 또 다른 허위 종결 사례가 확인됐다고요?
4: 그렇습니다. 경찰은 장미란 씨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는 A 경장이 다른 실종자 60대 남성 B 씨에 대한 신고도 허위로 종결한 점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어제 제주 한림항 주변을 수색하다가 숨진 B 씨의 시신을 발견했는데요. B 씨는 지난달 2일 실종돼 가족들이 신고했지만 담당자였던 A 경장이 무사하다며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아서 위치를 알려줄 수 없다고 말한 점까지 장미란 씨 사건과 똑같았습니다. B 씨 가족들은 장미란 씨 사건을 본 뒤 담당자가 같은 경찰관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다시 신고를 접수했는데요. 결국 무사하다던 말과는 달리 B 씨는 실종 51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장 씨와 마찬가지로 경찰 실종자 관리 시스템에서 B 씨 사건을 지운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경장이 시스템에 장 씨와 B 씨가 숨졌다는 의미로 변사 등을 입력해 사건을 삭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직무유기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 상태였던 A경장은 이런 사실이 드러나면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실종수색팀 소속이던 A경장이 다른 사건도 이렇게 허위 종결한 사례가 있는지 모두 살펴보고 있습니다.
2: 예, 실종된 장미란 씨 관련 수색은 아직 진척이 없습니까?
4: 네, 아직 진척이 없는 상태입니다. 어제부터 경찰은 인력을 추가 투입해서 수색 범위를 넓혔지만 뚜렷한 성과는 없습니다. 장 씨의 휴대전화 신호가 마지막으로 끊긴 한림항, 또 머물렀던 숙소 주변을 중심으로 수색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장 씨의 생활 반응이 전혀 없고 당시 CCTV 영상도 보존 기한을 넘어 대부분 지워진 탓에 단서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담당자인 A경장이 장 씨를 찾았다며 사건을 허위 종결해 두 달 넘게 수색을 하지 못하면서 골든타임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우선 오는 26일까지를 집중 수색 기간으로 잡고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투입해 수색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오늘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도 제주경찰청을 찾아 수사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홍 본부장은 국민께 송구스럽다며 제도적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김근우입니다.
2: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 씨 가족이 제보를 위해 공개한 번호로 장난 전화를 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3: 신음 소리를 들려주면 장 씨를 찾게 해주겠다며 무려 17차례나 연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5: 장미란 씨에 대한 수색이 공개로 전환되면서 가족들은 신학 같은 희망을 걸고 실종자를 찾을 수 있는 단서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공개된 번호로 걸려오는 장난 전화에 가족들의 가슴은 한 번 더 무너져 내렸습니다. 경찰은 장 씨 가족에게 수차례 장난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낸 10대 남학생 A군을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A군은 신음소리를 들려주면 실종자를 찾게 해주겠다는 내용을 17차례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충동적으로 저지른 일이라며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 응급조치도 내렸는데 혐의를 인정한 만큼 추가 조사 없이 A군을 곧 송치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허위 제보나 장난 전화, 가짜뉴스 유포 등은 실종자 가족의 고통을 가중하는 중대한 2차 가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2차 가해 행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법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2: 오늘은 더위가 한풀 꺾인다는 절기 처서지만 폭염특보가 수도권으로 확대하는 등 무더위는 여전합니다.
3: 이번 주도 더위가 이어질 전망인데요. 중국으로 향하는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호우 가능성도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기상상황과 전망 알아봅니다. 고한석 기자, 절기 처서지만 그래도 덥다고요?
6: 네, 덥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절기가 무색하게 무더위가 계속됩니다.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발령됐던 폭염특보는 오전 10시를 기해 서울과 경기 남부, 세종시 등으로 확대했습니다. 대구와 전남, 광주, 울산에는 폭염경보가, 영남권과 호남권, 충청권 대부분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어제 비가 내리면서 수도권 기온은 크게 오르지 않았는데 오늘은 다릅니다. 오늘 서울 낮 최고 기온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광주와 전주 최고 기온은 35도로 전망됩니다. 처서가 지나도 더위는 식을 줄 모르겠습니다. 보통 이맘때 서울 아침 기온이 22도, 낮 기온이 30도 정도인데 이번 주 서울 아침 기온이 25도 선으로 열대야까지 나타나겠습니다.
2: 예, 무더위 속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죠?
6: 네, 어제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시간당 20에서 30mm 강한 비가 내렸습니다. 오늘도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부터 저녁 사이 경기 남부와 충남, 전북 서부, 경남 서부 내륙 등에 5에서 40mm 소나기가 지나가겠습니다.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요란하게 내릴 것으로 보이고 같은 지역이라도 강수량의 차이가 크겠습니다. 소나기가 그친 뒤에는 습도가 높은 상태라 체감 더위는 더욱 심하겠습니다.
3: 네, 태풍 상황은 어떻습니까?
6: 네, 태풍 사우델은 중국으로 향할 가능성이 큽니다. 태풍이 우리나라에 직접 상륙하지 않더라도 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열대 수증기가 한반도로 밀려들 수 있습니다. 특히 북쪽의 찬 공기와 충돌하는 경계면에서는 다시 장마철 같은 정체전선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국지성 폭우 가능성도 커서 태풍의 움직임을 주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고한석입니다.
2: 집중호우가 지나가고 다시 더위가 찾아오면서 폭우 피해 지역 감염병이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3: 범람했던 물에 젖은 식품과 식기 등은 식중독과 A형 간염 등을 옮길 수 있어서 폐기하거나 철저하게 살균해야 합니다. 염혜원 기자가 주의할 점을 짚어봤습니다.
7: 탑시간에 가게 안으로 들어찬 물에 1년 동안 팔기 위해 저장해뒀던 건어물은 그대로 쓰레기가 됐습니다.
8: 많이 젖은 것은 저는 갖다 버렸고 이제 이거는 이제 펴봐야 알겠죠. 살릴 수 있으면 살리고 안 그러면 이제 그 한 번 물 젖으면 건어물은 안 좋거든요. 말려도.
7: 학교 급식실은 물과 함께 밀려든 진흙을 걷어내는 데만 수십 명의 손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조리실을 청소하고 새 식기도 구비해야 하기에 당장 학생들의 점심을 지을 순 없습니다.
9: 그 급식소에가 완전 이번에 초토화가 됐었거든요. 그 뻘을 장비님들이 진짜 수십 명이 오셔가지고 싹 다 정리를 하셨어요.
7: 폭우가 휩쓸고 간 뒤 더위는 감염병을 창궐하게 합니다. 폭우 뒤 습한 환경 속에 기온이 35도까지 오르면 두세 시간 만에 식중독균은 100배 늘어납니다. 특히 침수됐던 식품은 반드시 폐기해야 합니다. 집중호우로 하수가 범람하는 경우 가축의 분뇨, 퇴비 등이 묻어 식중독 위험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또 오염된 물은 살모넬라균이나 A형 간염, 세균성 이질, 장티푸스 같은 병을 옮길 수 있습니다. 과일은 표면을 전용 세척제로 잘 씻어야 하고 가열하지 않는 채소는 염소 소독액에 5분 이상 담근 뒤 수돗물로 3번 이상 충분히 씻어내야 합니다. 빗물이 범람했던 지역에선 약수터 물이나 지하수도 반드시 끓여 먹는 등 주의해야 합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2: 전남 광주 해남에서 규모 2 안팎의 약한 지진이 잇따르는 가운데 오늘 새벽 6시 43분 규모 3.1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위치는 해남군 서북서쪽 21km 지역, 지진 발생 깊이는 21km로 분석됐습니다. 최대 진도는 4로 실내에서 많은 사람이 느끼고 밤에는 잠에서 깨기도 하며 그릇과 창문 등이 흔들리는 수준입니다. 지진이 발생하자 전남 소방본부에는 신안과 해남에서 지진을 느꼈다는 유감 신고가 현재까지 모두 2건 접수됐습니다. 기상청은 지진 발생 인근 지역은 지진동을 느낄 수 있다며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3: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오늘 오전 전남 광주 해남군에서 발생한 규모 3.1 지진과 관련해 국내 모든 원자로 시설의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진앙에서 가장 가까운 한빛원전의 지진 계측값은 0.0032G로 내진 설계 기준인 0.2G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안위 현장 점검 결과 한빛원전을 비롯한 전국 원자력 시설에서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2: 일본 혼슈 동남부 이바라키현 남쪽에서 오늘 오전 2시쯤 규모 5.9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진원 깊이는 약 68km로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이바라키현, 사이타마현, 지바현, 도쿄도 아다치구 등에서 일본 기상청 지진 등급 진도 5 약의 흔들림이 관측됐습니다. 진도 5 약은 흔들림으로 인해서 대부분 사람이 공포를 느끼며 선반에 있는 식기류와 책장의 책이 떨어질 수 있는 강도입니다. 도쿄 23구에서 진도 5약 이상의 흔들림이 관측된 건 지난 2021년 10월 7일 혼슈 지바현 북서부를 진원으로 하는 규모 5.9 지진 이후 처음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오늘 김민석 대표 취임 이후 첫 고위 당정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3: 관심이 집중됐던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 김 대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권준수 기자.
10: 네, 국회입니다.
3: 네, 오늘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부동산 대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고요?
10: 그렇습니다. 김민석 대표 체제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오늘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부동산 대책과 세제 개편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습니다. 김 대표는 회의에서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기조와 세제 개편 방향엔 원칙적으로 공감하지만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의 부득이한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고 종부세 세부담 상한을 200%로 늘리는 방안은 신중히 숙의해야 한다며 보완을 요청했는데요. 민생 현안을 챙기는 데 있어 당정일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11: 헌법, 정치사의 경험, 민주당의 당헌 당규에 따라서 당정청 관계를 더 심화, 강화하고 필요하다면 더 긴밀하게 제도 정비도 하겠습니다.
10: 정부와 대통령실도 당의 요청과 국민 목소리를 적극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성수 국무총리는 민생과 개혁에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하는 책임이 막중한 만큼 의견을 교환해 부동산 해결책을 내놓겠다고 말했고 강원식 대통령 비서실장 역시 이번 세제 개편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대로 일방적 결정이 아닌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앞서 수정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핵심 원칙은 훼손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던 만큼 오늘 구체적인 조율이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2: 예, 국민의힘 상황도 짚어보죠. 내일 최고위원회의 결과에 따라서 당내 내홍이 격화할 수 있는 상황이죠?
10: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YTN에 내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당협위원장 선출 방식을 변경하는 안건에 대해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이미 두 차례 의원총회를 열고 당내 의견을 수렴한 만큼 이젠 숙고보단 결단의 영역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취지인데요. 앞서 장동현 대표는 지역별 당협위원장을 기존 운영위원회가 아닌 당원 투표를 통해 전부 다시 뽑는 방안을 추진해왔습니다. 장 대표는 당 쇄신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당내에서는 당 장악력을 높이려는 의도라는 의심이 계속해서 나왔는데요. 여기에 장 대표가 공개적으로 중진 불출마까지 언급하면서 의원총회에서는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의결 권한을 갖는 최고위원회는 원외 당권파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내일 안건이 상정되면 가결 가능성이 큰데요. 최근 비당권파 의원 4명에 대한 중징계로 당내 갈등 우려가 큰 상황에서 당협위원장 전면 재선출까지 강행될 경우 갈등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장 대표는 오는 26일엔 취임 1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 예정으로 당 차원의 개혁안에 대해 언급이 있을 것으로 보여 내일 최고위 결과에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권준수입니다.
3: 더불어민주당이 전체 118석 중 80석을 차지한 제12대 서울시의회가 모레부터 첫 안건 심의와 시정 질문을 위한 임시회를 시작합니다. 여소야대 구도 속에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민주당 간의 정면 충돌이 예상됩니다. 특히 민주당은 오 시장이 폐지했던 중증장애인 권리중심 001자리 복원 조례안을 전체 의원 공동으로 발의해 예고했습니다. 아울러 TBS의 서울시 출연기관 지위 회복과 정상화를 촉구하는 결의안 등도 제출해 오 시장을 향한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18일 동안 진행되는 이번 회기에서 민주당의 시정 질문과 주요 안건 처리를 둘러싸고 서울시와 시의회 간의 대립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2: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내일 예정됐던 부분 파업을 일단 유보하고 임금 협상 교섭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차 노사는 내일 울산 공장에서 제17차 교섭을 열고 임금 인상 폭과 정년 연장, 해고자 복직 등 쟁점 사안을 두고 협상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노조는 교섭 상황을 지켜본 뒤에 모레로 예정된 부분 파업의 진행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3: 서울 송파경찰서는 잠실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다른 참가자를 폭행한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A씨는 어젯밤 9시 반쯤 봉쇄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서 같은 시위에 참가한 30대 남성의 목덜미를 잡아 끌고 간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12: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0: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 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5-star hotel
1: mattress. Best sleep.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하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4: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위에도 묵묵히 일상을 지켜내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을 전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먼저 헤아리고 생활에 힘이 되는 정책으로 답하겠습니다. 지친 마음에는 힘이 되고 고단한 일상에는 쉼이 되는 시원한 그늘이 되겠습니다. 바쁜 하루에도 몸과 마음을 돌보는 여유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5: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6: 네, 한 달 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7: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8: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처서인 오늘도 무더위가 그리고 열대야가 이어집니다. 낮 최고기온 서울 33도, 대전 34도, 광주 35도, 부산은 34도로 평년보다 높고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분당 수어로 램프 부근에 사고가 났습니다. 탄천 1교에서 분당 수어로 청담 쪽으로 진입하는 곳, 지금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부근 들어가실 때 조금 더 주의를 하셔야겠고요. 현재는 갓길 쪽 으로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고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뒤쪽으로 좀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차량도 좀 많은 상황이라 복정에서 수서를 지나 탄천 1교까지 더딘 흐름 보입니다. 현재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만 짧게 밀리는데요. 한남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짧게 밀립니다. 강변북로는 구리 쪽으로 양화대교 부근 3차로에서 차선을 그리고 있고요. 그래서 주변 차량들은 서강대교 북단 이전부터 살짝 속도가 떨어집니다. 고속도로 위로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청주유계소에서 독립기념관까지 차간격 좁혀 이동하고 양재에서 반포까지 차간격 좁히는데 중간에 신갈분기점 부근에는 고장난 버스도 있습니다. 현재 경인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서운분기점 부근 4차로에 승용차 관련한 사고 있었고요.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설악 부근 1차로에 승용차 관련한 사고 발생했습니다. 그 때문에 설악을 지날 때 또 밀리고 있고요. 서종에서 화도 부근으로 주춤하고 양양 가는 길도 현재는 남양주 요금소 부근과 화도에서 서종 사이로 차량 속도 떨어집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 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뉴스앤트로. 안녕하세요. 와이튼 라디오 12시 뉴스앤트로 문 열겠습니다. 저는 박규빈입니다. 실시간 뉴스와 음악이 있는 시간이죠. 생방송 주말 뉴스앤뮤직 12시와 1시 때 2시간 동안은 트로트 준비하겠습니다. 뉴스앤트롯으로 2시간 함께해 주시죠. 문자와 앱으로 신청곡 보내주세요. 장민호의 으라차차차 이 시간 첫 곡입니다.

0: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1: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2: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1: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3: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5: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6: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5: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6: 1577-7097. 집중기는

0: 핫핑크.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0: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3: FM94.5MHz YTN 라디오입니다. 12시 뉴스 앤 트롯입니다. 주요 뉴스 전해드리면서 트로트 준비하고 있는데요. 문자와 앱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시면 사연 소개해드리고 노래 준비하겠습니다. 문자는 우물

100원입니다. YTN 라디오 앱으로 들으시는 분들, 스마트폰에서 들으시는 분들은 라이브 채팅창 이용하시면 돼요. 라이브 채팅창 이용하시는 건 무료입니다. 8920번님, 와, 반가운 목소리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저를 반겨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겁게 잘 들을게요. 선곡도 엄지척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신청곡을 보내시면, 저희의 또 선곡이 훨씬 더 좋아지겠죠.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9080번님은 요즘 날씨가 예전에 알던 7월 말, 8월 초에 한여름 날씨네요. 드센 더위 겪고 나니 그래도 지낼만 합니다. 수박 주스도 곧 끝날이라 생각하며 시원하게 들이켭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이런 말씀 진짜들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막 30도, 32도 그러면 너무 덥다 했었는데 진짜 더울 때 39도 경남 같은데 40도 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30도 초반 기온 되면 아우 살만하다. 지낼만하네. 이런 말씀들을 이제는 하시게 되더라고요. 네,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30도 초반의 기온도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더 낮아지겠죠. 8월도 이제 하반기 들어서거든요. 남은 막바지 더위에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3047번님 기다리던 주말, 주말을 더 특별하게 만드는 라디오. 신나는 트롯과 따뜻한 목소리로 행복한 시간 만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문자 우물정 0945 50원에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면서 두곡더 보내겠습니다. 윤태화의 오늘은 트위스트, 서른도 사랑의 트위스트 두곡 갑니다.

노래 두 곡이었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서른도의 사랑의 트위스트였고요. 그 전에는 윤태화의 오늘은 트위스트 두 곡이었습니다. 12시 뉴스앤트롯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12시 35분입니다. 이 시각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정기국회를 대비한 당 소속 의원 연찬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초청한 걸 두고 민주적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거냐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박 전 대통령의 연찬회 참석이 성사되면 파면된 대통령이 정당의 공식 행사 연단에서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질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나아가 국민의힘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방문도 추진 중인 걸로 알려졌다며 당시 당이 나아갈 길을 형사처벌을 받은 전직 대통령들에게 묻는 상황을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느냐고 되물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여당이 대통령 한 사람만 바라보고 있다며 민생이 무너지는 동안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지우기 위한 각종 악법에 매달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수진 원내수석 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대로 떨어진 건 지난 1년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의 냉정한 성적표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대통령실의 하명 창구로 전락했다며

서민의 장바구니와 자영업자의 장부, 청년의 내 집 마련 계획은 한꺼번에 무너졌다고 비판했습니다.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 사태와 관련해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국민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본부장은 오늘 제주경찰청 방문 뒤 취재진을 만나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부분인 만큼 여러 가지 미비점이 없는지 현장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홍 본부장은 이어 제도적 보완 전이라도 현장 수사에 대한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다잡도록 강하게 질책했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네, 사연 전해드렸습니다. 파란 수국님이 앱으로 찾아오셨는데요. 뉴스엔트로 반갑습니다. 근무 요일이 오늘부터 바뀌었어요.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났는데 오늘부터 일요일 휴무입니다. 그럴 수 있죠. 갑자기 근무 요일이 바뀌면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일요일 근무를 원래 하시는 건가 봐요. 근데 오늘은 휴무일이었던 거죠. 다행이네요. 이럴 때 있습니다. 깜짝 놀랄 때 있습니다. 원래 주중 휴일에도 평소 일어나던 시간에 보다 조금 늦게 일어나서 깜짝 놀라는 경우 있잖아요. 알고 보니 휴일이었다. 5732번님, 세월도 가고 가을도 온다고 처서네요. 요즘 가까이에 있는 글씨가 또렷이 보이지 않아서 안경을 벗고 봐야 그나마 잘 보여서 또 시력이 나빠졌나 하고 안경점 갔어요. 역시 전문가들은 다르네요. 안경을 점검하더니 코바지에다가 실리콘을 덧대어서 높이를 주니까 어라 가까이에 글씨도 잘 보이네요. 안경을 오래 쓰면 안경이 낮아져서 초점이 맞지 않아서 그런 증상이 있다고 합니다. 내 눈 왕 돋보기 써야 하는 줄 알고 또 거금 나가는 줄 알았네요. 안경도 내 몸처럼 진단이 필요하네요. 이런 사연을 주셨는데 그렇군요. 안경을 썼는데도 잘 안 보인다 싶으면 보통 내 눈이 더 나빠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안경에 문제가 있어서 안경 높이가 조금 달라지면 초점이 안 맞는 경우가 있네요. 이거는 하나의 정보도 되겠습니다. 혹시 청취자분들 중에서 이런 증상이 생겼다. 안경을 쓰고 보는데 잘 안 보이더라. 그러면 일단은 안경점을 가셔서 안경도 진단을 해보시고 더불어서 시력도 한번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그러면 좋겠네요. 고맙습니다.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여러분 사연과 신청곡 계속 받을게요. 성민지의 이별 아리랑 우연히의 길 두 곡 듣고 옵니다.

두 곡이었습니다. 성민지의 이별날이랑 먼저 들으셨고요. 방금 들으신 곡 우연히의 길이었습니다. 지금 시각 12시 47분입니다. 이 시각 간추린 뉴스입니다. 3대 특검의 자녀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온 2차 종합특검팀이 활동을 마무리합니다. 종합특검팀의 180일에 걸친 수사기한이 오늘로 종료됩니다. 내일 오전 11시 과천 종합특검 사무실에서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총괄 발표하는 최종 브리핑을 열 예정입니다. 종합특검은 지난 2월 권창영 특별검사가 임명된 뒤 같은 달 25일 출범했고 두 차례 수사기한 연장과 한 차례 특검법 개정을 거치며 180일 동안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법조계에 재취업한 퇴직 경찰과의 사적 접촉을 막기 위해 도입한 사적 접촉 신고제 도입 이후 경찰이 한 건도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상호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9년 사적 접촉 신고센터 출범 이후 지난달 말까지 7년 동안 접수된 누적 건수는 149건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신고된 건에 대해 조사나 징계 같은 별도 조치를 하지 않고 사적 접촉을 사후 신고해 기록으로 남기기만 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고센터는 퇴직 후 3년 이내에 법조계에 재취업한 퇴직 경찰과 현직 경찰의 사적 접촉을 신고하도록 해서 전관 이유나 수사 공정성 훼손을 막겠다는 취지로 도입됐습니다. 충남 홍성에서 배수로에 빠진 차량을 빼내려던 60대 남성이 불어난 물에 휩쓸려 숨졌습니다. 어제 오후 4시쯤 충남 홍성군 금마면에서 논둑에 차량이 빠져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수색에 나선 경찰과 소방당국은 4시간 50분여 만인 저녁 8시 50분쯤 차량에서 850m 떨어진 곳에서 숨진 60대 운전자 A씨를 발견했습니다. 사고 당시 홍성에는 폭우가 내리면서 일시적으로 배수로에 물이 불어났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노래 두 곡 보내면서 이 시간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베이로의 오빠, 김무진의 딱조와 두 곡으로 12시 뉴스 앤 트롯은 마무리하고요. 저는 1시 20분 뉴스 앤 트롯으로 다시 옵니다. 박규빈입니다.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0: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2: 국민의 손길로 농촌의 내일을 밝히는 발걸음, 바로 농심천심 운동입니다. 도시민에게는 일상의 건강한 먹거리와 평화로운 쉼표를 제공하고, 일손과 관심이 필요한 농촌에는 따뜻한 온기와 새로운 활기찬 삶을 불어넣는 일. 땀방울이 가치를 더하고 우리의 참여가 웃음꽃을 피우는 현장. 도시와 농촌이 함께 살아갈 때 대한민국은 더 행복해집니다. 지금 바로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에 동참해 농업의 가치를 함께 더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YTN 라디오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YTN
3: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처서인 오늘도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집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더욱 확장해 오면서 서울에도 새롭게 다시 폭염주의보가 내려졌고요. 곳곳에 폭염특보도 발효 중입니다. 서울 33도, 대전 34도, 광주 35도, 부산은 35도, 낮 최고 기온 예상하고 있고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에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은 수준에 오르는 만큼 자외선 차단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서울 시내에서는 분당수호로 위로 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분당수호로 청담대교 쪽으로 탄천 1교에서 청담대교 진입하는 램프 부근 1차로 쪽에 사고가 났기 때문에 1차로 쪽 가시는 분들은 조심히 가셔야겠고요. 강변북도 일산에서 구리 쪽으로는 월드컵대교 좀 지난 지점부터 밀리기 시작해서 서강대교까지 더딥니다. 북부간선도로는 외곽 방향으로는 수월한데 종암 쪽으로는 목동 원릉분기점 사이에서 정상속도 안 나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면원에서 둔내터널 만종분기점 부근 주춤한 데다가 이천 부근 4차로에 고장차가 있어서 여주에서 이천을 다가서는데 속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오늘 아침 전남 광주 해남군에서 올해 한반도 지진 중 가장 큰 규모 3.1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2: 해남 일대에서는 최근 열흘 동안 수십 차례 작은 지진들이 잇따르고 있어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진두 기자입니다.
3: 전남 광주 해남군 서북서쪽 21km 지역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일어난 시각은 오전 6시 43분쯤. 올해 한반도와 주변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 중 가장 강했는데 전남 광주 지역에는 최대 진도 4의 흔들림이 전달됐습니다. 실내에서 많은 사람이 쾅하는 진동을 느꼈고 창문이나 그릇이 흔들렸다는 유감 신고가 소방당국에 잇따랐습니다. 문제는 이 지역에서 지진이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고 연속해서 터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해남군에서는 지난 14일 규모 2.1의 지진을 시작으로 최근 열흘간 규모 2.0 이상의 유감 지진만 7차례 발생했는데 지진이 계속 강해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미소 지진까지 포함하면 무려 71차례나 됩니다. 이처럼 좁은 영역에서 소규모 지진이 떼지어 발생하는 현상을 지진군 또는 군발 지진이라고 부릅니다. 해남 지역에는 지난 2020년 4월과 6월 사이에도 76차례나 연쇄 지진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4: 이 하부 지각에서 응력이 배출되는 현상으로 발생하는 지진들로
0: 홍태경 연세대 지구시스템과학과 교수입니다.
4: 발달하기 어려운 하부 지각이고 응력 불균형 현상이 풀리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진이기 때문에 하부 지각에서 발생하는 지진들로 큰 지진을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3: 전문가들은 지하 응력이 해소될 때까지 소규모 여진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YTN 김준우입니다.
1: 폭우가 휩쓸고 지나간 경남 거제에서는 꽃 축제장도 큰 피해를 봤습니다.
2: 휴일에도 수해 현장에는 자원봉사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임형준 기자.
5: 네, 경남 거제시 거제면에 나와 있습니다.
1: 예, 뒤로도 보이는데 자원봉사 진행되고 있습니까?
5: 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거제시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대형 온실입니다.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자원봉사자들이 토사 범벅이 된 집기류 등을 밖으로 빼내고 있습니다. 이곳은 거제 섬꽃축제 행사장입니다. 축제장 전체 부지 면적이 11만 제곱미터인데 이번 호우에 모두 잠겼습니다. 국화 10만 송이를 포함해 꽃 20만 송이가 있었는데 15만 송이가 떠내려가거나 토사에 파묻혔습니다. 스마트밤 시설을 갖춘 3만 7천여 제곱미터 규모 식물원도 잠겼습니다. 추정 피해 금액은 200억 원 정도입니다. 이번 피해로 오는 10월 30일부터 열흘 동안 개최할 예정이었던 거제 섬꽃축제도 취소됐습니다.
2: 네, 지역 곳곳에서 수해 복구가 진행되고 있죠.
5: 네, 휴일인 오늘도 지역 곳곳에서 수해 복구와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작업이 진행됩니다. 지자체는 수해 지역에 중장비를 투입해 대형 폐기물을 치우고 감염병 예방을 위해 비상 방역도 실시합니다. 해경은 한산도 등 섬 지역 수해를 복구하고 방제정 등을 동원해 해상 부유물 제거에 나섭니다. 이와 함께 의용 소방대, 자원봉사자들도 지역 곳곳에서 복구 작업을 지원합니다. 지금까지 경남 거제에서 YTN 명준입니다.
1: 네, 다음 소식입니다. 장미란 씨 실종 신고를 허위 종결한 경찰관이 또 다른 실종 사건을 종결한 방식은 장 씨 사건 때와 비슷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 실종자 가족이 최근 재신고하면서 경찰이 뒤늦게 수색에 나섰는데요. 신고 51일 만인 어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신기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6: 지난달 2일 한 남성의 가족이 제주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사건을 맡은 A경장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남성의 가족에게 남성이 무사하다고 전했습니다. 실종자와 연락한 적도 없으면서 거짓으로 상황을 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A경장은 해당 신고를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해제하며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지난 5월 실종 신고된 장미란 씨 건을 허위로 종결했을 때와 같은 방식입니다. 하지만 A경장의 행각은 끝내 꼬리가 밟히고 말았습니다. 장미란 씨 실종 관련 의혹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던 그제 남성 실종자의 가족이 경찰을 다시 찾은 겁니다. 재신고 접수 과정에서 경찰은 당시 담당자가 A경장이었고 A경장이 해당 실종신고 역시 허위 종결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뒤늦게 실종자 수색을 벌였지만 남성은 최초 실종신고 51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숨진 남성과 관련해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유족이 원치 않아 구체적인 발견 장소 등은 알릴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A경장이 맡았던 실종신고건과 관련해 셀프 종결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경찰은 이 같은 사례가 추가로 있는지 전수조사를 통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YTN 신계입니다.
2: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 사태와 관련해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국민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본부장은 오늘 제주 경찰청 방문 뒤 취재진을 만나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부분인 만큼 여러 가지 미비점이 없는지 현장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홍 본부장은 이어 제도적 보완 전이라도 현장 수사에 대한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다잡도록 강하게 지

0: 일착했다고 언급했습니다.
1: 예, 어젯밤 잠실 올림픽공원 시위 현장에서 다른 시위 참가자를 폭행한 혐의로 50대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0: 서울 전통시장부터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량에서까지 곳곳에서 화재도 이어졌습니다. 휴일 사건 사고 소식 사회부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송수현 기자, 먼저 잠실 시위 현장에서 폭행 사건이 있었다고요?
2: 네, 먼저 SNS에 올라온 당시 영상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봉쇄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입니다. 한 남성이 바닥에 누운 남성의 목덜미를 질질 잡아 끌고 갑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잠실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다른 참가자를 폭행한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A씨는 어젯밤 9시 반쯤 같은 시위에 참가한 30대 남성의 목덜미를 잡아 끄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1: 예, 휴일 고속도로에서 화재도 발생했죠?
2: 네, 오늘 오전 11시쯤 제2영동고속도로 서울 방향 경기 여주시 대신터널 인근에서 달리던 1톤 화물차에 불이 났습니다. 운전자와 동승자가 불이 나자마자 차를 갓길에 대고 빠져나와 다친 사람은 없었는데 당시 상황을 직접 들어보시죠.
3: 차가 정체되면서 뭐지 하면서 했는데 이제 길가 우리 도로에서 이제 불이 난것 같더라고요. 기차들은 많이 정체가 있었을 것 같아요.
2: 불은 40여 분 만에 모두 꺼졌지만 화재 진압 과정에서 서울 방향 2개 차로 가운데 1개 차로가 통제되면서 한때 후방 4km가량 정체가 이어졌습니다.
0: 네, 새벽에는 서울 영천시장에서도 불이 났었다고요?
2: 네, 맞습니다. YTN으로 들어온 제보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점포 안쪽에서 시뻘건 불길이 솟구치고 소방대원들이 연신 물을 뿌려봅니다. 서울 서대문구 영천시장에서 불이 난건 오늘 새벽 3시 50분쯤입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점포 두 곳이 모두 불에 탔고 여덟 곳도 부분적으로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시간 반 만에 불을 모두 끈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전세 보증금을 집주인이 아닌 공공기관에 맡겨서 보증금 떼일 걱정을 덜어주는 정부 사업이 곧 시작됩니다. 전세의 월세화로 커진 주거비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인데 집주인들의 참여가 관건입니다. 김홍래 기자입니다.
4: 주거비 부담을 키우는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만 보더라도 2017년 이후 7년 동안 전체 전월세 가구 가운데 월세 비중이 7.8%포인트나 늘었습니다. 전세 사기 여파가 이어지며 전세보다 월세를 원하는 세입자들도 꾸준히 늘었습니다.
5: 부모님이나 엄마 같은 경우에, 이모 같은 경우에도 좀 두려운 마음에 월세로 실제로 거주를 하고 계시거든요.
4: 정부가 전월세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다음 달부터 보증금 신탁 사업을 시작합니다. 세입자는 집주인 대신 공공기관에 전세 보증금을 맡겨 걱정을 덜고, 집주인은 공공기관으로부터 매달 보증금 운영 수익을 월세처럼 받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사업 참여가 의무가 아닌 상황에서 집주인들이 얼마나 참여하느냐입니다.
6: 개별 집주인들의 경우 전세금을 다른 목적의 레버리지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업 참여도가 그리 높진 않을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7: 임대주택을 건설이나 매입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자금을 보증금을 통해서 레버리지
8: 성창 협회원
7: 형태로
8: 주택
7: 활용하고
8: 임대인
7: 계신
8: 협회
7: 경우가
8: 회장입니다.
7: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단순하게 이제 보증금의 예치 신탁을 통한 이런 수익 보전만으로는
4: 정부는 개별 집주인들의 참여는 장담할 수 없다면서도 사업 진행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내다봅니다. 공실에 따른 손실 보전과 월세에 대한 임대소득세 감면 등의 혜택이 있는 만큼 어느 정도 참여를 이끌 수 있다는 겁니다.
9: LH 신축 매입 사업에 대해서 500호 개인
8: 최인호
9: 임대인이지만 임대
8: 주택도시보증공사
9: 사업자가 있고 건설
8: 사장입니다.
9: 임대 사업자가 있고 공공 임대 사업자가 있고 여러 이제 층위들이 있지 않습니까?
4: 보증금 신탁 사업은 다음 달 공모를 시작으로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정부는 많은 집주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앞으로도 맞춤형 유인책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1: 경찰의 수사 권한 확대를 앞두고 퇴직 경찰의 로펌 행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변호사 직군에서 제한

0: 사리가 두드러졌는데 일반직은 다른 흐름을 보였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1: 경찰 출신 변호사를 영입해 수사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거나 경찰대 출신을 전면에 내세운 법무법인 소개 글입니다. 검사의 보안수사권 폐지 등 형사사법 체계 전면 개편을 앞두고 경찰의 수사 경험이 로펌 시장에서 경쟁력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로펌 행 문턱이 낮아진 건 아닙니다. 지난해 전체 취업 심사 35건 가운데 27건, 77.1%가 취업 제한이나 불승인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동은 특히 변호사 직군에 집중됐는데 일반직만 따로 떼어보니 결과가 달랐습니다. 지난해 40%에 그쳤던 일반직 심사 통과율은 올해 7월까지 66.7%로 상승했습니다. 고위직 고문뿐 아니라 전문위원으로 옮기려는 중간 직급에 경정 경감은 물론 경위 출신도 있었습니다. 전체 직군 심사의 45%는 석달 안에 취업이 예정된 경우였습니다. 경찰 조직에 대한 이해도와 실무 경험이 퇴직 직후 민간에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해 충돌 우려가 제기됩니다.
2: 과거 직장의 그 수사 정보를 활용하거나
3: 최영문
2: 과거에 알았던
3: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2: 사람들, 경찰관
3: 소장입니다.
2: 동료들에게 부적절한 영향을 행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유재성 경찰청장 대행은 이른바 전경 예우 가능성에 대해 퇴직 경찰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막기 위한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경찰은 우선 내부에 한해 적용됐던 사건 문의 금지 대상을 선임계를 내지 않은 변호사와 사무장 등 외부인으로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검찰 병폐로 지적되던 전관 예우 논란이 경찰에서도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 커진 권한과 함께 풀어야 할 과제가 됐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0: 퇴직 경찰의 사건 개입이나 유착을 막기 위해서 경찰이 도입한 사적 접촉 신고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년간 신고가 140여 건 접수됐지만 한 건의 후속 조치도 없었는데요. 추지 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 최기성 기자, 퇴직 경찰과의 사적 접촉을 막기 위한 신고제도 기록만 남긴 뒤에 이후 조치가 없었다고요?
4: 네, 그렇습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로펌에서 전직 경찰 영입에 공을 들이고 있는 만큼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수사정보 유출이나 사건 개입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이미 2019년 수사 공정성 확보를 위해 사적 접촉 신고제를 도입했는데 지난 7월까지 접수된 사적 접촉 신고는 모두 149건입니다. 하지만 경찰청은 신고된 건수에 대해 조사 같은 후속 조치를 단한 건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제도는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근거를 두고 있고 감사부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뒤늦게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지침으로만 규정했던 사적 접촉 금지 대상을 명문화하고 위반하면 징계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최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적용 대상 확대 등 제도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내부에선 전직 동료와 접촉을 크게 문제로 보지 않고 있어서 실질적인 통제가 이루어질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인쇄 가능한
1: 성원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3: 지금까지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4: 안녕하십니까. 국토안전관리원 원장 박창근입니다. 안전은 우리 사회 최고의 가치이자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건설 현장 안전 확보, 국가 주요 시설물 유지 관리, 지하 안전 관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 파트너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 국토안전관리원에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 이 캠페인은 국민의 안전 파트너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합니다.
6: 하늘은 둥실, 거리는 뚫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 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 예술 축제.
7: 고향 특례시.
8: 해외 바이어와 수출 상담 체크. 국내 MD와 유통 상담 체크. 리빙, 푸드, 뷰티 패션, 스마트 테크까지. 국내 최대 수출 전문 전시회 지페어 코리아. 경기도 기업 또는 연속 참가 기업은 참가비 추가 지원도 가능. 지금이 참가 신청할 기회. 더는 미룰 시간이 없습니다. 지페어 코리아 2026.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일산 킨텍스. 8월 31일까지 마지막 체크. 잊지 마세요.
9: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처서라는 말이 무색하게 구름 사이로 볕이 강하게 내리쬐고 있습니다. 기온도 오늘 크게 올라서 서울은 33도, 대전 34도, 광주 35도, 부산 34도 예상하고 있고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소나기 내리는 곳도 있습니다. 강변북로는 일산에서 구리 쪽으로 가양대교에서 서강대교까지만 밀리는데요. 서강대교 부근에서 작업하는 구간 4차로에서 차선을 그리고 있어서 그 영향도 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일산 쪽으로 들어가는 길은 서강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막히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정체 구간이 조금씩 더 늘고 있는 곳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인데요. 양양 갔다 서울 오는 길 12시 후반부터 좀 더 차가 늘면서 양양 분기점 부근으로도 이제 주춤하고요. 인제에서 내린천 휴게소, 가평에서 설악까지, 서종에서 화도 분기점, 화도를 지나서도 속도가 좀 내려가고 있는데 남양주 요금소 부근 1차로에서는 승용차끼리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서산 부근에서도 사고 났고요. 이후로 경기권 정체 없는데 일찍에서 금천까지는 차가 많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있어요. 아무래도 공항으로 가는 길이어서 그렇겠죠.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공항 근처만 가도 설레는 이유는 어딘가로 떠나는 것, 여행을 함께 생각하게 돼서일 텐데요. 하지만 여행을 비행기만 타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음악도 다양한 감정으로 또 다양한 시간대로 여행을 할 수 있게 해주는데요. 이번 시간에도 그런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트로트 준비할게요. 김용임의 인생시계 첫 곡입니다.

0: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FM94.5MHz YTN 라디오입니다. 한시 뉴스앤트롯입니다. 주요 뉴스 전해드리고 이번 시간 트로트 준비합니다. 문자 우물정 0945번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세요. 문자는 유료 문자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정보 이용료 들어가고요. 샵 0945번입니다. 스마트폰에서 YTN 라디오 앱으로 들으시는 분들 라이브 채팅창 이용하시면 되고요. 앱으로 참여하시는 건 무료입니다. 노래 두 곡 이어드릴게요. 조항조의 때, 진해성의 해뜰 날.

두 곡이었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진혜성의 해뜰 날이었고요. 그 전에 들으신 곡 조항조의 때였습니다. 지금 시각 1시 31분입니다. 이 시각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8km로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도쿄 23구에서 진도 5약 이상의 흔들림이 관측된 것은 지난 2021년 10월 7일 혼슈 지바현 북서부를 진원으로 하는 규모 5.9 지진 이후 처음입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어제 제주에서 실종된 30대 여성 장미란 씨의 실종 사건과 관련해 실종자 가족에게 허위 제보를 반복한 10대 A군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실종자 가족에게 신음 소리를 들려주면 실종자를 찾게 해주겠다는 등의 문자와 장난 전화를 17차례 가까이 보낸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군의 추가 범행을 막기 위해 전기통신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 응급조치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받고 있습니다. 7635번님, 일요일 트로트 가수의 노래 너무 좋습니다. 화이팅 라디오 화이팅입니다. 왕의 청자입니다. 이렇게 인사 남겨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앱으로도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3861번님은 지난 시간에 이런 사연을 보내셨어요. 반갑습니다. 가게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에 오전에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항상 듣고 있는데 주말에 들으니 더더욱 반갑네요. 즉석 떡볶이 가게 나와서 오늘도 혼자 12시간 오전 9시부터 열심히 일하고 있는 69세입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보니 일할 수 있는 게 감사한 생각이 드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평일에도 YTN 라디오를 들으시고 이렇게 주말에도 YTN 라디오를 들으시고 아마도 항상 가게에서 일하시면서 FM 94.5MHz로 고정으로 이렇게 틀어주고 계신 것 같아요. 항상 YTN 라디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하루에 12시간 이상씩 일하시는데 아유 얼마나 힘드실까요? 그동안 또 더웠는데 그죠? 더운 날 아무리 실내에서 에어컨 같은 거를 틀어도 불 앞에서 음식을 만드는 사람은 그 열기가 너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에어컨이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될 텐데 올여름도 정말 고생 많으셨네요. 저희 라디오 들으시면서 조금이라도 좀 힘을 내실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사연과 신청곡 계속 받을게요. 애녹의 대전역 브루스, 송가인의 서울의 달 두 곡 갑니다.

두 곡이었습니다. 애녹의 대전역 브루스 먼저 들으셨고 방금 들으신 곡 송가인의 서울의 달이었습니다. 1시 뉴스엔트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1시 43분입니다. 이 시각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3대 특검의 자녀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온 2차 종합특검팀이 활동을 마무리합니다. 종합특검팀의 180일에 걸친 수사 기한이 오늘로 종료됩니다. 내일 오전 11시 과천 종합특검 사무실에서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총괄 발표하는 최종 브리핑을 열 예정입니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내일 예정됐던 부분 파업을 일단 유보하고 임금협상 교섭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차 노사는 내일 울산 공장에서 제17차 교섭을 열고 임금 인상 폭과 정년 연장, 해고자 복직 등 쟁점 사안을 두고 협상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노조는 교섭 상황을 지켜본 뒤에 모레로 예정된 부분 파업의 진행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투자 계좌를 통해 올해 6월에 천여 건의 주식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공개됐다고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이 22일 보도했습니다. 거래 규모가 100만 달러 이상으로 공시된 종목으로는 매수 종목의 버크셔 해서웨이, 비자, 마스터카드, 매도 종목의 메타 플랫폼스와 모토로라가 포함됐습니다. 이 종목들의 거래는 모두 6월 18일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프랑스 베르사유에서 이란과의 무력 충돌 종식을 위한 임시 평화 협의에 원격으로 서명한 다음 날이었습니다. 네. 뉴스 전해드렸어요. 2시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2시를 향하고 있다는 거는 가장 더운 시간대로 가고 있다는 거죠. 지금 서울 기온 물론 1시 기준입니다. 31.7도입니다. 근데 체감 온도는 32.2도 정도예요. 그러니까 31도, 32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2시가 되면 이거보다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8월도 이제 하반기 후반으로 넘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이 처서거든요. 가을이 물씬 느껴지는 절기인데 아직까지는 좀 더위가 남아있어서 막바지 여름더위까지는 좀 대비를 잘 하시고 그래도 달이 바뀌는 9월이 되면 그때도 조금 더위는 남아있긴 하죠. 9월 초에도 그래도 9월에 올해 추석이 또 있는 달이어서 그때 되면 확실히 가을바람 많이 불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3281번님, 국내외 주요 뉴스와 팝, 가요, 명곡 등으로 편성된 프로그램이 너무 좋아요. Y10 라디오 최고예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고맙습니다. 예, 오늘 새싹 문자신 거 보니까 이 시간에 문자 처음 주신 것 같아요. YTN 라디오입니다. 지금 듣고 계신 이 방송은 뉴스앤트롯입니다. 12시와 1시 때 2시간을 뉴스앤트롯으로 하고요. 그 외에 4시 20분에 시작하는 주말 생방송 프로그램들은 뉴스앤뮤직입니다. 다양한 장르의 음악들 들으실 수 있어요. 잠시 후에 2시 20분에 시작하는 건 또 최신가요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때도 함께해 주세요. 2207번님, 항상 슬기로운 글자 그대로 슬기롭네요. 고맙습니다. 저는 시중, 일중, 월중, 연중 듣기만 합니다. 즐겁습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항상 들어주신다는 거네요.

고맙습니다. 5317번님 요양원에서 듣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 세 곡 보내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진시몬의 부모 자식, 김국환의 배에 들어온다, 설하윤의 속담 파티 세 곡으로 뉴스앤트롯은 마무리하고요. 저는 이제 2시 20분이군요. 2시 20분 뉴스앤뮤직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박기빈입니다.

혈당관리 식단, 혈당관리 영양제. 요즘 혈당관리가 새로운 건강 루틴으로 떠오르면서 여러 가지 관리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물 섭취라고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깨끗한 혈관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깨끗한 물 꼭 챙겨주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아, 드디어 규 감독의 에너지 전술이 나옵니다.
1: 자, 좋아. 에너지 절약도 전략대로 가는 거야. 일단 5시부터 8시까지는 전기 사용 최대한 줄여야 된다. 알겠지? 그리고 가전제품 자주 쓰는 건 1등급으로 교체해. 세탁기는 빨랫감 모았다가 한 번에 크게 돌려.
0: 아, 세탁기 돌렸어요. 에너지 효율 쭉쭉 뻗어갑니다.
1: 오케이. 마무리는 에어컨 26도로 고정. 절약도 하고 돈도 벌고 주택용 에너지 캐시백도 가입해. 에너지 이젠 잘 써야 할 때. 절약을 전략적으로. 이 캠페인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에너지공공기관이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YTN
3: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등 수도권에 폭염주의보가 다시 내려졌고요. 경북과 충청을 중심으로는 폭염경보도 강화되어 있습니다. 습도가 더해지면서 실제 기온보다도 더욱 덥게 느껴지겠는데요. 오늘 서울은 33도, 전주는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오후 한때 수도권과 강원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따라서 서울로 오는 길 3건의 돌발 구간이 있습니다. 동군산 부근에 고장차가 있고요. 그리고 당진분기점 부근에서도 사고가 있었습니다. 팔탄분기점 부근의 사고도 지금 처리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 때문에 팔탄분기점을 통과할 때 약 2km 구간 밀립니다. 그리고 서울로 들어오는 길 일찍에서 금천까지 가기 어렵습니다.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양양 쪽으로는 이제 밀리지 않는데 서울 쪽으로 오는 길은 부지런히 차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양양분기점을 통과할 때 인제에서 내린천휴게소까지 내촌을 지나갈 때 가평휴게소에서 설악까지 속도가 떨어져 있고요. 서종에서 남양주 요금소 합류하는 지점이 가장 많이 교통량이 집중되어 있는데요. 15km 가까이 차량 속도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하,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All about news. YTN News FM.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3: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오늘은 더위가 한풀 꺾인다는 절기 처서지만 폭염특보가 수도권으로 확대하는 등 무더위가 여전합니다. 이번 주도 더위가 이어질 전망인데요. 중국으로 향하는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호우 가능성이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기상 상황과 전망 알아봅니다. 고한석 기자, 처서지만 아직 더위가 꺾이지 않는다고요?
4: 네, 덥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남 양산은 오늘 37도를 넘었고 경북 경주와 부산, 전북 전주는 35도를 웃도는 찜통더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발령됐던 폭염특보는 오늘 오전 10시를 기해서 서울과 경기 남부, 세종시 등으로 확대했습니다. 수도권을 비롯해 대구와 전남, 광주, 울산에는 폭염경보가, 영남권과 호남권, 충청권 대부분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처서가 지나도 더위는 식을 줄 모르겠습니다. 보통 이맘때 서울 아침 기온이 22도, 낮 기온이 33도 정도인데 이번 주 서울 아침 기온은 25도 선으로 열대야까지 나타나겠습니다.
3: 네, 무더위 속에 소나기가 오는 곳도 있다고요?
4: 네, 어제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시간당 20에서 30mm 강한 비가 내렸습니다. 오늘도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부터 저녁 사이 경기 남부와 충남, 전북 서부, 경남 서부 내륙 등에 5에서 40mm 소나기가 지나가겠습니다.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 요란하게 내릴 것으로 보이고 같은 지역이라도 강수량의 차이가 크겠습니다. 소나기가 그친 뒤에는 습도가 높은 상태라 체감 더위는 더 심하겠습니다.
3: 네, 태풍 상황은 어떻습니까?
4: 네, 태풍 사우델은 중국으로

0: 향할 가능성이 큽니다. 태풍이 우리나라에 직접 상륙하지 않더라도 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열대 수증기가 한반도로 밀려들 수 있습니다. 특히 북쪽의 찬 공기와 충돌하는 경계면에서는 다시 장마철 같은 정체 전선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국지성 폭우 가능성도 커서 태풍의 움직임을 주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고한석입니다.
1: 오늘 아침 전남 광주 해남군에서 올해 한반도 지진 중 가장 큰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해남 일대에서는 최근 열흘 동안 수십 차례 작은 지진이 잇따르고 있어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진두 기자입니다.
2: 전남 광주 해남군 서북서쪽 21km 지역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일어난 시각은 오전 6시 43분쯤. 올해 한반도와 주변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 중 가장 강했는데 전남 광주 지역에는 최대 진도 4의 흔들림이 전달됐습니다. 실내에서 많은 사람이 쾅하는 진동을 느꼈고 창문이나 그릇이 흔들렸다는 유감 신고가 소방당국에 잇따랐습니다. 문제는 이 지역에서 지진이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고 연속해서 터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해남군에서는 지난 14일 규모 2.1의 지진을 시작으로 최근 열흘간 규모 2.0 이상의 유감 지진만 7차례 발생했는데 지진이 계속 강해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미소 지진까지 포함하면 무려 71차례나 됩니다. 이처럼 좁은 영역에서 소규모 지진이 때지어 발생하는 현상을 지진군 또는 군발 지진이라고 부릅니다. 해남 지역에는 지난 2020년 4월과 6월 사이에도 76차례나 연쇄 지진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3: 이 하부 지각에서 응력이 배출되는 현상으로 발생하는 지진들로
4: 연세대 지구 시스템과 학과 교수입니다.
3: 층이 발달하기 어려운 하부 지각이고 응력 불균형 현상이 풀리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진이기 때문에 하부 지각에서 발생하는 지진들로 큰 지진을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2: 전문가들은 지하 응력이 해소될 때까지 소규모 여진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YTN 김준우입니다.
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오늘 김민석 대표 취임 이후 첫 고위 당정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관심이 집중됐던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 김 대표는 비거주 1주택자의 부득이한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권준수 기자.
5: 네, 국회입니다.
1: 네, 오늘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부동산 대책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다고요?
5: 네, 김민석 대표 체제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오늘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부동산 대책과 세제 개편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습니다. 김 대표는 회의에서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기조와 세제 개편 방향엔 원칙적으로 공감하지만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6: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현실의 다양한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를 폭 넓게 인정하면서 사각지대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 이어 김 대표는 종부세의 경우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 공제를 9억 원으로 낮추고 세부담 상한을 200%로 늘리는 개편안에 대해 깊이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양도세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장기 거주 소득 공제로 바꾸는 방안 역시 취지는 긍정적이지만 전월세 시장에 미칠 파급 효과를 세심하게 짚어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대표는 부동산 공급에 대해서도 인허가 절차 단축과 각종 규제 혁파 등 집권당으로서의 입법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이며 당정일체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정부와 대통령실도 당의 요청과 국민 목소리를 적극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성수 국무총리는 민생과 개혁에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하는 책임이 막중한 만큼 의견을 교환해 부동산 해결책을 내놓겠다고 말했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역시 이번 세제 개편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대로 일방적 결정이 아닌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앞서 수정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핵심 원칙은 훼손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던 만큼 구체적인 조율이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1: 네, 국민의힘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내일 최고위원회 결과에 따라 당내 내홍이 격화할 수도 있는 상황이죠?
5: 네, 국민의힘 관계자는 YTN에 내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당협위원장 선출 방식을 변경하는 안건에 대해 결론을 낼 거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이미 두 차례 의원총회를 열고 당내 의견을 수렴한 만큼 이젠 숙고보단 결단의 영역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취지인데요. 앞서 장동영 대표는 지역별 당협위원장을 기존 운영위원회가 아닌 당원 투표를 통해 전부 다시 뽑는 방안을 추진해 왔습니다. 당 대표는 당 쇄신의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당내에서는 당 장악력을 높이려는 의도라는 의심이 계속해서 나왔는데요. 여기에 당 대표가 공개적으로 중진 불출마까지 언급하면서 의원총회에서는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쏟아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의결 권한을 갖는 최고위원회는 원외 당권파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내일 안건이 상정되면 가결 가능성이 큰데요. 최근 비당권파 의원 4명에 대한 중징계로 당내 갈등 우려가 큰 상황에서 당협위원장 전면 재선출까지 강행될 경우 갈등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당대표는 오는 26일엔 취임 1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 예정으로 당 차원의 개혁안에 대한 언급이 있을 거로고요. 내일 최고의 결과에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권유수입니다.
1: 전세 보증금을 집주인이 아닌 공공기관에 맡겨 보증금 떼일 걱정을 덜어주는 정부 사업이 곧 시작됩니다. 전세의 월세화로 커진 주거비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인데 집주인들의 참여가 관건입니다. 보도에 김홍래 기자입니다.
7: 주거비 부담을 키우는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만 보더라도 2017년 이후 7년 동안 전체 전월세 가구 가운데 월세 비중이 7.8%포인트나 늘었습니다. 전세 사기 여파가 이어지며 전세보다 월세를 원하는 세입자들도 꾸준히 늘었습니다.
8: 부모님이나 엄마 같은 경우에, 이모 같은 경우에도 좀 두려운 마음에 월세로 실제로 거주를 하고 계시거든요.
7: 정부가 전월세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다음 달부터 보증금 신탁 사업을 시작합니다. 세입자는 집주인 대신 공공기관에 전세 보증금을 맡겨 걱정을 덜고 집주인은 공공기관으로부터 매달 보증금 운영 수익을 월세처럼 받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사업 참여가 의무가 아닌 상황에서 집주인들이 얼마나 참여하느냐입니다. 개별 집주인들의 경우 전세금을 다른 목적의 레버리지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업 참여도가 그리 높진 않을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9: 임대주택을 건설이나 매입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자금을 보증금을 통해서 레버리지 형태로 활용하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단순하게 이제 보증금의 예치 신탁을 통한 이런 수익 보전만으로는
7: 정부는 개별 집주인들의 참여는 장담할 수 없다면서도 사업 진행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내다봅니다. 공실에 따른 손실 보전과 월세에 대한 임대소득세 감면 등의 혜택이 있는 만큼 어느 정도 참여를 이끌 수 있다는 겁니다.
10: LH 신축 매입 사업에 대해서 500호.
11: 최인호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입니다.
10: 건설 임대 사업자도 있고 공공 임대 사업자도 있고 여러 이제 참여들이 있지 않습니까?
7: 보증금 신탁 사업은 다음 달 공모를 시작으로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정부는 많은 집주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앞으로도 맞춤형 유인책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1: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 씨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경찰관이 또 다른 실종 사건도 허위 종결한 사실이 확인돼 긴급 체포됐습니다. 이 경우도 장 씨와 똑같이 무사하다고 보고한 뒤 사건을 마음대로 종결했는데 이 실종자는 어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근우 기자, 이 경찰관의 허위 종결 사례가 더 확인됐다고요?
12: 그렇습니다. 경찰은 장미란 씨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는 A경장이 다른 실종자 60대 남성 B씨에 대한 신고도 허위로 종결한 점을 확인했습니다. B씨는 지난달 2일 실종돼 가족들이 신고했지만 실종수색팀 담당자였던 A경장이 무사하다며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아서 위치를 알려줄 수 없다고 말한 점까지 장미란 씨 사건과 똑같았습니다. B씨의 가족들은 장미란 씨 사건을 보고 담당자가 같은 경찰관이라는 점을 확인해 다시 신고를 접수했는데요. 결국 무사하다던 말과는 달리 B씨는 실종 51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는데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경장이 장 씨와 B씨가 숨졌다는 의미로 변사 등을 입력해 실종자 관리 시스템에서 사건을 삭제한 정황도 확인했습니다. 직무유기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 상태였던 A경장은 이런 사실이 드러나면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전국적으로 실종 사건을 이렇게 허위 종결한 사례가 더 있는지 모두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1: 장미란 씨 관련 수색은 아직 진척이 없는 상태입니까?
12: 네, 경찰은 어제부터

0: 인력을 추가 투입해 수색 범위를 넓혔지만 뚜렷한 성과는 없습니다. 장 씨의 생활 반응이 전혀 없고 당시 CCTV 영상도 보존 기한을 넘어 대부분 지워진 탓에 단서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담당자인 A 경장이 장 씨를 찾았다며 사건을 허위 종결해서 두달 넘게 수색을 하지 못하며 골든 타임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오늘 제주경찰청을 찾아 수사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제주청을 강하게 질책하고 가용 인원을 모두 동원해서 장미란 씨를 찾으라고 지시했는데요. 홍 본부장은 국민께 송구스럽다며 제도적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김근우입니다.
1: 한성숙 국무총리는 오늘 제주시 장미란 씨 실종 사건에서 비롯된 경찰의 부실 수사 논란에 대해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번 논란에 강한 유감을 표한 뒤 경찰청에 이같이 긴급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어 경찰이 실종 신고 접수와 처리 과정에서 허위로 사건을 종결하는 등의 행위가 없는지 면밀히 확인하고 근본적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보고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잠실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다른 참가자를 폭행한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A씨는 어젯밤 9시 반쯤 봉쇄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서 같은 시위에 참가한 30대 남성의 목덜미를 잡아 끌고 간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충남 천안에서 부모에게 흉기를 휘둘러 아버지를 숨지게 한 10대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충남 천안 동남경찰서는 존속 살해 혐의로 19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오늘 새벽 1시 10분쯤 천안시 동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부모에게 흉기를 휘둘러 아버지를 숨지게 하고 어머니를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란을 겨냥한 전례 없는 경제 전쟁을 선포하고 동맹국에도 동참을 압박하고 나서자 이란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미국의 대이란 경제 제재에 동참하는 국가들도 모두 적으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 사상 최대 규모의 경제 고립을 예고하자 이란은 불법적인 경제 전쟁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제재에 동참하는 국가들 역시 모두 적으로 간주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3: 우선 대화를 통해 미국과의 거리를 두고 물러나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공격할 것입니다. 우리는 해당 국가의 이익을 표적으로 삼을 것입니다.
2: 그런 나라로는 단 한 방울의 석유도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나가지 못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습니다. 또 이란은 이미 미국의 제재를 피해 원유 판매를 지속하는 방법을 터득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이번 미국의 경제 제재가 이란의 태도 변화를 끌어낼지는 불확실합니다. 이미 수십 년간 가혹한 제재를 견뎌온 이란이 미국의 압박으로 더욱 강력한 버티기에 들어간 만큼 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지쳐서 물러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또 미국은 이란의 경제 고립을 위해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에 제재를 예고했지만 정작 이란산 원유 최대 구매국인 중국을 얼마나 강하게 압박할 수 있을지도 변수로 꼽힙니다. YTN 구경진입니다.
1: 미국의 50% 관세 부과에 캐나다 총리는 미국과 전쟁 중이라며 보복 관세를 예고했습니다. 미국도 추가 대응을 예고하면서 북미 무역 전반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4: 마크 케니 캐나다 총리가 미국의 맞불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다음 달 8일부터 미국산 철강과 가전제품, 농기계 등의 보복 관세를 시행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3: 캐나다는 노동자와 농민, 가정과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의 새로운 관세에 달러 대 달러로 똑같이 맞설 것입니다. 그들이 제안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그들이 요구한 것을 내주지도 않을 것입니다. 마크 케니 캐나다 총리입니다.
4: 무역 협상 결렬 직후 트럼프 행정부가 캐나다산 일부 제품에 대한 50% 관세를 발효하자 맞대응에 나선 겁니다. 카니 총리는 미국이 온라인 스트리밍에 프랑스어 콘텐츠 지원과 문화산업 보조금까지 요구했다며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격한 반응도 내놨습니다.
5: Because we're attacked.
3: 우리가 공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근거를

0: 되면 전쟁 상태에 있는 것이죠.
1: 캐나다 온타리오주 총리도 고통스러운 싸움이 되겠지만 승리할 거라며 단결을 촉구했습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분의 점심값을 훔쳐갈 사람이에요. 도저히 신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단결해야 합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 총리입니다.
1: 미국 역시 추가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보복 관세 대응과 함께 당분간 협상 재개 가능성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0: 우리의 관심은 미국 근로자를 보호하고 미국의 공급망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우린 캐나다의 보복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 그러면서 캐나다의 철강뿐 아니라 자동차와 목재 등 민감한 품목 관세 인하를 제안했지만 원하지 않았다며 협상 결렬의 책임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협상 결렬로 미국과 캐나다의 관계 악화뿐 아니라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의 북미 무역협정의 미래도 복잡하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2: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3: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2: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4: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5: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4: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6: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7: 합성 목재 예스팀바
6: 경동산업 주식회사
8: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9: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닭 데이팩
8: 건강해
9: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닭 데이팩 사랑해
1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9: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10: 건강기능식품.
0: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1: 한 달 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2: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소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13: YTN 뉴스 FM.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햇살이 눈부시게 반짝이는 주말 오후 시간입니다. 서울 시내 간선도로 위로는 아쉽게도 돌발 구간이 짧은 시간 안에 많이 발생했는데요. 올림픽대로 따라서 하남 쪽 가는 길 가양대교 월드컵대교 사이 4차로에 사고가 발생했고 부근으로 교통량도 많다 보니 방화대교에서 월드컵대교까지 쭉 정체입니다. 여길 지나서는 여의도권 일부 구간으로 밀리고 있고요. 또 여길 더 지나서는 동호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막히는데 사고 구간 또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천호대교와 암사대교 사이 1차로 쪽에 사고가 발생해서 부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맞은편 강변북로 역시 사고가 났는데요. 강변북로 일산에서 구리 쪽이고요. 가양대교와 월드컵대교 사이 2차로에 사고 나서 2차로를 중심으로 꽉 막혀 있습니다. 가양대교에서 월드컵대교를 통과해서는 다시 한번 마포대교부터 밀리는데 여기는 마포대교 부근부터 밀리는 이유고 동작대교와 반포대교 사이 4차로 쪽에 고장차도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는 의정부 쪽으로 성동교 부근, 성동분기점 부근 1차로에 고장차 있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2시 뉴스 앤 뮤직 박규빈입니다. 실시간 뉴스와 음악이 있는 시간이죠. 생방송 주말 뉴스 앤 뮤직 주요 뉴스와 음악 준비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최신 가요입니다. 문자와 앱으로 신청곡 보내주세요. 엔믹스의 헤비 세라나데 이 시간 첫 곡입니다.

0: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 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1: FM 94.5MHz YTN 라디오입니다. 2시 뉴스앤뮤직입니다. 주요 뉴스 전해드리고요. 음악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엔 최신가요입니다.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번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세요. 문자는 유료 문자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정보 이용료 들어가고요. YTN 라디오 앱 라이브 채팅창은 무료입니다. 미야오의 노래 듣겠습니다. 미야오라는 제목이고요. 이어서 IOI의 갑자기 두 곡 이어갑니다.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2시 32분입니다. 이 시각 간추린 뉴스입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여당 지역위원장과 단체장들을 향해 공급 가능한 주택용지 확보 방안을 제시해주면 정부와 청와대가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 실장은 오늘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수도권 주택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핵심은 주택용지를 확보하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정책을 국민의 삶 속에서 구현하는 마지막 단계는 입법이라며 곧 시작되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정부는 시급한 민생경제법안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국회의 법안의 필요성을 더욱 적극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조계에 재취업한 퇴직 경찰과의 사적 접촉을 막기 위해 도입한 사적 접촉 신고제 도입 이후 경찰이 한 건도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청은 사전 예방적 차원의 제도라 사적 접촉 신고센터에 신고된 건에 대한 조치는 없었지만 추후 감찰 수사 등을 통해 별도의 사적 접촉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 엄정하게 조치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오늘 제주시 장미란 씨 실종 사건에서 비롯된 경찰의 부실 수사 논란에 대해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번 논란에 강한 유감을 표한 뒤 경찰청에 이같이 긴급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어 경찰이 실종 신고 접수와 처리 과정에서 허위로 사건을 종결하는 등의 행위가 없는지 면밀히 확인하고 근본적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보고하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2시 34분입니다. 4723 황님이요. 앱으로 사연을 주셨어요. 주말 뉴스앤뮤직 저 경제라디오 별칭 응모했는데 3등으로 뽑혔어요. 뽑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뛰어라 경제라디오 1등 작품도 궁금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맞습니다. 저희가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이 원래 있잖아요. 그래서 YTN 라디오라고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저희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로 들어오실 수 있고 저희 얼마 전에 경제 라디오 유튜브 채널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제 라디오의 채널명, 채널 이름을 공모했죠. 우리 청취자분들 대상으로 공모를 했고 결정이 됐습니다. 1등, 2등, 3등 해가지고 저희 지금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로 한번 들어와 보세요.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에 게시물에 게시를 올렸습니다. 예, 이틀 전에 올렸네요. 보니까. 그래서 YTN 경제 라디오 채널에 새 이름을 공개합니다. 라고 해서 거기 공개가 돼 있습니다. 두구두구두구. 아직 여러분들이 이거 많이 못 보셨군요. 게시물을. 응모하셨던 분들은 궁금하실 거예요. 이분도 지금 사연 주신 4723 황님은 나는 3등 됐는데 아마 개인적으로 연락을 받으셨겠죠? 3등 됐는데 1등이 뭔가요? 궁금하시잖아요. 저희 YTN 경제라디오 유튜브 채널 새 이름은 경제통마늘입니다. 여러분. 경제 전문가 흔히 경제통이라고 하죠. 경제통들이 전하는 최신 경제 뉴스 더불어서 통마늘, 통장 잔고 마구 늘려주는 라디오. 통장 잔고 마구 늘려주는 라디오 통마늘 그래서 경제 통마늘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더 알차고 든든한 경제 정보로 준비하겠습니다 경제 통마늘 사실 마늘은 이 대한민국에 없어서는 안 되는 정말 중요한 식재료죠 예, 뭐 김치에도 들어가고 막 다 들어가잖아요 안 들어가는 데가 없잖아요 그만큼 중요한 또 채널이 되겠다 이런 마음도 함께 담겼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그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 게시물 보시면 YTN 라디오 경제라디오 채널의 새 이름 경제통만을 공개를 해놨고 1등부터 3등까지 뽑히신 분들도 저희가 거기다 올려놨습니다 예. 그래서 청취자분들 이제 번호로 보통 핸드폰 번호로 우물전 0945번으로 많이 응모를 해주셨기 때문에 핸드폰 번호 거기 공개돼 있고 그리고 아마도 또 앱으로 해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또 아이디, 그 이름, 닉네임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 꼭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 지금 들어가셔서 게시물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와이텐 라디오 경제 라디오 유튜브 채널입니다. 경제 통마늘과 함께

여러분 정말 많은 경제통들 이야기 들으시면서 통장 잔고 마구마구 늘리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YTN 라디오 경제 라디오 유튜브 채널 경제통만을 앞으로 사랑해 주세요. 네. 말할수록 굉장히 정겹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희 경제 라디오 채널에 대해서 의견 또 축하 메시지도 보내주시면 좋겠네요.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이 시간 지금 최신가요 보내드리고 있어요. 사연 보내주시고요. 신청곡도 함께 받겠습니다. 세곡쭉 보내드릴게요. 한해 문세윤 함께 불렀습니다. 추가 피처링 했고요. 비행기 먼저 들으시고요. 지드래곤의 노래입니다. 태양 대성 함께 했습니다. 홈 스윗 홈 이어서 제니의 노래입니다. Less than a lover 세곡 이어갑니다.

YTN 라디오 2시 뉴스 앤 뮤직 이 시각 간추린 뉴스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해남군 일대에서 잇따라 지진이 발생함에 따라 오늘 지진 미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한 단계 격상했습니다. 이는 오늘 오전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한 데다 지난 14일 이후 같은 지역에서 모두 71차례의 크고 작은 지진이 이어진 데 따른 조치입니다. 행안부는 이번 지진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유발할 규모는 아니지만 동일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보육과 피해지원금 사용이 오는 31일 밤 24시를 기준으로 마감됩니다. 행정안전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기한을 안내하며 잔액을 기한 내 모두 사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고 남은 지원 잔액은 이월되지 않고 자동으로 소멸합니다. 톰 홀랜드 주연의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 데이가 국내 누적 관객 8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배급사 소니 픽처스는 이 영화가 개봉 26일째인 오늘 누적 관객 805만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2시 뉴스 앤 뮤직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트러블메이커 내일은 없어 앱으로 S010님이 신청하신 곡 지금 보내드리고요. 싸이의 That That 끝곡으로 이어드리면서 2시 뉴스 앤 뮤직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3시 20분 뉴스 앤 뮤직으로 다시 올게요. 박기빈입니다.

0: 교통안전 1분 터.
1: 안녕하세요. 가수이자 라디오 DJ 손태진입니다. 저 손태진과 함께 라디오를 들으면서 기분 좋게 달리는 길, 눈꺼풀이 무거워진다면 이거 참 곤란하겠죠. 장거리 운전을 하실 땐 2시간마다 한 번씩 꼭 쉬어주시고요. 틈틈이 창문을 열어서 차 안 공기도 환기해주세요. 그리고 노래하는 곳에 사랑이 있고, 이렇게 제 신곡을 따라 불러보시는 겁니다. 그래도 졸음이 가시지 않는다면 졸음쉼터나 휴게소에서 15분만 쉬어가는 거예요. 한 박자 쉬어가는 여유가 사랑하는 가족과 나의 안전을 지켜줍니다. 졸음운전 무조건 금지.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지금까지 가수 손태진이었습니다.
2: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3: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입니다. 기상관측 122년 만에 최고 기온을 기록할 정도로 극심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무더위 극복을 위한 3단계 행동수칙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해 주세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야외 활동을 자제해 주세요. 부모님과 이웃의 안부를 한 번 더 살펴주세요. 일상 속 작은 실천이 안전한 여름을 만듭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4: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0: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1: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YTN's
2: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처서의 시간이 왔지만 무더위는 남아서 전국에 뜨거움이 가득한데요. 낮에는 지상 부근의 기온이 오르다 보니 대기 불안정이 심합니다. 오늘 수도권과 강원, 충남과 호남, 경남과 제주 곳곳에 소나기 구름이 발달할 때가 있겠습니다.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르는 만큼 자외선 차단 신경 써주셔야겠고요. 고속도로나 서울시내 모두 상행선을 중심으로 차량 정체가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는 서울로 올라오는 길 당진 분기점 부근에 사고가 있었고요. 송악에서 행담도 휴게소, 팔탄 분기점, 매송에서 용담 터널, 일찍에서 금천까지 차량이 조금씩 더 모여들면서 밀리고 있습니다. 영동 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는 한산한데요. 호법 분기점 부근에는 고장차가 있고요. 강릉에서 인천 오는 길 구간 차량이 모아질 때가 있습니다. 진부에서 진부 2터널까지 봉평 터널에서 둔내 터널 두뇌를 지나서는 새말, 여주에서 이천까지 이제 경기권 진입하면서도 속도가 내려가고요. 양지에서 양지터널, 광교터널에서 북수원, 둔대에서 반월터널, 월급분기점 부근으로 짧게씩 주춤합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오늘 봄 미쳤다
1: 미쳤다
2: 미쳤다
3: 아 레벨이 다르다
4: 미쳤다 우와 우와
5: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6: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5: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7: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전남 광주 해남군에서 올해 한반도 지진 중 가장 큰 규모 3.1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해남 일대에서는 최근 열흘 동안 수십 차례의 작은 지진이 잇따르고 있어서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진두 기자입니다.
8: 전남 광주 해남군 서북서쪽 21km 지역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일어난 시각은 오전 6시 43분쯤. 올해 한반도와 주변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 중 가장 강했는데 전남 광주 지역에는 최대 진도 4의 흔들림이 전달됐습니다. 실내에서 많은 사람이 쾅하는 진동을 느꼈고 창문이나 그릇이 흔들렸다는 유감 신고가 소방당국에 잇따랐습니다. 문제는 이 지역에서 지진이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고 연속해서 터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해남군에서는 지난 14일 규모 2.1의 지진을 시작으로 최근 열흘간 규모 2.0 이상의 유감 지진만 7차례 발생했는데 지진이 계속 강해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미소 지진까지 포함하면 무려 71차례나 됩니다. 이처럼 좁은 영역에서 소규모 지진이 때지어 발생하는 현상을 지진군 또는 군발 지진이라고 부릅니다. 해남 지역에는 지난 2020년 4월과 6월 사이에도 76차례나 연쇄 지진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9: 이 하부 지각에서 응력이 배출되는 현상으로 발생하는 지진들로
10: 태경 연세대 지구시스템과학과 교수입니다.
9: 발달하기 어려운 하부 지각이고 응력 불균형 현상이 풀리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진이기 때문에 하부 지각에서 발생하는 지진들로 큰 지진을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8: 전문가들은 지하 응력이 해소될 때까지 소규모 여진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YTN 김준우입니다.
7: 행정안전부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해남군 일대에서 잇따라 지진이 발생함에 따라 오늘 지진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한 단계 격상했습니다. 이는 오늘 오전 규모 3.1 지진이 발생한 데다 지난 14일 이후 같은 지역에서 모두 71차례 크고 작은 지진이 이어진 데 따른 조치입니다. 행안부는 이번 지진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유발할 규모는 아니지만

0: 만 동일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선제적인 대응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오늘 오전 전남 광주 해남군에서 발생한 규모 3.1 지진과 관련해서 국내 모든 원자로 시설의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진앙에서 가까운 한빛 원전의 지진 계측값은 0.0032G로 내진 설계 기준인 0.2G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안위 현장 점검 결과 한빛 원전을 비롯한 전국 원자력 시설에서 특이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기도 광주시 쿠팡 물류센터에서 40대 노동자가 끼임 사고를 당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휴일 사건 사고 소식 사회부를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다현 기자, 쿠팡 물류센터에서 끼임 사고가 있었죠?
1: 네, 그렇습니다. 오늘 낮 12시 15분 경기 광주시 문형동에 있는 쿠팡 물류센터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가 지게차와 구조물에 끼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 사고를 당한 노동자는 40대 한국인 남성인데 현재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지게차 바깥쪽에서 운전을 하다가 구조물 안전바와 부딪혀 목 부위가 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0: 예, 서울 잠실 시위 현장에서는 폭행 사건도 있었죠?
1: 그렇습니다. 먼저 SNS에 올라온 당시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맨바닥에 누운 남성을 다른 남성이 목덜미만 붙잡고 바닥에 질질 끌고 가는 모습입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다른 참가자를 폭행한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이 남성은 어젯밤 9시 반쯤 같은 시위에 참가한 30대 남성의 목덜미를 잡아 끄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0: 예, 화재도 발생했다면서요?
1: 네, 오늘 오전 11시쯤 제2영동 고속도로 서울 방향 경기 여주시 대신터널 인근에서 달리던 1톤 화물차에 불이 났습니다. 이 운전자와 동승자가 불이 나자마자 차를 갓길에 대고 빠져나와서 다친 사람은 없었는데 당시 목격자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2: 차가 정체되면서 뭐지 하면서 했는데 이제 길가 우리 도로에서 이제 불이 난것 같더라고요. 뒷차들은 많이 정체가 있었을 것 같아요.
1: 네, 이 불은 40여 분 만에 모두 꺼졌지만 화재 진압 과정에서 한때 후방 4km가량 정체가 이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폭우가 휩쓸고 지나간 경남 거제 지역 곳곳에 자원봉사자들이 일손을 돕고 있습니다. 뻘밭으로 변한 포도 농가에서도 자원봉사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현장 취재 기자를 연결해 알아봅니다. 임형준 기자.
3: 네, 경남 거제시 둔덕면에 나와 있습니다.
0: 예, 자원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3: 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둔덕면에 있는 포도 농가입니다. 일손이 부족한 이곳에도 자원봉사의 손길이 닿고 있습니다. 멀리 서울에서 온 자원봉사자 30명이 포도하우스 안 바닥에 쌓인 토사를 걷어내고 있는 겁니다. 두껍게 쌓인 흙 때문에 포도나무가 제대로 숨을 쉬지 못해 잎에 갈변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는데요. 토사 정리가 시급해 보였습니다. 거제 섬꽃 축제 행사장에서도 자원봉사자들이 복구에 나섰습니다. 호우에 침수된 대형 온실에서 토사 범벅이 된 집기류를 밖으로 빼내고 토사를 치우고 있습니다. 물에 잠긴 축제장 11만 제곱미터가 복구 대상입니다. 국화 10만 송이를 포함해 꽃 20만 송이가 있었는데 15만 송이가 떠내려가거나 토사에 파묻혔습니다. 스마트팜 시설을 갖춘 3만 7천여 제곱미터 규모 식물원도 잠겼습니다. 거제시 농업기술센터는 피해 금액을 200억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0: 예, 거제와 통영 지역 곳곳에서 수해 복구가 진행되고 있죠.
3: 네, 휴일인 오늘도 수해 복구와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작업이 진행됩니다. 지자체는 수해 지역에 중장비를 투입해 대형 폐기물을 치우고 감염병 예방을 위해 비상 방역도 실시합니다. 해경은 한산도 등 섬 지역 수해를 복구하고 방재정 등을 동원해 해상 부유물 제거에 나섭니다. 이와 함께 의용 소방대, 자원봉사자들도 지역 곳곳에서 복구 작업을 지원합니다. 지금까지 경남 거제에서 YTN 임영준입니다.
0: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 씨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다른 실종 사건도 비슷하게 처리한 사례가 확인돼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0: 실종자 가족이 최근 다시 신고하면서 경찰이 뒤늦게 수색에 나섰지만 신고 51일 만인 어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신규혜 기자입니다.
1: 지난달 2일, 한 남성의 가족이 제주경찰에 실종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사건을 맡은 A경장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남성의 가족에게 남성이 무사하다고 전했습니다. 실종자와 연락한 적도 없으면서 거짓으로 상황을 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A경장은 해당 신고를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해제하며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지난 5월, 실종 신고된 장미란 씨 건을 허위로 종결했을 때와 같은 방식입니다. 하지만 A경장의 행각은 끝내 꼬리가 밟히고 말았습니다. 장미란 씨 실종 관련 의혹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던 그제 남성 실종자의 가족이 경찰을 다시 찾은 겁니다. 재신고 접수 과정에서 경찰은 당시 담당자가 A경장이었고 A경장이 해당 실종 신고 역시 허위 종결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뒤늦게 실종자 수색을 벌였지만 남성은 최초 실종 신고 51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숨진 남성과 관련해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유족이 원치 않아 구체적인 발견 장소 등은 알릴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A경장이 맡았던 실종 신고건과 관련해 셀프 종결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경찰은 이 같은 사례가 추가로 있는지 전수조사를 통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YTN 신계입니다.
0: 한성숙 국무총리는 오늘 제주시 장미란 씨 실종 사건에서 비롯된 경찰의 부실 수사 논란에 대해서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번 논란에 강한 유감을 표한 뒤에 경찰청에 이같이 긴급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어서 경찰이 실종 신고 접수와 처리 과정에서 허위로 사건을 종결하는 등의 행위가 없는지 면밀히 확인하고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보고하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가용한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실종자 수색에 최선을 다하고 실종자 가족을 더욱 힘들게 하는 장난 전화나 가짜 뉴스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대응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 사태와 관련해서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국민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본부장은 오늘 제주경찰청 방문 뒤에 취재진을 만나서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부분인 만큼 여러 가지 미비점이 없는지 현장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홍 본부장은 이어서 제도적 보완 전이라도 현장 수사에 대한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다잡도록 강하게 질책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의 수사기간이 오늘로 마무리됩니다. 내일 오전에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이 열릴 예정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법조팀 취재 기자를 연결해 알아봅니다. 유서연 기자, 오늘로 2차 종합특검 수사기간이 끝나죠?
2: 네, 181일의 수사기간이 오늘이면 마무리됩니다. 지난 2월 출범한 2차 종합특검은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해 왔는데요. 수사 막바지에 공소 제기를 집중하는 이른바 해비테일 전략에 따라 최근 2주간 40여 명, 6개월간 도합 10명이 넘는 피의자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일단 윤 정부 대통령실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씨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 등을 기소했고요. 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으로 윤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도 기소했습니다.
0: 내일 오전 11시에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이 열리는데 주목할 부분이 뭡니까?
2: 3대 특검 이후 남은 사건을 마무리하겠다며 출범한 만큼 굵직한 의혹들을 어디까지 규명했는지가 관건일 거로 보입니다. 특검 출범 직후 핵심 수사 대상으로 꼽혔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이나 서울 양평고속도로 의혹 관련 윗선 수사가 대표적입니다. 또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개입 의혹의 최종 처분도 관심입니다. 종합특검은 지난 4월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이라며 대대적인 수사를 예고했는데 권영빈 특검보의 이해충돌 논란 이후 별다른 진척이 없었던 상황입니다. 종합특검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들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다시 넘어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0: YTN 유서연입니다.
1: 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심이 다음 달에 본격 시작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다음 달 8일 오후 2시 윤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 기일을 진행합니다. 윤전 대통령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아내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27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윤전 대통령이 대선 당시 무속 논란으로 지지율에 문제가 생겼던 점 등을 살펴보면 허위 사실을 공표할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민석 민주당 신임 대표의 취임 첫 주, 지도부 회의부터 인사까지 집권 여당 풍경이 변하고 있습니다. 당의 언어부터 태도까지 모두 바꾸겠다는 일성대로 치질 변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2: 김민석 신임 당대표는 대표직 수락연설에서 더 유능한 민생 중심 정당을 만들겠다며 대변혁을 예고했습니다.
3: 국민 여러분, 민주당을 바꾸겠습니다.
4: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3: 언어도 정책도 태도도 문화도 진화할 것입니다.
2: 단순한 노선 변경을 넘어 체질을 싹 바꾸겠다는 의지를 보인 건데 취임 첫날부터 변화의 흐름은 뚜렷했습니다. 가장 먼저 기업으로 치면 이사회격인 최고의사결정기구 최고위원회의 풍경부터 달라졌습니다. 의례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리던 것을 김민석 후보 출범 뒤 두 차례 회의 모두 현장을 찾아 진행한 겁니다.
5: 중앙당은 서울이고 시도당은 지방이다라는 개념을 벗어나서 최고회의도 한두 번 정도가 지방에서 계속 개최될 것이기 때문에
2: 준비한 발언을 번갈아 낭독한 뒤 중요한 논의는 비공개 진행하던 회의 방식도 확 바뀌었습니다. 김 대표가 원칙적으로 회의를 전부 공개하기로 지시한 건데 당 안팎에선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 생중계를 연상시킨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이 밖에 앞으로 당의 모든 행사를 국민에 대한 존중으로 시작하겠다며 정중예, 이른바 90도 인사도 도입했고
5: 당의 언어는 글이 아니라 그림이다. 국민과 당원들을 향해서 우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는 절을 한번 하는 것으로
2: 당의 모든 뉴스가 새벽부터 당의 플랫폼에서 시작해야 한다면서 민주당 TV 출범도 예고했습니다. 김민석 후보 출범 첫 주 지도부 회의부터 인사 방식까지 당의 풍경이 빠르게 바뀌었습니다. 국민에게 더 가까이 더 투명하게 알리겠다는 취지인데 보여주기식을 넘어 실질적인 소통 문법의 변화를 이끌어낼지 주목됩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0: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 안녕하십니까. 국토안전관리원 원장 박창근입니다. 안전은 우리 사회 최고의 가치이자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건설 현장 안전 확보, 국가 주요 시설물 유지 관리, 지하 안전 관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 파트너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 국토안전관리원에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이 캠페인은 국민의 안전 파트너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합니다.
3: 해외 바이어와 수출 상담 체크. 국내 MD와 유통 상담 체크. 리빙, 푸드, 뷰티 패션, 스마트 테크까지. 국내 최대 수출 전문 전시회 지페어 코리아. 경기도 기업 또는 연속 참가 기업은 참가비 추가 지원도 가능. 지금이 참가 신청할 기회. 더는 미룰 시간이 없습니다. 지페어 코리아 2016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일산 킨텍스. 8월 31일까지 마지막 체크. 잊지 마세요.
4: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도심 곳곳으로도 차량이 많은 시간입니다. 어제보다는 좀 덜하긴 한데요. 종로 위로 이동량 꾸준한데 종로 3가에서 1가 쪽으로는 지금은 서행 정도로 간간히 통과하고 있고요. 남대문로는 을지로 1가에서 한국은행 쪽으로 서행 운전하고 있습니다. 통일로 따라가는 길 녹번역에서 홍은사거리 쪽으로 차량이 많은 상태라 차간격 좁혀 이동하고 있고요. 성산로 따라 성산대교 쪽으로는 연세 대학교에서 성산대교까지 차량이 많습니다. 긴 구간 속도 줄어 있습니다. 반대쪽으로는 연희나들목에서 봉원사 입구 쪽으로 지체와 정체가 되풀이되고요. 성산로와 나란한 내부순환로 위로는 사고가 났습니다. 내부순환로 성수동 쪽이고요. 홍지문 터널과 홍은램프 사이 3차로 쪽에 방금 사고가 발생해서 3차로는 미리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올림픽대로 위로도 사고인데요. 가양대교와 월드컵대교 사이 4차로 쪽에 사고 지금 한창 정리되고 있고요. 방화대교에서 월드컵대교까지 밀립니다. 여길 통과해서는 크게 밀리진 않지만 잠실대교 쪽으로 교통량만 많은 정도로 통과합니다. 동부간선도로 주변 월계로 상황은 좋고요. 동부간선도로는 모두 병목 구간에서만 밀립니다. 의정부 쪽으로 가는 길은 월계 1교와 상계교 사이, 반대 의정부에서 성수 쪽으로는 창동교에서 월계 1교 사이 밀립니다. 외텐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3시 뉴스 앤 뮤직 문 열겠습니다. 박기빈입니다. 실시간 뉴스와 음악이 있는 시간 생방송 주말 뉴스 앤 뮤직. 문자와 앱으로 신청곡 보내주세요. 이번 시간에도 주요 뉴스 전해드리면서 음악 보내드릴 텐데요. 팝송 준비하고 있습니다. 평소 좋아하시는 노래 보내주시죠. 이 시간 첫 곡 When You Were Young, The Killers의 노래입니다.

0: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 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3: FM 94.5MHz YTN 라디오입니다. 3시 뉴스 앤 뮤직입니다. 8616번님이요. YTN 라디오 경제 채널 이름 통마늘에 많은 뜻이 있었군요. 문자 보낸 시간 보니까 슬라생 들으면서 보냈었네요. 살면서 1등이라고는 학교 매점 달려가기나 예비군 끝내고 집 가기, 식사 빨리 하기 그런 것밖에 없었는데 이런 교양 있는 행운이 제게 오다니요. 더욱더 많은 관심 많은 애청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디서 봤는데 로또 1등 되면 6개월간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평소처럼 살라고 하던데 입이 가벼워서 라디오 1등 여기저기 자랑했더니 한 턱 쏘라고 난리도 아니네요. 쏘면 어떻습니까? 이 좋은 일 함께 나눠야죠. 축하드립니다. 이분이 이번에 YTN 라디오 경제 라디오 유튜브 채널 그 채널명 공모에서 1등 하신 분입니다. 통마늘을 아이디어를 주신 8616번님의 1등 당첨 소감이었습니다. 문자 보내주셨어요. 지난 시간에 저희 경제 라디오 유튜브 채널 3등 하신 분이 1등 궁금하다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로 오시면 게시글을 올려놨습니다. 경제 라디오 유튜브 채널 이름이 확정됐습니다. 많은 애청자분들이, 많은 청취자분들이 응모를 해주셨고 그중에서 1등, 2등, 3등을 저희가 골랐는데 1등은 경제통마늘입니다. 그래서 저희 라디오 유튜브 경제 라디오 유튜브 채널 이름이 경제통마늘로 확정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경제통하면 우리가 경제 전문가, 경제 너무나 잘하시는 분들 경제통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경제통들이 전하는 최신 경제 이슈 이 채널에서 모아서 보고 들으실 수 있다는 의미고요. 또 하나는 통마늘, 통장 잔고 마구 늘려주는 라디오 통마늘, 그래서 경제통마늘. 예, 이렇게 경제통마늘이라고 채널명이 확정됐습니다. 앞으로도 알차고 든든한 경제 정보로 이 유튜브 채널 찾아갈 텐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요. 정말 이번에 새 이름을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고민해서 아이디어를 보내주셨어요. 저희 프로그램 YTN 라디오의 전 프로그램에서 저희가 다 받았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저희가 다 취합해서 정말 YTN 라디오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투표를 받았어요. 진짜로. 네, 한 표 한 표 소중한 표를 다 던져주셔가지고 그중에서 확정한 채널 이름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기 때문에 1등 이거는 저희 경제 라디오 채널명으로 확정이 됐고 그 외에 2등 3등 뭐 하신 분들 저희가 유튜브 채널에 게시글로 올려놨습니다. 번호 올려놨거든요. 보통 핸드폰 뒷번호로 참여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들 그 등수에 해당하는 선물 이제 받으실 수 있는 거죠. 정말 이 반짝반짝이는 아이디어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YTN 라디오의 경제 라디오 유튜브 채널입니다. 경제통마늘도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리고 자주자주 와서 보고 들어주세요. 고맙습니다.

없습니다. 8920번님, 경제통만을 라디오 승승장구 하셔서 경제 분야에서 1등 하세요. 근데 전 4등인가 봐요. 아무 연락이 없으니. 유유. 예, 저희가 1등부터 3등까지 뽑았습니다. 그래서 2등도 몇분 있고, 3등도 몇분 해가지고 선물을 보내드리는데, 아, 그러신가 보네요. 4등 하셨나 보네요. 그래도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여러분 사연과 신청곡 받겠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와이텐 라디오 앱으로 들으시는 분들 라이브 채팅창 이용하시면 돼요. 앱으로 참여하시는 건 무료입니다. 노래 두곡 보내드릴게요. 레이디 가가 브루노 마스와 함께했습니다. Be with a smile 먼저 들으시고요. 휴 그랜트, 헨리 베넷 함께 불렀습니다. Way back into love 두곡 듣고 옵니다.

두 곡이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 레이디 가가 브루노 마스가 함께 부른 곡이었죠. The With a Smile이었고요. 방금 들으신 곡 Way Back Into Love 휴 그랜트, 헨리 베넷 함께 부른 곡이었습니다. 와이튼 라디오 3시 뉴스 앤 뮤직입니다. 지금 시각은 3시 37분인데요. 이 시각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행정안전부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해남군 일대에서 잇따라 지진이 발생함에 따라 오늘 지진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한 단계 격상했습니다. 이는 오늘 오전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한 데다 지난 14일 이후 같은 지역에서 모두 71차례의 크고 작은 지진이 이어진 데 따른 조치입니다. 행안부는 이번 지진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유발할 규모는 아니지만 동일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기록적인 호우 피해가 발생한 경남 거제와 통영에서는 일요일인 오늘도 대규모 수해 복구와 2차

피해 예방 작업이 진행됩니다. 거제시는 중장비를 동원한 집중수거반을 현장에 배치해 침수된 대형 폐기물과 토사를 집중적으로 치울 예정입니다. 오늘 낮 12시 10분쯤 경기 광주시 문형동 쿠팡물류센터에서 40대 노동자 A씨가 지게차 운전 중 사고를 당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게차를 운전하다 뒤에 있던 구조물과 부딪히면서 지게차와 구조물 사이에 목 부위가 끼이는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받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팝송 예, 받고 있습니다. 팝송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4723부님 앱으로 찾아오셨네요. 경제통만을 필기 필기 네 감사합니다. 필기해 주세요. 외워주세요. 네 그리고 YTN 라디오 경제 유튜브 채널의 이름이 경제통마늘이라는 것을 경제통마늘이라는 것을 많은 분들께 주위 많은 분들께 소문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이번에 저희 유튜브 채널 경제라디오 유튜브 채널 이름도 우리 청취자분들이 다 지어주신 건데 고맙습니다.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받으면서 노래 두 곡도 전해드릴게요. 마이클 잭슨 노래입니다. Loving You 먼저 들으시고요. 이모셔널 오렌지스의 West Coast Love 두 곡 갑니다.

두 곡 듣고 왔습니다. 마이클 잭슨의 노래 먼저 들으셨어요. Loving You, 방금 들으신 곡 Emotional Oranges, West Coast Love 두 곡이었습니다. 지금 시각은 3시 47분 막 됐습니다. 이 시각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심이 다음 달 본격 시작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다음 달 8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합니다. 윤 전 대통령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아내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27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납품업체의 판촉 비용이나 재고 부담을 떠넘긴 GS 리테일에 과징금 10억여 원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GS 리테일 측은 반품은 납품업자 측에서 자발적으로 요청했고 홈쇼핑 방송인 등은 종업원이나 파견 직원이 아니라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불복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서울고법은 GS 리테일이 받은

반품 요청서만으론 납품업체가 정말로 반품을 원했는지 알 수 없다고 판단했고 나머지 주장 또한 배척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다음 달 추석을 앞두고 정부 비축 수산물 2만 톤을 시장에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방출 규모는 역대 최대 수준으로 해수부는 추석을 앞두고 수요가 늘어나는 주요 수산물의 공급을 늘려 가격을 안정화하고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4723번님이 경제통만을 널리 알린 점, 예. 본인이 경제통만을 이름을 널리 알렸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문자를 다시 한번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앞으로도 많이 많이 알려주세요. 이제 뉴스앤뮤직 이번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4시 20분에는 굿모닝 굿라이프가 방송되고요. 뉴스앤뮤직은 5시 20분 이태원 아나운서가 이어갑니다. 노래 두 곡으로 이 시간 마무리할게요. 스티븐 산세스의 Until I Found You 먼저 전해드리고요. 9849번님의 신청곡입니다. 퀸의 보헤미안 랩소디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저도 함께 인사드릴게요. 박기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1: 안녕하세요, 방송인 전현무입니다. 제가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한 지도 어느새 10년이 넘었는데요. 겨우 만 18세 성인이 되자마자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을 떠나 홀로 서야 하는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나 혼자 사는 삶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한 조사에 따르면요, 자립준비 청년들의 절반이 주거 불안과 우울 등 혼자 짊어진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극단적인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부모의 든든한 울타리가 있어도 자립을 위해 참 긴 시간이 필요한 시대, 자립준비 청년들이 사회에 내딛는 첫발이 가파른 벼랑 끝이 되지 않도록 이제 우리 사회가 촘촘한 안전망이 되어줘야겠습니다. 우리가 함께일 때 비로소 나 혼자여도 괜찮은 세상이 될 테니까요.
0: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2: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위에도 묵묵히 일상을 지켜내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을 전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먼저 헤아리고 생활에 힘이 되는 정책으로 답하겠습니다. 지친 마음에는 힘이 되고 고단한 일상에는 쉼이 되는 시원한 그늘이 되겠습니다. 바쁜 하루에도 몸과 마음을 돌보는 여유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3: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4: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YTNS
5: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곳곳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체감하는 온도 33도, 폭염경보가 내려져 있는 밀양에는 체감하는 온도가 37도까지 오르며 무덥겠습니다. 당분간은 33도 안팎의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는 만큼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고요. 도심에

서울에서는 종로 5가에서 1가 쪽으로 차가 많아서 속도가 뚝 떨어집니다. 을지로는 4가에서 1가 쪽으로, 반대쪽으로도 을지로 1가에서 2가 쪽으로 밀립니다. 태계로는 2가에서 1가 쪽으로 지체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차들도 많아지고 있는 시간, 돌발 구간도 계속 발생하는데요.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각 방향으로 돌발 구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구리 휴게소 부근 의정부에서 판교 방향이고요. 구리 휴게소 부근 3차로에 승용차 관련한 사고가 나면서 남양주 나들목에서 구리 나들목까지 밀립니다. 그리고 김포 지역과 부천 지역 나오기가 힘든데요. 계양에서 송내, 자유로에서 김포까지 일산에서 판교 나오는 길 밀리고 있습니다. 반대쪽으로는 김포에서 자유로까지 밀리고 장수 부근에는 1차로에 사고가 나서 시흥에서 장수까지도 더디게 통과합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천안 부근 4차로에 고장차 있습니다. 와이텐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3: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 YTN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3: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앞서 발표된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불가피한 이유로 비거주하는 1주택자를 거주로 인정하는 범위를 확대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4: 민주당은 나아가 종부세의 경우엔 1주택자에 한해 아예 거주와 비거주 구분을 두지 말자고 정부에 강하게 제안했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송재인 기자.
5: 네, 국회입니다.
3: 네, 고위 당정협의회 논의 결과 자세히 전해주시죠.
5: 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취임 이후 처음 참석한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앞서 발표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했습니다. 당내에서도 이미 많은 지적이 나왔던 비거주 1주택자 관련 내용이었는데 먼저 들어보시죠.
6: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현실의 다양한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를 폭 넓게 인정하면서 사각지대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 예, 정부 역시 불가피한 사유로 비거주하는 이들에 대한 거주 인정 확대 의견이 나오는데 공감했다고 민주당 박성준 수석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서는 거주로 인정하는 범위가 넓어질 가능성이 커진 건데 나아가 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는 1주택자라면 아예 거주와 비거주 구분을 두지 말라고 강하게 요청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는 당정의 의견이 아직 합치된 것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박수석 대변인은 또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해서도 500세대 이하의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 기초단체장에게 권한을 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서울시 구청장들의 요구를 반영한 거라며 특히 민간의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4: 국민의힘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내일 최고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당내 갈등이 격화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요?
5: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YTN에 내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당협위원장 선출 방식을 변경하는 안건에 대해 결론을 낼 걸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이미 두 차례 의원총회를 열고 당내 의견을 수렴한 만큼 이제는 숙고보다는 결단의 영역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앞서 장동혁 대표는 지역별 당협위원장을 기존 운영위원회가 아닌 당원 투표를 통해 전부 다시 뽑는 방안을 추진해왔습니다. 당 대표는 당 쇄신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당내에서는 당 장악력을 높이려는 의도라는 의심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여기에 장 대표가 공개적으로 중진 불출마까지 언급하면서 의원총회에서는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의결 권한을 갖는 최고위원회는 원외 당권파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내일 안건이 상정되면 가결될 가능성이 큰데요. 최근 비당권파 의원 4명에 대한 중징계로 당내 갈등 우려가 큰 상황에서 당협위원장 전면 재선출까지 강행될 경우 갈등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당 대표는 오는 26일에는 취임 1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 예정으로 당 차원의 개혁안에 대한 언급이 있을 걸로 보여 내일 최고위원회 결과가 더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송재인입니다.
3: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 씨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경찰관이 다른 실종 사건도 허위 종결한 사실이 확인돼 긴급 체포됐습니다.
4: 국가수사본부장은 국민께 송구하다며 전국 실종 사건을 모두 점검하겠다고 밝혔고 국무총리도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건우 기자, 허위 종결 사태에 관해 국가수사본부장이 사과했다고요?
7: 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오늘 제주경찰청을 찾아 수사 상황부터 확인했습니다. 제주청에서 잇따른 허위 종결 사태가 드러난 데 따른 조치인데요. 홍 본부장은 국민께 송구스럽다며 제도적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사태에 대해 제주청을 강하게 질책하고 가용 인원을 모두 동원해서 장미란 씨를 찾으라고 지시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전국적으로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사례가 더 있는지 전수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도 이번 사태가 강한 유감이라며 경찰청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근본적인 재발방지책 마련을 긴급 지시했습니다. 또 장난전화나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라고 강조했습니다.
3: 네, 사건을 허위 종결한 경찰관은 체포돼서 조사를 받고 있죠?
7: 그렇습니다. 직무유기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 상태였던 A경장은 어제 긴급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경장이 장미란 씨 사건에 더해 다른 실종자 60대 남성 B씨에 대한 신고도 허위로 종결한 점을 확인했는데요. B씨는 지난달 2일 실종돼 가족들이 신고했지만 실종수색팀 담당자였던 A경장이 무사하다며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아서 위치를 알려줄 수 없다고 말한 점까지 장미란 씨 사건과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무사하다던 말과 달리 B씨는 실종 51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는데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경장이 장 씨와 B씨가 숨졌다는 의미로 변사 등을 입력해 실종자 관리 시스템에서 사건을 삭제한 정황도 확인했습니다.
4: 그렇다면 장미란 씨 관련 수색은 아직 진척이 없습니까?
7: 네, 아직은 없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어제부터 인력을 추가 투입해 수색 범위를 넓혔지만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 씨의 생활 반응이 전혀 없고 당시 CCTV 영상도 보존 기한을 넘어 대부분 지워진 탓에 단서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담당자인 A경장이 장 씨를 찾았다며 사건을 허위 종결해 두 달 넘게 수색을 하지 못하면서 골든타임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국가수사본부장 지시에 따라 가용 자원을 모두 동원해 장미란 씨에 대한 수색 작업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김근우입니다.
3: 퇴직 경찰의 사건 개입 등을 막기 위해 경찰이 도입한 사적 접촉 신고제가 사실상 실효성 없이 운영된 거로 나타났습니다.
4: 접촉했다는 신고를 해도 후속 조치로 이어진 사례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8: 대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퇴직 경찰이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미 경찰은 2019년 사적 접촉 신고제를 도입했습니다. 퇴직 3년 이내에 로펌 등 법조계에 재취업한 전직 동료와 현직 경찰이 접촉할 경우 이를 스스로 신고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제도 도입 이후 지난 7월까지 접수된 사적 접촉 신고는 모두 149건, 한 해 많게는 40건 넘게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신고가 접수된 이후 경찰은 신고자나 접촉했다는 상대방을 별도로 만나거나 따로 사실관계를 조사하진 않았습니다. 접수된 사안이 감찰이나 징계로 이어진 경우 역시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경찰청은 사전 예방적 차원의 제도라 사적 접촉 신고센터에 신고된 건에 대한 조치는 없었다면서 별도의 사적 접촉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징계 등 엄정하게 조치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제도 자체를 통한 제재나 관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셈입니다. 신고 내용 대부분이 식당이나 경조사에서 우연히 만난 경우라는 게 경찰 설명이지만 조사조차 하지 않아 진입 파악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최근 수사정보 유출 등 관련 문제가 잇따라 불거지자 경찰은 뒤늦게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전직 동료와의 사적 접촉을 온정주의로 바라보는 경찰 조직 문화가 바뀌지 않는 한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3: 경찰의 수사 권한 확대를 앞두고 퇴직 경찰의 로펌 행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4: 특히 변호사 직군에서 제안 사례가 두드러졌는데 일반직은 다른 흐름을 보였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9: 경찰 출신 변호사를 영입해 수사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거나 경찰대 출신을 전면에 내세운 법무법인 소개 글입니다. 검사의 보안 수사권 폐지 등 형사사법 체계 전면 개편을 앞두고 경찰의 수사 경험이 로펌 시장에서 경쟁력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로펌 행 문턱이 낮아진 건 아닙니다. 지난해 전체 취업심사 35건 가운데 27건, 77.1%가 취업 제한이나 불승인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동은 특히 변호사 직군에 집중됐는데 일반직만 따로 떼어보니 결과가 달랐습니다. 지난해 40%에 그쳤던 일반직 심사 통과율은 올해 7월까지 66.7%로 상승했습니다. 고위직 고문뿐 아니라 전문위원으로 옮기려는 중간 직급에 경정 경감은 물론 경위 출신도 있었습니다. 전체 직군 심사의 45%는 석 달 안에 취업이 예정된 경우였습니다. 경찰 조직에 대한 이해도와 실무 경험이 퇴직 직후 민간에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해 충돌 우려가 제기됩니다.
10: 과거 직장의 그 수사 정보를 활용하거나 과거에 알았던 사람들 경찰관 동료들에게 부적절한 영향을 행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9: 유재성 경찰청장 대행은 이른바 전경 예우 가능성에 대해 퇴직 경찰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막기 위한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경찰은 우선 내부에 한해 적용됐던 사건 문의 금지 대상을 선임계를 내지 않은 변호사와 사무장 등 외부인으로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검찰 병폐로 지적되던 전관 예우 논란이 경찰에서도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 커진 권한과 함께 풀어야 할 과제가 됐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3: 경기 광주시 쿠팡 물류센터에서 40대 노동자가 끼임 사고를 당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4: 휴일 사건 사고 소식 사회부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다연 기자, 쿠팡 물류센터에서 끼임 사고가 있었다고요?
11: 네, 오늘 낮 12시 15분 경기 광주시 문형동에 있는 쿠팡 물류센터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가 지게차와 구조물에 끼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사고를 당한 노동자는 40대 한국인 남성인데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지게차 바깥쪽에서 운전하다가 구조물 안전바와 부딪혀 목 부위가 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현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3: 네, 잠실 시위 현장에서는 폭행 사건도 있었죠?
11: 네, SNS에 올라온 당시 영상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맨바닥에 누운 남성을 다른 남성이 목덜미만 붙잡고 바닥에 질질 끌고 갑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다른 참가자를 폭행한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A씨는 어젯밤 9시 반쯤 같은 시위에 참가한 30대 남성의 목덜미를 잡아끄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4: 화재도 발생했다고요?
11: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제2영동고속도로 서울 방향 경기 여주시 대신터널 인근에서 달리던 1톤 화물차에 불이 났습니다. 운전자와 동승자가 불이 나자마자 차를 갓길에 대고 빠져나와서 다친 사람은 없었는데 당시 목격자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12: 차가 정체되면서 뭐지 하면서 했는데 이제 길가 우리 도로에서 이제 불이 난 것 같더라고요. 기차들은 많이 정체가 있었을 것 같아요.
11: 이 불은 40여 분 만에 모두 꺼졌지만 화재 진압 과정에서 한때 후방 4km가량 정체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3: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14: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13: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15: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0: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2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4: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3: 건강해.
4: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5: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4: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5: 건강기능식품.
6: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조금 전 오후 4시 3분 행정안전부가 요청한 재난방송입니다. 폭염경보 변경에 의한 발표 안내로 재해 시도는 광주특별시, 부산, 울산, 경기, 경북, 경남입니다. 재해 지역은 전남 광주, 담양군, 곡성군, 장성군, 완도군, 신안군, 부산, 진구, 동래구, 북구, 금정구, 연제구, 사상구, 울산, 중구, 남구, 동구, 북구, 경기, 평택시, 오산시, 용인시, 처인구, 이천시, 안성시, 화성시, 만세 구 화성시, 효행구, 화성시 병점구, 화성시 동탄구 여주시, 경북 경주시, 상주시, 경산시, 경남 진주시입니다. 8월 24일 오전 11시 경기 오산 평택 이천 안성 화성 용인 남부 여주 동남부 여주 서부 경남 진주 경북 경산 상주 경주 남부 부산 부산 중구 울산 울산 동부 전남 담양 장성 신안 흑산도 홍도 곡성 남부 완도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됩니다. 가장 더운 시간에는 야외활동을 삼가주시고 외출할 때는 가볍게 옷차림을 하시고 양산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물은 충분히 마시고 이웃의 안전도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은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7: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8: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9: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10: 110만 용인 특례시 반도체 산업의 1번지로 도약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반도체가 처음으로 시작된 곳 플랫폼 시티를 시작으로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연결되는 L자형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반도체 르네상스를 열어갑니다. 실리콘밸리를 넘는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로 도약할 용인 특례시의 미래 110만 용인 특례 시민이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
11: 하늘은 둥실, 거리는 뚫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 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16 고양호수 예술축제.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늦은 오후로 시간이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다. 서서히 주말의 시간이 줄어드는 것 같아 아쉬운 마음도 큰데요. 도로 위에서는 저마다 목적지로 향하는 차량들로 정체가 만들어지는 시간입니다. 양재대로는 개포 3, 4단지 교차로에서 구룡터널 쪽으로 밀리고 있고요. 사평대로는 성모병원에서 반포나들목 가는데 정체입니다. 반대쪽으로는 반포나들목 나와서 3호가든 사거리 쪽으로 향하는데 차량들 밀려 통과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위로는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가 이제 서울 방향으로 다소 복잡한 정체가 살펴지고 있습니다. 인제에서 내린천휴게소까지 10km 구간 밀리고 있고요. 내촌을 통과할 때도 5km 구간 밀리고 설악에서 화도까지가 가장 이동량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도 덕소 삼패에서 강일까지 한 번 더 밀립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따라 서울 들어가는 길 군산휴게소에서 동서천 분기점, 서해대교에서 포승 분기점, 그리고 경기권 지나면서는 서평택과 매송에서 용담터널, 광명역에서 금천까지 구간구간 정체되고요. 목포 방향으로는 대체로 수월하지만 안산 분기점에서 순산터널을 통과할 때는 정체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따라 서울 쪽 오는 길 신탄진 부근 밀리고 있고요. 청주 분기점에서 남이 분기점, 옥산에서 청주휴게소, 안성 분기점, 그리고 양재에서 반포까지 차간격 바짝 좁힙니다. 아직까지도 외곽 방향으로의 이동량도 많습니다. 독립기념관에서 옥산 분기점까지는 13km 안에서 속도 많이 떨어집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 아나운서 양수진입니다. 보험이란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고나 급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을 대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직업마다 사고 확률이 다르고요. 사람마다 건강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보험료도 이에 맞춰서 다르게 책정돼 있습니다. 오늘 머니 인사이트에서는요. 과도한 보험료 줄이는 건강체 할인받는 방법 알아보고요. 머니 클리닉 비포 애프터에선 자녀들이 성인이 된 이후에 보험료가 훌쩍 올라버린 4인 가족의 재무 상태 치료해드립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청취해 주시고요. 관련해서 도움 말씀 주실 두 분의 재무설계 전문가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재무설계 전문가 정상욱 팀장님, 김충남 팀장님 나오셨어요. 두 분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네,
0: 오늘 방송 우리 굿머니 굿나이브 청취자분들이 어떤 부분을 좀 집중해서 들으시면 좋을까요?
2: 같은 물건을 초장기 할부로 구입을 했는데 내가 산 물건이 내 친구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산 거예요.
0: 아고 배 아파라.
2: 아 정말 기분이가 너무 좋지 않겠죠. 그래서 오늘 굿모닝 청취자분들께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을 수 있는 꿀팁을 방출해 드리겠습니다.
3: 네, 추가적으로는 예전에 가입했을 때 뭐 그 당시에 부담보라든지 또는 뭔가 제한이 있는 보험들을 가입한 분들이 있어요. 보장 못 받는 그런 분들은 잘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계속 상품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보장 못 받았지만 현재는 보장 받을 수 있는 상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보험에 뭔가 부담보라든지 좀 제한이 있는 분들은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좋습니다. 오늘도 두 분이 준비하신 알찬 소식들 하나하나 만나보겠습니다. 방송 함께 하시면서 나도 보험 점검이 필요하다, 맞춤 재무 상담을 받고 싶다라는 마음 되신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있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 무료니까요. 샵 0945번의 문자창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분 전문가분들의 청취 포인트 기억하면서 오늘의 굿모닝 굿나이프 바로 시작해 볼게요. 최근 보험사들은 가입자의 건강 상태와 과거 병력 등을 세분화해서 보험료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강한 가입자에게는 보험료를 낮춰주는 상품도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바로 건강체 할인입니다. 건강체 할인은 종신보험이나 건강보험 등에 가입할 때 보험사가 정한 건강 기준을 충족하면 건강체, 우량체 등의 이름으로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지금 건강하니까 보험금을 청구할 가능성이 낮고 또 오래 살 거리란 데이터에 근거해서 보험료를 깎아주는 건데요. 다만 적용되는 상품과 할인율, 건강 기준은 보험사마다 상품마다 각각 차이가 있습니다. 머니 인사이트 전문가 픽 뉴스 만나고 왔습니다. 보험은 내 건강 상태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이 각각 다르다. 그리고 그에 따라 보험료도 천차만별이다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러면은 내가 가입한 보험 이렇게 유리한 쪽으로 잘 가입이 돼 있는지 체크할 수 있다면 어떤 것들을 좀 짚어보면 좋을까요?
2: 제가 오늘 굿모닝 청취자분들을 위해서요. 내 소중한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는 모든 보험들의 할인 혜택을 총 정리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만큼 집중해서 들어봐 주시고요. 그동안 몰라서 더 내고 있는 보험료가 있는지 방송을 통해서 꼭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방송을 듣다 보면 이거 나한테 해당이 되는데 이건 우리 자녀한테 해당이 됐었는데 라는 체크 포인트가 분명히 생길 거예요. 그 부분을 반드시 체크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좋습니다. 자,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몇 가지 체크리스트가 있는 걸까요?
2: 네, 우선 가장 첫 번째로 난 현재 건강하고 과거에도 건강했다 라는 청취자분들은 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손 들어야 되는 건 줄 알고 손 들 뻔했잖아요.
2: 맞아요. 우리는 늘 건강했죠.
0: 맞아요.
2: 그런데 우리 생각을 해보면 기존 보험의 가입은요. 5년 고지력을 동일하게 고지를 했었죠. 그런데 최근에는 6년에서 10년 내에 고지력이 또 생겼고요. 이 고지력 내에 입원이나 수술력이 없다면 그리고 한 가지 더 10년 내에 암이나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등 중대 질병 진단력이 없다면 일반 보험에 비해서 무려 30% 몇 퍼센트요?
3: 30%.
2: 30%의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건강체 할인형 보험에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3: 쉽게 말하면 이게 어떤 형식이냐면요. 뭐 매달 10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을 해야 돼요. 근데 이 건강체 할인형에 해당이 된다면 30% 할인돼서 7만 원을 납입을 하는 겁니다. 보장은 똑같은데 보험료가 3만 원이나 줄어요. 이거를 20년간 내면 총 720만 원의 총 납입 보험료를 줄일 수 있고요. 이렇게 건강치 할인은 24년 초부터 판매된 그런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할인이 좀 생각보다 다양해요. 예를 들면은 5년 이후부터 10년 이내까지 고지 이력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보험료를 할인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6년 고지형, 7년 고지형, 8년 고지형 이렇게 숫자가 커질수록 보험료가 좀 많이 줄어들고 또 추가적으로는 내가 5년 고지형에 가입을 했는데 1년 뒤에 2년 뒤에 입원이나 수술이 없다면 또 순차적으로 보험료를 계속 또 깎아주는 그런 할인 혜택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집중해 주시고 단 보험사마다 좀 다르게 적용시켜주고 있는 점 알아주시고 더 중요한 거 건강하신 분들은 이런 기회를 놓칠 필요가 없습니다. 꼭 잡으셔야겠죠.
1: 그렇죠. 생각보다 할인율이 꽤나 높아요.
2: 엄청 높아요.
1: 30%를 할인해 주는 게 많지 않은데 할인폭도 높기 때문에 건강관리 잘한 분들 계시다면은 꼭 보험 가입할 때 건강체 할인 보험을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근데 이게 10년을 기준으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10년 동안 입원이나 수술이나 질병 진단을 안 받았다? 사실 이것도 확률이 엄청 높진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할인율이 좀 높은 걸까요?
2: 맞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마 그 양수진 아나운서가 지금 얘기한 게 합리적인 의심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서 제가 핵심 내용 한 가지를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보험사별로요. 예외질환 제도라는 걸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경미한 교통사고나 경미한 수술 뭐 예를 들면 용종 제거 수술 뭐 이런 것들은 경미하잖아요. 이런 수술 외에 수많은 질병이나 상해 상호 등 이 경미하게 뭐 입원을 했다거나 수술을 한 것들은 정상적으로 고지만 한다면 심사를 통해서 건강처의 할인형 보험을 가입할 수 있고 해당 시기에 따라서 할인율을 적용을 각각 받을 수 있다라는 점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건강체 할인형 보험의 출시는 한 지금 3년 요 정도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전에 이 내용을 모르시고 가입하신 분들은 나 만약에 건강 상태가 너무 좋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리모델링을 통해서 적절한 보험료의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러니까 2016년부터 올해 2026년까지 10년 동안 내가 큰 질병을 앓고 있지 않았다면 경미한 건들에 한해서는 좀 참작이 되니까 가만히 되니까 건강체 할인 보험 혜택 나에게도 해당이 되는지 꼭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상담을 위한 문자창 열려 있어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관련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보험료 절감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알아보고 있습니다. 건강체 할인 보험 첫 번째 만나봤고 그럼 두 번째는 어떤 걸 짚어봐야 될까요?
3: 네, 두 번째 소비자의 할인 혜택은 이 보험료 할인이 유병자 보험, 간편보험에도 할인이 또 적용이 되는 겁니다.
1: 아픈 사람한테도 해준다는
3: 그렇죠.
1: 거예요?
3: 아픈 사람한테도 또 할인해주는 거예요. 물론 일반 건강체보다는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유병자 중에서도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인데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과거에는 정말 이제는 별거 아니지만 혈압, 당뇨, 고지혈 약만 복용해도 보험 가입이 잘 안 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최초의 325 간편이라는 이 유병자 보험이 출시가 되었고 지금은 그보다 더 많은 유병자 보험이 다양하게 출시가 되어 있어서 이 우리 유병자분들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더 할인받을 수 있게 유리한 부분을 보험에서 가입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소비자 입장에서 간편보험을 좀 구별하시기가 어렵겠지만 가운데 숫자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가운데 숫자.
3: 네. 간편보험은 305 이런 식으로 처음 숫자와 마지막 숫자는 3 또는 5 또는 10. 최근에 이제 3-10-10이라고 해서 이런 처음과 끝 숫자만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가운데 숫자가 2나 3처럼 적을수록 보험료가 높아집니다. 결국은 가운데 숫자가 4, 5, 6, 7, 8, 9, 10 올라갈수록 보험료가 떨어지는 부분 기억해 주시고요. 어떻게 보면 최근에는 3105나 또는 3010 등 이런 유병자 보험이 계속 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숫자가 높을수록 유리하다. 숫자가 높을수록 건강 그나마 저렴하게 유병자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한 가지 제가 덧붙여 드리자면 가운데 그 10자리가 있는 뭐 3010, 3105 이런 유병자 보험은 건강 일반 건강 보험보다 오히려 보험료가 2%에서 3% 정도가 더 저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유병자 보험이다라고 해서 무조건 과거처럼 보험료가 매우 비싸다라는 인식을 이제 버리셔도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제가 예를 한번 또 들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사고 싶었던 물건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신중하게 고민을 하다가 10만 원에 구입을 했어요. 그런데 다음날 내 친구가 똑같은 물건을 8만 원에 구입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심지어 이걸 매월 2만 원의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초장기 할부로 20년 동안 납입해야 하는 이게 보험이라면 김충란 전문가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3: 일단은 아이고 배야 배가 많이 아플 것 같고요. 내 보험이 진짜 그렇게 되어 있나? 그리고 이보다 더 나은 방법은 없나? 정말 열심히 찾아볼 것 같아요.
2: 맞아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건강체 보험이나 유병자 보험은 최근 3년에서 4년 내에 정말 다양하게 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 상황에 맞춰서 현재 상황을 점검을 해야 된다라는 필수 상태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저희 굿모닝 청취자분들 연령대가 40대에서 60대 분들이 많다 보니까 과거에 혈압이나 고지혈, 당뇨약 복용으로 비싼 간편보험을 가입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건강 상태에 맞춰서 초경증 간편보험으로도 전환이 가능하니까 요 부분들은 꼭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 그렇죠. 건강체 보험에서부터 유병자 보험까지 내 건강 상태에 따라 차등적으로 할인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선택권이 엄청 넓어진 건데 근데 실제로 내가 여기에서 해당이 되긴 하지만 그걸 몰라서 더 많은 보험료를 그냥 내고 계시는 소비자분들도 진짜 많겠어요.
3: 네, 맞아요. 그래서 가입 시기를 아까 정석 팀장이 말씀해 주셨는데 한 3에서 4년 더 이전에 한 5, 6년 전에 그때쯤에 가입한 분들 그 이전에 그 당시에는 대장에 용종만 띄워도 막 부담보가 잡히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그게 만약에 1년, 2년, 3년이 아니라 정기간으로 잡혀 있다면

0: 과거의 보험들을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 좋습니다. 이렇게 다양해진 상품군 속에서 나한테 가장 유리한 내 보험료를 가장 최저 수준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는지 굿모닝 굿라이프 전문가에게 믿고 직접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와의 긴밀한 상담 통해 맞춤 재무 플랜 짜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문자로 상담 신청해 주세요.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머니 인사이트였습니다.

0: 병든 재무 상태를 치료하고 상담 전후에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드립니다. 머니클리닉
1: 비포
2: 애프터.
0: 굿모닝 굿나이프 새 코너로 새롭게 찾아왔습니다. 재무 상태가 걱정되는 청취자분들 직접 찾아가서 저희가 문제 정확하게 진단해드리고요. 건강한 재무 상태로 치료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머니 클리닉 비포 애프터. 자, 오늘은 어디에서 어떤 분을 만나고 오셨을까요?
1: 네, 제가 소개해드릴 건데요. 오늘은 평소에 운전 중에 저희 방송을 들으시는 애청자분과 상담을 진행한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에 기존 보험 담당자분이 이제 자녀분들이 성인이 되었다라고 연락이 왔고 그래서 성인 플랜으로 변경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상담을 통해서 자녀분들과 부부 보험까지 리모델링을 하면서 보험료가 100만 원이 훌쩍 넘어가 버렸다라고 합니다.
0: 4인 가정의 월 보험료가 100만 원이 넘는다. 엄청 많은 것 같은데 실제 가정의 현금 흐름이랑 상황을 모르다 보니까 정확하게 어떤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이 댁의 소득과 지출 뭐 이런 건 어땠을까요?
1: 맞아요. 지금 현금 흐름상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4인 가족 보험료가 100만 원이 훨씬 넘는다라는 건 좀 높은 보험료에 책정이 됐었죠. 그리고 청취자님 부부가 저한테 가장 원하셨던 건 어떻게 하면 가성비 끝판왕 보장성 보험을 준비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셨어요.
0: 좋은데요?
1: 맞아요. 그래서 청취자님과 비슷한 환경을 가지고 있었던 다른 가정의 상담 사연을 제가 참조로 해서 비교를 하면서 오늘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굿머니 청취자분들은 40대에서 60대 분들이 좀 많으신 편이잖아요.
0: 맞아요.
1: 그래서 저희한테 자녀분들 보험에 대한 문의도 정말 많이 주시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두 가정의 자녀분들은 모두 20대 초중반으로 연령도 비슷했고요. 청취자님 부부의 연령대나 가정의 현금 흐름도 비슷했는데 가정의 보험은 정말 극과 극으로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2: 네, 우선 사연을 보내주신 A 청취자님의 가정의 두 자녀분들의 보험부터 확인해 볼 건데요. 종신보험과 건강보험의 가입으로 인해서 매월 67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을 하고 계셨고요. B청취자분의 자녀분의 월 보장성 보험료는 현재 4만 원으로 보험이 30세 만기되는 최소 어린이 보험에는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결국은 A청취자님의 자녀분들은 성인이 된 이후에 기존 설계사로부터 리모델링을 받으면서 보험료가 갑자기 많이 늘어난 상태였고요. 비청취장님은 그동안 그 군 단체 보험으로만 있어서 이 가족분들이 모두 실손보험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보험에 큰 관심이 없으시다가 성인이 된 이후에 보험이 전무한 자녀분들의 보험을 준비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0: 완전 진짜 극과 극의 맞아요. 상황이네요. 한쪽은 너무 많은 보험료를 과하게 가입하고 계시고 한쪽은 없어도 이렇게 없나 싶을 정도로 맞아요. 보험이 좀 부실한 상태. 자, 먼저 사연의 주인공이신 A 청취자님 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녀 보험료가 과하죠? 어떤 보험을 가입하고 계셨을까요?
1: 네, 보험료가 좀 높지만 이제 상담 당시에 나중에 자녀가 취업을 하면 우리 자녀한테 좋은 보험을 물려줘야겠다라는 마음에 일단 보험을 가입하셨는데요. 그 보험을 제가 보니까 자녀 이름으로 종신사망보험금이 2억 5천만 원이 포함된 종신보험이었고요. 여기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암이나 뇌나 심장 진단비는 모두 3년 갱신형 특약으로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생각을 해보면 20대 자녀가 한평생 3년에 한 번씩 갱신이 되면서 이 중요한 특약들 그리고 이 보험료들이 평생 오르는 걸 유지를 해야

0: 겠죠. 그런데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이 암진단금에서도 발병률이 가장 높은 유방암이나 뭐 자궁암이나 이런 암들은 일반 암진단비가 아닌 소액암진단비로 빠져 있었고, 저나 뇌나 강조를 했던 뇌나 심장 쪽도 보장의 범위가 가장 협소한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결과론적으로 자녀가 내고 있는 이 보험료를 제가 특약별로 계산을 해보니까 전체 보험료의 약 85%가 종신사망보험금 2억 5천만 원을 받기 위함이더라고요. 그런데 세상에 어떤 부모가 이 자녀의 사망보험금 때문에 이렇게 많은 보험료를 낼까요? 청취자분은 이 내용을 모르셨고 아예 그냥 중요하다라는 말만 믿고 가입을 하신 상태였습니다.
1: 아, 많이 떨어집니다. 가성비가 너무 많이
0: 맞아요.
1: 떨어져요. 청취자님 원하시는 건 가성비 끝판왕의 내보험 만들고 싶어요였으니까 그런 방법을 좀 찍어 주셔야 될것 같은데요.
2: 네, 맞습니다. 오랫동안 저희 굿모닝 굿라이프를 들으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지금 막 이제 들으신 분도 계실 거
1: 그래서 지금
2: 아니에요.
1: 막 주파수
2: 그렇죠.
1: 맞추신
2: 이제
1: 분들.
2: 막 이제 주파수 맞췄는데 들었다 하시는 분들 잘 들어오셨습니다. 오늘 이네 가지만 건지셔도 정말 꿀팁이니까요.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가장 기본이 되는 내가 낸 병원비 돌려받는 의료 실비 있죠. 이걸로 최우선으로 준비를 하시고요. 그 다음으로는 발병률이 제일 높은 3대 성인병이라고 하는 암, 뇌, 심장의 진단비는 보장의 범위가 넓게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후유장애 정도를 준비하시고, 세 번째로는 사망보험금을 준비하신다면 종신보험보다는 좀 저렴한 정기보험으로 준비하시고, 그리고 이왕의 보험을 준비한다면 보험료가 오르는 갱신형보다는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비갱신형으로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나서도 보험료 내실 여력이 된다면 추가적으로 반복적으로 받는 수술비나 신의료 기술이 된 보장, 배상 책임, 이런 것들, 간병 치매, 이런 것들을 마지막에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은 실비 제일 먼저 준비하시고요. 3대 진단비 준비하시고요. 사망보험금은 저렴한 정기보험으로, 그리고 나서 보험료가 열거되면 반복적으로 받는 수술비나 신의료 기술, 이렇게 준비하시면 정말 꿀팁 아니겠습니까?
1: 아우, 완전 꿀팁이네요.
0: 맞아요. 가성비 끝판왕 보험의 꿀팁 네 가지를 알려드렸잖아요. 근데 여기 조금 아쉬워서 한 가지 플러스 알파를 드린다면,
1: 어떤 첨언이
0: 맞아요.
1: 필요할까요?
0: 우리 보장성 보험으로 돈벌거 아니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려면 매월 보험료에 부담이 없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큰 위험이나 발병 즉시 돈이 많이 들어가는 위험, 후유장애나 간병이 필요한 이런 우선순위로 좀 보장안을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게 가장 좀 중요할 수 있는데요. 발병 시에 내 수입원이 급감하거나 단절될 수 있는 위험들, 이런 큰 위험을 우선순위로 준비를 한다면 보장성 보험을 비용의 목적으로 가장 가성비 있게 만들 수 있다라는 방법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굿모닝 청취자분들은 가성비 좋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지 꼭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어떤 보험이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고 매달 보험료만 따박따박 내고 계시다면 저희 굿모닝 굿나이프에 문자를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맞습니다. 저희가 문제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문가 도움 필요하시다면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세요. 전문가 상담 무료니까 부담 없이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이 핵심 내용만 딱 요약해서 얘기를 해 주시니까 보장성 보험의 큰 틀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됐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런 전문가의 코칭 받아 어떻게 문제 해결이 됐는지 청취자님의 애프터 결과 잠시 후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 당신을 위한 맞춤형 재무설계 솔루션
4: YTN 라디오 굿모닝 굿라이프
1: FM 94.5MHz YTN 라디오 굿모닝 굿나이프 머니클리닉 비포 애프터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애프터 결과 한번 만나볼게요. 김충남 팀장님 소개해 주시죠.
2: 네, 전문가의 처방 들어갈게요. 우선 두 자녀의 보험료로 매월 67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 중인 A 청취자님이 가입한 이 종신보험의 사망보장을 최소 금액인 2천만 원으로 줄였고요. 갱신형 특약 모두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건강보험에도 일부 포함된 갱신형 특약을 삭제하고 실손 특약 그리고 상해 후유장애 1억 원의 보장만 유지할 수 있도록 해지가 아닌 계약 변경을 통해서 보험료를 줄여드렸습니다.
0: 네, A청취자님 자녀분들은 건강체 적용으로 7년 할인형으로 적용이 됐었는데요. 할인율을 계산해보니까 약 16% 정도를 할인을 받으셨고요. 이렇게 되면 두 분 매월 67만 원의 보험료는 기존 종신보험과 실손보험, 여기에 건강체 할인형 보험을 준비해서 보장안을 개선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월 합계 보험료는 26만 원으로 매월 41만 원의 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무엇보다도 3년마다 갱신되면서 평생 올랐던 보험료를 납입하면서 제대로 된 보장을 받지 못했던 과거에 비해서 갱신형도 없어졌고 보장안은 훨씬 더 효과적으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1: 두 자녀의 월 보험료가 67만 원이었는데 26만 원으로 그것도 보장 충분히 채워 넣으면서도 개선안이 만들어질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청취자님 부부는 어떻게 되셨을까요?
2: 질문 주신 청취자님의 부부 같은 경우에도 기존 56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을 하고 있었는데요. 기존 종신보험의 주계약 변경 그리고 효율성이 부족한 갱신형 특약의 삭제, 앞서 소개드렸던 건강 상태에 맞지 않게 설정된 지금 비싼 간편보험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고요. 보장안도 훨씬 더 넓혀드렸습니다.
0: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경증 간편보험에서도 고혈압, 고지혈, 당뇨약 이 세 가지 약 중에 한 개만 복용, 두 개만 복용, 세 개 전체 복용에 따라서 또 보험료가 다 달라요. 할인도 일부 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 건강 상태에 맞춰서 좀 합리적인 상품군을 선택을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그래서 굿모닝 굿나이프 청취자분들 집중 하나 한번 해주시고요. 직전 5년 내에 내가 보험료가 비싼 유병자 보험을 가입한 부심 분들이 계시다면 비싼 보험료를 앞으로 15년 이상 더 납입하지 마시고 현재의 건강 상태를 정확하게 체크하셔서 가장 합리적인 상품군으로 다시 한번 리모델링을 해보시는 것도 권장드리겠습니다.
1: 맞아요.
0: 제가 이렇게 하면 청취자님 4인 가족 보험료 전체 정리 한 번만 해드릴게요. 매월 123만 원에서 72만 원으로 매월 51만 원 정도 절감할 수 있었고요. 앞으로 납입해야 할 자녀 보험료도 무려 1억 3천만 원 정도를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었던 얘기가 뭐냐면 오늘 상담 사연을 쭉 들으니까 문제가 있다면 이 문제를 안고 있으면 안고 있을수록 그러니까 상담을 받는 데 있어서 지체를 하면 할수록 오히려 마이너스가 더 커진다는 거죠. 분명히 내가 가지고 있는 금융상품을 모두 해지하지 않고도 리모델링할 수 있는 개선안들 충분히 마련이 되니까 여러분들도 상담 신청하시고 전문가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의 문자창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상담 무료니까요. 지금처럼 많은 분들 편하게 부담 없이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머니 클리닉 비포 애프터였습니다.

0: 보내주신 고민 문자 소개해드리고 여러분의 재무 상태 확실히 AS 해드리겠습니다. 재무 AS 센터 이것만 물어보살. 우물정 연구사 5번으로 상담 신청해 주시고 질문 보내주신 청취자님의 문자 사연 소개해드립니다. 3844님, 4776번님 외 많은 분들이 상담 받고 싶다고 지금 문자하고 계신데요. 저희가 방송이 끝난 후에 관련 도움 순차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자, 질문을 주신 청취자님 사연을 좀 만나볼게요. 1967번님, 저 최근에 암보험 상담 받았거든요. 근데 전이암 진단비, 이거는 꼭 준비해야 된다고 하던데 보험료가 만만치 않습니다. 굿모닝 굿나이프 전문가분들 확실히 얘기해 주세요. 전이암 진단비 꼭 준비해야 하나요?
1: 네, 이게 암보험 선택할 때 많이 고민을 하시는 부분이거든요. 전이암 진단비 선택할까 말까. 근데 역시나 이것 또한 보험료 납입 여력에 따라서 준비를 하시면 좋긴 한데 이게 뭐냐면 암 진단을 받고 나서 전이가 되면 어떻게 해? 요새 전이도 많이 된다는데 그럼 전이암을 또 준비를 해야 돼요? 이거를 인터넷이든 홈쇼핑에도 많이 강조를 하고 있긴 합니다. 사실.
0: 아 그러니까 너무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준비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네. 명확하게 답변을 주신다면 어떻게 하는 게 더?
2: 전문가님 네. 생각은 어때요?
1: 여유가 되면 저는 하고 싶어요.
0: 오, 네. 여유가 된다면. 네. 근데 여유가 없는데 빠듯한데 굳이 해야 될 우선순위는 아니다.
2: 그래서 정상욱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아, 정상욱은 전염 진단비 굳이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관련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2005년에서 2023년 국립암센터에 모든 암의 병기별 암 분류표를

0: 보면 원바람 기준으로 다른 부위의 암 전이에 되는 확률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저희가 늘상 방송에서 강조했던 암 진단비를 준비할 때 최초의 진단비를 가장 가성비 있게 준비를 하고 그 외에 가용할 수 있는 보험료로 추가적인 보장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전이암 진단비를 추가로 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보험료를 설정하기보다는 고가의 치료를 더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는 비급여 암 주요 치료비라든지 이런 특약을 좀 활용한다면 전이암 진단비를 무리하게 준비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인 보장을 만들 수 있다라고 정상욱은 말씀드리겠습니다.
1: 어떻게 김충남 팀장님도 마음 바꾸시겠어요?
2: 저도 원래 처음부터 속마음은 그랬어요.
1: 그렇군요. 아니, 전문가분이 국립암센터 암분류 지표까지 갖고 오셔서 또 설명을 해주시니까 훨씬 더 믿음이 갑니다. 1967번님, 부담되는 상황이라면 굳이 꼭 필요한 건 아니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샵 0945번으로 상담이라고 글자 넣어서 또 상담 신청해 주세요. 다음 문자 또 만나봅니다. 5435번님. 오늘 방송을 들으면서 지금 제 증권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경증 간편보험이라고 적혀 있네요. 3년 전에 가입한 당시 혈압, 고지혈약을 복용 중이었고 허리 수술하고 대장 용종 제거술만 한 상태였는데 저 그냥 이 보험 유지하는 게 맞나요? 라고 물어보시네요.
2: 사실상 이거는 증권을 좀 봐야지 좀 정확하게 알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이렇게 약을 드시고 나면 부담보가 잡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어떻게 정리하는 것보다는 현재 건강 상태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할인받을 수 있는 예를 들면 고지혈약을 드시는데 고혈압 약을 드시는데 당뇨랑 고지는 없잖아요. 그럼 여기서 추가적으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또 있거든요. 그런 거를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저희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 청취자님 상태에 따라서 정확하게 심사를 상품별로 해봐야 돼요. 앞에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혈압약, 고지혈약, 당뇨약, 이약 하나하나마다 이렇게 할인율이 다 다르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정확하게 회사별 맞는 상품군으로 심사를 해보면 청자님이 지금 질문 주신 내용만 놓고 본다면 더 효과적인 내용은 만들 수 있다라고 봅니다.
1: 그렇죠. 뭐 대장 용종 제거술이야. 아까 요거는 그냥 경증이니까
0: 맞아요.
1: 심사가 통과될 수 있을 거다라고는 봤지만 허리 수술하신 거, 혈압약 드시는 거, 고지혈약 드시는 거는 약 복용 시기가 정확하게 언제였는지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정확하고 자세한 상담은 굿모닝 굿라이프 전문가 분들과 직접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집 보험 점검 재무 상담 필요하시다면 샵 0945번의 문자창 계속해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분과는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지금까지 재무설계 전문가 정상욱 팀장님, 김충남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분 고맙습니다.
3: 고맙습니다.
4: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수 있도록
5: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4: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6: 보터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7: 그래서 보터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6: 지금 바로 보터링크 하세요.
7: 1577-7097. 집중기는 보터링크.
8: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대학 선택의 기준? 결과로 증명합니다. 천안아산의 중심? 서울에서 KTX로 30분대. 폭넓은 글로벌 해외 연수로 더 큰 세상을 경험하세요. 높은 취업률과 장학제도로 당신의 성공을 약속합니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대학, 성문대학교.

오늘은 내가 건강하다면 더 혜택받을 수 있는 건강체 보험에 대해 알아봤고요. 같은 자녀 보험이라도 가성비 끝판왕 보장한 준비하는 방법, 또 전이암 진단비 꼭 가입해야 되는지, 경증 간편보험은 유지해야 하는지 걱정 주신 문자 상담까지 해결을 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그 걱정 가지고만 있다면 해결이 되지 않고요. 나중에 더 큰 눈덩이처럼 피해만 불러올 수 있습니다. 먼 훗날 나와 우리 가족을 위해 꼭 해결해야 하는 보험 문제 고민들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굿모닝굿나이프 전문가에게 직접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위한 문자 메시지 번호 샵0945번 우물정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있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모닝굿나이프 끝곡은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금융은 복잡하고 어렵다. 공감하시나요? 지인에게 등 떠밀려 제대로 된 설명 없이 금융상품 가입한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이처럼 잘못된 금융상품 판매와 가입으로 피해 입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됐습니다. 앞으로 소비자도 나에게 딱 맞는 금융상품을 찾기 위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선택한다면 더 건전한 금융문화가 정착될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재무설계의 명가 키움에셋 플래너와 함께합니다.
1: 네, 한 달 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3: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YTN's
4: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충청 이남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확대 강화됐고요. 서울 전역에도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는데 서울은 현재 32.8도선입니다. 이렇게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대기가 불안정해 소나기 소식도 잦습니다. 현재 동부간선도로 성수 가는 길 수락교와 노원교 사이 3차로 쪽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구간 조심히 가셔야겠고요. 4시 11분경에 발생한 사고로 사고 처리 들어가 있습니다. 강변북로도 올림픽대로도 모두 차량이 부쩍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동작대교와 한강대교 사이 5차로 쪽에 고장차까지 서게 되면서 부근으로 좀 불편한데요. 영동대교를 시작으로 한강대교까지 양화대교를 시작으로 가양대교까지 구간 정체가 조금 더 늘었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 들어가는 길은 성수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쭉 막히고 있고요. 내부순환로는 성수 쪽으로 조금 더 밀리는데 연희 이전부터 홍지문 터널까지 차간격 바짝 좁힙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는 계속 안산분기점에서 순산터널까지 짧은 지체만 보여졌는데 조금 전에 서서울 요금소 부근 3차로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서서울 요금소는 잘 보셔야겠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5: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하,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6: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7: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6: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오늘 아침 전남 광주 해남군에서 올해 한반도 지진 중 가장 큰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해남 일대에서는 최근 열흘 동안 수십 차례의 작은 지진이 잇따르고 있어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김진두 기자입니다.
2: 전남 광주 해남군 서북서쪽 21km 지역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일어난 시각은 오전 6시 43분쯤. 올해 한반도와 주변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 중 가장 강했는데 전남 광주 지역에는 최대 진도 4의 흔들림이 전달됐습니다. 실내에서 많은 사람이 쾅하는 진동을 느꼈고 창문이나 그릇이 흔들렸다는 유감 신고가 소방당국에 잇따랐습니다. 문제는 이 지역에서 지진이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고 연속해서 터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해남군에서는 지난 14일 규모 2.1의 지진을 시작으로 최근 열흘간 규모 2.0 이상의 유감 지진만 7차례 발생했는데 지진이 계속 강해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미소 지진까지 포함하면 무려 71차례나 됩니다. 이처럼 좁은 영역에서 소규모 지진이 떼지어 발생하는 현상을 지진군 또는 군발 지진이라고 부릅니다. 해남 지역에는 지난 2020년 4월과 6월 사이에도 76차례나 연쇄 지진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3: 이 하부 지각에서 응력이 배출되는 현상으로
0: 홍태경 연세대 지구 시스템과학과 교수입니다.
3: 관측이 발달하기 어려운 하부 지각이고 응력 불균형 현상이 풀리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진이기 때문에 하부 지각에서 발생하는 지진들로 큰 지진을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2: 전문가들은 지하 응력이 해소될 때까지 소규모 여진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YTN 김준우입니다.
1: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오늘 오전 전남 광주 해남군에서 발생한 규모 3.1 지진과 관련해 국내 모든 원자로 시설의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진앙에서 가장 가까운 한빌 원전의 지진 계측 값은 0.0032G로 내진 설계 기준인 0.2G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안이 현장 점검 결과 한빌 원전을 비롯한 전국 원자력 시설에서 특이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기록적인 호우 피해가 발생한 경남 거제와 통영에서는 일요일인 오늘도 대규모 수해 복구와 2차 피해 예방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거제시는 중장비를 동원한 집중 수거반을 현장에 배치해 침수된 대형 폐기물과 토사를 집중적으로 치웠습니다. 통영의 경우는 한산도 등 섬 지역에 경비 함정과 인력을 대거 투입해 복구 작업을 돕고 방제정을 통해 해상 부유물 수거 활동을 이어갑니다. 집중호우가 지나가고 다시 더위가 찾아오면서 폭우 피해 지역 감염병이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범람했던 물에 젖은 식품과 식기 등은 식중독과 A형 간염 등을 옮길 수 있어서 폐기하거나 철저히 살균해야 합니다. 염혜연 기자가 주의할 점을 짚어봤습니다.
4: 탑시간에 가게 안으로 들어찬 물에 1년 동안 팔기 위해 저장해뒀던 건어물은 그대로 쓰레기가 됐습니다.

0: 많이 젖은 것은 저는 갖다 버렸고, 이제 이거는 이제 펴봐야 알겠죠? 살릴 수 있으면 살리고, 안 그러면 이제 그한번물 젖으면 그 그늘은 안 좋거든요, 말려도.
1: 학교 급식실은 물과 함께 밀려든 진흙을 걷어내는 데만 수십 명의 손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조리실을 청소하고 새 식기도 구비해야 하기에 당장 학생들의 점심을 지을 순 없습니다.
2: 그 급식소에가 완전 이번에 초토화가 됐었거든요. 그 뻘을 장비님들이 진짜 수십 명이 오셔가지고 싹다 정리를 하셨어요.
1: 폭우가 휩쓸고 간뒤 더위는 감염병을 창궐하게 합니다. 폭우 뒤 습한 환경 속에 기온이 35도까지 오르면 두세 시간 만에 식중독균은 100배 늘어납니다. 특히 침수됐던 식품은 반드시 폐기해야 합니다. 집중호우로 하수가 범람하는 경우 가축의 분뇨, 퇴비 등이 묻어 식중독 위험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또 오염된 물은 살모넬라균이나 A형 간염, 세균성 이질, 장티푸스 같은 병을 옮길 수 있습니다. 과일은 표면을 전용 세척제로 잘 씻어야 하고, 가열하지 않는 채소는 염소 소독액에 5분 이상 담근 뒤 수돗물로 3번 이상 충분히 씻어내야 합니다. 빗물이 범람했던 지역에선 약수터 물이나 지하수도 반드시 끓여 먹는 등 주의해야 합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3: 며칠 전 부산에서 말벌 공격을 받아 관광객 10여 명이 병원 치료를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무더위 속에 벌소임 사고가 속출하고 있는데 추석에 있는 다음 달까지는 특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4: 나무에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보호복을 착용한 소방대원들이 뭔가를 툭툭 치며 떼어냅니다. 지난 18일 부산 송도 해상 케이블카 입구에서 영유아를 포함해 16명이 말벌에 쏘였습니다. 나뭇가지 속에선 40cm 크기 벌집이 나왔습니다. 장마 후 다시 무더위가 찾아온 가운데 벌소임 사고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통계를 보면 벌소임 사고는 7, 8, 9월에 72%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휴가가 집중된 8월에 환자가 가장 많이 보고됐습니다. 다음 달 이른 추석을 앞두고 벌초하는 사람도 증가할 거로 보여 주의가 더 필요한 시점입니다. 벌소임을 예방하려면 향수나 헤어스프레이는 안 쓰는 게 좋습니다. 냄새와 화학물질에 민감해 공격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또 되도록 긴 옷과 긴 바지를 입는데 흰색, 노란색 같은 밝은색 계열이 안전합니다.
5: 검은색 같이 어두운 색 옷을 입으면
6: 질병관리청
5: 일상적인
6: 손상 예방
5: 공중이식하여
6: 정책과장입니다.
5: 공격하는 습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밝은색 옷을 입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4: 만약 벌 공격을 받는다면 몸을 낮춰 20m 이상 빨리 뛰어 벗어나고 쏘인 뒤 두드러기 부종 같은 알레르기 증상이 있다면 바로 병원에 가야 합니다. YTN 임석입니다.
3: 이란은 미국의 대이란 경제 제재에 동참하는 국가를 적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모센 레자이 이란 최고 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은 현지 시간 22일 이란 국영방송에서 우리는 모든 나라에 선언한다. 미국이 벌이는 경제전쟁에 가담하지 말라며 경제 제재 부과에 참여하는 어떤 국가도 적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일 트루스 소셜에서 이란을 상대로 전례 없는 규모의 경제 전쟁에 나서겠다고 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자금줄을 제공하는 제3국에도 막대한 경제적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경고하며 국제사회의 이란과의 거래 중단을 압박했습니다. 이란이 이라크 유조선 일부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허용했습니다. 미국이나 이스라엘과 연계된 선박의 통행을 제한하면서 우호국 선박에는 선별적으로 해협을 개방하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이란 국영통신은 22일 이란이 이라크 정부의 거듭된 요청을 받아들여 이라크 유조선 일부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도록 허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 목표에 말을 아끼며 20여 년간 고수하던 미국의 대북 정책이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이 흘러나옵니다. 만약 미국이 북핵을 용인할 경우 국경을 맞댄 우리 입장은 상당히 난처해질 수 있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7: 미국은 2002년 2차 북핵 위기 이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이른바 CVID 원칙을 선언했습니다.

0: 부시 행정부는 CVID 원칙 아래 6자 회담을 거듭 시도했지만 검증 방식 등을 둘러싼 이견이 이어지다가 2009년 오바마 정부 출범 직후 북한의 2차 핵실험 강행을 끝으로 6자 회담은 최종 좌초됐습니다. 이후 정권 교체와 북한의 반발로 용어는 몇 차례 바뀌었지만 미국이 비핵화는 단칼에 끝낸다는 CVID란 실제 목표 자체를 바꾼 적은 없습니다. 2018년 싱가포르와 2019년 하노이에서도 미국이 북한 비핵화를 최우선에 놓고 정상 간 회담을 진행한 배경입니다.
1: 우리는 영구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북한 대량 살상무기 폐기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지체 없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0: 하지만 트럼프 2기가 시작되고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가 확인되자 워싱턴에서도 변화의 분위기가 감지됐습니다. 대표적인 대북 강경론자마저 비핵화보다는 군축과 비확산에 무게를 둬야 한다고 입장을 선회하는 등 북한을 사실상 핵 보유국 취급하는 분위기가 확산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목표에 말을 아끼며 20여 년 동안 지켜오던 미국의 대북 정책 원칙이 바뀔 수도 있겠다는 관측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1: 김정은 위원장은 매우 강력한 핵무기 57개를 갖고 있습니다. 북미 대화 목표는 여전히 비핵화입니까? 글쎄요, 그 얘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0: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최악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인 한국의 안보를 희생하면서까지 북한과 합의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우려스러운 지점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2: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의 수사기간이 오늘로 마무리됩니다.
3: 지난 6개월간 10명이 넘는 피의자를 재판에 넘겼는데 이른바 미제 사건들을 어디까지 규명했을지 내일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에 관심이 쏠립니다. 유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4: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애초 법에 정해진 150일을 모두 쓰고도 특검법 개정까지 거쳐 수사기간을 추가 연장했던 상황. 수사 막바지에 공소 제기를 집중하는 이른바 헤비테일 전략에 따라 최근 2주간 40여 명, 도합 50여 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성과로는 윤 정부 관저 이전 의혹 수사가 꼽힙니다. 관련해 특검팀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이어 김건희 씨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까지 잇따라 기소했습니다. 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으로 윤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다만 특검 출범 직후 핵심 수사 대상으로 꼽혔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이나 서울 양평 고속도로 의혹 관련 윗선 수사 등 이른바 미제 사건 결론은 공식 발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난 4월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으로 규정했던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에 대한 윤 정부 대통령실의 개입 의혹도 마찬가지입니다.
5: 대통령실과 권영빈 수사기관의 결탁으로만 검사봅니다. 가능한 사건이 아닐까라고 국가 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이라고 저희는 보고
4: 종합특검에서 매듭지지 못한 사건들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다시 넘어가게 됩니다. 3대 특검 이후 남은 사건을 마무리하겠다며 출범한 만큼 굵직한 의혹들을 어디까지 규명했을지 최종 결과 브리핑에 관심이 쏠립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3: 2차 종합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국민의힘 의원들을 재판에 넘기며 이들이 현직 신분을 내세워 공수처 수사관들의 관저 진입을 가로막았다고 판단했습니다. 2차 종합특검은 총 16쪽 분량의 나경원, 김기현, 윤상현,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의 특수공무 집행 방해 혐의 공소장에 이들이 지난해 1월 15일 윤 전 대통령 지지자 등과 함께 오열 형태의 인간 벽을 형성해 관저 출입구를 물리적으로 막아섰다고 적시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현직 국회의원 신분을 내세우며 인간 벽 전면에 서서 수사관들에게 호통을 치거나 집단적 위세를 과시함으로써 2시간가량 수사관들의 진입을 지체시켰다고 봤습니다.
6: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 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0: 지금까지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2: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3: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4: 김나입니다.
3: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4: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 됐으면 좋겠다.

0: 어땠으면 좋겠습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아, 드디어 그 감독의 에너지 전술이 나옵니다.
3: 자, 좋아. 에너지 절약도 전략대로 가는 거야. 일단 5시부터 8시까지는 전기 사용 최대한 줄여야 된다, 알겠지? 그리고 가전제품 자주 쓰는 건 1등급으로 교체해. 세탁기는 빨랫감 모았다가 한 번에 크게 돌려.
2: 아, 세탁기 돌렸어요. 에너지 효율 쭉쭉 뻗어갑니다.
3: 오케이, 마무리는 에어컨 26도로 고정. 절약도 하고 돈도 벌고 주택용 에너지 캐시백도 가입해. 에너지 이젠 잘 써야 할 때. 절약을 전략적으로. 이 캠페인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에너지공공기관이 함께합니다.
4: 인천 경제자유구역은 압도적 성장과 시민의 행복한 변화를 이끄는 대한민국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송도국제도시는 바이오, 정보기술 등 첨단지식산업의 글로벌 거점, 영종국제도시는 항공물류중심 복합레저 관광도시, 그리고 청라국제도시는 국제금융과 유통, 의료 허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삶을 바꾸는 행복한 변화가 시작되는 성장의 중심도시, 그곳은 바로 인천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이 캠페인은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이 함께합니다.
5: YTN FM.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도심 곳곳으로 간선도로 정체도 되고 있고 돌발 구간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 쪽으로 도봉터널과 월계 1교 사이 2차로에 추돌 사고가 나서 전후 구간으로 막히고 있고요. 내부순환로는 성산 쪽으로 홍지문 터널과 홍은램프 사이 3차로에 고장차가 있어서 3차로는 미리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강변북로는 일산 쪽으로만 좀 더 차가 많습니다. 한남대교에서 월드컵대교까지 속도 줄여 통과하고 있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동작대교와 한강대교 사이 5차로 쪽에 고장차 있습니다. 그리고 한강대교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북단에서 남단 가는 길 3차로에 사고가 나서 한강대교 다리 건너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월드컵대교와 가양대교 사이 4차로 쪽에 5시 6분경에 사고가 났습니다. 아직 사고 처리 전이기 때문에 4차로는 미리 더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고속도로도 정체 구간도 정체 구간인데 돌발 구간이 많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서운 분기점 부근 1차로에 고장차가 있고요. 의정부에서 판교 쪽으로는 성남 부근 1차로에 사고가 나서 성남 뒤쪽으로 많이 밀립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목포 가는 길은 정체 구간은 없지만 비봉 부근

고장차가 있고요. 서울로 들어가는 길은 정체 약간 줄었습니다. 서평택 매송 일직에서 금천까지만 가다서다 합니다. 와이텐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News and Music for Weekend. 주말에 보내는 기분 좋은 습관. 8월 23일 일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태현입니다. 24절기 중 14번째 절기인 처서를 맞았습니다. 보통 처서가 지나면 더위가 한풀 꺾이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온다고 하죠. 그런데 올해는 절기가 무색하게도 처서 매직은 사라졌고요. 심지어 전국 곳곳엔 폭염경보까지 내려져 있습니다. 다가오는 한 주도 여전히 더울 거라고 하니까요.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어요. 그래도 계절은 조금씩 조금씩 다음 페이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겠죠. 더위가 남아있는 만큼 우리에게도 아직 여름을 느낄 시간이 좀 더 남아있다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오늘 오후만큼은 라디오에 기대서 천천히 수만 번 고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한 주를 앞두고 있는 일요일 오후입니다. 늦은 저녁으로 가는 길목에서 함께하는 오후 5시 뉴스 앤 뮤직. 이번 시간은 다니엘 분의 목소리로 출발할게요. Beautiful Sunday.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 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0: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카멜로 장갑 하나로 일상이 안전해진다.

0: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장갑은
1: 카멜로.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3: FM 94.5MHz 오후 5시 뉴스앤 뮤직은 Beautiful Sunday 들으면서 문을 열었습니다. 다니엘 분의 목소리로 출발해봤어요. 실시간 뉴스 다양한 음악으로 채우는 시간입니다. 또 여러분의 사연과 함께 신청곡도 받고 있는데요. 유료 문자창 열려 있습니다.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준비되어 있는데요. YTN 라디오 앱으로 들어오시면 라이브 채팅창 열려 있으니까 자유롭게 대화 나눠주시고요. 또 듣고 싶은 노래 올려주시면 저희가 분위기에 맞는 곡 선곡해서 띄워드리겠습니다. 첫 곡 Beautiful Sunday로 출발해봤는데 어떤가요? 여러분들의 일요일은 아름다운가요? 아니면 벌써부터 아 새로운 한 주 또 시작되겠구나 걱정으로 가득 차 있으신가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밤까지 또 제가 뉴스앤뮤직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마음의 짐은 좀 내려놓으시고요. 편안하게 뉴스와 음악 들으시면서 한 주 준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팝으로 채우는 시간이에요. 노래 두 곡 더 듣고 와서 주요 뉴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하이오 플레이어스의 Love Roller Coaster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셰릴린이 부릅니다. Gotta Be Real까지 만나고 올게요.

오하이오 플레이어스, 러브 롤러코스터에 이어서 쉐릴린의 Got to be Real까지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오후 5시 뉴스 앤 뮤직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5시 36분 지나가고 있고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500세대 이하 주택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 인허가 권한을 구청장 등 기초단체장에게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오늘 고위 당정협의회 브리핑에서 서울시 구청장들의 요구를 반영해 권한 이양을 통한 인허가 기간 단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정은 오는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민생과 개혁 등 주요 국정과제 법안의 연내 처리를 위한 입법 전략을 함께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500세대 미만 정비사업 권한의 자치구 이양 방안에 대해 서울시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규모와 인허가 절차를 고려할 때 권한을 자치구로 넘긴다고 해서 주택 공급이 크게 늘거나 사업기간이 단축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개별 자치구 단위로 도시계획을 쪼개서 결정할 경우 기반시설 연계가 약화하고 지역별 난개발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장동혁 대표를 향해 뺄셈 정치를 멈추고 통합의 정치로 나아가달라며 당협위원장 선출 방식을 한꺼번에 바꾸는 건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의원은 오늘 SNS를 통해 의원총회에서 기존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모였다면서 충분한 소통과 공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오후 5시 뉴스 앤 뮤직 익숙하면서도 계절의 정취 만끽할 수 있는 팝 선곡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P74272님, 휴일 근무 끝내고 퇴근합니다. 라고 메시지로 소식 전해주셨네요. 와, 주말 특히나 오늘처럼 이렇게 더운 날인데도 평소처럼 일상을 보내시고 근무 마치고 퇴근하시는 길 힘들긴 하셨겠지만 그래도 얼마나 보람되셨습니까?

드릴까요?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요. 아직 출근하시는 길이신지 아니면 도착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혹시나 차에서 듣고 계시다면 저희가 출근길, 퇴근길 함께할 때 듣기 좋은 그런 팝으로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이 시간 저희가 노래 선물로 팝두곡더 띄워드리겠습니다. Foreigner의 Waiting for a Girl Like You 먼저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FR 데이비드가 불러요. Words까지 만나볼게요.

뉴스앤뮤직 간추린 뉴스입니다. 절기 처서에도 불구하고 무더위가 여전합니다. 기상청은 경기 남부와 부산, 대구, 광주 등의 폭염경보를, 나머지 지역에는 폭염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내일 한낮에는 서울 32도, 대구 35도, 전남 광주 34도까지 올라 오늘과 비슷한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호남과 영남 내륙에는 5에서 50mm에 이르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나랏빚을 지고 있는 일본 정부가 확장 재정 기조와 금리 상승 추세 속에서 내년에 원리금으로 감당해야 할 비용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치솟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지난 18일 일본 채권시장에서 장기 금리 지표인 10년물 국채금리가 약 30년 만에 최고치인 2.945%까지 오르는 등 일본 장기금리는 3%대 진입을 앞둔 것으로 전망됩니다. 재정 악화 우려가 장기금리 상승을 부르고 오른 금리가 국채비 부담액을 높여 다시 재정 건전성을 약화하는 악순환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채권 트레이더 출신인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국채금리 급등에 재매입 확대 발표로 이를 누르려고 시도했으나 채권 시장에 의해 교육을 당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분석가들은 재무부가 재매입 확대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단기 국채를 더 많이 발행할 공산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오후 5시 뉴스앤뮤직 이제 마무리할 시간 됐는데요. 이번 시간 끝곡으로 마이클 볼튼의 Love is a Wonderful Thing 띄워드리고요. 저는 밤 9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나운서 이태현이었어요. 고맙습니다.

0: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상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1: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입니다. 기상관측 122년 만에 최고 기온을 기록할 정도로 극심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무더위 극복을 위한 3단계 행동수칙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해 주세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야외 활동을 자제해 주세요. 부모님과 이웃의 안부를 한 번 더 살펴주세요. 일상 속 작은 실천이 안전한 여름을 만듭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2: 서울에서 김태현 목사에게서 선언서를 원문과 등사본을 받아서 재령으로 갖고 가서 독립선언서를 배포하는 중간고리 총무의 역할. 3월 9일이 그날 장날이고 또 일요일이었습니다. 2시부터 사람들이 모이고 3시쯤 돼서는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면서 시위를 전개했고 박원경 지사는 남장을 선두에 서서 계속 몰려들어서 2,000명까지 늘어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강제적으로 진압하게 되고 일부 헌병대는 발포 사격을 막 감행하기도 했다.
0: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12편 독립투쟁에 남녀가 따로 있나. 박원경.
2: 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에 있는 황선익이라고 합니다. 이게 사진이거든요. 이게 참 눈빛이 너무 딱 와, 이분은 쉽게 굽히지 않겠구나라는 게 눈이 그냥 곧게 딱 해주용무소에서 옷고를 치르게 됩니다. 혹독한 매질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그러면서 이가 빠질 정도로 헌병보전들을 꾸짖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종합해봤을 때 매우 강직하고 굽히지 않는 성품의 소유자일 것임을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요. 1년 4개월 징역을 받고 2년 가까이 막 수감생활을 하시고 그런 거거든요. 상당히 문제의 소지가 많다고 문제적 인물로 주동자라고 일제높은 거죠. 옷고 치른 이후에 동대문 부인병원에서 오랫동안 일하면서 여성들에 대한 도움을 주셨다. 광복 후에는 여성동지회, 애국부인회에서 총무부장, 여성문화협회 여성독립운동가로서 독립운동의 정신과 역사를 계승하기 위해서 노력한 분이 계십니다. 꽃한 여성독립운동가. 기억이 지속되기 위해선 기록되어야 되고 그 기억이 기록되어야 역사로 후대에 전승된다.
0: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3: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YTN's FM.
4: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맑고 파란 하늘이 선명하게 드러난 일요일입니다. 오늘 전국 곳곳에 볕이 내리쬐고 있고요.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현재 대부분 지역 30도를 웃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밤사이에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강원, 충청 이남 지역에 열대야로 인해 덥겠습니다. 월요일인 내일도 더위는 이어지겠고요. 남부지방에는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25도에서 출발하겠고 한낮 기온 오늘 33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곳곳에 돌발 상황이 있습니다. 일단 동부간선도로 성수동 쪽으로 월계 일교로 목간 지점 2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뒤쪽으로 도봉터널 입구부터 사고 지점까지 차량 밀리고 있고요. 한강을 따라 이동하는 올림픽대로도 공항 쪽으로는 동작대교를 지난 지점 5차로에서 화물차와 승용차 간의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성수대교 부근부터 사고 지점 지날 때까지 쭉 밀립니다. 이후로도 양화대교에서 가양대교 사이로 주춤한데요. 가양대교를 못 간 지점 4차로에는 승용차 한 대가 고장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 씨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경찰관이 다른 실종 사건도 허위 종결한 사실이 확인돼 체포됐습니다.
2: 논란이 커지자 국무총리는 철저한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고 국가수사본부장은 전국 실종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제주 장미란 씨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실종수색팀 소속 A경장. 지난달 초에도 60대 남성의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무사하다고 허위 보고해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아서 위치를 알려줄 수 없다고 말한 점까지 장미란 씨 사건과 판박이었습니다. A경장의 허위 보고에 초동 대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실종 남성은 결국 51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관 한 명의 거짓말에 시스템 전체가 무너지자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직접 제주를 찾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홍 본부장은 국민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사건에 관한 강한 질책과 함께 자원을 모두 동원해 수색 작업에 나서라고 지시했습니다. 경찰은 A경장이 담당한 1년치 사건은 물론 전국 경찰서의 실종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해서도 전수점검에 들어갔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도 수사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근본적인 재발 방지책 마련을 긴급 지시했습니다. 뒤늦게 시작한 재수색이 며칠째 이어졌지만 골든타임을 놓쳐 장미란 씨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한 상황. 경찰의 제도 개선 약속에도 부실한 수사를 향한 국민적 불신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1: 경기 광주에 있는 쿠팡 물류센터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던 노동자가 구조물에 끼이는 사고를 당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2: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송수영 기자.
4: 네, 경기 광주 쿠팡 물류센터 앞입니다.
1: 네, 사고가 언제 어떻게 발생한 겁니까?
4: 네, 이곳 경기 광주에 있는 쿠팡 물류센터에서 지게차와 구조물 사이에 사람이 끼었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낮 12시 15분쯤입니다. 신고 접수 12분 만에 소방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40대 한국인 남성 노동자는 심정지 상태로 이송됐습니다. 치료 끝에 조금 전 심장박동은 돌아왔고 지금은 갈비뼈 골절 수술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 당시 남성은 물류센터 안에서 지게차로 물건을 옮기는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 사고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4: 네, 경찰은 남성이 입식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후진하면서 구조물 안전바와 부딪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입식 지게차는 앉아서 타는 지게차와 다르게 서서 탑승해서 조작하는 방식인데 운전석이 바깥과 통해 있는 구조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즉시 현장 조사에 착수해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쿠팡 측으로부터 사고 전후 CCTV 영상을 이미 제출받아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경기 광주 쿠팡 물류센터에서 YTN 송수연입니다.
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세제 개편안 가운데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에 공감대를 모았습니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 대변인은 오늘 고위 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불가피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하는 1주택자에 대한 예외 인정 확대 필요성에 당정이 뜻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관련해 1주택자에 대해서는 거주와 비거주 구분을 아예 두지 말 것을 정부 측에 강하게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 당정은 또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500세대 이하 주택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 인허가 권한을 구청장 등 기초단체장에게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서울시 구청장들의 요구를 반영해 권한 이양을 통한 인허가 기간 단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추진할 거라며 민간 분야 재개발 규제 완화 논의도 적극 이어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1: 이에 대해 서울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규모와 인허가 절차를 고려할 때 권한을 자치구로 넘긴다고 해서 주택 공급이 크게 늘거나 사업 간이 단축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개별 자치구 단위로 도시계획을 쪼개 결정할 경우 기반시설 연계가 약화하고 지역별 난개발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전세보증금을 집주인이 아닌 공공기관에 맡겨 보증금을 떼일 걱정을 덜어주는 정부 사업이 곧 시작됩니다.
2: 전세의 월세화로 커진 주거비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인데 집주인들의 참여가 관건입니다. 김웅래 기자입니다.
3: 주거비 부담을 키우는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만 보더라도 2017년 이후 7년 동안 전체 전월세 가구 가운데 월세 비중이 7.8%포인트나 늘었습니다. 전세 사기 여파가 이어지며 전세보다 월세를 원하는 세입자들도 꾸준히 늘었습니다.
5: 뭐 부모님이나 엄마 같은 경우에, 이모 같은 경우에도 좀 두려운 마음에 월세로 실제로 거주를 하고 계시거든요.
3: 정부가 전월세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다음 달부터 보증금 신탁 사업을 시작합니다. 세입자는 집주인 대신 공공기관에 전세보증금을 맡겨 걱정을 덜고 집주인은 공공기관으로부터 매달 보증금 운영 수익을 월세처럼 받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사업 참여가 의무가 아닌 상황에서 집주인들이 얼마나 참여하느냐입니다. 개별 집주인들의 경우 전세금을 다른 목적의 레버리지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업 참여도가 그리 높진 않을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6: 임대주택을 건설이나 매입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자금을 보증금을 통해서 레버리지 형태로 활용하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단순하게 이제 보증금의 예치 신탁을 통한 이런 수익 보전만으로는
3: 정부는 개별 집주인들의 참여는 장담할 수 없다면서도 사업 진행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내다봅니다. 공실에 따른 손실 보전과 월세에 대한 임대소득세 감면 등의 혜택이 있는 만큼 어느 정도 참여를 이끌 수 있다는 겁니다.
7: LH 신축 매입 사업에 대해서 500호.
8: 최인호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입니다.
7: 사업자도 있고 공공 임대 사업자도 있고 여러 이제 참여들이 있지 않습니까?
3: 보증금 신탁 사업은 다음 달 공모를 시작으로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정부는 많은 집주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앞으로도 맞춤형 유인책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1: 더위가 한풀 꺾인다는 절기 처서였지만 경남 양산 기온이 37도를 넘는 등 무더위는 여전했습니다. 이번 주도 더위가 이어질 전망인데 중국으로 향하는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호우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한석 기자입니다.
9: 더위가 멈춘다는 처서에도 불구하고 덥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무더위는 가시지 않았습니다. 경남 양산 최고 기온은 37도 넘게 솟구쳤습니다. 전북 전주, 경북 경주, 부산, 광주 기온이 35도를 웃도는 등 영남권과 호남권이 뜨거웠습니다. 폭염특보 지역은 점차 확대해 강원 산간을 제외한 전국에 발령됐습니다. 이번 주도 더위는 식을 줄 모르겠습니다. 보통 이맘때 서울 아침 기온이 22도, 낮 기온이 30도 정도인데 이번 주 서울 낮 기온은 32도 안팎까지 오르고 아침 기온이 25도 선으로 열대야까지 나타나겠습니다. 늦더위 속에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당분간 소나기도 자주 쏟아지겠습니다. 같은 지역에서도 강수량 차이가 크게 벌어지고 짧은 시간 수십 밀리미터가 쏟아지는 극한 호우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국으로 향하고 있는 태풍 사우델은 날씨를 더 변덕

0: 만족스럽게 만들 전망입니다. 우리나라에 직접 상륙하지 않더라도 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열대 수증기가 한반도로 밀려들 수 있습니다.
1: 북쪽 기압골 그리고 태풍의 움직임에 따라 기압계의
2: 기상청 예보 분석관입니다.
1: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소나기와 비의 지역 그리고 더위의 강도 또한 달라질 수 있는 만큼
0: 태풍의 세력이 북쪽의 찬 공기와 충돌하는 경계면에서는 다시 장마철 같은 정체 전선이 만들어져 비를 뿌릴 수 있습니다. YTN 구한석입니다.
3: 목이 입이 삐뚤어진다는 처서에도 30도가 넘는 한낮 더위는 여전했습니다. 시민들은 물벼락을 맞으며 더위를 식히고 시원한 계곡에 발을 담그며 휴일을 보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4: 하늘에서 쏟아지는 물벼락에 즐거운 비명이 터져나옵니다. 놀이동산 물놀이장은 아직 한여름. 솟구치는 분수에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모두 동심으로 돌아갔습니다. 물놀이로 지치면 신나는 놀이기구에 몸을 맡기면 그만. 뙤약볕이 내릴 때도 마냥 즐겁습니다.
5: 오늘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끼리 같이 레고랜드를 방문했는데 이렇게 물놀이를 애들이랑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 즐겁고 행복합니다.
4: 계곡에도 막바지 피서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차가운 계곡물의 풍덩. 아이들은 물 만난 물고기가 따로 없습니다. 신나게 물놀이를 즐겼으면 이제 허기를 달랠 시간. 시원한 나무 그늘에서 너 한 입, 나도 한 입. 일상의 스트레스가 저만치 달아납니다.
6: 쳐서 지났는데 날씨가 좀 더워서 애들이랑 물놀이하러 좀 나왔습니다. 아까 물놀이도 좀 하고 지금 맛있는 음식 먹고 있어서 기분이 참 좋습니다.
4: 멀리 움직이기 부담스러운 시민들은 도심 산책로를 찾았습니다. 처서를 맞아 한껏 높아진 하늘을 구경하며 사뿐사뿐 산책을 즐깁니다. 해발고도 240m. 갑갑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탁 트인 서울 전경을 바라보면 늦더위도 한결 수그러듭니다.
7: 아직까지는 좀 무덥긴 하지만은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저번 주보다 많이 선선해져서 산책하기도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아들이 행복하니까 저도 좋습니다.
4: 더위가 한풀 꺾인다는 처서에도 기승을 부린 한낮 무더위. 시민들은 물놀이와 산책을 즐기며 막바지 여름을 만끽했습니다. YTN 홍석입니다.
8: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9: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8: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10: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하면 훌라하게 될걸. 하린 훌라면.
1: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 교통안전 1분 터.
3: 안녕하세요. 가수이자 라디오 DJ 손태진입니다. 저 손태진과 함께 라디오를 들으면서 기분 좋게 달리는 길, 눈꺼풀이 무거워진다면 이거 참 곤란하겠죠. 장거리 운전을 하실 땐 2시간마다 한 번씩 꼭 쉬어주시고요. 틈틈이 창문을 열어서 차 안 공기도 환기해주세요. 그리고 노래하는 곳에 사랑이 있고, 이렇게 제 신곡을 따라 불러보시는 겁니다. 그래도 졸음이 가시지 않는다면 졸음쉼터나 휴게소에서 15분만 쉬어가는 거예요. 한 박자 쉬어가는 여유가 사랑하는 가족과 나의 안전을 지켜줍니다. 졸음운전 무조건 금지.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지금까지 가수 손태진이었습니다.
4: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5: 다이어트 할 때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건 이제 상식이죠. 충분한 수분 섭취가 신진대사를 높여 칼로리를 더 잘 태우는 몸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물을 대신하여 커피를 마시는 분도 많은데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 오히려 몸속 수분을 배출할 수도 있어요. 건강한 다이어트, 건강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신토부리와 농도부리의 상생정신을 잇는 대국민 농촌활력운동 농심천심운동. 대대로 이어온 우리 땅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고 도시와 농촌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끈끈하게 연결돼 지속 가능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농민의 마음을 하늘처럼 여기는 생각, 우리 농촌을 직접 찾고 응원하는 작은 실천 하나가 대한민국 농업의 힘찬 맥박을 뛰게 만듭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의 주인공이 돼 우리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국토안전관리원 원장 박창근입니다. 안전은 우리 사회 최고의 가치이자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건설 현장 안전 확보, 국가 주요 시설물 유지 관리, 지하 안전 관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 파트너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 국토안전관리원에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이 캠페인은 국민의 안전 파트너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합니다.
3: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4: 하늘은 둥실, 거리는 뚫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16 고향호수예술축제.
5: 고향 등일시.
6: 해외 바이어와 수출 상담? 체크. 국내 MD와 유통 상담? 체크. 리빙, 푸드, 뷰티 패션, 스마트 테크까지. 국내 최대 수출 전문 전시회 지페어 코리아. 경기도 기업 또는 연속 참가 기업은 참가비 추가 지원도 가능. 지금이 참가 신청할 기회. 더는 미룰 시간이 없습니다. 지페어 코리아 2016.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일산 킨텍스. 8월 31일까지 마지막 체크. 잊지 마세요.
7: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 매시간 사고가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이번에는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봉평터널 안 1차로에서 승용차 사고 처리 중에 있고요. 봉평터널에서 둔내터널까지 차량이 밀리고 있고 이후로도 새마을 부근에서 다시금 속도가 떨어집니다. 경기권 진입해서는 여주휴게소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 처리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인데요. 여주분기점 부근부터 여주휴게소까지도 차량 밀리고 있고요. 광교터널에서 북수원, 둔대에서 반월터널 사이는 교통량 자체가 많아서 정체입니다.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이용해서 서울 가는 길은 내린천휴게소 부근, 또 동홍천에서 춘천, 설악에서 화도 사이로 모두 앞에 24km 구간 정체가 이어집니다. 이밖에 한강을 따라 이동하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도 돌발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요. 일단 동호대교에서 한강 대교까지는 정체 서행이고요. 가양대교를 못 간 지점 3차로에서 조금 전에 돌발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양화대교 부근부터 속도 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동 쪽으로는 월계 1교를 못 간 지점에 사고가 있었는데 사고 처리 작업 모두 마무리는 됐는데 뒤쪽으로 상계교 부근부터 밀립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2026년 8월 23일 일요일 듀에토의 더 클래식 인테데이. 안녕하세요. 듀에토의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재즈 피아니스트 존 바티스트가 연주한 알라 블루스였습니다. 이 재즈 뮤지션 존 바티스트는 몇 년 전부터 클래식 음악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교향곡을 작곡해 카네기홀에서 공연을 하기도 했고 작년에는 베토벤의 작품을 피아노로 연주한 음반을 내기도 했습니다. 오늘 첫 곡이 얼마 전 발매된 음반 수록곡인데요. 존 바티스트가 모차르트의 음악을 즉흥 연주로 녹음한 음반이고 모차르트의 터킹 진곡을 재즈풍으로 연주한 것이었습니다. 모차르트의 작품을 재즈로 편곡한 음악 준비했습니다. 교향곡 40번의 선율을 만보풍으로 새롭게 편곡한 만보차르트, 클라츠 브라더스와 쿠바 퍼커션의 연주입니다. 이어서 피아노 협주곡 23번 중 2악장 아다지오, 유로피언 재즈 트리오 연주입니다.

모차르트의 작품을 재즈로 편곡한 음악이었습니다. 교향곡 40번의 선율을 만보풍으로 새롭게 편곡한 만보짜르트. 만보랑 모차르트를 합쳤어요. 만보짜르트. 클라스 브라더스와 쿠바 퍼커션의 연주 이어서 피아노 협주곡 23번 중 2악장 아다지오, 유로피언 재즈 트리오의 연주였습니다. 듀엣토의 더 클래식, 사연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문자 우물정 연구사업원 샵 0945,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YTN 라디오 앱 채팅창은 무료입니다. 일요일 인테데이, 여러분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떼끼로님입니다. 그 시절 아들 손자를 보셨으니 할아버님이 얼마나 좋아하셨겠어요. 상상이 됩니다. 전 첫 번째 아들 낳았을 땐 시부모님께

봐야겠어요. 뭐 저도 해본 적 없지만 이 재미라는 걸 좀 느껴봐야 되니까 너무 멀리 말고 처음에 이렇게 도전하실 수 있는 서울 근교로 먼저 한번 가보시고 나랑 취향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지켜보시고 그 다음에 행하심이 어떤가 싶습니다. 루님입니다. 초계탕이나 초계국수는 냉닭고기 요리입니다. 초계탕은 평안도, 그러니까 이북 음식인데 모르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초계국수는 먹어봤죠. 초계탕. 초계탕은 이제 밥을 말아 먹는 건가? 그러면은 느낌은 알 것 같아요. 초계국수에 밥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약간 그 새콤한 맛 나고, 예. 초가 그 식초인가? 그거랑 닭개짜, 초계. 0388님입니다. 테디, 새로운 뮤지컬 소식 감사합니다. 이번 작품은 또 얼마나 재밌을지 넘넘 기대되고 기다려집니다. 열심히 응원하며 화이팅! 듀엣호의 그리움 끝에 신청합니다. 해주셨어요. 맞습니다. 이제 제가 뮤지컬 오페라 이화여대에서 10월 1일이 첫 공이죠. 다들 좋은 자리 원하는 대로 티켓팅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대해 주세요. 퓨어보이스님입니다. 올해는 너무 덥다 보니 야구도 약 10일 정도 폭염 브레이크가 있었는데 당시에 운동장 지표면 온도가 최대 76도였어요. 아무래도 그 야구장이 원형 경기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랄까 오목렌즈처럼 모여 있다 보니 운동장 자체는 진짜 열을 많이 받을 것 같아. 그래서 야구한 사람은 얼마나 뜨겁겠어요. 이거 보니까 슬라이딩만 해도 선수들이 화상을 입을 정도였대요. 오, 이번 여름 정말 너무 뜨거웠어, 그죠? 테디는 차기작도 있고 야구도 진행되는 재밌는 날들이 다시 찾아와서 기뻐하면서 즐기고 있답니다. 요즘 테디의 도파민은 뭔가요? 해주셨는데 저는 요즘 도파민은 아무래도 저는 그냥 골프가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그 푸른 풀밭에서 착 걸어다니면서 동물들도 보고 잘 안 맞아도 행복하고 아 진짜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런 힐링을 해요. 그 5시간 동안 정말 어디로 놀러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남들 뭐 피크닉 좋아하는 느낌을 저는 골프장에서 느낀다고 해야 될까? 이번에 광복절 주간을 맞아서 아름다운 나라를 부르는 신문희 선생님이 저희 경기에서 시구를 하셨거든요. 생각난 김에 신문희 선생님의 아름다운 나라 신청할게요. 신문희 선생님 또 저희 라디오에도 나오셨었죠. 그때 당시 저희 인기현상에 곽동현 씨랑 같은 소속사여서 그래서 신기했던 야 세상 이렇게 좁구나 막 이랬었어. 해롱이님입니다. 드디어 니벨룽의 반지 시리즈인가요? 오페라 웍스에서 라인의 황금 애니메이션으로 봐서 더 반가워요. 흐흐. 발퀴레도 기대됩니다. 이 니벨룽의 반지를 읽으면서 야 이런 대서사를 오페라로 풀어냈다니 바그너는 정말 대단하다. 이 네 편을 다 하면 17시간이라고 했었죠? 이거를 그 음악을 짓는 것이 상상이 되세요? 단순히 선율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거기에 바이올린은 몇 대가 들어가야 되며 거기서 퍼스트 바이올린은 이런 음정을 두 번째 바이올린은 이런 음정을 클라리넷은 이런 음정은 북은 여기서 이렇게 해주고 하프는 이렇게 들어갔으면 좋겠으며 그러면서 트럼본, 튜바, 뭐 트럼펫 이런 다 모든 플룻, 뭐 피콜로 여기에 내 판타지에 맞게 이 음악들을 지금 5초짜리라도 작곡할 수 있으시겠어요? 근데 17시간을 이 판타지를 채워넣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이해가 안 되시죠? 그죠? 그거예요. 그거라고요. 대단하죠? 듀엣호의 더 클래식 우물정 연구사업원 50원의 유료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듀엣호의 그리움 끝에 신문이 아름다운 나라 듣겠습니다.

0: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1: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0: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1: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3: 8월 23일 일요일 인테리어 1분 여기까지입니다. 1854년 8월 23일 오늘은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인 모리츠 모슈코프스키가 태어난 날입니다. 이름이 스키스키 하는 거 보니까 저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쪽인 것 같아, 그죠?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 유럽에서 정상급 피아니스트로 활발히 활동한 음악가입니다. 그의 피아노 소품은 화려한 기교를 보여줍니다. 오늘날까지도 자주 연주되고 있고요. 그의 피아노 협주곡 듣겠습니다. 협주곡 2장조, 작품 번호 59번, 마지막 4악장, 피어스 레인의 피아노, 예지 막시미우크가 지휘하는 BBC 스코틀랜드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리면서 1부 마치고 전 2부로 먼저 출발할게요. 그리고 찾아보니까 폴란드 태생의 독일 작곡가였대요. 죄송합니다, 폴란드. 인테랑 같이 가주실 거죠?

0: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 통합 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 관리하며 AI 혁신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 도시 안양시입니다.
1: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석입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위에도 묵묵히 일상을 지켜내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을 전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먼저 헤아리고 생활에 힘이 되는 정책으로 답하겠습니다. 지친 마음에는 힘이 되고 고단한 일상에는 쉼이 되는 시원한 그늘이 되겠습니다. 바쁜 하루에도 몸과 마음을 돌보는 여유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s FM.
3: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더위가 한풀 꺾인다는 절기 처서가 무색하게 전국 곳곳에 폭염주의보와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무덥습니다. 이 열기는 밤더위로 이어지겠고요. 월요일인 내일도 찜통더위가 계속되겠는데요.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25도, 광주와 대구 24도에서 출발하겠고 한낮에는 서울이 33도, 광주와 대구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한편 내일 오후 남부에는 5에서 50mm의 소나기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또 돌발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요. 올림픽대로 이용해서 하남 쪽으로 이동하는 길 영동대교를 못 간 지점 1, 2차로에 걸쳐서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사고 지점 앞두고 차량 밀리고 있고요. 그 전으로도 한강대교 부근에서는 교통의 자체가 많아서 밀립니다. 강변북도 구리 쪽으로는 전반적인 교통흐름이 좋은 편인데 동호대교 못 간 지점 1차로에 고장 차량 한 대가 세워져 있으니까 차로 변경에 주의해서 이동을 하셔야겠고요. 반대편 일산 쪽으로 월드컵 대교를 못 간 지점 4차로에서도 승용차 추돌 사고가 발생을 해서 사고 지점 앞두고 짧은 구간이지만 밀립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All About News, YTN News FM.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경남에서는 수해 복구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2: 휴일에도 자원봉사자들이 지역 곳곳에서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임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3: 대형 온실이 뻘밭으로 변했습니다. 여기저기 집기류가 나뒹굽니다. 거제 섬꽃축제 행사를 위해 국화를 키우던 대형 온실이 침수 피해를 본 겁니다. 침수의 흔적이 당시 이곳에 물이 얼마나 들어찼는지 짐작하게 합니다. 이번 호우로 11만 제곱미터 규모 거제 섬꽃축제 행사장 전체가 잠겼는데 추정 피해 금액만 200억 원 정도. 오는 10월 30일부터 열흘 동안 개최할 예정이었던 거제 섬꽃축제도 열지 못하게 됐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축제를 준비했던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만 겁니다.
4: 안타까워서 이제 눈물을 흘리는 직원들도
0: 김성현
4: 많았고
0: 거제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 과장입니다.
4: 나오셔가지고 거기에 있는 걸 갖다가 이제 밖으로 끄집어내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셨고 앉아서 우시는 분들도 막 좀 있었습니다.
3: 지역 관광 명소가 수해로 큰 피해를 보자 자원봉사자들이 나섰습니다. 굴착기로 토사를 치우고 흙 범벅인 화분을 밖으로 빼냅니다. 폭염특보 속 무더운 날씨도 자원봉사의 열기를 이겨내진 못합니다.
5: 땀도 너무 많이 나고 팔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이런데
0: 자원봉사자입니다.
5: 그래도 저희들이 손을 한 손 한 손 모은 게 뿌듯하고 또 이게 재난 지역에 우리들의 힘을 모은 그게 큰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3: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도 자원봉사의 손길이 닿고 있습니다. 포도하우스 바닥에 쌓인 흙을 삽으로 걷어내 나무의 숨통을 틔워줍니다. 예상치 못한 피해를 본 농민도 일상 회복의 희망을 품어봅니다.
6: 그 서울에서 길이 얼마나 뭡니까? 천리길을 와가지고 우리를 도와주라고 이리 애쓰고
0: 경남 거제 시민입니다.
6: 힘들게 땀 흘리면서 하는데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농사 잘 지어가지고 예, 보답할 때가 있겠지요. 뭐 보답해야지.
3: 이런 가운데 지자체는 중장비를 동원해 대형 폐기물을 치우고 감염병 예방을 위해 비상 방역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제와 통영 지역에서 수해가 발생한 지도 어느덧 일주일. 각계각층에서 팔을 걷어붙이면서 수해 복구에도 점차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1: 휴일 새벽 경남 통영 앞바다에서 낚시어선과 어선이 충돌해 낚시어선이 뒤집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2: 전남 신안 앞바다에서는 레저 활동을 하다 표류한 40대가 구조됐고 설악산 출입금지 구역에서 다친 등산객이 8시간 만에 구조됐습니다. 휴일 사건 사고 이성우 기자입니다.
7: 컴컴한 바다 위에 낚시 어선 한 척이 완전히 뒤집혀 있습니다. 오전 3시 50분쯤 경남 통영시 죽도 북쪽 해상에서 3톤급 낚시 어선과 30톤급 어선이 충돌했습니다. 이 충격으로 낚시 어선이 전복되면서 선장 등 3명이 바다에 빠졌지만 구조 요청을 받은 인근 선단선이 구조했고 낚시 어선 선내에 있던 나머지 승객 4명도 선체가 완전히 뒤집히기 직전 충돌 어선에 의해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60대 승객 한 명이 한때 의식을 잃었지만 병원 이송 과정에서 회복했습니다. 해경은 상대 어선 선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전 11시쯤에는 전남 신안군 자운도 앞바다에서 레저 활동을 하던 40대 남성이 표류하다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바람이 멈추면서 타고 있던 레저 기구 보드가 뒤집혔는데 구조된 남성은 건강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설악산 출입금지구역에서 하산하다 발목을 다친 40대 등산객이 8시간 만에 구조됐습니다. 비가 내려 헬기 투입이 어려워지자 산악구조대와 119 구조대가 직접 현장에 들어가 응급 조치한 뒤 구조용 들것으로 옮겼습니다. 충남 천안에서는 부모에게 흉기를 휘둘러 아버지를 숨지게 하고 어머니를 다치게 한 혐의로 외국인 19살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범행 직후 직접 신고했으며 경찰 조사에서 부모가 사업 문제로 다투는 것을 말리다 흉기를 휘둘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1: 최근 중국에서 한 달 동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2만 명을 넘어서는 등 재확산세가 뚜렷합니다.
2: 우리나라 역시 입원 환자가 급증하며 여름철 재유행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명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8: 중국 내 코로나19 양성률이 5주 연속 상승하며 20%를 돌파했습니다. 지난 7월 한 달 동안 보고된 신규 확진자만 52만 2천 명에 달합니다. 중국 방역당국은 감염자 대부분이 경증이라 대유행 수준은 아니라고 밝혔지만 인접국인 우리나라의 감염 지표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8월 둘째 주 기준 국내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률은 9.1%로 3주 만에 2.8배 가까이 뛰어올랐습니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입원 환자 역시 한 달 사이 2.4배 수준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계절 등과 같은 환경적 요인이 바이러스 확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9: 코로나 에어컨 때문에 굉장히 감염이 많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0: 네.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입니다.
8: 지난해 발생했던 백신 초기 수급 차질이 반복되지 않도록 고령층 등 고위험군을 위한 꼼꼼한 접종 관리 대책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인접국의 유행 상황과 국내 감염 추이를 주시하며 방역 대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1: 법 왜곡죄 시행 이후 법관을 상대로 한 고소고발이 잇따르자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대응 매뉴얼을 제작해 내부에 배포했습니다. 매뉴얼에는 악성 고소고발인에 대해서는 무고죄로 소속 법원장이나 직무소송지원센터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 대응 방안도 포함된 거로 전해졌습니다. 법 왜곡죄는 판사나 검사, 경찰이 법을 왜곡해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이나 피해를 주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3월 도입됐는데 법 시행 이후 무분별한 고소고발이 수사에 영향을 주거나 법관의 판단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지난달 24일 기준 법 왜곡죄 혐의로 고발당한 법관은 529명에 달하는 거로 파악됐습니다.
2: 3대 특검의 자녀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온 2차 종합특검팀이 활동을 마무리합니다. 종합특검팀의 180일에 걸친 수사기한이 오늘로 종료됩니다. 내일 오전 11시 과천 종합특검 사무실에서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총괄 발표하는 최종 브리핑을 열 예정입니다. 종합특검은 지난 2월 권창영 특별검사가 임명된 뒤 같은 달 25일 출범했고 두 차례 수사기한 연장과 한 차례 특검법 개정을 거치며 180일 동안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1: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을 두고 여야의 거센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청와대는 향후 대응에 대한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2: 대법관 증언법 통과로 이 대통령 임기 안에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해야 하는 만큼 첫 단추를 잘 깨는 게 중요하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임혜진 기자입니다.
10: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청와대는 주말에도 대응 방안을 두고 고심을 이어갔습니다. 여러 선택지 가운데 앞서 조율됐던 김성수 부장판사에 대해선 국회 임명동의안 제출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서두르진 않을 거로 전망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인물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 자체가 유효한지를 두고 절차적인 문제부터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인 서면 제청이 정례화되면 대통령의 임명권에 대한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앞서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도 방송에 나와 사안을 중대하게 보고 있다며 비슷한 취지로 말했습니다.
11: 이건 이제 협의를 건너뛰고서 어떤 대통령의
0: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입니다.
11: 존중하지 않는 그런 어떤 일방 통보 절차였다는 점에서
10: 특히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오는 2028년부터 2030년까지 대법관 수가 매년 4명씩 늘어 모두 12명이 증가하는 상황. 퇴임하는 기존 대법관까지 포함하면 전체 26명 가운데 22명을 이 대통령 임기 안에 임명하게 됩니다. 이번 사태를 어떻게 매듭짓는지가 향후 대법관 임명 과정의 가늠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어떤 결론을 내놓든 사태가 장기화되면 대법관 공백으로 인한 부담을 떠안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청와대가 숨을 고르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의 공방은 연일 격화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미 정치를 하고 있다며 거듭 사퇴를 촉구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대법관 제청은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이라며 청와대와 여당의 개입은 사법부 독립을 무너뜨리는 거라고 맞섰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제청 이후 여전히 침묵하고 있는데 청와대가 어떤 선례로 이번 사태에 물꼬를 틀지 주목됩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0: 민주당과 정부가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세부담이 늘어나는 비거주 1주택자 가운데 부득이한 사정에 있는 경우를 폭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보완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1주택자 종부세 과세 때는 거주와 비거주를 구분하지 말자고 정부에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1: 여당 대표로 처음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한 김민석 대표는 정부가 내놓은 세제 개편안에서 보완해야 할 지점을 공개적으로 짚었습니다. 당내에서도 이미 여러 차례 불만이 터져 나온 비거주 1주택자 증세가 첫 번째였습니다.
2: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현실을
3: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2: 넓게 인정하면서 사각지대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이에 정부도 비공개 회의에서 불가피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1주택 비거주자를 거주로 인정하는 범위를 넓히는 데 공감했습니다.
4: 대표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3: 한성수 국무총리입니다.
4: 함께 정교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1: 나아가 민주당은 1주택자 종부세 과세 시에는 비거주 예외 확대 수준을 넘어 아예 실거주 여부 자체를 따지지 말자고 정부에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다만 이는 정부와 합의를 이룬 건 아니라서 다음 달 초쯤 국회로 넘어오는 세제 개편안 수정안에 반영될지는 미지수입니다.
5: 제가 얘기한 것처럼 강하게 요청했다고 하는
3: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입니다.
5: 방점을 좀 찍어줬으면 좋겠습니다.
1: 당정은 또 500세대 이하의 소규모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등 권한을 시에서 자치구로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초기 단계 권한이 부족해 신속한 공급이 어렵다는 서울구청장들의 요구를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정은 민간 영역 규제 완화도 적극적으로 논의해 공급 속도전을 이뤄내겠다고 거듭 다짐했지만
6: 여당의 많은 지역위원장님들과 단체장들께서
3: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입니다.
6: 주택 용지 확보 방안을 제시해 주신다면
1: 정부의 공급 대책 가운데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용산공원 개발과 관련해선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0: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용산공원을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 이번 주 다시 만나 논의합니다. 지난 면담에서 입장차만 확인한 가운데 논의에 진전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대근 기자입니다.
7: 서울 용산공원 주택공급 방안을 두고 지난주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8: 용산공원에 대해서 일부를 주택을 공급하는 것, 특히 청년이나
3: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8: 이런 분들에 대해서 공급을 하기 위해서 뭔가 수기 과정과 논의 과정, 또 법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법을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은 일단 원칙적 반대 입장이시고 저는 찬성 입장이고
9: 용산공원 본체 부지에 대한
3: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9: 아파트 부지로의 전용은 어떤 경우에도 서울시는 동의할 수 없다. 그것을 동의하는 것은 서울시장으로서는 역사의 재인으로 남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7: 김 장관은 공원이나 녹지로서의 기능을 일부 상실한 곳에 제한적으로 주택을 공급하자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8: 전체를 다 밀고 집을 짓는다 이렇게 생각 안 하시죠?
3: 김윤덕 장관입니다.
8: 용산공원을 잘 지키는 것과 그다음에 청년 실업부 등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게 양립이 불가능한 게 아니라 뭔가 양립할 수 있는 노력을 찾아보자.
7: 오 시장은 미래 세대 몫인 용산공원을 훼손하는 건 1cm도 동의할 수 없다며 캠프팀이나 경리단, 외교부 주차장 부지 등 주변 국유지 활용안을 제안했습니다.
9: 용산공원에 법 바꾸고
3: 오세훈 시장입니다.
9: 토양 오염 문제 해결하고 교통 문제 대책 세워서 해결하고 착공하고 지으려면 이 정부 내에 착공할 수 있는 게 거의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 바로 그 혜택이 갈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을 전향적으로 검토하셔서
7: 이번 만남에서 오 시장이 역제안한 산재 부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다만 이것만으로는 정부가 계획한 공급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는 상황. 그런 만큼 공급 규모를 둘러싼 용산 국제업무지구 협상과 재개발, 재건축 등 민간 정비 사업 규제 완화 카드가 이번 만남의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0: 내놨습니다. 여기에 당정이 추진하는 500세대 미만 정비사업 권한의 자치구 이양 방안에 대해 서울시가 난개발 우려를 이유로 공식 반대 입장을 내놓으면서 양측의 주택정책 주도권 싸움이 이번 협상 전반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2: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3: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4: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유난히 돌발 상황이 상당히 많은 편인데요. 이번에도 올림픽대로의 양방향 돌발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일단 하남 쪽으로 가는 길 영동대교로 못간 지점 1차로에서 전시간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지금도 사고 처리 작업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동호대교 부근부터 사고 지점을 지날 때까지 시속 20, 30km 미만으로 차량이 밀리고 있고 반대편 공항 쪽으로 이동하는 길은 광진교 부근 4차로에서 고장차 처리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부근에서 잠깐 서행이고요. 다시 한남대교를 지난 지점 4차로에서도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뒤쪽으로 동호대교 부근부터 사고 지점을 지나 동작대교까지 밀립니다. 이에 비해서 강변북로는 소통 상황이 좋습니다. 구리 쪽이나 일산 쪽으로 오고 가는 길 특별한 돌발 상황 없이 전 구간 소통이 원활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당 수서로 외곽 쪽으로 이동하는데도 탄천 1교를 못 간 지점 1차로에 고장 차량 한 대가 세워져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뒤쪽으로 이어지는 청담대교 북단 부근부터 고장차 지점까지도 차량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북부간선도로 이용해서 종암분기점 쪽으로는 묵동에서 하월곶까지 교통량 자체가 많아서 밀립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인테데이 2부 첫 곡은 영화 기쿠지로 여름 중에서 Summer, 히사이 쇼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영화 음악을 작곡가 자신이 피아노 독주용으로 편곡해 연주한 것이었습니다. 올 여름 정말 더웠습니다. 이제 조금씩 가을이 느껴지죠? 조금만 더 참으면 이제 우리 몸에, 우리 목에 굉장히 위험한 바람이라고 느껴지는 추위가 오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인테 오페라 극장, 지난주부터 바그너의 니벨룽겐의 반지 전곡을 듣고 왔는데, 지난주 라인의 황금에 이어 오늘은 발퀴레입니다. 니벨룽겐의 반지는 4부작을 구성한 오페라입니다. 바그너는 새로운 오페라를 계획하면서 북유럽의 영웅 지그프리트 이야기에 주목했습니다. 처음 완성된 대본은 세상을 구하지 못하고 죽어간 영웅의 이야기, 지그프리트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작곡을 하려다 보니 지그프리트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대본이 바로 청년 지그프리트. 그러자 이번에는 지그프리트 조상에 대한 이야기도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된 거죠. 점점 타고 올라간 거야. 그래서 나온 대본이 바로 발퀴레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라인강의 황금 이야기도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라인의 황금. 근데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예전에 보석 같은 걸 쉽게 손에 들을 수 없었던 사람은 해가 뜨는 아침이나 해가 지는 노을빛에 비춰진 강의 모습이 황금처럼 보였을 수도 있었을 것 같고, 그 순간이 멈춰있으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 그래서 이 라인의 황금까지 쓰게 된 것이고, 바그너는 니벨룽겐의 반지를 모두 완성하기까지 몇 년 걸렸을까요? 2년 8개월? 아닙니다. 28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오늘 들으실 발키레는 지그프리트의 부모 이야기입니다. 바로 지그문트와 지글린데입니다. 이들의 사랑은 결국 이루어지지 못하지만 단 하룻밤의 사랑으로 지그프리트가 태어나게 됩니다. 발퀴레는 그 자체로 하나의 완결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니벨룽겐의 반지 4부작 중에서 가장 많이 독립되어 공연되기도 하고 인기도가 가장 높은 편입니다. 오늘 들으실 음반은 지그문트 역의 존 비커스, 지글린데 역의 군돌라 야누비츠, 훈딩 역의 마르티 탈베라, 보탄 역의 토마스 스튜어트, 프리카 역의 조세핀 비지, 브린 힐데 역의 레진의 크레스팽, 헤르베르트 폰 카라인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연주입니다. 자, 발퀴레 지금 시작합니다.

0: 1막 1장입니다. 지글린데 남편인 훈딩의 집 밤입니다. 외딴 집에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1: 여기가 누구 집인지 몰라도 잠시 쉬었다 가겠어 라는 말과 함께 한 남자가 황급히 들어오더니 곧바로 기절해버립니다.
0: 이 집의 안주인인 지글린데는 깜짝 놀라지만
1: 그래도 물을 챙겨서 꿀꺽꿀꺽
0: 물을 떠먹여줍니다. 그제야 정신을 차린 남자는 여자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1: 남자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제 나가보겠습니다.
0: 떠나려고 하는데
1: 왜 그러세요?
0: 부상당한 몸입니다. 여자는
1: 잠시만 기다리세요. 이대로 가시면 정말 죽을지도 몰라요.
0: 벌꿀로 만든 술을 내줍니다.
1: 우선 이걸 드시면 통증이 가실 거예요.
0: 그동안 방 안에는 묘한 분위기가 흐릅니다. 보지 않더라도 왠지 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남자는 무지막지하게 잘생기고 몸도 좋고 키가 크다는 것을요. 그 당시 벌꿀이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그래서 방 안에 묘한 분위기가 흐릅니다.
1: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벌꿀로 만든 술까지 내어주시고.
0: 술을 마신 남자는
1: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제는 좀 통증이 가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곳을 꼭 잊지 않고 은혜를 갚으러 오겠습니다.
0: 떠나려고 하는데 여자가
1: 잠시만요. 오늘 밤이 너무 늦었으니 서두르지 않는 것이 좋겠어요.
0: 그를 붙잡습니다.
1: 아직 부상이 심하니 하룻밤 쉬고 가라고 말하고
0: 남자는
1: 안 여자가 혼자 있는데 제가 어떻게 이렇게 괜찮아요. 저 한켠에 방이 있으니 좀 쉬다 가시는 게 괜찮겠어요. 그렇다면 제가 신세를 존치겠습니다.
0: 이 여자가 아주
1: 남편이 있는데
0: 너무 잘생겼나 봐. 근데 인생사 우리의 인류 역사상 인생에 이런 해프닝이 있으니까 지금 우리도 존재하는 거예요. 인생사 살다 보면 진짜 이런 해프닝은 존재하더라.

0: 1막 2장입니다. 집주인인 훈딩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자기 집에 낯선 사내가 있는 것을 본 그는 아내와 그 남자를 노려봅니다. 지글린 데는
1: 여보, 이 남자가 사실 그 어저께 너무 아파 보이시고 굉장히 괴로워 보이셔갖고 이대로 가면 죽겠다 싶어서 들여서 자라고 했어요.
0: 훈딩의 표정은 여전히 경계심으로 가득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어저께 부상을 입어서.
0: 그런데 자세히 보니 아내와 이 남자의 얼굴이 너무 닮은 것 같아? 내심 놀라게 됩니다. 낯선 남자는 앞으로 나서서 자기가 여기 오게 된 사연을 이야기합니다. 어릴 때 부모님이 죽은 뒤 쌍둥이 누이를 잃어버리게 되었고 이후로는 혼자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1: 사실 제가 여기 오게 된 사연은 어릴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고 기억은 나지 않지만 쌍둥이 누이를 잃어버렸습니다. 이후로는 혼자 지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어느 결혼식에서 신부가 원하지 않는 혼인을 강제로 하는 것을 보게 됐고 신부를 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가갔다가 그만 실수로 누군가를 죽이게 되었고 결국 사람들에게 쫓기다가 이곳까지 쫓겨오게 됐습니다. 금방 나오면 제가 떠나겠습니다.
0: 그 말을 들은 훈딩을 말합니다. 누군가 우리 집안 결혼식을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달려갔더니 그놈은 달아나고 없더군. 그런데 그놈을 내 집에서 만나다니. 내 너를 죽여야 하지만 넌 우리 집에 손님으로 왔다. 그러니까
1: 우선 푹 쉬고 내일 결투를 하겠다.
0: 1막 3장입니다. 혼자 남은 사내는 긴장한 모습입니다. 내일 아침까지 준비할 무기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외칩니다. 하늘을 대고 기도하나 봐요.
1: 아버지께서 제가 위기에 처하면 칼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칼은 어디 있습니까?
0: 무대 조명은 방 한가운데 있는 큰 나무에서 반짝이는 금속 물체를 비춰줍니다. 그때 지글린 데가 방에서 조용히 나옵니다. 그는 사내에게
1: 지금 남편의 술에 수면제를 다 채웠습니다. 그러니 어서 달아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0: 하지만 그는
1: 당신을 두고 떠날 수 없습니다 라고 사양합니다.
0: 그러자 지글린 데는 결심한 듯 입을 엽니다.
1: 사실 저는 납치돼서 그와 결혼하게 된 거예요. 결혼식 때 전 너무 슬펐는데 어느 노인이 와서 저를 보더니 아무 말도 없이 방 가운데 있는 큰 나무에 칼을 꼽고 사라졌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 칼을 뽑으려고 했지만 아무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칼의 주인을 만났네요. 저를 구해줄 경우 제가 당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십니까?
0: 두 사람은 서로 껴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뒷문이 열립니다. 지글린 데는 깜짝 놀라 누가 온 건가요? 라고 묻는데 사내는 그냥 문이 열렸나 보네요. 봄이 들어왔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감동적인 테너 아리아를 부릅니다. 겨울 폭풍은 봄의 달빛에 쫓겨 달아나고 봄이 사랑의 빛으로 만나는군요. 빛나는군요. 이제 봄이 와서 누이를 만났으니 그를 오게 한 것은 사랑입니다.

지글린데도 그의 노래를 받아 사랑의 이중창을 시작합니다. 당신은 봄이군요. 제가 그렇게 기다리던 봄을 그리면서 저는 추운 겨울을 견뎌냈죠. 당신을 처음 본 순간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말했잖아. 이게 반했다니까. 근데 내가 봤을 때 둘이 쌍둥이인 것 같아. 그죠?

근데 두 사람은 직감적으로 자신들이 남매라는 것을 안 것 같아요. 제글린 대가 당신의 이름이 진정 배발트입니까? 라고 묻자 그는 당신의 사랑으로 그 이름은 없어졌어. 이제 당신이 지어주는 것이 내 이름이 될 것이오 라고 대답합니다. 지글린드는 제가 당신의 이름을 지어드립니다. 당신은 지그문트입니다. 그러니까 둘이 쌍둥이 남매라는 걸 아는데 그 이름으로 살면 쌍둥이끼리 결혼한 거잖아. 그래서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십시오. 서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서로가 알면서도 모르는 척 부정한 상황이야. 뭔지 알겠죠? 당신의 이름은 대발트입니까? 아니요. 저는 이름이 없어요. 제 이름을 지어주세요. 이런 거죠.

지그문트와 지클린드는 보탄과 인간 여성 사이에서 낳은 반신입니다. 남매죠. 보탄은 운명의 여신 에르다와의 사이에서 아홉 명의 딸을 낳았습니다. 이들이 바로 여전사 발키레입니다. 발키레는 이제 독일에서 나왔던 그런 저도 신화로 알고 있어요. 그 여전사들, 그말 타고 완전 기사 같은 여전사들. 두 마리 양이 끄는 마차가 등장하고 결혼의 신이자 보탄의 아내인 프리카가 등장합니다. 프리카는 지글린데와 지그문트를 단죄해달라고 보탄에게 요청합니다. 쌍둥이 남매가 결혼을 할수 없다라는 게 이유입니다. 하지만 보탄은 그 둘의 사랑은 자연스러운 것이니 신들도 어쩔 수 없다라고 변명하지만 마지막 질문엔 어쩔 수 없이 이 둘을 단죄하는 일에 동의하게 됩니다. 2막 2장입니다. 다시 브린힐데가 보탄 앞에 나타납니다. 보탄의 어두운 얼굴을 보고 무슨 일인지 묻자 보탄은 지금의 상황을 자세히 이야기해줍니다. 보탄은 젊은 시절 난쟁이 알베리히가 가지고 있던 반지를 빼앗아 바랄라성을 만든 거인 파프너에게 주었습니다. 지난주에 들었던 내용이죠. 보탄은 난쟁이 알베리히가 이 반지를 되찾아 바랄라 궁전을 공격해오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거인 파프너에게 반지를 뺏어오는 방법을 생각했지만 이전에 했던 약속 때문에 자신이 직접 거인 파프너를 공격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인간 여성 사이에서 낳은 지그문트가 파프너를 공격해 반지를 가지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갖고 오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부인인 프리카가 지그문트를 죽이라고 한 것입니다. 결혼의 신이 내린 명령을 거절할 수는 없는 것이죠.

2막 3장입니다. 무대는 다시 지상입니다. 지그문트와 지글린데가 계곡 사이로 달아나고 있습니다. 훈딩과의 결투를 피해 아침 일찍 집을 빠져나와 달아나고 있습니다. 지글린데는 탈진해서 더 이상 달아날 힘이 없습니다. 2막 4장입니다. 낙담한 지그문트 앞에 발키레인 브린힐데가 나타났습니다. 발키레가 인간 앞에 나타난 것은 그가 곧 죽는다라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저승사자의 본생과 비슷합니다. 브린힐데는 지그문트에게 말합니다. 지그문트여, 나를 보라. 그대의 죽음을 가지러 왔다. 그대의 시체를 가지러 왔다. 한 거죠. 지그문트는 묻습니다. 저 여인도 저와 함께 가는 겁니까? 여인의 뱃속에는 아이가 있다. 그래서 여자는 아직 이 땅에 있어야 한다. 이 여자와 함께가 아니라면 그곳이 아무리 훌륭한 바랄라 성이라도 전 가지 않겠습니다. 그대는 이미 나를 보았다. 그러니 죽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녀와 함께가 아니라면 난 어디도 가지 않겠습니다. 만일 이 칼을 적에게 쓸 수 없다면 두 생명을 모두 끝내겠습니다. 그의 단호한 의지와 두 사람의 결연한 사랑을 본 순간 브린힐데는 그만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알았다. 내가 마음을 바꾸었다. 내가 결투해서 그대를 보호하리라.

2막 5장입니다. 훈딩이 다가옵니다. 지그문트는 지글란드의 입을 맞추고는 칼을 들고 일어섭니다. 훈딩이 창으로 지그문트를 공격하고 그는 칼 모퉁이로 맞섭니다. 탕! 창! 창! 그때 발키레인 브린힐데가 나타나 지그문트를 도와주려고 하는데 보탄이 나타나 지그문트의 칼 모퉁이를 두동강 냅니다. 이 틈을 놓치지 않고 훈딩의 창이 지그문트의 몸통을 찌릅니다. 지그문트는 목숨을 잃고 그 모습에 지글린데도 기절합니다. 이 모습에 놀란 발키레 브린힐데는 부러진 칼 모퉁을 챙겨들고 지글린데를 자신의 말에 태워 달아납니다. 보탄은 훈딩까지 베어버리며 아 그러니까 이 결투한 훈딩까지 베어버리고 가거라 겨루의 신 브린카에게 가서 보탄이 모든 걸 끝냈다고 전하라 라고 합니다. 그렇게 씁쓸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달아난 딸 브린힐데 쪽을 향해 너의 행동도 큰 벌을 받으리라 라고 외칩니다. 이거 진짜 영화네. 3막입니다. 보탄의 딸인 8명의 발키레가 말을 타고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이 시체를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작품에서 가장 유명한 발키레의 비상입니다.

뒤늦게 불인 힐데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녀는 죽은 용사가 아니라 살아있는 한 여인을 태우고 왔습니다. 이를 보고 다른 발키레들이 놀라자 불인 힐데는 나는 아버지 보탄의 명령을 어겼어라고 말합니다. 그때 기절해 있던 지글린데가 깨어나 전 죽으면 그만입니다. 지금은 특 없는 세상에서 살아서 무엇을 하나요? 라고 말하자 불인 힐데가 말합니다. 여인이여, 네 뱃속에는 아이가 자라고 있다. 그러자 지글린데는 저 아이를 지켜주세요 라고 하자 불인 힐데는 동쪽으로 가면 거인 파프너가 커다란 구렁이로 변해 반지를 지키고 있는 숲이 있다. 그곳에는 보탄도 가지 못하니 거기 가서 아이를 낳아 키우거라. 그리고 아이가 자라면 부러진 칼을 다시 붙일 것이다. 아이 이름은 지그프리트다. 지그프리트는 승리의 기쁨이란 뜻입니다. 이 말을 들은 지글린데는 감격해서 여인 발키레들에게 감사를 올립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배에 사랑하는 남자의 아이가 있다는 사실로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다시 얻은 거죠.

0: 3막 2장입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보탄이 등장해 브린힐데를 찾습니다. 브린힐데는 아버지 앞에 머리를 조아립니다. 보탄은 딸에게 벌을 내립니다. 넌 이제 발키리의 자격이 없다. 이제 땅으로 내려가 한 남자만을 위해 부뚜막을 지키며 살아라. 평생 물레질이나 하고 살다가 늙어 죽게 되리라. 신이 평범한 인간 여성이 되는 벌을 받은 것입니다. 다른 발키리들은 퇴장합니다. 3막 3장입니다. 이제 무대에는 보탄과 브린힐데 둘만 남습니다. 브린힐데는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전 아버지의 명을 어긴 것이 아니라 진정 아버지가 원하는 바를 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 한 영웅의 숭고한 마음을 받습니다. 한 인간의 사랑이 제 가슴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자 아버지 보탄이 말합니다.
1: 넌 이미 사랑이라는 뜨거운 세계를 알아버렸다. 이제 너도 사랑하는 자를 따라 인생을 살아라. 이제 너를 바위산 꼭대기에서 깊은 잠을 자게 할 것이다. 너를 처음 발견하는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된다.
0: 그러자 브린힐데는 아버지에게 부탁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잠든 주위를 불타오르는 불로 둘러싸게 해서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자가 저를 차지하게 해주십시오. 이제 두 부녀가 헤어지는 일만 남았습니다. 사랑하는 딸을 신이 아닌 인간으로 만들고 지상으로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1: 작별이구나, 용감하고 훌륭한 아가야. 이제는 다시는 너를 안을 수 없으리. 행복한 동시절의 동반자였던 너를 영원히 잃는구나. 너의 빛나는 눈동자에는 내 미소가 담겨 있었고 너의 불타는 눈은 나를 눈멀게 했다. 너의 소망으로 내 가슴은 뜨거워졌다. 이제 마지막으로 작별의 입맞춤을 보내마.
0: 이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그 거의 신, 왕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명예에 어겨지는, 자신의 자존심을 꺾으면 사랑을 해도 잘라내는.

호타는 마법의 불을 지켜 브린힐드의 주변을 타오르게 합니다. 서서히 온산이 불길에 휩싸이며 대작 발키리의 피날레를 장식합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 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0: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인태 오페라 극장, 오늘은 바그너의 니벨룽겐의 반지 4부작 중에서 발키를 들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다음 주에는 드디어 이 검이 붙는 지그프리트 이어집니다. 오늘 서울예술의전당 국제음악제가 막을 내립니다. 폐막 공연 첼리스트 아나스타샤 코베키나가 협연을 맡는데요. 오늘 연주할 작품입니다. 쇼스타코비치 첼로 협주곡 1번, 아나스타샤 코베키나 첼로, 케빈 존 에두세이가 지휘하는 베를린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전해드리면서 8월 23일 일요일 인테데이 마치겠습니다. 전 듀엣도 백인태였고 슬기 씨와 함께 월요일 뿌띠 뒤덕클로 돌아오겠습니다.

0: 도시와 농촌을 잇는 따뜻한 변화의 시작, 농심천심 운동을 아시나요? 우리 땅에서 자란 건강한 농산물을 맛있게 먹고 복잡한 일상을 벗어나 평온한 농촌에서 온전히 쉬고 도심을 넘어 정겨운 시골에서 두 지역 사이로 즐겁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사소한 일상적 선택들이 모여서 소멸해가는 우리 농촌에 가장 아름다운 생기와 활력을 선물합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이 돼서 농촌 활력의 행복한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1: 하늘은 둥실, 거리는 뚫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 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 예술 축제.
2: 고향 특례시.
3: 해외 바이어와 수출 상담 체크. 국내 MD와 유통 상담 체크. 리빙, 푸드, 뷰티 패션, 스마트 테크까지. 국내 최대 수출 전문 전시회 지페어 코리아. 경기도 기업 또는 연속 참가 기업은 참가비 추가 지원도 가능. 지금이 참가 신청할 기회. 더는 미룰 시간이 없습니다. 지페어 코리아 2026.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일산 킨텍스. 8월 31일까지 마지막 체크. 잊지 마세요.
4: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5: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전국이 맑은 가운데 다시 더위의 기세가 강해졌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32.8도로 비가 내렸던 어제보다는 6도가량 기온이 높았습니다. 지금도 전국 곳곳에 낮 동안의 더위가 식지 못하고 있고요. 후텁지근한데요. 밤에도 곳곳에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또한 내일도 무덥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25도가 예상이 되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33도, 전주 35도, 포항은 37도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남부지방엔 소나기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간이 갈수록 교통량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고요. 정체 역시 대부분 풀렸습니다. 특히 주요 고속도로 가운데 경부고속도로가 서울 쪽이나 부산 쪽으로 오고 가는데 이제는 전 구간 소통이 원활한 상황이고요. 서해안고속도로도 목포 쪽이나 서울 쪽으로 양방향 소통이 원활한데요. 서울 쪽으로는 매송휴게소 부근 2-3차로 에서 긴급 노면 보수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차로 변경에 주의하셔야겠고요.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도 서울 가는데 이제는 서종에서 화도 사이로 9km 구간 정체가 남아 있고 영동 고속도로 역시 인천 쪽으로 새말 부근에서만 밀립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잇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잇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3: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하겠습니다.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 씨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경찰관이 다른 실종 사건도 허위 종결한 사실이 확인돼 체포됐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국무총리는 철저한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고 국가수사본부장은 이 전국 실종 사건에

0: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근우 기자입니다.
1: 제주 장미란 씨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실종수색팀 소속 A경장. 지난달 초에도 60대 남성의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무사하다고 허위 보고해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아서 위치를 알려줄 수 없다고 말한 점까지 장미란 씨 사건과 판박이었습니다. A경장의 허위 보고에 초동대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실종 남성은 결국 51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관 한 명의 거짓말에 시스템 전체가 무너지자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직접 제주를 찾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홍 본부장은 국민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사건에 관한 강한 질책과 함께 자원을 모두 동원해 수색 작업에 나서라고 지시했습니다. 경찰은 A경장이 담당한 1년치 사건은 물론 전국 경찰서의 실종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해서도 전수점검에 들어갔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도 수사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근본적인 재발 방지책 마련을 긴급 지시했습니다. 뒤늦게 시작한 재수색이 며칠째 이어졌지만 골든타임을 놓쳐 장미란 씨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한 상황. 경찰의 제도 개선 약속에도 부실한 수사를 향한 국민적 불신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0: 제주에서 실종신고가 허위로 종결된 뒤 51일 만에 60대 남성 B씨가 백골 시신으로 발견된 것과 관련해 유족들이 경찰의 부실한 초동 대응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유족들은 오늘 제주 서부경찰서를 찾아 경찰의 안일한 태도 때문에 아버지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완전히 놓쳤다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유족들은 신고 직후 담당 경찰관이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고 무사하다라는 이 거짓말로 사건을 종결했다며 이후에도 도움을 요청했지만 제대로 된 조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과 정부가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세부담을 늘어나는 이 비거주 1주택자 가운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폭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보완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1주택자 종부세 과세 때는 거주, 비거주를 구분하지 말자고 정부에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2: 여당 대표로 처음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한 김민석 대표는 정부가 내놓은 세제 개편안에서 보완해야 할 지점을 공개적으로 짚었습니다. 당내에서도 이미 여러 차례 불만이 터져 나온 비거주 1주택자 증세가 첫 번째였습니다.
3: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4: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3: 비거주사회를 더욱 넓게 인정하면서 사각지대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이에 정부도 비공개 회의에서 불가피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1주택 비거주자를 거주로 인정하는 범위를 넓히는 데 공감했습니다.
5: 대표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4: 한성숙 국무총리입니다.
5: 함께 정교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2: 나아가 민주당은 1주택자 종부세 과세 시에는 비거주 예외 확대 수준을 넘어 아예 실거주 여부 자체를 따지지 말자고 정부에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다만 이는 정부와 합의를 이룬 건 아니라서 다음 달 초쯤 국회로 넘어오는 세제 개편안 수정안에 반영될지는 미지수입니다.
6: 제가 얘기한 것처럼 강하게 요청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4: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입니다.
2: 당정은 또 500세대 이하의 소규모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등 권한을 시에서 자치구로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초기 단계 권한이 부족해 신속한 공급이 어렵다는 서울구청장들의 요구를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정은 민간 영역 규제 완화도 적극적으로 논의해 공급 속도전을 이뤄내겠다고 거듭 다짐했지만
7: 여당의 많은 지역위원장님들과 단체장들께서 또
4: 강원식 대통령 비서실장입니다.
7: 주택 용지 확보 방안을 제시해 주신다면
2: 정부의 공급 대책 가운데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용산공원 개발과 관련해선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0: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용산

0: 공원을 활용한 이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서 이번 주 다시 만나 논의합니다. 지난 면담에서 입장차만 확인한 가운데 논의에 진전이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서울 용산공원 주택 공급 방안을 두고 지난주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2: 용산공원에 대해서 일부를 주택을 공급하는 것, 특히
3: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2: 뭐 다전역하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 공급을 하기 위해서 뭔가 수기 과정과 논의 과정, 또 법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법을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은 일단 원칙적 반대 입장이시고 저는 찬성 입장이고.
4: 용산공원 본체 부지에 대한
3: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4: 아파트 부지로의 전용은 어떤 경우에도 서울시는 동의할 수 없다. 그것을 동의하는 것은 서울시장으로서는 역사의 죄인으로 남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1: 김 장관은 공원이나 녹지로서의 기능을 일부 상실한 곳에 제한적으로 주택을 공급하자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2: 전체를 다 밀고 집을 짓는다 이렇게 생각 안 하시죠?
3: 김윤덕 장관입니다.
2: 용산공원을 잘 지키는 것과 그다음에 청년 실업부 등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게 양립이 불가능한 게 아니라 뭔가 양립할 수 있는 노력을 찾아보자.
1: 오 시장은 미래 세대 몫인 용산공원을 훼손하는 건 1cm도 동의할 수 없다며 캠프킴이나 경리단, 외교부 주차장 부지 등 주변 국유지 활용안을 제안했습니다.
4: 용산공원에 법 바꾸고
3: 오세훈 시장입니다.
4: 문제 해결하고 교통 문제 대책 세워서 해결하고 착공하고 지으려면 이 정부 내에 착공할 수 있는 게 거의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 바로 그 혜택이 갈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을 전향적으로 검토하셔서
1: 이번 만남에서 오 시장이 역제안한 산재부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다만 이것만으로는 정부가 계획한 공급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는 상황. 그런 만큼 공급 규모를 둘러싼 용산 국제업무지구 협상과 재개발, 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 카드가 이번 만남의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여기에 당정이 추진하는 500세대 미만 정비사업 권한의 자치구 이양 방안에 대해 서울시가 난개발 우려를 이유로 공식 반대 입장을 내놓으면서 양측의 주택정책 주도권 싸움이 이번 협상 전반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0: 이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16억 원을 돌파한 가운데 강북권의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오늘 KB부동산이 발표한 8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을 보면 이달 11일 조사 기준일로 한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월 대비 1.14% 올랐습니다. 자치구별로는 중랑구 2.25%, 성북구 2.08%, 노원구 1.95% 등 강북권 중심으로 강세를 보였는데 중랑구는 2개월 연속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더위가 한풀 꺾인다는 절기 처서였지만 경남 양산 기온이 37도를 넘는 등 무더위는 여전했습니다. 이번 주도 더위가 이어질 전망인데 중국으로 향하는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호우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한석 기자입니다.
5: 더위가 멈춘다는 처서에도 불구하고 덥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무더위는 가시지 않았습니다. 경남 양산 최고 기온은 37도 넘게 솟구쳤습니다. 전북 전주, 경북 경주, 부산, 광주 기온이 35도를 웃도는 등 영남권과 호남권이 뜨거웠습니다. 강원도와 경기 북동부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령됐습니다. 이번 주도 더위는 식을 줄 모르겠습니다. 보통 이맘때 서울 아침 기온이 22도, 낮 기온이 30도 정도인데 이번 주 서울 낮 기온은 32도 안팎까지 오르고 아침 기온이 25도 선으로 열대야까지 나타나겠습니다. 늦더위 속에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당분간 소나기도 자주 쏟아지겠습니다. 같은 지역에서도 강수량 차이가 크게 벌어지고 짧은 시간 수십 밀리미터가 쏟아지는 극한호우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국으로 향하고 있는 태풍 사우델은 날씨를 더 변덕스럽게 만들 전망입니다. 우리나라에 직접 상륙하지 않더라도 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열대 수증기가 한반도로 밀려들 수 있습니다.
6: 북쪽 기압골 그리고 태풍의 움직임에 따라

0: 상청
1: 따라
0: 예보
1: 계약 뒤의 변동성이
0: 분석관입니다.
1: 매우 크게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소나기와 비의 지역 그리고 더위의 강도 또한 달라질 수 있는 만큼
2: 태풍의 세력이 북쪽의 찬 공기와 충돌하는 경계면에서는 다시 장마철 같은 정체 전선이 만들어져 비를 뿌릴 수 있습니다. YTN 구한석입니다.
3: 경남에서는 수해 복구의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휴일에도 자원봉사자들이 지역 곳곳에서 구슬땀을 흘렸다고 합니다. 임형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4: 대형 온실이 뻘밭으로 변했습니다. 여기저기 집기류가 나뒹굽니다. 거제 섬꽃축제 행사를 위해 국화를 키우던 대형 온실이 침수 피해를 본 겁니다. 침수의 흔적이 당시 이곳에 물이 얼마나 들어찼는지 짐작하게 합니다. 이번 호우로 11만 제곱미터 규모 거제 섬꽃축제 행사장 전체가 잠겼는데 추정 피해 금액만 200억 원 정도. 오는 10월 30일부터 열흘 동안 개최할 예정이었던 거제 섬꽃축제도 열지 못하게 됐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축제를 준비했던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만 겁니다.
5: 안타까워서 이제 눈물을 흘리는 직원들도 많았고 우리 기관제 근로자들도
0: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장입니다.
5: 그게 있는 걸 갖다가 이제 밖으로 끄집어내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셨고 앉아서 우시는 분들도 막 좀 있었습니다.
4: 지역 관광 명소가 수해로 큰 피해를 보자 자원봉사자들이 나섰습니다. 굴착기로 토사를 치우고 흙 범벅인 화분을 밖으로 빼냅니다. 폭염특보 속 무더운 날씨도 자원봉사의 열기를 이겨내진 못합니다.
6: 땀도 너무 많이 나고 팔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0: 자원봉사자입니다.
6: 그래도 저희들이 손을 한 손 한 손 모은 게 뿌듯하고 또 이게 재난 지역에 우리들의 힘을 모은 그게 큰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4: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도 자원봉사의 손길이 닿고 있습니다. 포도하우스 바닥에 쌓인 흙을 삽으로 걷어내 나무의 숨통을 틔워줍니다. 예상치 못한 피해를 본 농민도 일상 회복의 희망을 품어봅니다.
7: 그 서울에서 길이 얼마나
0: 경남 거제 둔덕면 주민입니다.
7: 길을 알아주고 우리를 도와주려고 이리 애쓰고 힘들게 땀 흘리면서 하는데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농사 잘 지어가지고 예, 보답할 때가 있겠지요. 뭐 보답해야지.
4: 이런 가운데 지자체는 중장비를 동원해 대형 폐기물을 치우고 감염병 예방을 위해 비상 방역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8: 거제와 통영 지역에서 수해가 발생한 지도 어느덧 일주일. 각계각층에서 팔을 걷어붙이면서 수해 복구에도 점차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0: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동시에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9: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10: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11: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2: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13: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해.

0: 안녕하세요. 방송인 전현무입니다. 제가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한 지도 어느새 10년이 넘었는데요. 겨우 만 18세, 성인이 되자마자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을 떠나 홀로 서야 하는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나 혼자 사는 삶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한 조사에 따르면요. 자립준비 청년들의 절반이 주거 불안과 우울 등 혼자 짊어진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극단적인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부모의 든든한 울타리가 있어도 자립을 위해 참 긴 시간이 필요한 시대. 자립준비 청년들이 사회에 내딛는 첫발이 가파른 벼랑 끝이 되지 않도록 이제 우리 사회가 촘촘한 안전망이 되어줘야겠습니다. 우리가 함께일 때 비로소 나 혼자여도 괜찮은 세상이 될 테니까요.
1: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2: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위에도 묵묵히 일상을 지켜내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을 전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먼저 헤아리고 생활에 힘이 되는 정책으로 답하겠습니다. 지친 마음에는 힘이 되고 고단한 일상에는 쉼이 되는 시원한 그늘이 되겠습니다. 바쁜 하루에도 몸과 마음을 돌보는 여유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3: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YTN 라디오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하늘은 둥실, 거리는 둘썩.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예술축제.
6: 고향 특례시
7: YTN is FM.
8: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계속해서 정체는 빠르게 풀려가고 있습니다. 주요 고속도로 이제는 일부 구간에서만 짧게 정체가 남아있는데요.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서종에서 화도까지 9km 구간에서만 차량 밀리고 있고요. 영동고속도로 이용해서 인천 쪽으로 이동하는 길도 이제는 정체가 모두 풀리면서 양방향 전 구간 소통이 원활한 상황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는 서울 쪽으로 송휴게소에서 용담터널 사이로 3km 구간 정체가 남아있고요. 경부고속도로도 부산 쪽으로는 한남에서 반포, 서울 쪽으로는 양재에서 반포 사이로 각각 시구간에서만 정체 서행이 남아있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중에서는 계속해서 북부간선도로가 같은 구간에서 밀리는데요. 종암분기점 쪽으로 묵동에서 하월곶까지는 시속 20, 30km 미만으로 정체가 남아있고요. 올림픽대로 역시 공항 가는 길, 동호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는 제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보도의 진실을 들여다보고 시청자의 진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죠.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시작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최입니다. 최근 한 배우의 증조부를 둘러싼 친일 논란이 불거지면서 온라인에서는 자신의 조상이 친일 행적을 했는지 찾아보는 검색 사이트까지 등장하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배우 관련 후속 보도들도 계속 쏟아졌는데요. 그런데 일제강점기 피해자와 그 후손들의 이야기는 언론에서 충분히 다뤄졌을까요? 지난 광복절 주간에 언론이 가십성 이슈에만 집중한 건 아닌지 잠시 후 김원경 뭉클미디어 인권연구소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요즘은 유창하게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상대의 말을 잘 듣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는 능력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처음 만난 사람과 나누는 짧은 스몰토크가 그 사람의 첫인상을 좌우한다고도 하는데요. 어색한 침묵을 깨는 첫마디부터 상대의 마음을 여는 질문법까지 오늘 뉴미디어 트렌드에서는 김섭 리더스랩 대표와 스몰토크 잘하는 비법 알아보겠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 지금 시작합니다.
1: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0: 한 주간의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김원경 뭉클미디어 인권연구소장과 전화 연결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네. 최근 배우 하영 씨의 증조부 친일 논란이 미디어에서 상당히 크게 언급이 됐습니다. 네. 그만큼 우리 사회가 친일 청산에 대한 요구가 컸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마침 논란이 시작된 시기가 81주년 광복절과 맞물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광복 관련 보도를 분석해 보셨다고요?
2: 예, 일단 제가 체감하기에는 하영 관련 보도가 굉장히 많았다라고 생각되는데요. 그것이 그냥 개인에 대한 비판이나 감정적 소비에 그치지 않으려면 친일 청산 과제와 독립운동가 발굴이나 서훈제도의 문제 등을 구조적으로 짚어주는 그런 언론 보도들이 많이 나왔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0: 네.
2: 연예인의 증조부가 친일파였느냐는 사회적 관심이 폭발하는데 정작 국가가 독립유공자로 인정해 훈장까지 준 사람 가운데 친일 의혹이 있는 사람들을 제대로 검증했는가와 같이 사회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본질적 문제까지 문제가 나아가지 않으면은 그거는 언론이 그저 연예인 한 명을 마녀사냥한 것에 그치게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0: 네.
2: 그래서 오늘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운영하는 비카인지에서 광복 관련 종합일간지 12종의 보도를 수집을 했는데요. 기간은 8월 10일부터 19일까지 보도를 수집해봤습니다.
0: 네.
2: 중복 기사를 제외하고 1379건의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 보도들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를 분석해보았습니다.
0: 네.
2: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분석이 용이하게 하려고 분석하는 언론을 종합일간지로만 한정을 했잖아요.
0: 네.
2: 그런데 정작 좋은 보도들도 많이 있거든요. 방송사와 통신사, 인터넷 언론, 지역 언론 등에서 좋은 보도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기사들을 먼저 소개해드리고 나서 종합일간지의 광복 관련 보도를 총 보도를 한번 분석해보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그럼 좋은 보도들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YTN 관련 보도는 어땠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2: YTN 보도는 사실은 이제 그 하영 관련 보도가 제법 많았어요. 그래서 좀 아쉬운 점이 있긴 한데 재미 독립운동가 호시안 지사의 미공개 사료를 소개하고 온라인상에 독립운동가 폄훼 문제를 짚는 이런 보도들은 굉장히 좋은 보도로 눈에 띄었습니다.
0: 네.
2: YTN은 8월 13일 미국에서 전해진 독립자금 호시안 지사 사료 공개라는 보도에서 광복절을 앞두고 독립기념관이 처음 공개한 재미독립운동가 호시안 지사의 기증자료 68점 중 17점을 취재했습니다. 일제 감시를 피해서 중국 이름 장해림을 사용했던 기록, 한인 소년병 학교 시절의 사진, 중국 정부의 여권이라고 하죠. 호조,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발급한 여권 실물 등이 소개되었는데요. 특히 이 여권은 임시정부가 광복 이후에도 여권을 발급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유일한 실물 자료라는 설명도 담겨 있었습니다.
0: 네. 호시한 지사는 미국에서 금전적으로 독립운동을 지원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네. 사실 알려지지 않은 독립운동가 분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2: 네네.
0: 네, 이렇게 몰랐던 분을 방송을 통해서 한번 또 알아갑니다. 또 가장 인상 깊었던 보도는 어떤 거였나요?
2: 이번에 가장 주목할 만한 광복절 보도는요, 아무래도 MBC가 했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MBC는 8월 15일 친일 논란 독립유공자 최소 31명 보도에서 독립유공자 가운데 친일 의혹이 제기되는 사람이 최소 31명인데
0: 네.
2: 8년 동안 서훈이 취소된 사람은 한 명뿐이다라는 문제를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보도 다음 날 국가보훈부가 공개적으로 31명에 대해 조사, 심사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혀서요. 언론 보도가 실제 정부 조치로 이어진 그런 영향력 있는 보도가 되었습니다.
0: 네.
2: 또한 같은 날 단독 대한독립헌신 외국인 390명, 공적 인정은 4명뿐 보도에서는요. 독립기념관 TF가 최근에 5년간 찾아낸 외국인 독립운동가가 390명이나 되는데 서원자는 단 4명, 약 1%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확인 보도했습니다.
0: 네.
2: 더구나 이들을 발굴하는 TF조차 한시 조직이고 예산도 줄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이 보도에서 김지섭 의사의 일본 밀항을 도와 감옥까지 간 일본인 고바야시 형제, 그리고 독립운동가 이재유를 자기 관사 마룻바닥 밑에 한 달 넘게 숨겨주다가 교수직을 잃고 서대문 형무소에 투옥되기까지 한 일본인 교수 미야케 시카노스케, 그리고 3.1 독립선언서를 AP통신에 전달한 미국인 엘버트 테일러 등의 사례를 들려주었습니다.
0: 네.
2: 이거는 방송에서 독립운동 연구가 아직도 얼마나 미완성인가를 보여 주는 아주 좋은 사례였다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0: 그렇군요. 또 어떤 좋은 보도가 있었을까요?
2: 뉴스핌에서 8월 14일 여성 독립유공자 비율 3.6% 제자리라는 보도를 했는데요.
0: 네.
2: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사실 유명한 독립운동가 하면 대부분 남성이 떠오르잖아요. 생각해보면 그게 정말 이상한 것인데 영화를 봐도 그렇고 독립운동을 할 때에는 남성만 모여서 한 것이 아닌데 왜 우리는 이상하게 여성 독립운동가 하면 유관순 열사 등 몇 분밖에 기억을 하지 못할까요?
0: 네.
2: 저는 그런 점에서 이 보도가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0: 네.
2: 이 보도에서는 현재 서훈이 된 독립유공자 18,776명 가운데 여성은 676명, 즉 3.6%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올해 광복절 포상자 283명 중에서 여성도 11명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숫자만 비교하지 않고 이 보도에서는 왜 여성 독립운동가가 발굴되지 않는가를 짚어보았습니다. 당시 여성들은 독립운동가의 의식주 지원, 연락, 자금 조달 등 기록으로 남기 어려운 일을 많이 했고 여성의 공식 기록 자체도 적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현재처럼 판결문이나 공식 문서 중심으로 공적을 입증하도록 하면 여성 독립운동은 구조적으로 누락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안중근 의사의 여동생인 안성녀님, 그리고 최재영의 부인 최엘레나 페트로브나 등 아직 서원받지 못한 그런 독립운동가가 많다라는 내용을 사례로도 소개를 했습니다.
0: 네.
2: 이 보도에서 주는 교훈은요, 우리는 누구의 독립운동만 역사로 기록해 왔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그런 기사였다라는 것입니다.
0: 네, 정말 공감되는 지적을 한 기사입니다. 지역 언론에서는 좋은 보도가 어떤 게 있었을까요?
2: 독립운동가 발굴은 지방정부 하기 나름이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0: 네.
2: 인천일보의 8월 14일 관심 저족 그늘 속 잠든 인천 독립 영웅들이라는 보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의 출발점은 서울과 인천의 대비입니다. 이 보도에서 서울시는 광복 81주년을 맞아서 새롭게 발굴한 서울 출신의 독립유공자 810명에 대해서 포상신청 설명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국립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소 독립운동사연구소에 약 2억 원의 연구 예산을 투입해서 그 연구소가 지난 2년 동안 자료를 추적해서 앞서 말씀드린 310명을 찾아낸 것이라고 합니다.
3: 네.
2: 더 놀라운 것은 이 연구소의 전체 실적인데요. 이 인천대 독립운동사연구소는 2020년 3월 성립되었대요.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까지 16차례에 걸쳐 발굴한 숨은 독립유공자가 무려 6,501명이라고 합니다. 광복이 된 지 81년이 됐는데도 한 대학연구소가 불과 6년 동안 이렇게 많은 수의 미발굴 독립유공자를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이 놀랐고요. 게다가 이 사람도 독립운동가인 것 같아요 라고 주장하는 수준이 아니고요.
3: 네.
2: 이들 중에서 국가심사를 거쳐서 586명이 실제로 독립유공자로 인정까지 되었다라고 합니다.
0: 그렇군요. 예산이 아깝지 않은 연구 결과네요. 이런 곳은 더 지원을 해줘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2: 맞습니다. 울컥한 것은요. 이 연구소 측은 독립운동 과정에서 희생된 사람이 약 1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독립운동가는 우리가 이미 다 찾아서 교과서에 기록해놓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광복절마다 독립운동가를 기억하자고 말하는데요. 그런데 기억하려면 먼저 찾아야 합니다. 누가 독립운동을 했는지조차 아직 국가가 제대로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면
3: 네.
2: 광복 80 11년을

0: 맞은 언론이 물어야 할 질문은 이런 것 아닐까라는 점에서 이 보도는 정말 돋보였습니다.
1: 네.
0: 하나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인천일보의 보도가 또 돋보인 것은요. 지역성을 강조했다는 건데요. 이 연구소가 인천에 있는 국립대학교 연구소잖아요. 그런데 서울시는 이 인천에 있는 연구소에 2억 원을 주고 서울의 독립운동가를 찾아달라고 해서 310명을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인천시에서는요. 중구와 강화군을 제외하면 인천 지역, 자기 지역의 독립운동가를 찾아달라는 의뢰조차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1: 네.
0: 이런 점을 지적을 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독립운동가 발굴은 지방정부가 하기 나름이라는 메시지를 준 것입니다.
1: 네.
0: 정말 고마운 보도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자 그럼 종합일간지 광복절 보도 내용 분석 부탁드립니다.
0: 8월 10일부터 19일까지 종합일간지의 광복절 관련 보도 1379건을 이번에는 제목만 보지 않고요. 기사에 등장한 인물, 기관, 장소까지 종합해서 8개 주제로 나눠봤습니다. 어떻게 나눌까 고민을 했는데 보도를 전체를 다 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하영시 증조부 논란 이 항목을 별도로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관련 보도가 너무 많았거든요.
1: 네.
0: 이 보도가 무려 140건 전체 보도의 10.2%로 가장 많은 양의 보도였습니다. 반면에 하영시 논란만큼 친일의 역사를 제대로 짚은 보도, 다시 말해서 독립운동가 인물이나 유물, 사료를 심층적으로 재조명한 보도는 몇 건이나 되는지 따로 분류해봤는데
1: 네.
0: 134건, 9.7%로 하영 이슈에 비해서 살짝 못 미치는 수준이었습니다.
1: 네, 하영 씨 개인의 가족사를 둘러싼 논란이 이번 광복절 시즌 친회의와 관련한 보도 중 가장 큰 덩어리를 차지했다라는 점을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지금까지 김원경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2: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8시 20분에 방송됩니다.
1: 이번에는 YTN 라디오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박채린 시청자 평가원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네, 이번 주에는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하셨나요?
3: 네, 이번 주에는 조태현의 생생경제를 모니터링했습니다. 매일 오전 9시 10분부터 10시까지 방송되는 경제 프로그램인데요. 저는 8월 5일부터 18일까지 약 2주간의 방송을 들었습니다.
1: 네, 조태현의 생생경제의 어떤 부분 먼저 짚어볼까요?
3: 네, 출연자의 이해관계를 청취자에게 알려주지 않아서 우려되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해관계를 짚어준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는데요.
1: 예.
3: 8월 18일 부자 대세 코너에서 진행자는 연금 전문가에게 어쩌다가 퇴직연금을 전문으로 하시게 된 겁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짧은 질문이지만 청취자는 이 출연자가 어떤 자리에서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알고 이후 설명을 듣게 됩니다.
1: 네.
3: 저는 이 질문이 8월 14일 부동산 썰전에서 있었더라면 청취자에게 훨씬 도움이 됐을 거라고 봤는데요. 이날 출연한 한 패널은 부동산 컨설팅 회사의 소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1: 네.
3: 재개발과 재건축 컨설팅에 주력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는데요. 정부의 정비사업이 활성화되고 규제가 완화될수록 컨설팅 수요와 수익 기회가 늘어날 수 있는 곳입니다. 이해관계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자리인 셈입니다.
1: 네. 그러니까 증권사의 애널리스트들도 본인이 맡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 안 좋게 이야기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같은 맥락일 것 같습니다.
3: 네. 이날 이 출연자는 8일장 공급 대책 전체에는 30점이라는 낮은 점수를 주면서도 정비사업 규제 완화 부분만은 업계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항이 정말 많이 담겼다라고 평가했습니다.
1: 네.
3: 대책 전반에는 비판적이면서 업계라는 표현이 있으며 본인의 전문 영역과 맞닿은 대목만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인데요.
1: 네.
3: 이 평가가 틀렸다는 뜻은 아니고요. 다만 청취자가 이 평가를 하는 분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 분인가를 알고 들었다면 이 패널의 발언을 좀 더 신중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연금 인터뷰에서처럼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짧게 물어봐줬다면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0: 인사가 들었습니다.
1: 네.
0: 이날 인터뷰 앞부분에서는 북한군의 우크라이나전 파병, 미사일 정확도 향상, 미군 요격 미사일 계곡 부족을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한국 안보에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뒤이어 항공투 수출 가능성과 하나의 오스탈 USA 인수 문제가 등장하면서 청취자에게는 북한 위협이 커지고 미군 대응 능력이 약해졌으니 우리 방산 업체에는 기회가 생겼다는 흐름으로 읽힐 수 있었습니다.
1: 네. 국내 안보 문제와 방산 수출은 연결고리가 조금 약하다 그런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를 들어 이번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미국의 차륜형 자주포 시제품을 공급하면서 인정을 받았으니 다른 곳에서도 기회가 늘어날 수 있겠다. 이런 연결이라면 더 자연스럽겠죠?
0: 네, 인터뷰 내용을 잘 들어보면 오스탈 USA 인수는 북한 위협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책이라기보다는 미국 해군 함정 건조 시장에 진출하려는 기업의 장기 전략에 가까웠습니다.
1: 네.
0: 출연한 전문가도 실제 사업 확장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조건을 달기도 했습니다. 진행자가 이건 지금의 북한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라기보다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장기 전략으로 봐야 합니까? 라고 두 사안을 한번 분리해줬다면 좋았을 것입니다. 경제 프로그램인 만큼 안보 문제를 경제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 자체는 프로그램 성격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0: 다만 안보 위협을 산업 전망과 연결할 때는 위협의 특성이 투자기에 근거로 소비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네. 사람의 목숨이 오가는 전쟁이나 또 안보와 관련된 이슈에는 너무 돈만 보고 접근하는 뉘앙스는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부분들이 있었을까요?
0: 네, 이번 2주간은 정부의 부동산과 금융정책에 대한 언급이 많았는데요.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뤘습니다. 전문가들이 각자의 견해로 평가한 것이니 그 자체를 문제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부의 입법 취지나 그에 따른 효과와 장점까지 균형감 있게 전달을 하면서 비판을 했다면 청취자가 좀 더 다양한 정보를 토대로 판단할 수 있었겠다라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1: 네, 어떤 내용들이 더 있었으면 좋았을까요?
0: 네, 예를 들어 8월 7일 이번 주 탑주 플러스의 ISA 개편 논의가 그랬는데요. 개편의 취지와 기대 효과는 기자가 짧게 설명하는 정도에 그쳤고 본격적인 평가는 비판적인 출연자와 야당 정치인의 발언으로 채워졌습니다. 안철수 의원의 ISA를 누더기로 만들었다. 이준석 대표의 정부판 명글이라는 발언은 소개됐지만
1: 네.
0: 기획재정부나 여당, 정책 설계자 또는 이 개편에 찬성하는 전문가의 반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같은 기간 부동산 세제를 다룬 코너에서는 여당 의원들의 간담회 발언이 인용돼서 균형이 상대적으로 나왔던 만큼 ISA 편에서도 정책을 설계한 쪽의 설명이 한 번쯤 소개됐다면 좋았을 것입니다.
1: 또 다른 코너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다고요?
0: 네, 8월 13일 방송에서도 비슷한 지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날 코스닥 동전주 퇴출을 두고 제도 정비라는 긍정적이라는 시각이 소개됐는데
1: 네.
0: 이 판단 자체는 타당하지만 단기적으로 유동성 충격을 우려하는 반대 의견도 함께 다뤄줬다면 청취자 판단에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또 같은 날 증시와 관련해서 유망업종 이야기도 폭넓게 다뤄졌는데요. 전반적으로 사도 된다는 쪽의 암시가 강했습니다. 반면 개인 투자자가 가장 필요하는 정보, 그러니까 언제 팔아야 하는지, 어떤 조건이 깨지면 다시 위험해지는지에 대한 기준이 상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얼마 전 폭락을 경험한 한국 증시인 만큼 특히 주의할 부분이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제시됐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남았습니다.
1: 네, 조태연의 생생경제 꼼꼼하게 살펴봐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지금까지 옴부즈맨 박채린 평가원이었습니다.
2: 열린 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1: 모든 미디어는 결국 소통을 위해서 존재하죠. 오늘은 잘 소통하는

0: 법,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소통의 비법에 대해서 김섭 리더스랩 대표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오늘은 우리가 매일 하고 있지만 의외로 너무나 어려운 이 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대표님께 오늘 제대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1: 네.
0: 정치인의 연설물이나 기업 대표의 신년사는 미리 준비되어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1: 네.
0: 그런데 사실 대중은 이 잘 만들어진 준비된 연설보다는 시장이나 식당에서 무심코 건넨 한마디로 그 사람을 더 오래 강렬하게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말 잘하는 사람보다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 호감을 받는 시대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실 거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말을 잘하는 것과 대화를 하는 것, 이 둘이 어떻게 다른가요?
1: 네, 조금 비교를 해보면요. 유력 정치인이나 기업 대표들을 제가 컨설팅을 좀 하잖아요.
0: 네.
1: 그때 사실 첫 과정부터 굉장히 충격을 받으십니다.
0: 왜요?
1: 왜냐하면 처음 저랑 미팅할 때 제가 꼭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말을 잘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시거든요. 그럴 때 저는 단호하게 앞으로 말을 잘하는 것은 그냥 잊으시고 대화를 잘하는 사람으로 거듭나시는데 총력을 기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0: 아, 대화를 잘하는 법이 뭘지 감이 올듯 말듯 하면서도 잘 모르겠는데요.
1: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면요.
0: 네.
1: 사실 정치인들이나 기업 대표의 뭐 공식 연설은 원고도 있죠. 그리고 미리 연습도 하고 표현이 거칠면 참모나 홍보팀에서 뭐 고쳐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직원에게 건네는 말이나 시장 상인에게 하는 질문은 대부분 준비가 안 된 경우가 많아요. 지금은 뭐 누구나 휴대전화로 사진과 영상을 좀 찍어서 올릴 수가 있잖아요.
0: 네.
1: 그래서 공식 행사보다 행사 전후에 나눈 이 짧은 대화가 더 사람들에게 더 많이 퍼질 수도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정치인이나 기업 대표에게 이 대화는 잡담이 아니라 평소의 생각과 가치관 그리고 뭐 진정성을 대중에 보여줄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오히려 준비되지 않은 일상의 한마디가 그 사람을 더 잘 보여줄 수 있다는 거군요.
1: 네, 맞습니다.
0: 그럼 말을 잘하는 사람이 대화도 잘할까요? 이 둘의 차이는 뭔지 궁금해요.
1: 네, 아마 아나운서님도 말씀을 잘하시지만 말을 잘하는 거는 자기 생각을 잘 전달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반면에 대화를 잘하는 사람은 내 생각을 잘 전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말도 잘 경청한 뒤 뭐 소위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소통을 잘 이어가서 서로 만족스러운 이야기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보고 있습니다.
0: 네.
1: 대화를 잘하는 사람은 상대의 말까지 잘 살려주는 편인데요. 대화는 좀 예를 들어보면은 탁구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0: 네.
1: 내가 공을 보냈으면 상대가 탁구는 핑퐁이라고 하죠. 이렇게 보낼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공을 계속 10개쯤 연속으로 던집니다.
0: 아.
1: 그러면은 상대는 어떻게 될까요? 받을 틈도 없겠죠.
0: 네.
1: 리더들이, 특히 리더들이 이런 실수를 하기 쉽습니다.
0: 던지기만 하는 실수요?
1: 맞습니다. 왜냐하면 경험도 많고 또 아는 것도 많으니까 상대에게 도움을 준다. 이런 생각으로 계속 설명을 하거든요.
0: 네.
1: 예를 들어서 직원에게 질문을 해놓고 직원이 한두 문장 말을 하면은 야, 내가 그런 거 예전에 해봤는데 말이야 라면서 다시 자기 얘기만 하거든요.
0: 저 사실 많이 봤습니다. 주변에서.
1: 그렇죠.
0: 네.
1: 그리고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만나보면은 시민에게 뭐 우리 선거 때 흔히 보잖아요. 어떤 점이 힘드십니까? 라고 물었으면 답을 좀 들어야 되는데 시민이 말을 시작하자마자 준비해온 자기 어필 포인트나 정책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말을 잘하면 박수를 받을 수는 있지만 잘 듣는 대화형 사람은 신뢰와 호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0: 네. 탁구를 할 때처럼 핑퐁이 잘 돼야 좋은 대화를 할 수 있겠군요.
1: 네.
0: 사실 말을 잘하는 것보다 대화를 잘하는 게 더 난이도가 높은 것 같거든요.
1: 그렇습니다.
0: 네. 우리말로 가벼운 대화죠. 스몰 토크는 어떤 힘을 갖고 있나요?
1: 네. 요즘에 뭐 스몰 토크에 대한 얘기들이 많잖아요. 본격적인 대화에 들어가기 전에 뭐 서로의 긴장감을 풀어주는 가교 역할을 하는 뭐 말주머니 같은 건데요. 저는 관계의 기름칠을 하는 과정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0: 네.
1: 뭐 처음 만난 사람에게 곧바로 부탁을 하거나 중요한 이야기를 꺼내면 약간 서로 긴장이 되잖아요.
0: 네.
1: 그럴 때 짧게 안부를 나누고 편안한 이야기를 하면서 상대에게 아, 이 사람과는 좀

0: 이야기가 통하겠다. 이런 느낌을 먼저 만들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1: 네.
0: 뭐 그래서 뭐좀 잘못 전달해진 게 스몰 토크 하려면은 좀 위트 있어야 되나? 농담을 좀 해야 되나? 요런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가벼운 대화의 목적은 내 말솜씨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말을 좀더 편하게 나와 나눌 수 있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기름칠과 같은 역할을 하는 정도로 머무르면 되는 것입니다.
1: 네.
0: 그래서 회의 전몇 분, 그리고 행사장에서 자리에 앉기 전, 또 식사를 기다리는 동안 나누는 말이 모두 이곳에 속하는 건데요.
1: 네.
0: 이 짧은 시간이 잘 풀리면 사실 본론, 원래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이 잘 술술 좀 풀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1: 네.
0: 반대로 요게 좀잘안 되면 본론에 들어가기 전부터 상대방의 마음이 좀 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네, 오늘 대표님과 본격적인 이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 기름칠하는 작업을 충실히 했던가 되돌아보게 되는데요. 관계의 기름칠을 하는 과정이다라고 딱 말씀해 주시니까 이해가 됩니다. 그럼 실제 상황을 한번 볼게요. 선거철에는 정치인이 시장에 가서 상인들과 대화하는 장면을 많이 볼수 있잖아요.
0: 네.
1: 이런 자리에서는 어떻게 대화를 풀어가는 게 좋을까요?
0: 우리가 정치인분들이 이제 막 선거철이 되면은 항상 하시는 게 있죠. 그 시장에 가서 요즘 뭐전 시장에 어떤 민심을 알아보겠다고 해서 상인들을 찾아가는데요. 뭐 요럴 때좀 예를 들어볼게요. 뭐 요즘 장사 잘 되시죠? 라고 물어본다고 한다면 뭐 사실 겉으로 안부를 묻는 것 같지만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 장사 잘 돼요? 라고 하면 상인이 할수 있는 말은 네, 아니요 정도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답이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정치인이 이 답이 정해져 있는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어떤 대답 자체가 힘내십시오.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정도밖에 말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화가 사실 툭 끊어지게 됩니다.
1: 네.
0: 근데 반면에 이렇게 물어보면 좀 효과적일 수 있어요.
1: 어떻게요?
0: 요즘 좀 힘든 부분이 손님이 줄어드는 걸까요? 아니면 뭐 원자재 값이 오른 걸까요? 라고 물어보면은 사실 둘 중에 하나니까 선택을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상인이 아, 재료값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라고 더 물어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정치인이 아, 재료값이 얼마예요 라고 이렇게 대화가 술술 이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열린 질문을 할수 있는 겁니다.
1: 네.
0: 그래서 정치인의 이미지도 거창한 구호보다 이런 짧은 질문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데요. 질문을 했다는 사실보다 그 대답을 듣고 무엇을 다시 물어봤는지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1: 네. 열린 질문을 해서 추가 질문을 또 하고 대화를 이어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0: 네.
1: 그럼 기업 대표가 직원이나 거래처 사람들과 가벼운 대화를 나눌 때도 어떤 요령이 있을까요?
0: 네, 기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좀 외부 사람과 내부 직원들을 상대하는 게 약간 다른데요. 뭐 업계 관계자를 처음 만날 때는 상대도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를 뭐 하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1: 네.
0: 화장품 회사 대표라면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날씨 얘기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요즘 외국에서 뭐 요즘 K 화장품 유명하잖아요. 그거에 관련된 반응들이 어떤지를 뭐 서로 물어보고 시작하면 훨씬 더 관련된 업계이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더 추가적인 질문까지 이어져서 뭐 본론에 들어갈 때 훨씬 좋은 경향이 있겠죠.
1: 네. 우리에게 익숙한 인물 중에 대화를 잘하는 사람을 대표님이 딱한 사람 꼽는다면 누가 있을까요?
0: 뭐 두구두구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1: 두구두구 해드릴까요?
0: 네, 아마 다들
1: 두구두구.
0: 예상을 하실 거예요. 뭐
1: 네.
0: 국민 MC 저 유재석 씨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1: 네.
0: 유재석 씨는 당연히 말도 잘하고 위트도 있고 재밌으시잖아요. 근데 주목할 부분의 능력이 바로 다른 사람의 말을 잘 살려주는 능력이 뛰어나신 분입니다.
1: 네.
0: 방송을 우리가 좀 보게 되면 계속 혼자 웃기려고 하기보다는 출연자에게 적절하게 짧은 질문을 던지거든요. 그 짧은 질문이 출연자의 말을 끝까지 잘 듣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그 내용에 대한 질문을 하기 때문에 긴장하는 출연자가 첫 번째는 아, 내 말을 MC가 잘 듣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1: 네.
0: 청취자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더 깊이 몰입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충분히 들은 뒤에 그러니까 그때 이런 마음이었다는 거죠라고 또 정리를 해주시기도 하거든요.
1: 맞아요.
0: 가끔 출연자들 같은 경우에 너무 긴장되니까 이제 막 자기 얘기를 잘 못하잖아요. 그럴 때 보면 유재석 씨는 꼭 자기가 잘 정리를 해서 다시 되물으시는 그렇게 얘기 대화에 집중을 하시다 보니까
1: 네.
0: 자기 말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좀더 편하고 아, 저 사람이 말을 진행할 때 대화가 잘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저도 오늘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있지만 잘 듣는 것보다 준비된 질문을 하는 데 집중을 하지 않았나 하고 좀 반성을 하게
0: 너무 잘하십니다.
1: 아, 그런가요? 네. 감사합니다. 자, 곧 9월이고 또 추석이잖아요.
0: 네.
1: 명절이 되면 물어보면 안 될 것들이라는 짤이 SNS상에 많이 돌아다녀요. 뭐 여자친구는 생겼니? 결혼은 언제 하니? 뭐 이런 질문들인데 평소에 후배나 부하 직원들과 스몰토크를 할 때 피해야 할 주제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0: 네, 상대를 평가하거나 미리 판단하는 말을 좀 삼가야 합니다. 뭐 예를 들어볼게요. 직원이 힘들다고 했을 때 아, 뭐가 그렇게 힘드냐? 나 때는 말이야? 뭐 다들 나때 아시죠? 그리고 요즘 사람들은 뭐 끈기가 부족해? 뭐 이런 재단하는 말들.
1: 네.
0: 이렇게 가볍게 나올 수 있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좀 무시하는 말로 여겨져서 대화의 문턱이 탁 막히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1: 네.
0: 말씀하신 대로 오랜만에 추석에 만난 어르신이 뭐 살이 많이 빠졌다, 결혼은 언제 할 거냐 뭐 이런 얘기를 한다면 뭐 본인은 좀 친근한 척 하고 싶어서 말을 꺼낸 거지만 상대방은 이런 게 자기에게는 굉장히 또 안 좋은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1: 네.
0: 부담을 가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상대를 평가할 수 있는 말들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1: 네. 그러면은 요새는 그 외모 평가라고 해서 좀 외모에 대해서 어떤 뭐 예쁘다라는 칭찬도 조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0: 네.
1: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0: 저도 거기에 100% 공감합니다. 외모는 사실 우리가 절대적인 기준이 없잖아요. 근데 예쁘다, 잘생겼다 이런 표현들이 너무 외모에 치우쳐져 있고 또 한 가지는 너무 주관적일 수 있는 평가 기준이기 때문에
1: 네.
0: 뭐 예쁘다 그리고 뭐 잘생겼다 이런 표현들이 뭐 누군가에게는 기분 좋을 수 있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내가 그 생김새를 당신이 왜 평가하시나요? 라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그런 것들 내가 평가를 한다는 표현 자체가 상대에게는 일부에게는 또 좀 부담이 되는 표현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1: 네. 저 이것도 궁금해요. 저희 회사에 2000년대생 직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대표님은 MZ나 이 주민번호 뒷자리가 3이나 4로 시작하는 친구들과 대화를 할 때 어떻게 하세요?
0: 이런 친구들이 신조어가 많죠.
1: 많죠.
0: 그리고 우리가 유튜브나 인스타 같은 것들을 보더라도 뭐 저희가 뭐 좀 접해보지 못한 용어들이 많습니다. 신조어라고들 하죠. 근데 제가 이 친구들이랑 대화를 해봤을 때는 자기 얘기를 섣불리 따라하기보다는
1: 네.
0: 좀 배운다는 의미 그리고 그냥 어른 자체로서 상대해 주는 걸 훨씬 더 선호한다고 해요.
1: 어설프게 신조어, 늘크크, 영크크 뭐 이런 말로 뭐 대화를 걸다기보다는 오늘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지금까지 리더스랩 김섭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YTN 라디오 앱, 팟빵을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더 리얼 그룹의 스몰 토크 준비했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나운서 최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YTN's FM.
1: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오늘도 종일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밤 9시를 가까이 하는 지금도 후텁지근함이 이어지고 있고요. 열기가 식지 못하고 밤사이에도 덥겠습니다. 내일도 폭염 속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내일 오후 한때 호남과 영남 내륙에 5에서 50mm의 소나기가 예상이 됩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25도, 강릉 26도, 광주와 대구 24도에서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33도, 강릉 34도, 광주와 대구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교통 흐름이 계속해서 좋아진다 싶었는데 사고 때문에 다시 밀리는 구간이 생겼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월드컵 대교를 못 간 지점 하위차로에서는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가양대교 부근부터 짧은 구간이지만 속도가 떨어지고 있고요. 올림픽대로는 공항 쪽으로 성수대교에서 동작대교, 한강대교에서 여의하류 나들목까지 밀리는데요. 여의하류 나들목을 못 간 지점 5차로에서도 추돌 사고 처리 작업이 진행 중인데 뒤쪽으로 정체가 더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북부간선도로 종암분기점 쪽으로는 신내에서 하월곡까지 계속해서 같은 구간 밀립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2: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답답한 시사판소 정면승부가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3: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4: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3: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5: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민주당과 정부가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세 부담이 늘어나는 비거주 1주택자 가운데 부득이한성이 있는 경우를 폭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보완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1주택자 종부세 과세 때는 거주 비거주를 구분하지 말자고 정부에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6: 여당 대표로 처음 고위당정 협의회에 참석한 김민석 대표는 정부가 내놓은 세제 개편안에서 보완해야 할 지점을 공개적으로 짚었습니다. 당내에서도 이미 여러 차례 불만이 터져 나온 비거주 1주택자 증세가 첫 번째였습니다.
7: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8: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7: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면서 사각지대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6: 이에 정부도 비공개 회의에서 불가피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1주택 비거주자를 거주로 인정하는 범위를 넓히는 데 공감했습니다.
9: 대표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8: 한성숙 국무총리입니다.
9: 세심하게 보고 함께 정교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6: 나아가 민주당은 1주택자 종부세 과세 시에는 비거주 예외 확대 수준을 넘어 아예 실거주 여부 자체를 따지지 말자고 정부에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다만 이는 정부와 합의를 이룬 건 아니라서 다음 달 초쯤 국회로 넘어오는 세제 개편안 수정안에 반영될지는 미지수입니다.
10: 제가 얘기한 것처럼 강하게 요청했다라고 하는
8: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입니다.
10: 방점을 좀 찍어줬으면 좋겠습니다.
6: 당정은 또 500세대 이하의 소규모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등 권한을 시에서 자치구로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초기 단계 권한이 부족해 신속한 공급이 어렵다는 서울구청장들의 요구를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정은 민간 영역 규제 완화도 적극적으로 논의해 공급 속도전을 이뤄내겠다고 거듭 다짐했지만
11: 여당의 많은 지역위원장님들과
8: 강우식 대통령 비서실장입니다.
11: 단기간 내에 공급 가능한 주택 용지 확보 방안을 제시해 주신다면
6: 정부의 공급 대책 가운데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용산공원 개발과 관련해선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5: 당정은 또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서 500세대 이하 주택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 인허가 권한을 구청장 등 기초단체장에게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서울시 구청장들의 요구를 반영해 권한 이양을 통한 인허가 기간 단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추진할 거라며 민간 분야 재개발 규제 완화 논의도 적극 이어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한 서울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규모와 인허가 절차를 고려할 때 권한을 자측으로 넘긴다고 해서 주택 공급이 크게 늘거나 사업 기간이 단축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개별 자치구 단위로 도시계획을 쪼개 결정할 경우 기반시설 연계가 약화하고 지역별 난개발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용산공원을 활용한 주택공급 방안에 대해 이번 주에 다시 만나 논의합니다. 지난 면담에서 입장차만 확인한 가운데 논의에 진전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대근 기자입니다.
12: 서울 용산공원 주택공급 방안을 두고 지난주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13: 용산공원에 대해서 일부를 주택을 공급하는 것, 특히 청년이나
8: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13: 공급을 하기 위해서 뭔가 수기 과정과 논의 과정, 또 법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법을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은 일단 원칙적 반대 입장이시고 저는 찬성 입장이고
14: 용산공원 본체 부지에 대한
8: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14: 아파트 부지로의 전용은 어떤 경우에도 서울시는 동의할 수 없다. 그것을 동의하는 것은 서울시장으로서는 역사의 재인으로 남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12: 김 장관은 공원이나 녹지로서의 기능을 일부 상실한 곳에 제한적으로 주택을 공급하자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13: 전체를 다 밀고 집을 짓는다 이렇게 생각 안 하시죠?
8: 김윤덕 장관입니다.
13: 잘 지키는 것과 그다음에 청년 실업부 등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게 양립이 불가능한 게 아니라 뭔가 양립할 수 있는 노력을 찾아보자.
12: 오 시장은 미래 세대 몫인 용산공원을 훼손하는 건 1cm도 동의할 수 없다며 캠프킴이나 경리단, 외교부 주차장 부지 등 주변 국유지 활용안을 제안했습니다.
14: 용산공원에 법 바꾸고
8: 오세훈 시장입니다.
14: 문제 해결하고 교통 문제 대책 세워서 해결하고 착공하고 지으려면 이 정부 내에 착공할 수 있는 게 거의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 바로 그 혜택이 갈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을 전향적으로 검토하셔서
12: 이번 만남에서 오 시장이 역제안한 산재 부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다만 이것만으로는 정부가 계획한 공급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는 상황. 그런 만큼 공급 규모를 둘러싼 용산

0: 독점무지구 협상과 재개발, 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 카드가 이번 만남의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여기에 당정이 추진하는 500세대 미만 정비사업 권한의 자치구 이양 방안에 대해 서울시가 난개발 우려를 이유로 공식 반대 입장을 내놓으면서 양측의 주택정책 주도권 싸움이 이번 협상 전반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1: 이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16억 원을 돌파한 가운데 강북권의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오늘 KB부동산이 발표한 8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을 보면 이달 11일 조사 기준일로 한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월 대비 1.14% 올랐습니다. 자치구별로는 중랑구 2.25%, 성북구 2.08%, 노원구 1.95% 등 강북권 중심으로 강세를 보였는데 중랑구는 2개월 연속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16억 739만 원으로 16억 원대로 올라섰고 강남 11개구 평균은 19억 9,016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 씨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경찰관이 다른 실종 사건도 허위 종결한 사실이 확인돼 체포됐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국무총리는 철저한 긴급 진상 조사를 지시했고 국가수사본부장은 전국 실종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근우 기자입니다.
2: 제주 장미란 씨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실종수색팀 소속 A경장. 지난달 초에도 60대 남성의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무사하다고 허위 보고해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아서 위치를 알려줄 수 없다고 말한 점까지 장미란 씨 사건과 판박이었습니다. A경장의 허위 보고에 초동 대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실종 남성은 결국 51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관 한 명의 거짓말에 시스템 전체가 무너지자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직접 제주를 찾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홍 본부장은 국민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사건에 관한 강한 질책과 함께 자원을 모두 동원해 수색 작업에 나서라고 지시했습니다. 경찰은 A경장이 담당한 1년치 사건은 물론 전국 경찰서의 실종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해서도 전수점검에 들어갔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도 수사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근본적인 재발 방지책 마련을 긴급 지시했습니다. 뒤늦게 시작한 재수색이 며칠째 이어졌지만 골든타임을 놓쳐 장미란 씨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한 상황. 경찰의 제도 개선 약속에도 부실한 수사를 향한 국민적 불신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1: 제주에서 실종 신고가 허위로 종결된 뒤 51일 만에 60대 남성 B씨가 백골 시신으로 발견된 것과 관련해 유족들이 경찰의 부실한 초동 대응을 강하게 비판하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유족들은 오늘 제주 서부경찰서를 찾아 경찰의 안일한 태도 때문에 아버지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완전히 놓쳤다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유족들은 신고 직후 담당 경찰관이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고 무사하다는 거짓말로 사건을 종결했다며 이후에도 도움을 요청했지만 제대로 된 조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기 광주에 있는 쿠팡 물류센터에서 40대 노동자가 작업 중 사고를 당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구조물 사이에 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송수현 기자입니다.
3: 경기 광주에 있는 쿠팡 물류센터. 이곳에서 지게차와 구조물 사이에 사람이 끼었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낮 12시 15분쯤입니다. 사고를 당한 40대 한국인 남성 노동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남성은 물류센터 안에서 지게차로 물건을 옮기는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입식 지게차를 타고 후진하다가 뒤에 있는 구조물 안전바와 부딪히면서 목 부위가 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지게차는 서서 운전하는 형태로 운전석이 바깥과 통해 있는 구조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즉시 현장 조사에 착수해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0: 경찰은 쿠팡 측으로부터 사고 전후 CCTV 영상을 이미 제출받아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1: 더위가 한풀 꺾인다는 절기 처서였지만 경남 양산의 기온이 37도를 넘는 등 무더위는 여전했습니다. 이번 주도 더위가 이어질 전망인데 중국으로 향하는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호우 가능성도 있습니다. 고한석 기자입니다.
2: 더위가 멈춘다는 처서에도 불구하고 덥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무더위는 가시지 않았습니다. 경남 양산 최고 기온은 37도 넘게 솟구쳤습니다. 전북 전주, 경북 경주, 부산, 광주 기온이 35도를 웃도는 등 영남권과 호남권이 뜨거웠습니다. 강원도와 경기 북동부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령됐습니다. 이번 주도 더위는 식을 줄 모르겠습니다. 보통 이맘때 서울 아침 기온이 22도, 낮 기온이 30도 정도인데 이번 주 서울 낮 기온은 32도 안팎까지 오르고 아침 기온이 25도 선으로 열대야까지 나타나겠습니다. 늦더위 속에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당분간 소나기도 자주 쏟아지겠습니다. 같은 지역에서도 강수량 차이가 크게 벌어지고 짧은 시간 수십 밀리미터가 쏟아지는 극한 호우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국으로 향하고 있는 태풍 사우델은 날씨를 더 변덕스럽게 만들 전망입니다. 우리나라에 직접 상륙하지 않더라도 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열대 수증기가 한반도로 밀려들 수 있습니다.
3: 북쪽 기압골 그리고 태풍의 움직임에 따라 기압계의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소나기와 비의 지역 그리고 더위의 강도 또한 달라질 수 있는 만큼
2: 태풍의 세력이 북쪽의 찬 공기와 충돌하는 경계면에서는 다시 장마철 같은 정체 전선이 만들어져 비를 뿌릴 수 있습니다. YTN 구한석입니다.
1: 이렇듯 모기 입이 빗돌어진다는 처서에도 30도 넘는 한낮 더위는 여전했습니다. 시민들은 물벼락을 맞으며 더위를 식히고 시원한 계곡에 발을 담그며 휴일을 보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4: 하늘에서 쏟아지는 물벼락에 즐거운 비명이 터져나옵니다. 놀이동산 물놀이장은 아직 한여름. 솟구치는 분수에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모두 동심으로 돌아갔습니다. 물놀이로 지치면 신나는 놀이기구에 몸을 맡기면 그만. 뙤약볕이 내릴 때도 마냥 즐겁습니다.
5: 오늘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끼리 같이 레고랜드를 방문했는데 이렇게 물놀이를 애들이랑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 즐겁고 행복합니다.
4: 계곡에도 막바지 피서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차가운 계곡물의 풍덩. 아이들은 물 만난 물고기가 따로 없습니다. 신나게 물놀이를 즐겼으면 이제 허기를 달랠 시간. 시원한 나무 그늘서 너 한 입, 나도 한 입. 일상의 스트레스가 저만치 달아납니다.
6: 처서 지났는데 날씨가 좀 더워서 애들이랑 물놀이하러 좀 나왔습니다. 아까 물놀이도 좀 하고 좀 맛있는 음식 먹고 있어서 기분이 참 좋습니다.
4: 멀리 움직이기 부담스러운 시민들은 도심 산책로를 찾았습니다. 처서를 맞아 한껏 높아진 하늘을 구경하며 사뿐사뿐 산책을 즐깁니다. 해발고도 240m. 갑갑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탁 트인 서울 전경을 바라보면 늦더위도 한결 수그러듭니다.
7: 아직까지는 좀 무덥긴 하지만은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저번 주보다 많이 선선해져서 산책하기도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아들이 행복하니까 저도 좋습니다.
4: 더위가 한풀 꺾인다는 처서에도 기승을 부린 한낮 무더위. 시민들은 물놀이와 산책을 즐기며 막바지 여름을 만끽했습니다. YTN 홍석입니다.
1: 최근 중국에서 한 달 동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2만 명을 넘어서는 등 재확산세가 뚜렷합니다. 우리나라 역시 입원 환자가 급증하며 여름철 재유행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명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8: 중국 내 코로나19 양성률이 5주 연속 상승하며 20%를 돌파했습니다. 지난 7월 한 달 동안 보고된 신규 확진자만 52만 2천 명에 달합니다. 중국 방역당국은 감염자 대부분이 경증이라 대유행 수준은 아니라고 밝혔지만 인접국인 우리나라의 감염 지표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8월 둘째 주 기준 국내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률은 9.1%로 3주 만에 2.8배 가까이 뛰어올랐습니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입원 환자 역시 한 달 사이 2.4배 수준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계절 등과 같은 환경적 요인이 바이러스 확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9: 코로나 에어컨 때문에 굉장히 감염이 많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10: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입니다.
8: 지난해 발생했던 백신 초기 수급 차질이 반복되지 않도록 고령층 등 고위험군을 위한 꼼꼼한 접종 관리 대책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인접국의 유행 상황과 국내 감염 추이를 주시하며 방역 대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11: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2: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3: 하늘은 둥실, 거리는 뚫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 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 예술축제.
14: 고향 등일시.
15: 해외 바이어와 수출 상담 체크. 국내 MD와 유통 상담 체크. 리빙, 푸드, 뷰티 패션, 스마트 테크까지. 국내 최대 수출 전문 전시회 지페어 코리아. 경기도 기업 또는 연속 참가 기업은 참가비 추가 지원도 가능. 지금이 참가 신청할 기회. 더는 미룰 시간이 없습니다. 지페어 코리아 2026.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일산 킨텍스. 8월 31일까지 마지막 체크. 잊지 마세요.
16: YTN FM.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정체는 계속해서 풀리고 있는데요. 다만 돌발 상황 때문에 밀리는 구간이 있습니다. 일단 올림픽대로 이용해서 공항 가는 길은 동호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정체 서행이고요. 이후로는 여의하리나들목을 못 간 지점 5차로에서 전 시간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지금도 사고 처리 작업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뒤쪽으로 한강대교 부근부터 사고 지점 지날 때까지 차간 거리를 좁힙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는 동호대교에서 한강대교 사이로만 정체 서행이고 반대편 구리 쪽으로 가는 길 월드컵대교 못간 지점 5차로에서도 전 시간부터 사고 처리 작업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부근에서는 잠깐 서행입니다. 이후로도 원효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서행 정도로 이동을 하는데 강동쪽으로 가는 길 올림픽대로는 전 구간 소통이 원활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북풍한 선도로 종암분기점 쪽으로는 신내에서 하월곡까지 계속해서 같은 구간 밀리고 있고요. 한강 다리 중에서는 청담대교가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밀립니다. 주요 고속도로들도 정체가 빠르게 풀려가고 있는데요. 다만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가 서울 쪽으로 서종에서 화도까지 9km 구간 정체는 남아있고요. 경부고속도로도 서울 쪽으로 청주역에서 부근에서 독립기념관 부근까지 1km 구간은 제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포근한 밤, 음악과 이야기가 가득한 시간.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뉴스와 음악으로 채워지는 시간.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밤 9시 뉴스 앤 뮤직 아나운서 이태현입니다. 8월 23일 일요일 밤이에요. 어둠이 점점 더 짙어지고 있습니다. 주말이 마무리되는 일요일 밤, 지난 이틀의 시간이 아쉬워지기 마련이죠. 그 아쉬움을 달래줄 좋은 음악들로 함께하겠습니다. 무르익어가는 주말 밤, 9시 뉴스 앤 뮤직 첫 곡은 엘튼 존이 부릅니다. Don't let the sun go down on me.

0: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1: FM 94.5MHz 밤 9시 뉴스 앤 뮤직 첫 곡으로 엘튼 존의 Don't Let the Sun Go Down on Me 듣고 왔습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오늘도 변함없이 자정까지 함께해 보겠습니다. 이제 밤이 깊어져가고 있고요. 주말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는지 다양한 이야기, 사연 보내주시고요. 또 같이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다면 신청곡도 적어서 보내주세요. 유료 문자창 열려 있습니다.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 이미지 첨부하실 때는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함께할 수 있는 방법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YTN 라디오 앱으로 들어오시면 라이브 채팅창 열려 있으니까 자유롭게 대화 나눠주시고요. 또 듣고 싶은 노래 올려주시면 분위기에 맞는 곡 선곡해서 띄워드리겠습니다. 5265번님, 오늘 처섭니다. 올해 여름에 막바지 무더위 건강관리 잘하세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정말 올여름에 막바지 무더위 맞을까요? 새로 시작하는 한 주도 여전히 더울 거라는 예보가 있습니다. 뉴스에서도 계속해서 전해드렸지만 이제 처서라는 그 이름이 절기가 무색해질 만큼 아, 왜 이렇게 더위가 꺾이지 않는지 내일은 또 엄청나게 낮 기온이 올라가서 더운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서울도 물론 32도까지 오른다고 하고요. 광주가 34도 그리고 대구는 35도까지 올라서 덥겠다는 예보가 나왔는데요. 이 정도면 뭐 여름의 끝물이라기보다는 한여름 더위가 아닐까 싶을 정도인데요. 지금도 역시나 계속해서 덥습니다. 특히 습도가 높아요.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습도가 한 75%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습도가 높으면 실제 기온보다 체감 온도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요. 서울 체감 온도 여전히 30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 밤 9시 반인데 체감 온도가 30도라 오늘도 열대야가 이어질 거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체온 관리 잘 하시면서 건강 든든하게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짜증이 날 수 있는 더운 밤인데요. 그래도 좋은 노래들로 한번 더위를 식히고 기분 좋게 저녁 시간 보내보시죠.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팝으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미스터 빅의 To Be With You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Boyz II Men이 부릅니다. It's So Hard To Say Goodbye To Yesterday까지 만나볼게요.

밤 9시 뉴스 앤 뮤직 이 시각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노웅래 전 의원의 무죄 판결로 검찰의 억지 기소 실체가 낱낱이 드러났는데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여전히 정치 검찰을 대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사과한 것을 두고 자신의 사건을 공소 취소하기 위한 빌드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한 의원은 오늘 SNS를 통해 지난 총선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이 노 전 의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언급하며 컷오프했던 장면을 게시했습니다. 이어 당시 이 대통령이 노 전 의원이 특정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어 그 자체로도 문제라고 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는 건 본인 재판의 공소 취소를 노린 속셈이라며 노 전 의원이 돈을 받은 정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이 대통령인 만큼 정치적 신파극을 멈추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16억 원을 돌파한 가운데 강북권의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오늘 KB부동산이 발표한 8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을 보면 이달 11일 조사 기준일로 한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월 대비 1.14% 올랐습니다. 자치구별로는 중랑구 2.25%, 성북구 2.08%, 노원구 1.95% 등 강북권을 중심으로 강세를 보였는데 중랑구는 2개월 연속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FM 94.5MHz 밤 9시 뉴스 앤 뮤직 익숙한 가요 그리고 팝 선곡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5690번님 광복절 연휴에 서울 시내에서 결혼식 참석하신다고 차 많이 막힐까 봐 걱정된다 이런 문자 보내주셨던 기억이 있거든요. 일주일 만에 문자를 다시 보내주셔서 그날 다행히 안 막히고 잘 다녀오셨다고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다행이네요. 이런 대체 공휴일에는 시내가 좀 복잡복잡하기 마련인데 그래도 소통이 원활했나 봅니다. 오늘 평소 주말처럼 교회에서 일상 보내고 또 내일부터는 개강이라서 새로운 한 주 준비 중이시다 이렇게 전해주셨는데요. 보통 대학이면 개강이 9월의 첫날일 텐데 어디에서 개강을 하시는 거죠? 뭐 학원이신가요? 아니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어디에서 개강을 준비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새롭게 또 일상이 시작된다고 하니까 에너지 듬뿍 충전하셔서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많이 덥다고 하니까요. 또 건강 잘 챙기시면서 일터에서 일하셨으면 좋겠고요. 크리스토퍼와 청하의 When I Get Old 듣고 싶어요 라고 신청해 주셨는데요. 이 노래는 저희가 이번 시간 끝곡으로 준비해 두겠습니다. 그리고 3739번님 안치환의 그대 있음에 라는 노래 듣고 싶어요 라고 신청을 해주셨어요. 이 노래 저희가 지금 준비해 볼게요. 내 식구가 모여서 살다가 아이들 다 크고 직장 생활하느라 주말에 모였다가 일요일 저녁이면 집사람만 남겨두고 각자 일터가 있는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소식을 전해주셨는데요. 얼마나 또 헛헛한 마음으로 각자 일터를 향해서 출발하실까요? 오늘은 하필 집사람이 배탈이 나서 약국에서 약을 사다 주고 다들 각자 직장 있는 곳으로 출발했습니다. 혼자 외롭게 남아있는 집사람에게 노래 들려주고 싶네요. 힘내라고 빨리 쾌유하라고 전해주세요. 라고 문자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이 노래 저희가 지금 딱 찾아놨고요. 함께 들으려면 아내분께 빨리 연락을 하셔서 YTN 라디오 들어 94.5MHz 빨리 켜봐 라고 전해주셔야겠죠. 노래 두 곡 듣고 올 텐데요. 먼저 김광석의 너에게 듣고요. 이후에 3739번님의 신청곡 안치환의 그대 있음에까지 두 곡 이어서 듣고 오겠습니다. 김광석 노래부터 듣고 올게요. 나의 하늘을

뉴스앤뮤직 간추린 뉴스입니다. 김상식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축구대표팀이 2026 아세안 현대컵 결승 1차전 원정을 승리로 장식하며 대회 2연패 달성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베트남은 태국 방콕의 라차 망갈라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결승 1차전에서 후반에만 두 골을 쏟아내며 태국을 2-0으로 이겼습니다. 이번 1차전을 승리로 장식한 베트남은 오는 26일 베트남 하노이의 미딘 국립경기장으로 태국을 불러들여 결승 2차전을 치를 예정입니다. 남자 프로골프 송영환 선수가 리브 골프 인디애나폴리스 3라운드에서 대회 상위권으로 뛰어올랐습니다. 송영환 선수는 오늘 미국 인디애나주 웨스트필드의 더 클럽앳 채텀 힐스에서 열린 대회 셋째 날에서 이글 1개, 버디 4개, 보기 1개로 5언더파 65타를 쳤습니다. 대회 2라운드까지 공동 20위에 머물렀던 송영환 선수는 중간합계 11언더파 199타를 기록해 공동 6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여자 프로골프 서교림 선수가 한국 여자 프로골프 투어 시즌 두 번째 메이저 대회인 BC카드 한경 제48회 KLPGA 챔피언십을 제패했습니다. 서교림 선수는 오늘 경기도 포천의 포천 힐스 컨트리 클럽에서 열린 시즌 두 번째 메이저 대회 최종 4라운드에서 버디 2개와 보기 4개를 묶어 2오버파 74타를 쳤습니다. 최종 합계 8언더파 280타를 기록한 서교림 선수는 김민솔 선수와의 연장전 끝에 승리를 거두며 이번 대회 챔피언으로 등극했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밤 9시 뉴스앤뮤직 마무리할 시간 됐는데요. 이번 시간 끝곡으로 약속했던 대로 5690번님의 신청곡 크리스토퍼와 청하의 When I Get Old 이어서 고종서님의 신청곡이에요. 티아라 처음처럼 두 곡 띄워드리고요. 저는 밤 10시 2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아나운서 이태원이었어요. 고맙습니다.

0: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석입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위에도 묵묵히 일상을 지켜내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을 전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먼저 헤아리고 생활에 힘이 되는 정책으로 답하겠습니다. 지친 마음에는 힘이 되고 고단한 일상에는 쉼이 되는 시원한 그늘이 되겠습니다. 바쁜 하루에도 몸과 마음을 돌보는 여유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3: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맑은 가운데 강한 볕이 내리쬐며 찜통더위가 다시 찾아왔는데요. 내일도 폭염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25도에서 시작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33도, 광주 34도, 포항 37도까지 오르면서 무덥겠습니다. 더불어 대기 불안정으로 내일 오후에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내내 32도 안팎의 늦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일요일 밤 시간 전반적인 교통 흐름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현재 고속도로 가운데 밀리는 곳이라고 한다면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상황인데요. 서울 쪽으로 서종에서 화도까지 이제는 5km 구간 정체만이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경부고속도로도 부산 쪽으로 잠원에서 서초, 반대편 서울 쪽으로 서초나들목 부근 일대로 각각 짧은 구간 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자동차 전용 도로 중에서는 올림픽대로가 공항 쪽으로 가는데 강동대교를 지난 지점 1차로에 화물차 한 대가 고장으로 세워져 있는데요. 이 부근에서는 잠깐 서행 정도로 이동을 하고요. 이후로 동호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정체 서행이 남아 있습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4: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하,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5: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6: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 여당이 비거주 1주택자의 세부담 예외를 확대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민주당은 아예 거주 여부를 구분하지 말자고 제안했습니다.
7: 제주 실종 장미란 씨 사건을 허위 종결한 경찰관이 다른 실종 사건도 거짓 종결한 것으로 드러나자 국가수사본부장이 사과했습니다. 경찰은 전국 실종 사건을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6: 2차 종합특검팀이 오늘 수사를 종료하면서 계엄 이후 1년 8개월간 이어져 왔던 특검 수사가 일단락됐습니다. 내일 최종 수사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7: 트럼프 미 대통령의 경제 전쟁 선포에 이란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경제 제재에 동참하는 모든 국가를 적으로 간주한다고 경고했습니다.
6: 더위가 꺾인다는 절기 처서였지만 전국적으로 무더웠습니다. 이번 주는 더위 속에 태풍 영향으로 인한 호우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6: 민주당과 정부가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세부담이 드러나는 비거주 1주택자 가운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폭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보완에 나섰습니다.
7: 민주당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1주택자 종부세 과세 때는 거주 비거주를 구분하지 말자고 정부에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0: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1: 여당 대표로 처음 고위당정 협의회에 참석한 김민석 대표는 정부가 내놓은 세제 개편안에서 보완해야 할 지점을 공개적으로 짚었습니다. 당내에서도 이미 여러 차례 불만이 터져 나온 비거주 1주택자 증세가 첫 번째였습니다.
2: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3: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2: 비거주 사유를 폭 넓게 인정하면서 사각지대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이에 정부도 비공개 회의에서 불가피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1주택 비거주자를 거주로 인정하는 범위를 넓히는 데 공감했습니다.
4: 대표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3: 한성숙 국무총리입니다.
4: 세심하게 보고 함께 정교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1: 나아가 민주당은 1주택자 종부세 과세 시에는 비거주 예외 확대 수준을 넘어 아예 실거주 여부 자체를 따지지 말자고 정부에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다만 이는 정부와 합의를 이룬 건 아니라서 다음 달 초쯤 국회로 넘어오는 세제 개편안 수정안에 반영될지는 미지수입니다.
5: 제가 얘기한 것처럼 강하게 요청했다고 하는
3: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입니다.
5: 방점을 좀 찍어줬으면 좋겠습니다.
1: 당정은 또 500세대 이하의 소규모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등 권한을 시에서 자치구로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초기 단계 권한이 부족해 신속한 공급이 어렵다는 서울구청장들의 요구를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정은 민간 영역 규제 완화도 적극적으로 논의해 공급 속도전을 이뤄내겠다고 거듭 다짐했지만
6: 여당의 많은 지역위원장님들과
3: 강호식 대통령 비서실장입니다.
6: 단기간 내에 공급 가능한 주택 용지 확보 방안을 제시해 주신다면
1: 정부의 공급 대책 가운데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용산공원 개발과 관련해선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7: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용산공원을 활용한 이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서 이번 주에 다시 만나 논의합니다.
0: 지난 면담에서 입장차만 확인한 가운데 논의에 진전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대근 기자입니다.
8: 서울 용산공원 주택 공급 방안을 두고 지난주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9: 용산공원에 대해서
3: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9: 공급하는 것, 특히 청년이나 신혼부부, 뭐 다자녀 가구 이런 분들에 대해서 공급을 하기 위해서 뭔가 수기 과정과 논의 과정 또 법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법을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은 일단 원칙적 반대 입장이시고 저는 찬성 입장이고
10: 용산공원 본체 부지에 대한
3: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10: 아파트 부지로의 전용은 어떤 경우에도 서울시는 동의할 수 없다. 그것을 동의하는 것은 서울시장으로서는 역사의 죄인으로 남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8: 김 장관은 공원이나 녹지로서의 기능을 일부 상실한 곳에 제한적으로 주택을 공급하자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9: 전체를 다 밀고 집을 짓는다 이렇게 생각
3: 안 하시죠? 김윤덕 장관입니다.
9: 용산공원을 잘 지키는 것과 그다음에 청년 실업부 등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게 양립이 불가능한 게 아니라 그 뭔가 양립할 수 있는 노력을 찾아보자.
8: 오 시장은 미래 세대 몫인 용산공원을 훼손하는 건 1cm도 동의할 수 없다며 캠프킴이나 경리단, 외교부 주차장 부지 등 주변 국유지 활용안을 제안했습니다.
10: 용산공원에 법 바꾸고
3: 오세훈 시장입니다.
10: 문제 해결하고 교통 문제 대책 세워서 해결하고 착공하고 지으려면 이 정부 내에 착공할 수 있는 게 뭐 거의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 바로 그 혜택이 갈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을 전향적으로 검토하셔서
8: 이번 만남에서 오 시장이 역제안한 산재부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다만 이것만으로는 정부가 계획한 공급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는 상황. 그런 만큼 공급 규모를 둘러싼 용산 국제업무지구 협상과 재개발, 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 카드가 이번 만남의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여기에 당정이 추진하는 500세대 미만 정비사업 권한의 자치구 이양 방안에 대해 서울시가 난개발 우려를 이유로 공식 반대 입장을 내놓으면서 양측의 주택정책 주도권 싸움이 이번 협상 전반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김

0: 최근입니다.
1: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 씨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경찰관이 다른 실종 사건도 허위 종결한 사실이 확인돼 체포됐습니다.
2: 논란이 커지자 국무총리는 철저한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고 국가수사본부장은 전국 실종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근우 기자입니다.
3: 제주 장미란 씨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실종수색팀 소속 A경장. 지난달 초에도 60대 남성의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무사하다고 허위 보고해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아서 위치를 알려줄 수 없다고 말한 점까지 장미란 씨 사건과 판박이었습니다. A경장의 허위 보고에 초동대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실종 남성은 결국 51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관 한 명의 거짓말에 시스템 전체가 무너지자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직접 제주를 찾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홍 본부장은 국민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사건에 관한 강한 질책과 함께 자원을 모두 동원해 수색 작업에 나서라고 지시했습니다. 경찰은 A경장이 담당한 1년치 사건은 물론 전국 경찰서의 실종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해서도 전수점검에 들어갔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도 수사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근본적인 재발 방지책 마련을 긴급 지시했습니다. 뒤늦게 시작한 재수색이 며칠째 이어졌지만 골든타임을 놓쳐 장미란 씨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한 상황. 경찰의 제도 개선 약속에도 부실한 수사를 향한 국민적 불신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1: 제주에서 실종신고가 허위로 종결된 뒤 51일 만에 60대 남성 B씨가 백골 시신으로 발견된 것과 관련해 유족들이 경찰의 부실한 초동 대응을 강하게 비판하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유족들은 오늘 제주 서부경찰서를 찾아 경찰의 안일한 태도 때문에 아버지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완전히 놓쳤다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유족들은 신고 직후 담당 경찰관이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고 무사하다는 거짓말로 사건을 종결했다며 이후에도 도움을 요청했지만 제대로 된 조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퇴직 경찰의 사건 개입 등을 막기 위해서 경찰이 도입한 이 사적 접촉 신고제가 사실상 실효성 없이 운영되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접촉했다는 신고를 해도 후속 조치로 이어진 사례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최계성 기자입니다.
4: 대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퇴직 경찰이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미 경찰은 2019년 사적 접촉 신고제를 도입했습니다. 퇴직 3년 이내에 로펌 등 법조계에 재취업한 전직 동료와 현직 경찰이 접촉할 경우 이를 스스로 신고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제도 도입 이후 지난 7월까지 접수된 사적 접촉 신고는 모두 149건. 한 해 많게는 40건 넘게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신고가 접수된 이후 경찰은 신고자나 접촉했다는 상대방을 별도로 만나거나 따로 사실관계를 조사하진 않았습니다. 접수된 사안이 감찰이나 징계로 이어진 경우 역시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경찰청은 사전 예방적 차원의 제도라 사적 접촉 신고센터에 신고된 건에 대한 조치는 없었다면서 별도의 사적 접촉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징계 등 엄정하게 조치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제도 자체를 통한 제재나 관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셈입니다. 신고 내용 대부분이 식당이나 경조사에서 우연히 만난 경우라는 게 경찰 설명이지만 조사조차 하지 않아 진입 파악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최근 수사정보 유출 등 관련 문제가 잇따라 불거지자 경찰은 뒤늦게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전직 동료와의 사적 접촉을 온정주의로 바라보는 경찰 조직 문화가 바뀌지 않는 한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1: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의 수사기간이 오늘로 마무리됩니다.
2: 지난 6개월간 50명이 넘는 피의자를 재판에 넘겼는데 이른바 미제 사건들을 어디까지 규명했을지 내일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에 관심이 쏠립니다.

0: 유서현 기자입니다.
1: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애초 법에 정해진 150일을 모두 쓰고도 특검법 개정까지 거쳐 수사기간을 추가 연장했던 상황. 수사 막바지에 공소 제기를 집중하는 이른바 헤비테일 전략에 따라 최근 2주간 40여 명, 도합 50여 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성과로는 윤정부 관저 이전 의혹 수사가 꼽힙니다. 관련해 특검팀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이어 김건희 씨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까지 잇따라 기소했습니다. 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으로 윤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다만 특검 출범 직후 핵심 수사 대상으로 꼽혔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이나 서울 양평 고속도로 의혹 관련 윗선 수사 등 이른바 미제 사건 결론은 공식 발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난 4월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으로 규정했던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에 대한 윤정부 대통령실의 개입 의혹도 마찬가지입니다.
2: 대통령실과 수사기관의
3: 권영빈 2차 종합특검 특별검사부입니다.
2: 아닐까라고 국가 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이라고 저희는 보고
1: 종합특검에서 매듭지지 못한 사건들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다시 넘어가게 됩니다. 3대 특검 이후 남은 사건을 마무리하겠다며 출범한 만큼 굵직한 의혹들을 어디까지 규명했을지 최종 결과 브리핑에 관심이 쏠립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4: 더위가 한풀 꺾인다는 절기 처서였지만 경남 양산 기온이 37도를 넘는 등 무더위는 여전했습니다. 이번 주도 더위가 이어질 전망인데 중국으로 향하는 태풍의 이 간접 영향으로 호우 가능성이나 있습니다. 고한석 기자입니다.
5: 더위가 멈춘다는 처서에도 불구하고 덥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무더위는 가시지 않았습니다. 경남 양산 최고 기온은 37도 넘게 솟구쳤습니다. 전북 전주, 경북 경주, 부산, 광주 기온이 35도를 웃도는 등 영남권과 호남권이 뜨거웠습니다. 폭염특보 지역은 점차 확대해 강원 산간을 제외한 전국에 발령됐습니다. 이번 주도 더위는 식을 줄 모르겠습니다. 보통 이맘때 서울 아침 기온이 22도, 낮 기온이 30도 정도인데 이번 주 서울 낮 기온은 32도 안팎까지 오르고 아침 기온이 25도 선으로 열대야까지 나타나겠습니다. 늦더위 속에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당분간 소나기도 자주 쏟아지겠습니다. 같은 지역에서도 강수량 차이가 크게 벌어지고 짧은 시간 수십 밀리미터가 쏟아지는 극한호우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국으로 향하고 있는 태풍 사우델은 날씨를 더 변덕스럽게 만들 전망입니다. 우리나라에 직접 상륙하지 않더라도 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열대 수증기가 한반도로 밀려들 수 있습니다.
6: 북쪽 기압골 그리고 태풍의
3: 기상청
6: 움직임에
3: 예보
6: 따라
3: 분석관입니다.
6: 기압의 변동성이 매우 크게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소나기와 비의 지역 그리고 더위의 강도 또한 달라질 수 있는 만큼
5: 태풍의 세력이 북쪽의 찬 공기와 충돌하는 경계면에서는 다시 장마철 같은 정체 전선이 만들어져 비를 뿌릴 수 있습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4: 경남에서는 수해 복구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휴일에도 자원봉사자들이 지역 곳곳에서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임형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7: 대형 온실이 뻘밭으로 변했습니다. 여기저기 집기류가 나뒹굽니다. 거제 섬꽃축제 행사를 위해 국화를 키우던 대형 온실이 침수 피해를 본 겁니다. 침수의 흔적이 당시 이곳에 물이 얼마나 들어찼는지 짐작하게 합니다. 이번 호우로 11만 제곱미터 규모 거제 섬꽃축제 행사장 전체가 잠겼는데 추정 피해 금액만 200억 원 정도. 오는 10월 30일부터 열흘 동안 개최할 예정이었던 거제 섬꽃축제도 열지 못하게 됐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축제를 준비했던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만 겁니다.
8: 안타까워서 이제 눈물을
3: 김성현 거제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 과장입니다.
8: 아침 일찍부터 나오셔가지고 거기에 있는 걸 갖다가 이제 밖으로 끄집어내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셨고 앉아서 우시는 분들도 막 좀 있었습니다.
7: 지역 관광 명소가 수해로 큰 피해를 보자 자원봉사자들이 나섰습니다. 굴착기로 토사를 치우고 흙 범벅인 화분을 밖으로 빼냅니다. 폭염특보 속 무더운 날씨도 자원봉사의 열기를 이겨내진 못합니다.
0: 땀도 너무 많이 나고 팔도 아프고
3: 자원봉사자입니다.
0: 이랬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손을 한 손 한 손 모은 게 뿌듯하고 또 이게 재난 지역에 우리들의 힘을 모은 그게 큰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7: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도 자원봉사의 손길이 닿고 있습니다. 포도하우스 바닥에 쌓인 흙을 삽으로 걷어내 나무의 숨통을 틔워줍니다. 예상치 못한 피해를 본 농민도 일상 회복의 희망을 품어봅니다.
9: 그 서울에서의 길이 얼마나 멉니까?
3: 경남 거제시 둔덕면 주민입니다.
9: 우리를 도와주려고 이렇게 애쓰고 힘들게 땀 흘리면서 하는데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농사 잘 지어가지고 예, 보답할 때가 있겠지요. 뭐 보답해야지.
7: 이런 가운데 지자체는 중장비를 동원해 대형 폐기물을 치우고 감염병 예방을 위해 비상 방역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제와 통영 지역에서 수해가 발생한 지도 어느덧 일주일. 각계각층에서 팔을 걷어붙이면서 수해 복구에도 점차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YTN 이명준입니다.
3: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0: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12: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에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장수 부근 5차로에서 중형 화물차 사고 처리 작업이 진행 중인데 또 다른 사고 이어지지 않도록 차로 변경에 주의해서 이동을 하셔야겠고요. 서울 양양간고속도로 이용해서 서울 가는 길은 서종에서 화도 사이로 2km 구간 정체가 남아있습니다. 예, 자동차 전용도로 중에서는 올림픽도로가 공항 쪽으로 강동대교를 지난 지점 1차로에서 전 시간부터 고장난 화물차 처리 작업이 진행 중인데요. 고장차 지점 앞두고 짧은 구간에서 서행이 되고 있고요. 이후로는 속도 회복을 했다가 동호대교에서 동작대교 사이로 시속 20, 30km 안팎으로 이동을 합니다. 서부간선도로는 작업이 시작이 됐는데요. 성산대교 쪽으로 목동교를 지난 지점 1차로 막고 시설물 보수 작업을 하고 있는데 작업 지점 앞두고 짧은 구간에서 잠깐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강변북 도 구리 쪽으로 양화대교에서 서강대교 사이로 구간 서행이 남아 있고 반대편 일산 쪽으로는 한강대교에서 마포대교 사이로만 제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북부간선도로 정체가 풀렸습니다. 이제는 종암분기점 쪽으로 전 구간 소통이 원활합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포근한 밤, 음악과 이야기가 가득한 시간.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뉴스와 음악으로 가득한 밤.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밤 10시 뉴스 앤 뮤직 아나운서 이태현입니다. 깊어가는 일요일 밤. 이번 시간은 샘 스미스의 목소리로 출발할게요. Stay with me.

0: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 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1: FM 94.5MHz 밤 10시 뉴스 앤 뮤직 첫 곡으로 샘 스미스의 Stay With Me 듣고 왔습니다. 실시간 뉴스 그리고 다양한 음악으로 채우는 시간이죠. 뉴스 앤 뮤직 이번 시간도 여러분의 사연과 함께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요. 또 좋은 노래 같이 들어볼게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유료 문자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고요. 또 사진 이미지 첨부해서 보내주시는 청취자 가족분들도 계신데요. 이럴 경우에도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된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무료로 함께할 수 있는 방법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YTN 라디오 앱으로 들어오시면 라이브 채팅창 열려 있으니까요. 자유롭게 대화 나눠주시고 또 듣고 싶은 노래 올려주시면 분위기에 맞는 곡 저희가 선곡해서 띄워드릴게요. 9620번님 오늘도 찾아와 주셨습니다. 주말마다 늘 저녁 시간대에 함께해 주시는데요. 이렇게 항상 찾아와 주시는 애청자 가족분들 번호는 제 눈에 딱 이거 있어서 보기만 해도 반갑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세요 라고 문자로 인사 전해주셨어요.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노래 두 곡 더 듣고 와서 주요 뉴스 확인해 볼 텐데요. 팝으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스타쉽의 Sarah, 이어서 데니스 드 영의 Desert Moon까지 만나고 올게요.

뉴스앤뮤직 간추린 뉴스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에서 핵심 중재자 역할을 해온 아심 무니르 파키스탄군 총사령관이 현지 시각으로 24일 이란을 방문합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최근 법원 내부망 코트넷을 통해 직무소송 지원 대응 매뉴얼을 배포했습니다. 매뉴얼에는 악성 고소고발인에 대해서는 무고죄로 소속 법원장이나 직무소송 지원센터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 대응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24일 기준 법 왜곡죄 혐의로 고발당한 법관은 529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 낮 12시 10분쯤 경기 광주시 문형동 쿠팡 물류센터에서 40대 노동자 A씨가 지게차 운전 중 사고를 당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A씨는 쿠팡 정규직 직원으로 혼자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구조물과 부딪혀 목 부위가 끼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쿠팡에게 사고 관련 CCTV를 이미 제출받아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YTN 라디오 밤 10시 뉴스 앤 뮤직, 음악과 함께 실시간 뉴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밤 10시 38분 지나가고 있고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5859번님, 깜빡이 안 켜고 다니는 차 조심이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맞아요. 저도 출퇴근하다 보면 도로 위에 정말 무법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주말 휴일에 도로 많이 막히잖아요. 그때마다 얌체 운전하시는 분들, 갑자기 아닌 것 같이 직선으로 주행하다가 쭉 막 100m, 200m 줄 길게 서 있는데 끼어들게 하느라고, 아니 다들 바쁘고 막히는 거 싫은데 본인만 그렇게 가면 좋냐고요. 요즘에 경찰분들 날 더운데 힘들게 나와서 단속하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얌체 운전하시는 분들도 문제고, 또 깜빡이, 진짜 뒤에서 운전하는 차량들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아니 그 깜빡이 켜는 거 아주 사소한 배려인데 그 정도는 좀 지켜주자고요. 특히 저는 밤에 자동차 전용도로 달리면서 이제 퇴근을 하게 되거든요. 오늘도 밤 11시 뉴스앤뮤직 끝나면 이제 자정이 돼서 퇴근을 하게 될 텐데, 그때마다 놀라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아니 자동차 전용도를 달리면서도 전조등, 후미등 불 안 켜고 빠른 속도로 질주하는 차들이 간혹 보입니다. 우리가 스텔스 차량이라고 하잖아요. 너무 위험해요. 진짜 차선 변경하다가 갑자기 어딘가에서 보이지 않던 차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일 아마 우리 YTN 라디오 청취자 가족분들 중에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혹시나 깜빡하고 지금 운전하고 계시는데 전조등 켜지 않으신 분, 저희 방송 함께하고 계시다, 그러면 아차 하고 바로 불을 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는 이게 뭐 오토로 설정해놓으면 시동 걸고 주변이 어두울 때 자동으로 불이 들어오게끔 세팅도 가능한데 간혹가다가 깜빡하시는 분들 계세요.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 그리고 우리 가족 모두를 위한 거니까요. 꼭 준수해 주시고요. 우리 5859번님, 하늘에 예쁜 무지개에 떠있는 사진도 같이 보내주셨어요. 근데 오늘 날이 워낙 맑아서 이 사진 오늘 찍은 건 아닌 것 같은데요. 혹시 어제 찍으신 사진인가요? 아, 너무 예쁘네요. 이렇게 선명한 무지개를 봐본 게 언제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우리 5859번님 덕분에 스튜디오에서 예쁜 무지개까지 잘 봤습니다. 신청곡도 보내주셨어요. 제이레빗의 넌 언제나 듣고 싶어요 라고 하셨는데요. 이 노래 저희가 준비해놨고요. 제이레빗 노래 이어서 메이트의 너에게 기대까지 두 곡 만나고 올게요.

뉴스앤뮤직 간추린 뉴스입니다. 프로축구 K리그 1 대전 하나시티즌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강원 FC에게 시즌 첫 승리를 거뒀습니다. 대전은 오늘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 1 2026-24라운드 홈 경기에서 루빅손, 주민규, 정재희 선수의 연속골로 강원을 3대 0으로 완파했습니다. 이날 승리로 대전은 승점 29점을 쌓아 리그 10위를 유지했습니다. 프로야구 키움 히어로즈가 9회 말 투아웃에서 터진 김재현 선수의 극적인 역전 끝내기 말로 홈런을 앞세워 기아 타이거즈전 2연승을 달렸습니다. 키움은 오늘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린 2026 신한솔 KBO 리그 홈경기에서 기아를 8대7로 제압하고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리그 최하위 키움은 기아를 상대로 2연승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 선수가 3년 만에 세계 선수권대회 정상을 탈환했습니다. 안세영 선수는 오늘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2026 세계 배드민턴 연맹 세계 선수권대회 여자 단식 결승전에서 세계 2위인 일본의 야마구치 아카네 선수를 세트 점수 2대0으로 격파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지난 2023년 코펜하겐 대회에서 우리나라 배드민턴 단식 사상 첫 우승이라는 대업을 달성했던 안세영 선수는 이로써 3년 만에 다시 세계 최정상의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톰 홀랜드 주연의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 데이가 국내 누적 관객 8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배급사 소니 픽처스는 이 영화가 개봉 26일째인 오늘 누적 관객 805만 명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파이더맨 시리즈의 네 번째 작품인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 데이는 이로써 스파이더맨 시리즈 가운데 최다 관객 수를 경신하며 최고 흥행작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8616번님, 친구랑 저녁 먹고 왔는데요. 엄마가 꽃게 쪄놨다고 먹으라고 해서 안 먹는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먹어야 맛있다고 해서 한 개 먹었더니 정말 꿀맛이라서 살 다 발라먹고 등딱지에다가 녹진한 게 내장과 밥까지 싹싹 비벼서 두 개 더 먹었습니다. 와, 이게 천국인가 싶네요. 배는 터질 것 같은데 행복한 주말이에요. 뉴스앤뮤직 들으면서 주말 잘 정리해야겠습니다. 라고 소식 전해주셨습니다. 아유, 맛있겠네요. 근데 너무 늦은 시각이라 꼭 소화 잘 시키고 주무셔야겠습니다. 역시 엄마밖에 없어요. 그죠? 꽃게 발라먹기 참 힘든데 그 번거로운 음식이어도 그래도 얼마나 맛있게 드셨을지 상상이 됩니다. 또 우리 9849번님 좋은 노래 잘 듣고 있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문자 보내주셨어요. 라이오넬 리치의 헬로우 듣고 싶어요. 라고 신청곡 올려주셨는데요. 이 노래 이번 시간 끝곡으로 띄워드리고요. 저는 밤 11시 1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나운서 이태원이었어요.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1: YTN
0: News
1: FM.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전국 곳곳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다시 무더워졌습니다. 오늘 대부분 지역 30도를 웃돌았고요. 특히 남부지방은 35도를 웃도는 등 뜨거웠습니다. 밤사이에도 열기가 식지 못하고 무더위가 이어지겠고요. 내일도 평년 기온을 웃돌며 덥겠는데요.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25도, 한낮 기온이 33도까지 오르겠고 광주 34도, 대구도 34도가 예상이 됩니다. 한편 오후에는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양은 5에서 많게는 50mm가 예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밤시간 계속해서 교통흐름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주요 고속도로들 이제는 정체가 모두 풀리면서 양방향 전구간 소통이 원활한 상황이고요. 현재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만 판교에서 구리 쪽으로 가는데 성남 부근 5차로에서 고장난 승용차 처리 중에 있으니까 차로 변경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내 자동차 전용도로들도 전체적인 교통흐름은 좋은데요. 내부순환로가 성수동 쪽으로 홍은네프를 못 간 지점 3차로에 승용차 한 대가 고장으로 세워져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고요. 서부간선도로는 양방향 목동교 부근 1차로에서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2: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 씨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경찰관이 다른 실종 사건도 허위 종결한 사실이 확인돼 체포됐습니다.
2: 논란이 커지자 국무총리는 철저한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고 국가수사본부장은 전국 실종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건우 기자입니다.
3: 제주 장미란 씨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실종수색팀 소속 A경장. 지난달 초에도 60대 남성의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무사하다고 허위 보고해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아서 위치를 알려줄 수 없다고 말한 점까지 장미란 씨 사건과 판박이었습니다. A경장의 허위 보고에 초동대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실종 남성은 결국 51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관 한 명의 거짓말에 시스템 전체가 무너지자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직접 제주를 찾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홍 본부장은 국민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사건에 관한 강한 질책과 함께 자원을 모두 동원해 수색 작업에 나서라고 지시했습니다. 경찰은 A경장이 담당한 1년치 사건은 물론 전국 경찰서의 실종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해서도 전수점검에 들어갔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도 수사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근본적인 재발 방지책 마련을 긴급 지시했습니다. 뒤늦게 시작한 재수색이 며칠째 이어졌지만 골든타임을 놓쳐 장미란 씨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한 상황. 경찰의 제도 개선 약속에도 부실한 수사를 향한 국민적 불신은

0: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1: 제주에서 실종 신고가 허위로 종결된 뒤 51일 만에 60대 남성 B씨가 백골 시신으로 발견된 것과 관련해 유족들이 경찰의 부실한 초동 대응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유족들은 오늘 제주 서부경찰서를 찾아 경찰의 안일한 태도 때문에 아버지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완전히 놓쳤다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유족들은 신고 직후 담당 경찰관이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고 무사하다는 거짓말로 사건을 종결했다며 이후에도 도움을 요청했지만 제대로 된 조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2: 이런 가운데 긴급 체포된 A 경장이 두 사건 모두 혼자 야간 당직을 서던 날 접수해 종결 처리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허위 종결된 실종 사건 두 건 모두 A 경장이 야간 당직을 서던 날 종결 처리됐다고 확인했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 실종팀은 야간 당직 근무를 혼자 서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경장이 두 건 모두 야간 당직을 하면서 허위 종결 처리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다른 당직 날에도 반복적이고 의도적으로 실종 사건을 종결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1: 네, 경찰의 수사 권한 확대를 앞두고 퇴직 경찰의 로펌 행위도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2: 특히 변호사 직군에서 제안 사례가 두드러졌는데 일반직은 다른 흐름을 보였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3: 경찰 출신 변호사를 영입해 수사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거나 경찰대 출신을 전면에 내세운 법무법인 소개 글입니다. 검사의 보안 수사권 폐지 등 형사사법 체계 전면 개편을 앞두고 경찰의 수사 경험이 로펌 시장에서 경쟁력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로펌 행 문턱이 낮아진 건 아닙니다. 지난해 전체 취업 심사 35건 가운데 27건, 77.1%가 취업 제한이나 불승인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동은 특히 변호사 직군에 집중됐는데 일반직만 따로 떼어보니 결과가 달랐습니다. 지난해 40%에 그쳤던 일반직 심사 통과율은 올해 7월까지 66.7%로 상승했습니다. 고위직 고문뿐 아니라 전문위원으로 옮기려는 중간 직급에 경정 경감은 물론 경위 출신도 있었습니다. 전체 직군 심사의 45%는 석 달 안에 취업이 예정된 경우였습니다. 경찰 조직에 대한 이해도와 실무 경험이 퇴직 직후 민간에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해 충돌 우려가 제기됩니다.
4: 과거 직장의 그 수사 정보를 활용하거나
5: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입니다.
4: 동료들에게 부적절한 영향을 행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 유재성 경찰청장 대행은 이른바 전경 예우 가능성에 대해 퇴직 경찰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막기 위한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경찰은 우선 내부에 한해 적용됐던 사건 문의 금지 대상을 선임계를 내지 않은 변호사와 사무장 등 외부인으로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검찰 병폐로 지적되던 전관 예우 논란이 경찰에서도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 커진 권한과 함께 풀어야 할 과제가 됐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2: 법조계에 재취업한 퇴직 경찰관의 사적 접촉을 막기 위해 도입한 사적 접촉 신고제 도입 이후 경찰이 한 건도 후속 조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9년 사적 접촉 신고센터 출범 이후 지난달 말까지 7년 동안 접수된 누적 건수는 144건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신고된 건에 대해 조사나 징계 같은 별도 조치를 하지 않고 사적 접촉을 사후 신고의 기록으로 남기기만 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청은 사전 예방적 차원의 제도라 사적 접촉 신고센터에 신고된 건에 대한 조치는 없었지만 추후 감찰 수사 등을 통해 별도의 사적 접촉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 엄정하게 조치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1: 경기 광주에 있는 쿠팡 물류센터에서 40대 노동자가 작업 중 사고를 당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구조물 사이에 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송수현 기자입니다.
6: 경기 광주에 있는 쿠팡 물류센터. 이곳에서 지게차와 구조물 사이에 사람이 끼었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낮 12시 15분쯤입니다.

0: 폭언을 당한 40대 한국인 남성 노동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남성은 물류센터 안에서 지게차로 물건을 옮기는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입식 지게차를 타고 후진하다가 뒤에 있는 구조물 안전바와 부딪히면서 목 부위가 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지게차는 서서 운전하는 형태로 운전석이 바깥과 통해 있는 구조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즉시 현장 조사에 착수해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쿠팡 측으로부터 사고 전후 CCTV 영상을 이미 제출받아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송수현입니다.
1: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시위 현장에서 다른 시위 참가자의 목덜미를 잡아끄는 등 폭행을 저지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고속도로와 전통시장 등 곳곳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김다현 기자입니다.
2: 개표소 봉쇄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서울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한 남성이 바닥에 누워있는 다른 남성의 목덜미를 붙들고 질질 끌고 갑니다. 시위 참가자들끼리 갈등을 빚다가 폭행까지 이어진 겁니다. 경찰은 폭행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을 현행범 체포해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갓길에 세워진 트럭에서 희뿌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오전 11시쯤 경기 여주시 제2영동고속도로 서울 방향 대신터널 부근을 달리던 1톤 트럭에서 불이 난 겁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서울 방향 2개 차로 가운데 1개 차로가 통제되면서 한때 4km가량 정체가 이어졌습니다.
3: 차가 정체되면서 뭐지 하면서
4: 화재 목격자입니다.
3: 도로에서 이제 불이 난 것 같더라고요. 기차들은 많이 정체가 있었을 것 같아요.
2: 시장 점포 안에서 화염이 솟구치고 소방대원들이 연신 물을 뿌립니다. 새벽 시간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영천시장에서도 불이 나 점포 두 곳이 완전히 탔고 8곳도 일부 피해를 봤습니다. 2시간 반 만에 불을 끈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5: 더위가 한풀 꺾인다는 절기 처서였지만 경남 양산 기온이 37도를 넘는 등 무더위는 여전했습니다. 이번 주도 더위가 이어질 전망인데 중국으로 향하는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호우 가능성도 있습니다. 고한석 기자입니다.
6: 더위가 멈춘다는 처서에도 불구하고 덥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무더위는 가시지 않았습니다. 경남 양산 최고 기온은 37도 넘게 솟구쳤습니다. 전북 전주, 경북 경주, 부산, 광주 기온이 35도를 웃도는 등 영남권과 호남권이 뜨거웠습니다. 폭염특보 지역은 점차 확대해 강원 산간을 제외한 전국에 발령됐습니다. 이번 주도 더위는 식을 줄 모르겠습니다. 보통 이맘때 서울 아침 기온이 22도, 낮 기온이 30도 정도인데 이번 주 서울 낮 기온은 32도 안팎까지 오르고 아침 기온이 25도 선으로 열대야까지 나타나겠습니다. 늦더위 속에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당분간 소나기도 자주 쏟아지겠습니다. 같은 지역에서도 강수량 차이가 크게 벌어지고 짧은 시간 수십 밀리미터가 쏟아지는 극한호우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국으로 향하고 있는 태풍 사우델은 날씨를 더 변덕스럽게 만들 전망입니다. 우리나라에 직접 상륙하지 않더라도 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열대 수증기가 한반도로 밀려들 수 있습니다.
7: 북쪽 기압골 그리고 기상청 예보 분석관입니다. 따라 기압계의 변동성이 매우 크게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소나기와 비의 지역 그리고 더위의 강도 또한 달라질 수 있는 만큼
6: 태풍의 세력이 북쪽의 찬 공기와 충돌하는 경계면에서는 다시 장마철 같은 정체 전선이 만들어져 비를 뿌릴 수 있습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5: 모기 입이 삐뚤어진다는 처서에도 30도가 넘는 한낮 더위는 여전했습니다. 시민들은 물벼락을 맞으며 더위를 식히고 시원한 계곡에 발을 담그며 휴일을 보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8: 하늘에서 쏟아지는 물벼락에 즐거운 비명이 터져나옵니다. 놀이동산 물놀이장은 아직 한여름. 솟구치는 분수에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모두 동심으로 돌아갔습니다. 물놀이로 지치면 신나는 놀이기구에 몸을 맡기면 그만. 쇠약볕이 내릴 때도 마냥 즐겁습니다.
9: 오늘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끼리 같이 레고랜드를 방문했는데 이렇게 물놀이를 애들이랑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 즐겁고 행복합니다.
8: 계곡에도 막바지 피서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차가운 계곡물의 풍덩. 아이들은 물 만난 물고기가 따로 없습니다. 신나게 물놀이를 즐겼으면 이제 허기를 날릴 시간. 시원한 나무 그늘서 너 한 입, 나도 한 입. 일상의 스트레스가 저만치 달아납니다.
4: 서서 지났는데 날씨가 좀 더워서 애들이랑 물놀이하러 좀 나왔습니다. 아까 물놀이도 좀 하고 지금 맛있는 음식 먹고 있어서 기분이 참 좋습니다.
8: 멀리 움직이기 부담스러운 시민들은 도심 산책로를 찾았습니다. 처서를 맞아 한껏 높아진 하늘을 구경하며 사뿐사뿐 산책을 즐깁니다. 해발고도 240m. 갑갑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탁 트인 서울 전경을 바라보면 늦더위도 한결 수그러듭니다.
10: 아직까지는 좀 무덥긴 하지만은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저번 주보다 많이 선선해져서 산책하기도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아들이 행복하니까 저도 좋습니다.
8: 더위가 한풀 꺾인다는 처서에도 기승을 부린 한낮 무더위. 시민들은 물놀이와 산책을 즐기며 막바지 여름을 만끽했습니다. YTN 홍석입니다.
5: 임광현 국세청장이 고가 법인주택의 40% 이상이 사주일가가 사적으로 이용하는 이른바 황제사택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임 청장은 자신의 SNS에 고가 법인주택에 대한 국세청 전수점검 결과를 공개하면서 공시가격 9억 원을 넘는 종부세 부과 대상 고가 법인주택 2,639채 가운데 약 42%인 1,097채가 사주일가가 거주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공시가격은 평균 20억 원을 넘었고 최고가는 200억 원을 넘었다고 전했습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이 오늘 31일 밤 12시를 기준으로 마감됩니다. 행정안전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기한을 안내하며 잔액을 기한 내 모두 사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행안부는 지난 18일 기준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지원금 3조 5,492억 원 가운데 97.3%인 3조 4,542억 원이 사용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고 남은 지원 잔액은 2월 되지 않고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이번 주 우리 증시의 향방은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와 미국 잭슨홀 미팅 등의 영향을 받을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여기에 오는 27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11: 지난 한 주 주요국 국채금리는 미국 30년물 국채금리가 5.3%를 넘어서는 등 상승세를 보이면서 국내 증시에도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번 주에도 시장의 관심은 미국의 장기금리로 향할 것으로 보이는데 현지 시간 28일 예정된 잭슨홀 미팅에서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이 앞으로 통화정책 방향과 장기금리 상승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히는지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 엔비디아의 호실적과 긍정적 전망은 반도체 투자 심리 개선에 영향을 끼치는 만큼 시장은 오는 26일에 진행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12: 베라 루빈. 요게 이제 제 날짜에 나오는
13: 염승환 LS증권 이사입니다.
12: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젠슨왕 입으로 한번 확인이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11: 이런 가운데 지난달 기준금리를 2.75%로 인상한 한국은행은 오는 27일에 다시 기준금리 결정을 논의합니다. 앞서 신현송 한은 총재는 8월 기준금리 결정에 대해 국내 총생산, GDP 등이 포함된 2분기 국민소득 통계와 7월 물가를 주의 깊게 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2분기 실질 GDP가 전기 대비 0.6% 성장해 한은의 전망을 웃돌았고 우리나라의 실질 구매력을 나타내는 2분기 실질 국내 총소득 GDI도 3.6% 늘었습니다. 여기에 장기적인 물가 추세를 보여주는 근원 물가도 7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2.6% 올라 2년 7개월 만에 최대폭 상승을 기록하며 금리 인상 가능성에 근거로 꼽혔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최근 원달러 환율 하락으로 인한 수입 물가 부담 감소 등의 이유로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14: 백투백으로 올리기에는 좀 불안한
13: 것 같거든요.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입니다.
14: 매수가 확실히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다고는 보기 어렵기 때문에.
11: 기준금리가 시중의 현금 유동성과 투자 심리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시장은 한은의 통화 정책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15: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6: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위에도 묵묵히 일상을 지켜내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을 전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먼저 헤아리고 생활에 힘이 되는 정책으로 답하겠습니다. 지친 마음에는 힘이 되고 고단한 일상에는 쉼이 되는 시원한 그늘이 되겠습니다. 바쁜 하루에도 몸과 마음을 돌보는 여유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17: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어두운 밤, 밤하늘을 밝게 비추는 시간.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5: 뉴스와 음악으로 깊어가는 밤. YTN 라디오 밤 11시 뉴스 앤 뮤직.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태현입니다. 이제 내일과 만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밤 11시 뉴스 앤 뮤직. 이번 시간은 휘트니 휴스턴과 머라이어 캐리의 목소리로 출발할게요. When You Believe.

밤 11시 뉴스 앤 뮤직 휘트니 휴스턴, 머라이어 캐리의 목소리로 출발했습니다. When You Believe 듣고 왔어요.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실시간 뉴스 그리고 다양한 음악 선곡해서 채우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말 마지막 시간대 뉴스 앤 뮤직 막 시작했고요.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갖고 이 시간 보내고 계신지 사연과 함께 또 같이 듣고 싶은 노래, 신청곡도 받고 있습니다. 유료 문자창 열려 있어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함께 할수 있고요. 짧은 글 50원, 긴글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함께 하실 분들 YTN 라디오 앱으로 들어오세요. 앱 하단에 라이브 채팅창 열려 있으니까요. 자유롭게 대화 나눠주시고 또 듣고 싶은 노래 올려주시면 분위기에 맞는 곡 선곡해서 띄워드리겠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날이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지만 기온은 왜 이렇게 떨어지지 않는지 여전히 덥구나 싶어요.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밤 기온이 많이 떨어지지 않아서 열대야가 이어질 거라고 하는데요. 지금 습도가 많이 높습니다. 체감 온도가 여전히 29도에 머물러 있으니까요. 짜증날 수 있는 이런 높은 기온 속에서도 체온 조절 잘 하시면서 이밤 숙면 취하시고 잘 나셔야겠습니다. 저희가 숙면으로 가는 길 좋은 노래로 안내해 드릴게요. 자, 팝으로 준비했어요. 먼저 모니카의 Angel of Mine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엔싱크가 부릅니다. God must have spent a little more time on you까지 만나볼게요.

밤 11시 뉴스앤뮤직 이 시각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폭염특보가 전국적으로 확대한 가운데 밤사이 전국 곳곳에 열대야가 나타나고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청은 경기 남부와 부산, 대구, 전남, 광주 등의 폭염경보를, 나머지 지역에는 폭염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낮 더위는 밤까지 계속돼 서울 서남권과 경기 남부, 인천과 전남, 광주 등 전국 곳곳에 열대야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 한낮에는 서울 32도, 대구 35도, 전남, 광주 34도까지 올라 오늘과 비슷한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호남과 영남 내륙 지역에는 5에서 50mm에 이르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취임 일주일 만인 내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첫 회동을 갖습니다. 김 대표는 내일 오전 11시부터 국회에서 장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 상견례를 가질 예정입니다. 김 대표가 지난 17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된 뒤 장 대표와 만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두 사람은 최근 여야가 맞서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 문제 등 주요 정치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이 내일 오전 9시부터 최고위원회 회의를 열고 당협위원장 직선제 안건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장동혁 대표는 이달 말 임기 종료를 앞둔 전국 254곳 당협위원장의 재선출 과정에서 책임당원이 위원장을 투표로 직접 뽑는 방식을 추진해왔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계속 미룰 사항은 아니라며 이번 최고위에서 충분한 논의 끝에 결론을 내리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밤 11시 뉴스앤뮤직 음악과 함께 실시간 뉴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밤 11시 35분 지나가고 있고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노래 두 곡 더 듣고 와서 주요 뉴스 계속 확인해 볼 텐데요. 이번엔 가요로 준비했습니다. 버블 시스터즈의 수요일엔 빨간 장미를 이어서 미스터 투 하얀 겨울까지 만나고 올게요.

뉴스앤뮤직 간추린 뉴스입니다. 장미란 씨와 60대 남성 실종 신고를 허위 종결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A 경장이 두 사건 모두 혼자 야간 당직을 서던 날 접수해 종결 처리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A 경장은 지난달 2일 혼자 당직 근무를 서며 60대 남성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 5시간 만에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5월 15일에도 혼자 당직을 서면서 장미란 씨 실종 신고가 들어오자 접수 3시간 만에 연락이 됐다면서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오늘 자신의 SNS에 고가 법인주택에 대한 국세청의 전수점검 결과를 공개하며 40% 이상이 사주 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하는 이른바 황제 사택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세청은 국민주택 규모 이상이면서 공시가격 9억 원을 넘어선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 고가 법인주택 2639채를 전수점검했습니다. 임 청장은 결과는 생각보다 심각했다며 1097채, 약 42%의 사주일가가 거주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 6시 10분쯤 전남 광주시 광산구 송정동에 있는 교차로에서 승용차가 시내버스 옆쪽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냉각수가 새면서 수증기가 발생하기도 했지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신호위반으로 사고가 났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밤 11시 뉴스앤뮤직 이제 마무리할 시간 됐는데요. 오늘 끝곡으로 토이의 바램, 이영현 체념, 박정현 꿈의 세 곡 띄워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말 오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세요. 아나운서 이태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2: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3: 한 달 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4: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5: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6: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7: All About News YTN News FM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 문제 등 주요 정치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중국에서 한 달 동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2만 명을 넘어서는 등 재확산세가 뚜렷합니다. 우리나라 역시 입원 환자가 급증하며 여름철 재유행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1: 중국 내 코로나19 양성률이 5주 연속 상승하며 20%를 돌파했습니다. 지난 7월 한 달 동안 보고된 신규 확진자만 52만 2천 명에 달합니다. 중국 방역당국은 감염자 대부분이 경증이라 대유행 수준은 아니라고 밝혔지만 인접국인 우리나라의 감염 지표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8월 둘째 주 기준 국내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률은 9.1%로 3주 만에 2.8배 가까이 뛰어올랐습니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입원 환자 역시 한 달 사이 2.4배 수준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계절 등과 같은 환경적 요인이 바이러스 확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 코로나 에어컨 때문에 굉장히 감염이 많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환경적 어떤 외부 영향 자체가 큰 것 같습니다.
1: 지난해 발생했던 백신 초기 수급 차질이 반복되지 않도록 고령층 등 고위험군을 위한 꼼꼼한 접종 관리 대책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인접국의 유행 상황과 국내 감염 추이를 주시하며 방역 대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0: 경남에서는 수해 복구의 속도가 붙고 있는데요. 휴일에도 자원봉사자들이 지역 곳곳에서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임형준 기자입니다.
3: 대형 온실이 뻘밭으로 변했습니다. 여기저기 집규류가 나뒹굽니다. 거제 섬꽃축제 행사를 위해 국화를 키우던 대형 온실이 침수 피해를 본 겁니다. 침수의 흔적이 당시 이곳에 물이 얼마나 들어찼는지 짐작하게 합니다. 이번 호우로 11만 제곱미터 규모 거제 섬꽃축제 행사장 전체가 잠겼는데 추정 피해 금액만 200억 원 정도. 오는 10월 30일부터 열흘 동안 개최할 예정이었던 거제 섬꽃축제도 열지 못하게 됐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축제를 준비했던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만 겁니다.
4: 안타까워서 이제 눈물을 흘리는 직원들도 많았고 우리 기간제 근로자들도 아침 일찍부터 나오셔가지고 그게 있는

0: 을 갖다가 이제 밖으로 끄집어내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셨고 앉아서 우시는 분들도 막좀 있었습니다.
1: 지역 관광 명소가 수해로 큰 피해를 보자 자원봉사자들이 나섰습니다. 굴착기로 토사를 치우고 흙범벅인 화분을 밖으로 빼냅니다. 폭염특보 속 무더운 날씨도 자원봉사의 열기를 이겨내진 못합니다.
2: 땀도 너무 많이 나고 팔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이러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손을 한손한손 모은 게 뿌듯하고 또 이게 재난 지역에 우리들의 힘을 모은 그게 큰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도 자원봉사의 손길이 닿고 있습니다. 포도하우스 바닥에 쌓인 흙을 삽으로 걷어내 나무의 숨통을 틔워줍니다. 예상치 못한 피해를 본 농민도 일상 회복의 희망을 품어봅니다.
3: 그 서울에서의 길이 얼마나 멉니까? 천리길을 와가지고 우리를 도와주라고 이리 애쓰고 힘들게 땀 흘리면서 하는데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농사 잘 지어가지고 예, 보답할 때가 있겠지요. 뭐 보답해야지.
1: 이런 가운데 지자체는 중장비를 동원해 대형 폐기물을 치우고 감염병 예방을 위해 비상 방역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제와 통영 지역에서 수해가 발생한 지도 어느덧 일주일. 각계각층에서 팔을 걷어붙이면서 수해 복구에도 점차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YTN 이명준입니다.
4: 경기 광주에 있는 쿠팡 물류센터에서 40대 노동자가 작업 중 사고를 당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구조물 사이에 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송수현 기자입니다.
5: 경기 광주에 있는 쿠팡 물류센터. 이곳에서 지게차와 구조물 사이에 사람이 끼었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낮 12시 15분쯤입니다. 사고를 당한 40대 한국인 남성 노동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남성은 물류센터 안에서 지게차로 물건을 옮기는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입식 지게차를 타고 후진하다가 뒤에 있는 구조물 안전바와 부딪히면서 목 부위가 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지게차는 서서 운전하는 형태로 운전석이 바깥과 통해 있는 구조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즉시 현장 조사에 착수해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쿠팡 측으로부터 사고 전후 CCTV 영상을 이미 제출받아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송수현입니다.
4: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을 두고 여야의 거센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청와대는 향후 대응에 대한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대법관 증언법 통과로 이 대통령 임기 안에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해야 하는 만큼 첫 단추를 잘 꿰는 게 중요하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임혜진 기자입니다.
6: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청와대는 주말에도 대응 방안을 두고 고심을 이어갔습니다. 여러 선택지 가운데 앞서 조율됐던 김성수 부장판사에 대해선 국회 임명동의안 제출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서두르진 않을 거로 전망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인물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 자체가 유효한지를 두고 절차적인 문제부터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인 서면 제청이 정례화되면 대통령의 임명권에 대한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앞서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도 방송에 나와 사안을 중대하게 보고 있다며 비슷한 취지로 말했습니다.
7: 이거는 이제 협의를 건너뛰고서 어떤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지 않는 그런 어떤 일방 통보 절차였다는 점에서.
6: 특히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오는 2028년부터 2030년까지 대법관 수가 매년 4명씩 늘어 모두 12명이 증가하는 상황. 퇴임하는 기존 대법관까지 포함하면 전체 26명 가운데 22명을 이 대통령 임기 안에 임명하게 됩니다. 이번 사태를 어떻게 매듭짓는지가 향후 대법관 임명 과정의 가늠자가 될수 있는 겁니다. 다만 어떤 결론을 내놓든 사태가 장기화되면 대법관 공백으로 인한 부담을 떠안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청와대가 숨을 고르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의 공방은 연일 격화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미 정치를 하고 있다며 거듭 사퇴를 촉구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대법관 제청은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이라며 청와대와 여당의 개입은 사법부 독립을 무너뜨리는 거라고 맞섰습니다. 조희대

0: 대법원장은 재청 이후 여전히 침묵하고 있는데 청와대가 어떤 선례로 이번 사태에 물꼬를 틀지 주목됩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1: 행정안전부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해남군 일대에서 잇따라 지진이 발생함에 따라 어제 지진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한 단계 격상했습니다. 이는 어제 오전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한 데다 지난 14일 이후 같은 지역에서 모두 71차례의 크고 작은 지진이 이어진 데 따른 조치입니다. 행안부는 이번 지진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유발할 규모는 아니지만 동일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16억 739만 원으로 16억 원을 돌파한 가운데 강북권의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어제 KB부동산이 발표한 8월 전국 주택 가격 동향을 보면 이달 11일 조사 기준일로 한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월 대비 1.14% 올랐습니다. 자치구별로는 중랑구 2.25%, 성북구 2.08%, 노원구 1.95% 등 강북권 중심으로 강세를 보였는데 중랑구는 2개월 연속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2: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3: 여러분의 영원한 동반자 태진아입니다. 몸도 마음도 지칠 때 있죠. 그럴 때 제가 이거 하나 추천드릴게요. 언제 들어도 국밥처럼 든든한 YTN 라디오. FM 94.5 채널 고정 아시겠죠?
4: 당신은 나의 동반자.
5: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한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6: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하고 꾸준히 사랑받는 팝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채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잇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잇과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안녕하세요, 이영표입니다. 축구에서 나이스 패스는 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빠르고 정확한 교감이 중요합니다. 뉴스도 똑같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FM 94.5 YTN 라디오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저 이영표와 함께하시죠.
4: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민주당과 정부가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세부담이 늘어나는 비거주 1주택자 가운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폭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보완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1주택자 종부세 과세 때는 거주 비거주를 구분하지 말자고 정부에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5: 여당 대표로 처음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한 김민석 대표는 정부가 내놓은 세제 개편안에서 보완해야 할 지점을 공개적으로 짚었습니다. 당내에서도 이미 여러 차례 불만이 터져 나온 비거주 1주택자 증세가 첫 번째였습니다.
6: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현실의 다양한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를 폭 넓게 인정하면서 사각지대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 이에 정부도 비공개 회의에서 불가피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1주택 비거주자를 거주로 인정하는 범위를 넓히는 데 공감했습니다.
7: 대표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부분에서 세심하게 보고 함께 정교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5: 나아가 민주당은 1주택자 종부세 과세 시에는 비거주 예외 확대 수준을 넘어 아예 실거주 여부 자체를 따지지 말자고 정부에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다만 이는 정부와 합의를 이룬 건 아니라서 다음 달 초쯤 국회로 넘어오는 세제 개편안 수정안에 반영될지는 미지수입니다.
8: 제가 얘기한 것처럼 강하게 요청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방점을 좀 찍어줬으면 좋겠습니다.
5: 당정은 또 500세대 이하의 소규모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등 권한을 시에서 자치구로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초기 단계 권한이 부족해 신속한 공급이 어렵다는 서울구청장들의 요구를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정은 민간 영역 규제 완화도 적극적으로 논의해 공급 속도전을 이뤄내겠다고 거듭 다짐했지만
9: 여당의 많은 지역위원장님들과 단체장들께서 또 단기간 내에 공급 가능한 주택 용지 확보 방안을 제시해 주신다면
5: 정부의 공급 대책 가운데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용산공원 개발과 관련해선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1: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용산공원을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 이번 주 다시 만나 논의합니다. 지난 면담에서 입장차만 확인한 가운데 논의에 진전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대근 기자입니다.
10: 서울 용산공원 주택 공급 방안을 두고 지난주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11: 용산공원에 대해서 일부를 주택을 공급하는 것, 특히 청년이나 신혼부부, 뭐 다자녀 가구 이런 분들에 대해서 공급을 하기 위해서 뭔가 수기 과정과 논의 과정, 또 법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법을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은 일단 원칙적 반대 입장이시고 저는 찬성 입장이고
12: 용산공원 본체 부지에 대한 아파트 부지로의 전용은 어떤 경우에도 서울시는 동의할 수 없다. 그것을 동의하는 것은 서울시장으로서는 역사의 죄인으로 남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10: 김 장관은 공원이나 녹지로서의 기능을 일부 상실한 곳에 제한적으로 주택을 공급하자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11: 전체를 다 밀고 집을 짓는다 이렇게 생각 안 하시죠? 용산공원을 잘 지키는 것과 그다음에 청년 실업무등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게 양립이 불가능한 게 아니라 그 뭔가 양립할 수 있는 노력을 찾아보자.
10: 오 시장은 미래 세대 몫인 용산공원을 훼손하는 건 1cm도 동의할 수 없다며 캠프킴이나 경리단, 외교부 주차장 부지 등 주변 국유지 활용안을 제안했습니다.
12: 용산공원에 법 바꾸고 뭐 토양오염 문제 해결하고 교통 문제 대책 세워서 해결하고 착공하고 지으려면 이 정부 내에 착공할 수 있는 게 뭐 거의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 바로 그 혜택이 갈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을 전향적으로 검토하셔서
10: 이번 만남에서 오 시장이 역제안한 산재부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다만 이것만으로는 정부가 계획한 공급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는 상황. 그런 만큼 공급 규모를 둘러싼 용산 국제업무지구 협상과 재개발, 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 카드가 이번 만남의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여기에 당정이 추진하는 500세대 미만 정비사업 권한의 자치구 이양 방안에 대해 서울시가 난개발 우려를 이유로 공식 반대 입장을 내놓으면서 양측의 주택정책 주도권 싸움이 이번 협상 전반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1: 정부가 고시원 각방에 욕조 설치를 허용하도록 하려다가 비판이 거세지자 재검토에 들어갔죠. 고시원이 1인 가구 주거 공간으로 활용되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주거권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 행정이라는 지적이 잇따랐기 때문인데 논란이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13: 고시원 내 비좁은 방, 침대 바로 옆에 욕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SNS에 돌아다니는 AI 합성 이미지인데 고시원에 욕조를 설치할 수 있게 규정을 바꾸려던 정부 행정을 비판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현행법상 고시원은 욕조를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난 12일 국토부는 욕조 설치를 허용하도록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중소기업 규제 개선 건의에 따랐다는 게 국토부 설명입니다. 하지만 비판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욕조 설치는 위생 문제로 이어질 뿐 아니라 보증금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반발이 처음 나왔고 고시원이 청년 등의 주거 공간으로 활용되는 현실에서 최소한의 주거권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 행정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14: 단순히 책상을 빼고 욕조를 넣는 그런 대증 처방이 아니라 주거 취약계층에 대해서 오히려 좀 우롱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13: 여론이 심상치 않자 행정 예고 아그레만에 국토부는 규정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며 청년 주거 대책 일화는 전혀 아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시원을 주거 공간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면 욕조 허용이 아닌 면적을 넓히는 등 최소한의 주거 기준과 안전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1: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 씨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경찰관이 다른 실종 사건도 허위 종결한 사실이 확인돼 체포됐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국무총리는 철저한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고 국가수사본부장은 전국 실종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근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15: 제주 장미란 씨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실종수색팀 소속 A경장. 지난달 초에도 60대 남성의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무사하다고 허위 보고해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아서 위치를 알려줄 수 없다고 말한 점까지 장미란 씨 사건과 판박이었습니다. A경장의 허위 보고에 초동대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실종 남성은 결국 51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관 한 명의 거짓말에 시스템 전체가 무너지자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직접 제주를 찾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홍 본부장은 국민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사건에 관한 강한 질책과 함께 자원을 모두 동원해 수색 작업에 나서라고 지시했습니다. 경찰은 A경장이 담당한 1년치 사건은 물론 전국 경찰서의 실종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해서도 전수점검에 들어갔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도 수사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근본적인 재발 방지책 마련을 긴급 지시했습니다. 뒤늦게 시작한 재수색이 며칠째 이어졌지만 골든타임을 놓쳐 장미란 씨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한 상황. 경찰의 제도 개선 약속에도 부실한 수사를 향한 국민적 불신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1: 장미란 씨와 60대 남성 실종 신고를 허위 종결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A경장이 두 사건 모두 혼자 야간 당직을 서던 날 접수해 종결 처리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허위 종결된 실종 사건 두 건 모두 A경장이 야간 당직을 서던 날 종결 처리됐다고 확인했습니다. A경장이 두 건 모두 야간 당직을 하면서 허위 종결 처리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다른 당직 날에도 반복적이고 의도적으로 실종 사건을 종결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을 두고 여야의 거센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청와대는 향후 대응에 대한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대법관 증언법 통과로 이 대통령 임기 안에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해야 하는 만큼 첫 단추를 잘 꿰는 게 중요하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임예진 기자입니다.
16: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청와대는 주말에도 대응 방안을 두고 고심을 이어갔습니다. 여러 선택지 가운데 앞서 조율됐던 김성수 부장판사에 대해선 국회의 임명동의안 제출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서두르진 않을 거로 전망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인물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 자체가 유효한지를 두고 절차적인 문제부터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인 서면 제청이 정례화되면 대통령의 임명권에 대한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앞서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도 방송에 나와 사안을 중대하게 보고 있다며 비슷한 취지로 말했습니다.
17: 이건 이제 협의를 건너뛰고서 어떤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지 않는 그런 어떤 일방 통보 절차였다는 점에서
16: 특히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오는 2028년부터 2030년까지 대법관 수가 매년 4명씩 늘어 모두 12명이 증가하는 상황. 퇴임하는 기존 대법관까지 포함하면 전체 26명 가운데 22명을 이 대통령 임기 안에 임명하게 됩니다. 이번 사태를 어떻게 매듭짓는지가 향후 대법관 임명 과정의 가늠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어떤 결론을 내놓든 사태가 장기화되면 대법관 공백으로 인한 부담을 떠안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청와대가 숨을 고르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의 공방은 연일 격화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미 정치를 하고 있다며 거듭 사퇴를 촉구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대법관 제청은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이라며 청와대와 여당의 개입은 사법부 독립을 무너뜨리는 거라고 맞섰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제청 이후 여전히 침묵하고 있는데 청와대가 어떤 선례로 이번 사태에 물꼬를 틀지 주목됩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1: 국민의힘이 지역별 당협위원장을 책임당원이 직접 뽑는 안건을 두고 이르면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종 결론을 낼 전망입니다. 당의 쇄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온 지도부가 안건 처리를 강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추후 당내 반발도 거셀 거로 보입니다. 권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15: 지역 조직을 총괄하고 향후 선거 준비를 책임지는 보직인 당협위원장 선출 방식을 두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모든 지역에서 책임당원이 위원장을 직접 뽑는 직선제를 추진해왔습니다. 당원 중심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취지인데 최고위원회는 오늘 최종 결론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18: 당협위원장에 대한 임기가 어차피 8월 말 종료이기 때문에요. 그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이제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계속 미룰 사안은 아니어서.
15: 최고위원 대부분은 당의 쇄신을 위해 직선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제는 당내 갈등이 깊다는 점입니다. 비당권파 의원 4명에 대한 중징계 여파로 분열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이번 개혁안은 결국 지도부의 당 장악용 꼼수라는 비판이 거셉니다.
19: 지난 최고위에서도 정점식 원내대표는 원내 의견을 바탕으로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낸 거로 전해졌는데 우재준 최고위원은 현 지도부가 개혁을 논할 자격 자체가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20: 모든 당협위원장을 새로 한번 평가하겠다는 건데 저는 우리 지도부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다고 생각했습니다.
19: 두 차례 의원총회에서도 중진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잇따랐는데 오선 윤상현 의원은 SNS를 통해 당내의 다른 의견을 지도부를 흔드는 목소리로만 받아들이고 반대하는 목소리를 배척하는 뺄셈 정치로는 강한 당을 만들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중진 불출마론까지 거론했던 장동혁 대표는 오는 26일 취임 1주년을 앞두고 강공책을 계속 펼쳐나갈 거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최고위에서 안건이 가결되더라도 비당권파와 중진의 거센 반발이 맞물려 있어 갈등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권춘수입니다.
1: 권창형 2차 종합특검팀의 수사기간이 마무리됐습니다. 지난 6개월간 50명이 넘는 피의자를 재판에 넘겼는데 이른바 미제 사건들을 어디까지 규명했을지 오늘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에 관심이 쏠립니다. 유서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21: 권창형 2차 종합특검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애초 법에 정해진 150일을 모두 쓰고도 특검법 개정까지 거쳐 수사기간을 추가 연장했던 상황. 수사 막바지에 공소 제기를 집중하는 이른바 헤비테일 전략에 따라 최근 2주간 40여 명, 도합 50여 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성과로는 윤 정부 관저 이전 의혹 수사가 꼽힙니다. 관련해 특검팀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이어 김건희 씨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까지 잇따라 기소했습니다. 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으로 윤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다만 특검 출범 직후 핵심 수사 대상으로 꼽혔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이나 서울 양평 고속도로 의혹 관련 윗선 수사 등 이른바 미제 사건 결론은 공식 발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난 4월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으로 규정했던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에 대한 윤 정부 대통령실의 개입 의혹도 마찬가지입니다.
22: 대통령실과 수사기관의 결탁으로만 가능한 사건이 아닐까라고 국가 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이라고 저희는 보고
21: 종합특검에서 매듭지지 못한 사건들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다시 넘어가게 됩니다. 3대 특검 이후 남은 사건을 마무리하겠다며 출범한 만큼 굵직한 의혹들을 어디까지 규명했을지 최종 결과 브리핑에 관심이 쏠립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1: 180일간의 수사를 마친 2차 종합특검은 다른 특검들과 비교해 수사 속도가 더디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신병 확보와 처분을 막판에 집중하는 헤비테일 전략을 공언하며 활동 종료에 임박해 무더기 기소에 나섰는데 향후 법원 판단이 성적표를 가르게 됐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23: 종합특검은 출범 16일 만에야 관저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을 상대로 첫 강제수사 물꼬를 텄습니다.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100일이 넘게 걸렸습니다. 임명 엿새 만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신병을 확보하고 곧장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에 앉혔던 내란 특검의 속도전과는 대비를 이뤘습니다.
24: 지하조사장으로 들어가지 않은 이유 있으실까요? 종석 특검을 8년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만나셨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23: 이 때문에 수사력이 부족한 게 아니냐는 지적은 종합특검에게 늘 따라붙는 꼬리표와도 같았습니다. 권창형 특검이 꺼내든 카드는 헤비테일 전략. 수사 중반까지는 혐의를 충분히 다지는 데 주력하고 기소는 수사 막바지에 집중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앞선 특검보다 적은 검사 수로 공소 유지 부담을 최소화해야 하고 3대 특검 잔여 사건 수사라는 특성상 수사 난도가 높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25: 진행되는 수사는 물론 앞으로 있을 공판에서의 공소 유지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23: 실제 수사 종료를 앞둔 지난 2주 동안 종합특검이 기소한 피의자는 45명. 직전까지 11명만 재판에 넘긴 것과 비교하면 그야말로 줄기소였습니다. 다만 구속영장 기각률이 65%에 이르는 데다 혐의 자체에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 기각 사례도 여럿이어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기소한 건지 물음표 섞인 시선도 적지 않습니다. 특검이 내세운 해비테일 전략의 성패는 결국 향후 재판에서 얼마나 유죄를 끌어내느냐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겨냥한 전례 없는 경제전쟁을 선포하고 동맹국에도 동참을 압박하고 나서자 이란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미국의 대이란 경제제재에 동참하는 국가들도 모두 적으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 사상 최대 규모의 경제 고립을 예고하자 이란은 불법적인 경제 전쟁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제재에 동참하는 국가들 역시 모두 적으로 간주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런 나라로는 단 한 방울의 석유도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나가지 못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습니다. 또 이란은 이미 미국의 제재를 피해 원유 판매를 지속하는 방법을 터득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이번 미국의 경제 제재가 이란의 태도 변화를 끌어낼지는 불확실합니다. 이미 수십 년간 가혹한 제재를 견뎌온 이란이 미국의 압박으로 더욱 강력한 버티기에 들어간 만큼 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지쳐서 물러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또 미국은 이란의 경제 고립을 위해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에 제재를 예고했지만 정작 이란산 원유 최대 구매국인 중국을 얼마나 강하게 압박할 수 있을지도 변수로 꼽힙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1: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2: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 해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채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All About News YTN 뉴스 FM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4: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 씨 사건을 허위 종결한 경찰관이 다른 실종 사건도 허위 종결한 사실이 확인돼 체포됐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국무총리는 철저한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고 국가수사본부장은 전국 실종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군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5: 제주 장미란 씨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실종수색팀 소속 A경장. 지난달 초에도 60대 남성의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무사하다고 허위 보고해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아서 위치를 알려줄 수 없다고 말한 점까지 장미란 씨 사건과 판박이었습니다. A경장의 허위 보고에 초동 대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실종 남성은 결국 51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관 한 명의 거짓말에 시스템 전체가 무너지자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직접 제주를 찾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홍 본부장은 국민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사건에 관한 강한 질책과 함께 자원을 모두 동원해 수색 작업에 나서라고 지시했습니다. 경찰은 A경장이 담당한 1년치 사건은 물론 전국 경찰서의 실종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해서도 전수점검에 들어갔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도 수사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근본적인 재발 방지책 마련을 긴급 지시했습니다. 뒤늦게 시작한 재수색이 며칠째 이어졌지만 골든타임을 놓쳐 장미란 씨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한 상황. 경찰의 제도 개선 약속에도 부실한 수사를 향한 국민적 불신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4: 제주에서 실종 신고가 허위로 종결된 뒤 51일 만에 60대 남성 B씨가 백골 시신으로 발견된 것과 관련해 유족들이 경찰의 부실한 초동 대응을 강하게 비판하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유족들은 어제 제주 서부경찰서를 찾아 경찰의 안일한 태도 때문에 아버지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완전히 놓쳤다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유족들은 신고 직후 담당 경찰관이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고 무사하다는 거짓말로 사건을 종결했다며 이후에도 도움을 요청했지만 제대로 된 조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긴급 체포된 A경장이 두 사건 모두 혼자 야간 당직을 서던 날 접수해 종결 처리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허위 종결된 실종 사건 두 건 모두 A경장이 야간 당직을 서던 날 종결 처리됐다고 확인했습니다. A경장이 두 건 모두 야간 당직을 하면서 허위 종결 처리한 걸로 드러나면서 다른 당직 날에도 반복적이고 의도적으로 실종 사건을 종결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민주당과 정부가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세부담이 늘어나는 비거주 1주택자의 가운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폭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보완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1주택자 종부세 과세 때는 거주 비거주를 구분하지 말자고 정부에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송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6: 여당 대표로 처음 고위당정 협의회에 참석한 김민석 대표는 정부가 내놓은 세제 개편안에서 보완해야 할 지점을 공개적으로 짚었습니다. 당내에서도 이미 여러 차례 불만이 터져 나온 비거주 1주택자 증세가 첫 번째였습니다.
7: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현실의 다양한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를 폭 넓게 인정하면서 사각지대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6: 이에 정부도 비공개 회의에서 불가피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1주택 비거주자를 거주로 인정하는 범위를 넓히는 데 공감했습니다.
8: 대표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부분에서 세심하게 보고 함께 정교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6: 나아가 민주당은 1주택자 종부세 과세 시에는 비거주 예외 확대 수준을 넘어 아예 실거주 여부 자체를 따지지 말자고 정부에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다만 이는 정부와 합의를 이룬 건 아니라서 다음 달 초쯤 국회로 넘어오는 세제 개편안 수정안에 반영될지는 미지수입니다.
9: 제가 얘기한 것처럼 강하게 요청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방점을 좀 찍어줬으면 좋겠습니다.
6: 당정은 또 500세대 이하의 소규모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등 권한을 시에서 자치구로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초기 단계 권한이 부족해 신속한 공급이 어렵다는 서울구청장들의 요구를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정은 민간 영역 규제 완화도 적극적으로 논의해 공급 속도전을 이뤄내겠다고 거듭 다짐했지만
10: 여당의 많은 지역위원장님들과 단체장들께서 또 단기간 내에 공급 가능한 주택 용지 확보 방안을 제시해 주신다면
6: 정부의 공급 대책 가운데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용산공원 개발과 관련해선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4: 국민의힘은 정부와 여당이 500세대 이하 소규모 재개발, 재건축 인허가 권한을 구청장 등 기초단체장에게 이양하기로 한 데 대해 서울시장을 사실상 무력화하려는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최보은 수석대변인은 어제 논평에서 서울시를 건너뛰고 여당 성향 자치구에 칼자루를 쥐어주려는 꼼수라며 이는 주택공급 촉진이 아니라 완력을 휘두르는 행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채 20일도 되지 않아 흔들리고 있다며 원칙이라던 부동산 세제 정책마저 갈팡질팡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용산공원을 활용한 주택공급 방안에 대해 이번 주 다시 만나 논의합니다. 지난 면담에서 입장차만 확인한 가운데 논의에 진전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대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11: 서울 용산공원 주택공급 방안을 두고 지난주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12: 용산공원에 대해서 일부를 주택을 공급하는 것, 특히 청년이나 신혼부부, 뭐 다자녀 가구 이런 분들에 대해서 공급을 하기 위해서 뭔가 수기 과정과 논의 과정, 또 법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법을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은 일단 원칙적 반대 입장이시고 저는 찬성 입장이고
13: 용산공원 본체 부지에 대한 아파트 부지로의 전용은 어떤 경우에도 서울시는 동의할 수 없다. 그것을 동의하는 것은 서울시장으로서는 역사의 재인으로 남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11: 김 장관은 공원이나 녹지로서의 기능을 일부 상실한 곳에 제한적으로 주택을 공급하자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12: 전체를 다 밀고 집을 짓는다 이렇게 생각 안 하시죠? 용산공원을 잘 지키는 것과 그다음에 청년 실업부 등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게 양립이 불가능한 게 아니라 뭔가 양립할 수 있는 노력을 찾아보자.
11: 오 시장은 미래 세대 몫인 용산공원을 훼손하는 건 1cm도 동의할 수 없다며 캠프팀이나 격리단, 외교부 주차장 부지 등 주변 국유지 활용안을 제안했습니다.
13: 용산공원에 법 바꾸고 뭐 토양 오염 문제 해결하고 교통 문제 대책 세워서 해결하고 착공하고 지으려면 이 정부 내에 착공할 수 있는 게 뭐 거의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 바로 그 혜택이 갈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을 전향적으로 검토하셔서

0: 이번 만남에서 오 시장이 역제안한 산재부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다만 이것만으로는 정부가 계획한 공급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는 상황. 그런 만큼 공급 규모를 둘러싼 용산 국제업무지구 협상과 재개발, 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 카드가 이번 만남의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여기에 당정이 추진하는 500세대 미만 정비사업 권한의 자치구 이양 방안에 대해 서울시가 난개발 우려를 이유로 공식 반대 입장을 내놓으면서 양측의 주택정책 주도권 싸움이 이번 협상 전반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1: 국민의힘이 지역별 당협위원장을 책임당원이 직접 뽑는 안건을 두고 이르면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종 결론을 낼 전망입니다. 당의 쇄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온 지도부가 안건 처리를 강행할 거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추후 당내 반발도 거셀 거로 보입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2: 지역 조직을 총괄하고 향후 선거 준비를 책임지는 보직인 당협위원장 선출 방식을 두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모든 지역에서 책임당원이 위원장을 직접 뽑는 직선제를 추진해왔습니다. 당원 중심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취지인데 최고위원회는 오늘 최종 결론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3: 당협위원장에 대한 임기가 어차피 8월 말 종료이기 때문에요. 그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이제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계속 미룰 사안은 아니어서.
2: 최고위원 대부분은 당의 쇄신을 위해 직선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제는 당내 갈등이 깊다는 점입니다. 비당권파 의원 4명에 대한 중징계 여파로 분열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이번 개혁안은 결국 지도부의 당 장악용 꼼수라는 비판이 거셉니다. 지난 최고위에서도 정점식 원내대표는 원내 의견을 바탕으로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낸 거로 전해졌는데 우재준 최고위원은 현 지도부가 개혁을 논할 자격 자체가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4: 모든 당협위원장을 새로 한번 평가하겠다는 건데 저는 우리 지도부가 할 수 있는 범위로 벗어난다고 생각합니다.
2: 두 차례 의원총회에서도 중진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잇따랐는데 오선 윤상현 의원은 SNS를 통해 당내의 다른 의견을 지도부를 흔드는 목소리로만 받아들이고 반대하는 목소리를 배척하는 뺄셈 정치로는 강한 당을 만들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중진 불출마론까지 거론했던 장동혁 대표는 오는 26일 취임 1주년을 앞두고 강공책을 계속 펼쳐나갈 거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최고위에서 안건이 가결되더라도 비당권파와 중진의 거센 반발이 맞물려 있어 갈등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1: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취임 일주일 만인 오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첫 회동을 가집니다. 김 대표는 오늘 오전 11시 국회에서 장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 상견례를 가질 예정입니다. 김 대표가 지난 17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된 뒤 장 대표를 만나는 건 처음입니다. 두 사람은 최근 여야가 맞서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 문제 등 주요 정치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거로 보입니다. 권창형 2차 종합특검팀의 수사기간이 마무리됐습니다. 지난 6개월간 50명이 넘는 피의자를 재판에 넘겼는데 이른바 미제 사건들을 어디까지 규명했을지 오늘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에 관심이 쏠립니다. 유소연 기자입니다.
5: 권창형 2차 종합특검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애초 법에 정해진 150일을 모두 쓰고도 특검법 개정까지 거쳐 수사기간을 추가 연장했던 상황. 수사 막바지에 공소 제기를 집중하는 이른바 헤비테일 전략에 따라 최근 2주간 40여 명, 도합 50여 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성과로는 윤 정부 관저 이전 의혹 수사가 꼽힙니다. 관련해 특검팀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이어 김건희 씨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까지 잇따라 기소했습니다. 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으로 윤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다만 특검 출범 직후 핵심 수사 대상으로 꼽혔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이나 서울 양평 고속도로 의혹 관련 윗선 수사 등 이른바 미제 사건 결론은 공식 발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난 4월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으로 규정했던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에 대한 윤 정부 대통령실의 개입 의혹도 마찬가지입니다.
6: 대통령실과 수사기관의 결탁으로만 가능한 사건이 아닐까라고 국가 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이라고 저희는 보고
5: 종합특검에서 매듭지지 못한 사건들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다시 넘어가게 됩니다. 3대 특검 이후 남은 사건을 마무리하겠다며 출범한 만큼 굵직한 의혹들을 어디까지 규명했을지 최종 결과 브리핑에 관심이 쏠립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1: 180일간의 수사를 마친 2차 종합특검은 다른 특검들과 비교해 수사 속도가 더디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신병 확보와 처분을 막판에 집중하는 헤비테일 전략을 공언하며 활동 종료에 임박해 무더기 기소에 나섰는데 향후 법원 판단이 성적표를 가르게 됐습니다. 우중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7: 종합특검은 출범 16일 만에야 관저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을 상대로 첫 강제수사 물꼬를 텄습니다.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100일이 넘게 걸렸습니다. 임명 엿새 만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신병을 확보하고 곧장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에 앉혔던 내란 특검의 속도 전과는 대비를 이뤘습니다.
8: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지 않은 이유 있으실까요?
9: 종석 특검을 8년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만나셨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7: 이 때문에 수사력이 부족한 게 아니냐는 지적은 종합특검에게 늘 따라붙는 꼬리표와도 같았습니다. 권창영 특검이 꺼내든 카드는 헤비테일 전략. 수사 중반까지는 혐의를 충분히 다지는 데 주력하고 기소는 수사 막바지에 집중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앞선 특검보다 적은 검사 수로 공소유지 부담을 최소화해야 하고 3대 특검 자녀 사건 수사라는 특성상 수사 난도가 높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10: 진행되는 수사는 물론 앞으로 있을 공판에서의 공소유지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7: 실제 수사 종료를 앞둔 지난 2주 동안 종합특검이 기소한 피의자는 45명. 직전까지 11명만 재판에 넘긴 것과 비교하면 그야말로 줄기소였습니다. 다만 구속영장 기각률이 65%에 이르는 데다 혐의 자체에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 기각 사례도 여럿이어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기소한 건지 물음표 섞인 시선도 적지 않습니다. 특검이 내세운 헤비테일 전략의 성패는 결국 향후 재판에서 얼마나 유죄를 끌어내느냐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11: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2: 네, 한 달 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3: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1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웃음 주는 방송인 박송입니다. 요즘 웃을 일 잘 없으시다고요?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 멀리서 보면 희극이란 말도 있잖아요. 저 박송이랑 같이 YTN 라디오를 보고 또 들으면서 힘나는 세상살이 소식과 웃음도 되찾아보시죠. 유튜브에도 YTN 라디오 구독, 좋아요 아시죠? 저 박송과 함께라면 또 YTN 라디오와 함께라면 세상 이야기가 잘 보입니다.

0: 행복한 웃음소리가 더 잘 들립니다. 들리시죠?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3: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민주당과 정부가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세부담이 늘어나는 비거주 1주택자 가운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폭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보완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1주택자 종부세 과세 때는 거주 비거주를 구분하지 말자고 정부에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4: 여당 대표로 처음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한 김민석 대표는 정부가 내놓은 세제 개편안에서 보완해야 할 지점을 공개적으로 짚었습니다. 당내에서도 이미 여러 차례 불만이 터져 나온 비거주 1주택자 증세가 첫 번째였습니다.
5: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현실의 다양한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를 폭 넓게 인정하면서 사각지대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 이에 정부도 비공개 회의에서 불가피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1주택 비거주자를 거주로 인정하는 범위를 넓히는 데 공감했습니다.
6: 대표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부분에서 세심하게 보고 함께 정교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4: 나아가 민주당은 1주택자 종부세 과세 시에는 비거주 예외 확대 수준을 넘어 아예 실거주 여부 자체를 따지지 말자고 정부에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다만 이는 정부와 합의를 이룬 건 아니라서 답지는 미지수입니다.
7: 제가 얘기한 것처럼 강하게 요청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방점을 좀 찍어줬으면 좋겠습니다.
4: 당정은 또 500세대 이하의 소규모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등 권한을 시에서 자치구로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초기 단계 권한이 부족해 신속한 공급이 어렵다는 서울구청장들의 요구를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정은 민간 영역 규제 완화도 적극적으로 논의해 공급 속도전을 이뤄내겠다고 거듭 다짐했지만
8: 여당의 많은 지역위원장님들과 단체장들께서 또 단기간 내에 공급 가능한 주택 용지 확보 방안을 제시해 주신다면
4: 정부의 공급 대책 가운데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용산공원 개발과 관련해선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3: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공원을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 이번 주 다시 만나 논의합니다. 지난 면담에서 입장차만 확인한 가운데 논의에 진전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대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9: 서울 용산공원 주택 공급 방안을 두고 지난주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10: 용산공원에 대해서 일부를 주택을 공급하는 것, 특히 청년이나 신혼부부, 뭐 다자녀 가구 이런 분들에 대해서 공급을 하기 위해서 뭔가 수기 과정과 논의 과정, 또 법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법을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은 일단 원칙적 반대 입장이시고 저는 찬성 입장이고
11: 용산공원 본체 부지에 대한 아파트 부지로의 전용은 어떤 경우에도 서울시는 동의할 수 없다. 그것을 동의하는 것은 서울시장으로서는 역사의 재인으로 남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9: 김 장관은 공원이나 녹지로서의 기능을 일부 상실한 곳에 제한적으로 주택을 공급하자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10: 전체를 다 밀고 집을 짓는다 이렇게 생각 안 하시죠? 용산공원을 잘 지키는 것과 그다음에 청년 실업부 등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게 양립이 불가능한 게 아니라 뭔가 양립할 수 있는 노력을 찾아보자.
9: 오 시장은 미래 세대 몫인 용산공원을 훼손하는 건 1cm도 동의할 수 없다며 캠프팀이나 격리단, 외교부 주차장 부지 등 주변 국유지 활용안을 제안했습니다.
11: 용산공원에 법 바꾸고 뭐 토양오염 문제 해결하고 교통문제 대책 세워서 해결하고 착공하고 지으려면 이 정부 내에 착공할 수 있는 게 뭐 거의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 바로 그 혜택이 갈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을 전향적으로 검토하셔서
9: 이번 만남에서 오 시장이 역제안한 산재부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다만 이것만으로는 정부가 계획한 공급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는 상황. 그런 만큼 공급 규모를 둘러싼 용산 국제업무지구 협상과 재개발, 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 카드가 이번 만남의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여기에 당정이 추진하는 500세대 미만 정비사업 권한의 자치구 이양 방안에 대해 서울시가 난개발 우려를 이유로 공식 반대 입장을 내놓으면서 양측의 주택정책 주도권 싸움이 이번 협상 전반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3: 정부가 고시원 각방에 욕조 설치를 허용하도록 하려다가 비판이 거세지자 재검토에 들어갔죠. 고시원이 1인 가구 주거 공간으로 활용되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주거권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 행정이라는 지적이 잇따랐기 때문인데 논란이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12: 고시원 내 비좁은 방, 침대 바로 옆에 욕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SNS에 돌아다니는 AI 합성 이미지인데 고시원에 욕조를 설치할 수 있게 규정을 바꾸려던 정부 행정을 비판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현행법상 고시원은 욕조를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난 12일 국토부는 욕조 설치를 허용하도록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중소기업 규제 개선 건의에 따랐다는 게 국토부 설명입니다. 하지만 비판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욕조 설치는 위생 문제로 이어질 뿐 아니라 보증금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반발이 처음 나왔고 고시원이 청년 등의 주거 공간으로 활용되는 현실에서 최소한의 주거권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 행정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13: 단순히 책상을 빼고 욕조를 넣는 그런 대증 처방이 아니라 주거 취약계층에 대해서 오히려 좀 우롱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12: 여론이 심상치 않자 행정 예고 아흐레 만에 국토부는 규정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며 청년 주거 대책 일환은 전혀 아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시원을 주거 공간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면 욕조 허용이 아닌 면적을 넓히는 등 최소한의 주거 기준과 안전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3: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 씨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경찰관이 다른 실종 사건도 허위 종결한 사실이 확인돼 체포됐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국무총리는 철저한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고 국가수사본부장은 전국 실종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근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14: 제주 장미란 씨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실종수색팀 소속 A경장. 지난달 초에도 60대 남성의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무사하다고 허위 보고해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아서 위치를 알려줄 수 없다고 말한 점까지 장미란 씨 사건과 판박이었습니다. A경장의 허위 보고에 초동대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실종 남성은 결국 51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관 한 명의 거짓말에 시스템 전체가 무너지자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직접 제주를 찾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홍 본부장은 국민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사건에 관한 강한 질책과 함께 자원을 모두 동원해 수색 작업에 나서라고 지시했습니다. 경찰은 A경장이 담당한 1년치 사건은 물론 전국 경찰서의 실종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해서도 전수점검에 들어갔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도 수사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근본적인 재발 방지책 마련을 긴급 지시했습니다. 뒤늦게 시작한 재수색이 며칠째 이어졌지만 골든타임을 놓쳐 장미란 씨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한 상황. 경찰의 제도 개선 약속에도 부실한 수사를 향한 국민적 불신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3: 장미란 씨와 60대 남성 실종 신고를 허위 종결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A경장이 두 사건 모두 혼자 야간 당직을 서던 날 접수해 종결 처리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제주경찰청 관계

0: 피해자는 허위 종결된 실종 사건 두건 모두 A 경장이 야간 당직을 서던 날 종결 처리됐다고 확인했습니다. A 경장이 두건 모두 야간 당직을 하면서 허위 종결 처리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다른 당직 날에도 반복적이고 의도적으로 실종 사건을 종결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을 두고 여야의 거센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청와대는 향후 대응에 대한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대법관 증언법 통과로 이 대통령 임기 안에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해야 하는 만큼 첫 단추를 잘 꿰는 게 중요하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임예진 기자입니다.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청와대는 주말에도 대응 방안을 두고 고심을 이어갔습니다. 여러 선택지 가운데 앞서 조율됐던 김성수 부장판사에 대해선 국회 임명동의안 제출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서두르진 않을 거로 전망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인물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 자체가 유효한지를 두고 절차적인 문제부터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인 서면 제청이 정례화되면 대통령의 임명권에 대한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앞서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도 방송에 나와 사안을 중대하게 보고 있다며 비슷한 취지로 말했습니다.
1: 이건 이제 협의를 건너뛰고서 어떤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지 않는 그런 어떤 일방 통보 절차였다는 점에서
0: 특히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오는 2028년부터 2030년까지 대법관 수가 매년 4명씩 늘어 모두 12명이 증가하는 상황. 퇴임하는 기존 대법관까지 포함하면 전체 26명 가운데 22명을 이 대통령 임기 안에 임명하게 됩니다. 이번 사태를 어떻게 매듭짓는지가 향후 대법관 임명 과정의 가늠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어떤 결론을 내놓든 사태가 장기화되면 대법관 공백으로 인한 부담을 떠안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청와대가 숨을 고르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의 공방은 연일 격화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미 정치를 하고 있다며 거듭 사퇴를 촉구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대법관 제청은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이라며 청와대와 여당의 개입은 사법부 독립을 무너뜨리는 거라고 맞섰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제청 이후 여전히 침묵하고 있는데 청와대가 어떤 선례로 이번 사태에 물꼬를 틀지 주목됩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국민의힘이 지역별 당협위원장을 책임당원이 직접 뽑는 안건을 두고 이르면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종 결론을 낼 전망입니다. 당의 쇄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온 지도부가 안건 처리를 강행할 거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추후 당내 반발도 거셀 거로 보입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2: 지역 조직을 총괄하고 향후 선거 준비를 책임지는 보직인 당협위원장 선출 방식을 두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모든 지역에서 책임당원이 위원장을 직접 뽑는 직선제를 추진해왔습니다. 당원 중심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취지인데 최고위원회는 오늘 최종 결론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3: 당협위원장에 대한 임기가 어차피 8월 말 종료이기 때문에요. 그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이제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계속 미룰 사안은 아니어서.
2: 최고위원 대부분은 당의 쇄신을 위해 직선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제는 당내 갈등이 깊다는 점입니다. 비당권파 의원 4명에 대한 중징계 여파로 분열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이번 개혁안은 결국 지도부의 당 장악용 꼼수라는 비판이 거셉니다. 지난 최고위에서도 정점식 원내대표는 원내 의견을 바탕으로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낸 거로 전해졌는데 우재준 최고위원은 현 지도부가 개혁을 논할 자격 자체가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4: 모든 당협위원장을 새로 한번 평가하겠다는 건데 저는 우리 지도부가 할 수 있는 범위로 벗어난다고 생각합니다.
2: 두 차례 의원총회에서도 중진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잇따랐는데 오선 윤상현 의원은 SNS를 통해 당내의 다른 의견을 지도부를 흔드는 목소리로만 받아들이고 반대하는 목소리를 배척하는 뺄셈 정치로는 강한 당을 만들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중진 불출마론까지 거론했던 장동혁 대표는 오는 26일 취임 1주년을 앞두고 강공책을 계속 펼쳐나갈 거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최고위에서 안건이 가결되더라도 비당권파와 중진의 거센 반발이 맞물려 있어 갈등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권춘수입니다.
5: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의 수사기간이 마무리됐습니다. 지난 6개월간 50명이 넘는 피의자를 재판에 넘겼는데 이른바 미제 사건들을 어디까지 규명했을지 오늘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에 관심이 쏠립니다. 유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애초 법에 정해진 150일을 모두 쓰고도 특검법 개정까지 거쳐 수사기간을 추가 연장했던 상황. 수사 막바지에 공소 제기를 집중하는 이른바 헤비테일 전략에 따라 최근 2주간 40여 명, 도합 50여 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성과로는 윤 정부 관저 이전 의혹 수사가 꼽힙니다. 관련해 특검팀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이어 김건희 씨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까지 잇따라 기소했습니다. 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으로 윤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다만 특검 출범 직후 핵심 수사 대상으로 꼽혔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이나 서울 양평 고속도로 의혹 관련 윗선 수사 등 이른바 미제 사건 결론은 공식 발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난 4월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으로 규정했던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에 대한 윤 정부 대통령실의 개입 의혹도 마찬가지입니다.
6: 대통령실과 수사기관의 결탁으로만 가능한 사건이 아닐까라고 국가 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이라고 저희는 보고
5: 종합특검에서 매듭지지 못한 사건들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다시 넘어가게 됩니다. 3대 특검 이후 남은 사건을 마무리하겠다며 출범한 만큼 굵직한 의혹들을 어디까지 규명했을지 최종 결과 브리핑에 관심이 쏠립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7: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And it's real, I keep it alive. The road is long.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한달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4: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 뉴스케어 4시 뉴스

0: 뉴스 시작합니다.
1: 민주당과 정부가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세부담이 늘어나는 비거주 1주택자 가운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폭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보완에 나섰습니다.
0: 민주당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1주택자 종부세 과세 때는 거주 비거주를 구분하지 말자고 정부에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2: 여당 대표로 처음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한 김민석 대표는 정부가 내놓은 세제 개편안에서 보완해야 할 지점을 공개적으로 짚었습니다. 당내에서도 이미 여러 차례 불만이 터져 나온 비거주 1주택자 증세가 첫 번째였습니다.
3: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현실의 다양한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를 폭 넓게 인정하면서 사각지대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이에 정부도 비공개 회의에서 불가피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1주택 비거주자를 거주로 인정하는 범위를 넓히는 데 공감했습니다.
4: 대표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부분에서 세심하게 보고 함께 정교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2: 나아가 민주당은 1주택자 종부세 과세 시에는 비거주 예외 확대 수준을 넘어 아예 실거주 여부 자체를 따지지 말자고 정부에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다만 이는 정부와 합의를 이룬 건 아니라서 다음 달 초쯤 국회로 넘어오는 세제 개편안 수정안에 반영될지는 미지수입니다.
5: 제가 얘기한 것처럼 강하게 요청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방점을 좀 찍어줬으면 좋겠습니다.
2: 당정은 또 500세대 이하의 소규모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등 권한을 시에서 자치구로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초기 단계 권한이 부족해 신속한 공급이 어렵다는 서울구청장들의 요구를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정은 민간 영역 규제 완화도 적극적으로 논의해 공급 속도전을 이뤄내겠다고 거듭 다짐했지만
6: 여당의 많은 지역위원장님들과 단체장들께서 또 단기간 내에 공급 가능한 주택 용지 확보 방안을 제시해 주신다면
2: 정부의 공급 대책 가운데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용산공원 개발과 관련해선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1: 국민의힘은 정부와 여당이 500세대 이하 소규모 재개발, 재건축 인허가 권한을 구청장 등 기초단체장에게 이양하기로 한 데 대해 서울시장을 사실상 무력화하려는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어제 논평에서 서울시를 건너뛰고 여당 성향 자치구에 칼자루를 쥐어주려는 꼼수라며 이는 주택공급 촉진이 아니라 완력을 휘두르는 행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채 20일도 되지 않아 흔들리고 있다며 원칙이라던 부동산 세제 정책마저 갈팡질팡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용산공원을 활용한 주택공급 방안에 대해 이번 주에 다시 만나 논의합니다.
0: 지난 면담에서 입장차만 확인한 가운데 논의에 진전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대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7: 서울 용산공원 주택공급 방안을 두고 지난주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8: 용산공원에 대해서 일부를 주택을 공급하는 것, 특히 청년이나 신혼부부, 뭐 다자녀 가구 이런 분들에 대해서 공급을 하기 위해서 뭔가 수기 과정과 논의 과정, 또 법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법을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은 일단 원칙적 반대 입장이시고 저는 찬성 입장이고.
9: 용산공원 본체 부지에 대한 아파트 부지로 의 전용은 어떤 경우에도 서울시는 동의할 수 없다. 그것을 동의하는 것은 서울시장으로서는 역사의 죄인으로 남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7: 김 장관은 공원이나 녹지로서의 기능을 일부 상실한 곳에 제한적으로 주택을 공급하자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8: 전체를 다 밀고 집을 짓는다 이렇게 생각 안 하시죠? 용산공원을 잘 지키는 것과 그다음에 청년 실업부 등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게 양립이 불가능한 게 아니라 뭔가 양립할 수 있는 노력을 찾아보자.
7: 오 시장은 미래 세대 몫인 용산공원을 훼손하는 건 1cm도 동의할 수 없다며 캠프팀이나 격리단, 외교부 주차장 부지 등 주변 국유지 활용안을 제안했습니다.
9: 용산공원의 법 바꾸고 뭐 토양 오염 문제 해결하고 교통 문제 대책 세워서 해결하고 착공하고 지으려면 이 정부 내에 착공할 수 있는 게 뭐 거의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 바로 그 혜택이 갈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을 전향적으로 검토하셔서
7: 이번 만남에서 오 시장이 역제안한 산재부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다만 이것만으로는 정부가 계획한 공급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는 상황. 그런 만큼 공급 규모를 둘러싼 용산 국제업무지구 협상과 재개발, 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 카드가 이번 만남의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여기에 당정이 추진하는 500세대 미만 정비사업 권한의 자치구 이양 방안에 대해 서울시가 난개발 우려를 이유로 공식 반대 입장을 내놓으면서 양측의 주택정책 주도권 싸움이 이번 협상 전반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1: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 씨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경찰관이 다른 실종 사건도 허위 종결한 사실이 확인돼 체포됐습니다.
0: 논란이 커지자 국무총리는 철저한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고 국가수사본부장은 전국 실종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근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10: 제주 장미란 씨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실종수색팀 소속 A경장. 지난달 초에도 60대 남성의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무사하다고 허위 보고해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아서 위치를 알려줄 수 없다고 말한 점까지 장미란 씨 사건과 판박이었습니다. A경장의 허위 보고에 초동대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실종 남성은 결국 51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관 한 명의 거짓말에 시스템 전체가 무너지자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직접 제주를 찾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홍 본부장은 국민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사건에 관한 강한 질책과 함께 자원을 모두 동원해 수색 작업에 나서라고 지시했습니다. 경찰은 A경장이 담당한 1년치 사건은 물론 전국 경찰서의 실종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해서도 전수점검에 들어갔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도 수사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근본적인 재발 방지책 마련을 긴급 지시했습니다. 뒤늦게 시작한 재수색이 며칠째 이어졌지만 골든타임을 놓쳐 장미란 씨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한 상황. 경찰의 제도 개선 약속에도 부실한 수사를 향한 국민적 불신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0: 이런 가운데 긴급 체포된 A경장이 두 사건 모두 혼자 야간 당직을 서던 날 접수해 종결 처리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허위 종결된 실종 사건 두 건 모두 A경장이 야간 당직을 서던 날 종결 처리됐다고 확인했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 실종팀은 야간 당직 근무를 혼자 서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A경장이 두 건 모두 야간 당직을 하면서 허위 종결 처리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다른 당직 날에도 반복적이고 의도적으로 실종 사건을 종결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1: 퇴직 경찰의 사건 개입 등을 막기 위해 경찰이 도입한 사적 접촉 신고제가 사실상 실효성 없이 운영되어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0: 접촉했다는 신고를 해도 후속 조치로 이어진 사례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11: 대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퇴직 경찰이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미 경찰은 2019년 사적 접촉 신고제를 도입했습니다. 퇴직 3년 이내에 로펌 등 법조계에 재취업한 전직 동료와 현직 경찰이 접촉할 경우 이를 스스로 신고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제도 도입 이후 지난 7월까지 접수된 사적 접촉 신고는 모두 149건. 한 해 많게는 40건 넘게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신고가 접수된 이후 경찰은 신고자나 접촉했다는 상대방을 별도로 만나거나 따로 사실관계를 조사하진 않았습니다. 접수된 사안이 감찰이나 징계로 이어진 경우 역시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경찰청은 사전 예방적 차원의 제도라 사적 접촉 신고센터에 신고된 건에 대한 조치는 없었다면

0: 그래서 별도의 사적 접촉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징계 등 엄정하게 조치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제도 자체를 통한 제재나 관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셈입니다. 신고 내용 대부분이 식당이나 경조사에서 우연히 만난 경우라는 게 경찰 설명이지만 조사조차 하지 않아 진입 파악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최근 수사정보 유출 등 관련 문제가 잇따라 불거지자 경찰은 뒤늦게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전직 동료와의 사적 접촉을 온정주의로 바라보는 경찰 조직 문화가 바뀌지 않는 한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1: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을 두고 여야의 거센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청와대는 향후 대응에 대한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2: 대법관 증원법 통과로 이 대통령 임기 안에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해야 하는 만큼 첫 단추를 잘 꿰는 게 중요하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임예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3: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청와대는 주말에도 대응 방안을 두고 고심을 이어갔습니다. 여러 선택지 가운데 앞서 조율됐던 김성수 부장판사에 대해선 국회에 임명 동의안 제출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서두르진 않을 거로 전망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인물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 자체가 유효한지를 두고 절차적인 문제부터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인 서면 제청이 정례화되면 대통령의 임명권에 대한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앞서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도 방송에 나와 사안을 중대하게 보고 있다며 비슷한 취지로 말했습니다.
4: 이거는 이제 협의를 건너뛰고서 어떤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지 않는 그런 어떤 일방 통보 절차였다는 점에서
3: 특히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오는 2028년부터 2030년까지 대법관 수가 매년 4명씩 늘어 모두 12명이 증가하는 상황. 퇴임하는 기존 대법관까지 포함하면 전체 26명 가운데 22명을 이 대통령 임기 안에 임명하게 됩니다. 이번 사태를 어떻게 매듭짓는지가 향후 대법관 임명 과정의 가늠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어떤 결론을 내놓든 사태가 장기화되면 대법관 공백으로 인한 부담을 떠안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청와대가 숨을 고르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의 공방은 연일 격화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미 정치를 하고 있다며 거듭 사퇴를 촉구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대법관 제청은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이라며 청와대와 여당의 개입은 사법부 독립을 무너뜨리는 거라고 맞섰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제청 이후 여전히 침묵하고 있는데 청와대가 어떤 선례로 이번 사태에 물꼬를 틀지 주목됩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1: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의 수사기간이 마무리됐습니다.
2: 지난 6개월간 50명이 넘는 피의자를 재판에 넘겼는데 이른바 미제 사건들을 어디까지 규명했을지 오늘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에 관심이 쏠립니다. 유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5: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애초 법에 정해진 150일을 모두 쓰고도 특검법 개정까지 거쳐 수사기간을 추가 연장했던 상황. 수사 막바지에 공소 제기를 집중하는 이른바 헤비테일 전략에 따라 최근 2주간 40여 명, 도합 50여 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성과로는 윤 정부 관저 이전 의혹 수사가 꼽힙니다. 관련해 특검팀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이어 김건희 씨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까지 잇따라 기소했습니다. 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으로 윤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다만 특검 출범 직후 핵심 수사 대상으로 꼽혔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이나 서울 양평 고속도로 의혹 관련 윗선 수사 등 이른바 미제 사건 결론은 공식 발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난 4월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으로 규정했던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에 대한 윤 정부 대통령실의 개입 의혹도 마찬가지입니다.
6: 대통령실과 수사기관의 결탁으로만 가능한 사건이 아닐까라고

0: 국가 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이라고 저희는 보고
1: 종합특검에서 매듭지지 못한 사건들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다시 넘어가게 됩니다. 3대 특검 이후 남은 사건을 마무리하겠다며 출범한 만큼 굵직한 의혹들을 어디까지 규명했을지 최종 결과 브리핑에 관심이 쏠립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2: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채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방송해드리는 YTN 라디오입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라디오는 FM 94.5MHz를 통해 하루 24시간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24시간 살아있는 뉴스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는 YTN 라디오는 21세기 정보화 시대의 동반자로서 청취자의 정보 복지, 방송 균형 발전과 건전한 사회 여론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라디오는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YTN 라디오와 함께 밝고 활기찬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YTN 라디오의 편성 광고 책임자는 편성국장 김우성입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8월 24일 월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0: 민주당과 정부가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세부담이 늘어나는 비거주 1주택자 가운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폭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보완에 나섰습니다.
1: 민주당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1주택자 종부세 과세 때는 거주, 비거주를 구분하지 말자고 정부에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2: 여당 대표로 처음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한 김민석 대표는 정부가 내놓은 세제 개편안을

0: 대해서 보완해야 할 지점을 공개적으로 짚었습니다. 당내에서도 이미 여러 차례 불만이 터져 나온 비거주 1주택자 증세가 첫 번째였습니다.
1: 비거주 1주택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2: 현실의 다양한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를 폭 넓게 인정하면서 사각지대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 이에 정부도 비공개 회의에서 불가피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1주택 비거주자를 거주로 인정하는 범위를 넓히는 데 공감했습니다.
1: 한성수 국무총리입니다.
3: 여러 가지 부분에서 세심하게 보고 함께 정교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0: 나아가 민주당은 1주택자 종부세 과세 시에는 비거주 예외 확대 수준을 넘어 아예 실거주 여부 자체를 따지지 말자고 정부에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다만 이는 정부와 합의를 이룬 건 아니라서 다음 달 초쯤 국회로 넘어오는 세제 개편안 수정안에 반영될지는 미지수입니다.
4: 제가 얘기한 것처럼
1: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입니다.
4: 부분에 대해서 방점을 좀 찍어줬으면 좋겠습니다.
0: 당정은 또 500세대 이하의 소규모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등 권한을 시에서 자치구로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초기 단계 권한이 부족해 신속한 공급이 어렵다는 서울구청장들의 요구를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정은 민간 영역 규제 완화도 적극적으로 논의해 공급 속도전을 이뤄내겠다고 거듭 다짐했지만
5: 여당의 많은 지역위원장님들
1: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입니다.
5: 또 단기간 내에 공급 가능한 주택 용지 확보 방안을 제시해 주신다면
0: 정부의 공급 대책 가운데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용산공원 개발과 관련해선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6: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용산공원을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 이번 주에 다시 만나 논의합니다.
7: 지난 면담에서 입장차만 확인한 가운데 논의에 진전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대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8: 서울 용산공원 주택 공급 방안을 두고 지난주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9: 용산공원에 대해서
1: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9: 주택을 공급하는 것, 특히 청년이나 신혼부부, 뭐 다자녀 가구 이런 분들에 대해서 공급을 하기 위해서 뭔가 수기 과정과 논의 과정, 또 법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법을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은 일단 원칙적 반대 입장이시고 저는 찬성 입장이고.
10: 용산공원 본체 부지에 대한
1: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10: 아파트 부지로의 전용은 어떤 경우에도 서울시는 동의할 수 없다. 그것을 동의하는 것은 서울시장으로서는 역사의 재인으로 남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8: 김 장관은 공원이나 녹지로서의 기능을 일부 상실한 곳에 제한적으로 주택을 공급하자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9: 전체를 다 밀고
1: 김현덕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9: 이렇게 생각 안 하시죠? 용산공원을 잘 지키는 것과 그다음에 청년 실업부 등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게 양립이 불가능한 게 아니라 뭔가 양립할 수 있는 노력을 찾아보자.
8: 오 시장은 미래 세대 몫인 용산공원을 훼손하는 건 1cm도 동의할 수 없다며 캠프킴이나 경리단, 외교부 주차장 부지 등 주변 국유지 활용안을 제안했습니다.
10: 용산공원에
1: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10: 뭐 토양오염 문제 해결하고 교통문제 대책 세워서 해결하고 착공하고 지으려면 이 정부 내에 착공할 수 있는 게 뭐 거의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 바로 그 혜택이 갈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을 전향적으로 검토하셔서
8: 이번 만남에서 오 시장이 역제안한 산재부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다만 이것만으로는 정부가 계획한 공급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는 상황. 그런 만큼 공급 규모를 둘러싼 용산 국제업무지구 협상과 재개발, 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 카드가 이번 만남의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여기에 당정이 추진하는 500세대 미만 정비사업 권한의 자치구 이양 방안에 대해 서울시가 난개발 우려를 이유로 공식 반대 입장을 내놓으면서 양측의 주택정책 주도권 싸움이 이번 협상 전반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6: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 씨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경찰관이 다른 실종 사건도 허위 종결한 사실이 확인돼 체포됐습니다.
7: 논란이 커지자 국무총리는 철저한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고요. 국가수사본부장은 전국 실종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근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11: 제주 장미란 씨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실종수색팀 소속 A경장. 지난달 초에도 60대 남성의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무사하다고 허위 보고해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아서 위치를 알려줄 수 없다고 말한 점까지 장미란 씨 사건과 판박이었습니다. A경장의 허위 보고에 초동 대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실종 남성은 결국 51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관 한 명의 거짓말에 시스템 전체가 무너지자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직접 제주를 찾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홍 본부장은 국민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사건에 관한 강한 질책과 함께 자원을 모두 동원해 수색 작업에 나서라고 지시했습니다. 경찰은 A경장이 담당한 1년치 사건은 물론 전국 경찰서의 실종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해서도 전수점검에 들어갔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도 수사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근본적인 재발 방지책 마련을 긴급 지시했습니다. 뒤늦게 시작한 재수색이 며칠째 이어졌지만 골든타임을 놓쳐 장미란 씨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한 상황. 경찰의 제도 개선 약속에도 부실한 수사를 향한 국민적 불신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6: 장미란 씨와 60대 남성 실종 신고를 허위 종결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A경장이 두 사건 모두 혼자 야간 당직을 서던 날 접수해 종결 처리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허위 종결된 실종 사건 두 건 모두 A경장이 야간 당직을 서던 날 종결 처리됐다고 확인했습니다. A경장은 지난달 2일 혼자 당직 근무를 하며 60대 남성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 5시간 만에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경장이 두 건 모두 야간 당직을 하면서 허위 종결 처리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다른 당직 날에도 반복적이고 의도적으로 실종 사건을 종결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7: 제주에서 실종 신고가 허위로 종결된 뒤 51일 만에 60대 남성 B씨가 백골 시신으로 발견된 것과 관련해 유족들이 경찰의 부실한 초동 대응을 강하게 비판하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유족들은 제주 서부경찰서를 찾아 경찰의 안일한 태도 때문에 아버지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완전히 놓쳤다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유족들은 신고 직후 담당 경찰관이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고 무사하다는 거짓말로 사건을 종결했다며 이후에도 도움을 요청했지만 제대로 된 조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6: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을 두고 여야의 거센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청와대는 향후 대응에 대한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7: 대법관 증원법 통과로 이 대통령 임기 안에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해야 하는 만큼 첫 단추를 잘 꿰는 게 중요하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임예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12: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청와대는 주말에도 대응 방안을 두고 고심을 이어갔습니다. 여러 선택지 가운데 앞서 조율됐던 김성수 부장판사에 대해선 국회 임명동의안 제출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서두르진 않을 거로 전망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인물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 자체가 유효한지를 두고 절차적인 문제부터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인 서면 제청이 정례화되면 대통령의 임명권에 대한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앞서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도 방송에 나와 사안을 중대하게 보고 있다며 비슷한 취지로 말했습니다.
13: 이건 이제 협의를 건너뛰고
1: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
13: 대통령의
1: 수석입니다.
13: 임명권을 존중하지 않는 그런 어떤 일방 통보 절차였다는 점에서
12: 특히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오는 2028년부터 2030년까지 대법관 수가 매년 4명씩 늘어 모두 12명이 증가하는 상황. 퇴임하는 기존 대법관까지 포함하면 전체 26명 가운데 22명을 이 대통령 임기 안에 임명하게 됩니다. 이번 사태를 어떻게 매듭짓는지가 향후 대법관 임명 과정의 가늠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어떤 결론을 내놓든 사태가 장기화되면 대법관 공백으로 인한 부담을 떠안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청와대가 숨을 고르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의 공방은 연일 격화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미 정치를 하고 있다며 거듭 사퇴를 촉구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대법관 재청은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이라며 청와대와 여당의 개입은 사법부 독립을 무너뜨리는 거라고 맞섰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재청 이후 여전히 침묵하고 있는데 청와대가 어떤 선례로 이번 사태에 물꼬를 틀지 주목됩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6: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의 수사기간이 마무리됐습니다.
7: 지난 6개월 동안 50명이 넘는 피의자를 재판에 넘겼는데요. 이른바 미제 사건들을 어디까지 규명했을지 오늘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에 관심이 쏠립니다. 유서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14: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애초 법에 정해진 150일을 모두 쓰고도 특검법 개정까지 거쳐 수사기간을 추가 연장했던 상황. 수사 막바지에 공소 제기를 집중하는 이른바 헤비테일 전략에 따라 최근 2주간 40여 명, 도합 50여 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성과로는 윤 정부 관저 이전 의혹 수사가 꼽힙니다. 관련해 특검팀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이어 김건희 씨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까지 잇따라 기소했습니다. 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으로 윤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다만 특검 출범 직후 핵심 수사 대상으로 꼽혔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이나 서울 양평 고속도로 의혹 관련 윗선 수사 등 이른바 미제 사건 결론은 공식 발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난 4월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으로 규정했던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에 대한 윤 정부 대통령실의 개입 의혹도 마찬가지입니다.
15: 대통령실과
1: 권영빈 2차 종합특검 특별검사본부
15: 부탁으로만 가능한 사건이 아닐까라고 국가 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이라고 저희는 보고
14: 종합특검에서 매듭지지 못한 사건들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다시 넘어가게 됩니다. 3대 특검 이후 남은 사건을 마무리하겠다며 출범한 만큼 굵직한 의혹들을 어디까지 규명했을지 최종 결과 브리핑에 관심이 쏠립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6: 2차 종합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국민의힘 의원들을 재판에 넘기며 이들이 현직 신분을 내세워 공수처 수사관들의 관저 진입을 가로막았다고 판단했습니다. 2차 종합특검은 총 16쪽 분량의 나경원, 김기현, 윤상현,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공소장에 이들이 지난해 1월 15일 윤 전 대통령 지지자 등과 함께 오열 형태의 인간 벽을 형성, 관저 출입구를 물리적으로 막아섰다고 적시했습니다. 어제는 더위가 한풀 꺾인다는 절기 처서였지만 폭염특보가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등 무더위는 여전했습니다.
7: 이번 주도 더위가 이어질 전망인데요. 중국으로 향하는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호우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한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11: 더위가 멈춘다는 처서에도 불구하고 덥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무더위는 가시지 않았습니다. 경남 양산 최고 기온은 37도 넘게 솟구쳤습니다. 전북 전주, 경북 경주, 부산, 광주 기온이 35도를 웃도는 등 영남권과 호남권이 뜨거웠습니다. 폭염특보 지역은 점차 확대해 강원 산간을 제외한 전국에 발령됐습니다. 이번 주도 더위는 식을 줄 모르겠습니다. 보통 이맘때 서울 아침 기온이 22도, 낮 기온이 30도 정도인데 이번 주 서울 낮 기온은 32도 안팎까지 오르고 아침 기온이 25도 선으로 열대야까지 나타나겠습니다. 늦더위 속에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당분간 소나기도 자주 쏟아지겠습니다. 같은 지역에서도 강수량 차이가 크게 벌어지고 짧은 시간 수십 밀리미터가 쏟아지는 극한 호우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국으로 향하고 있는 태풍 사우델은 날씨를 더 변덕스럽게 만들 전망입니다.
16: 우리나라에 직접 상륙하지 않더라도 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열대 수증기가 한반도로 밀려들 수 있습니다.
17: 북쪽 기압골 그리고 태풍의
1: 기상청
17: 움직임에 따라
1: 예보 분석가입니다.
17: 기압계의 변동성이 매우 크게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소나기와 비의 지역 그리고 더위의 강도 또한 달라질 수 있는 만큼
16: 태풍의 세력이 북쪽의 찬 공기와 충돌하는 경계면에서는 다시 장마철 같은 정체 전선이 만들어져 비를 뿌릴 수 있습니다. YTN 권석입니다.
6: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경남에서는 수해 복구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7: 휴일에도 자원봉사자들이 지역 곳곳에서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이명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18: 대형 온실이 뻘밭으로 변했습니다. 여기저기 집규류가 나뒹굽니다. 거제 섬꽃축제 행사를 위해 국화를 키우던 대형 온실이 침수 피해를 본 겁니다. 침수의 흔적이 당시 이곳에 물이 얼마나 들어찼는지 짐작하게 합니다. 이번 호우로 11만 제곱미터 규모 거제 섬꽃축제 행사장 전체가 잠겼는데 추정 피해 금액만 200억 원 정도. 오는 10월 30일부터 열흘 동안 개최할 예정이었던 거제 섬꽃축제도 열지 못하게 됐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축제를 준비했던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만 겁니다.
19: 안타까워서
1: 거제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장입니다.
19: 기간제 근로자들도 아침 일찍부터 나오셔가지고 거기에 있는 걸 갖다가 이제 밖으로 끄집어내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셨고 앉아서 우시는 분들도 막 좀 있었습니다.
18: 지역 관광 명소가 수해로 큰 피해를 보자 자원봉사자들이 나섰습니다. 굴착기로 토사를 치우고 흙 범벅인 화분을 밖으로 빼냅니다. 폭염특보 속 무더운 날씨도 자원봉사의 열기를 이겨내진 못합니다.
20: 땀도 너무 많이 나고
1: 자원봉사자입니다.
20: 팔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이러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손을 한 손 한 손 모은 게 뿌듯하고 또 이게 재난 지역에 우리들의 힘을 모은 그게 큰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8: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도 자원봉사의 손길이 닿고 있습니다. 포도하우스 바닥에 쌓인 흙을 삽으로 걷어내 나무의 숨통을 틔워줍니다. 예상치 못한 피해를 본 농민도 일상 회복의 희망을 품어봅니다.
21: 그 서울에서의 길이 얼마나 멉니까? 천리길을 아가지고 우리를
1: 피해 지역 주민입니다.
21: 애쓰고 힘들게 땀 흘리면서 하는데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농사 잘 지어가지고 예, 보답할 때가 있겠지요. 뭐 보답해야지.
18: 이런 가운데 지자체는 중장비를 동원해 대형 폐기물을 치우고 감염병 예방을 위해 비상 방역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제와 통영 지역에서 수해가 발생한 지도 어느덧 일주일. 각계각층에서 팔을 걷어붙이면서 수해 복구에도 점차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YTN 이명준입니다.
6: 정부가 주택을 사들여 청년들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청년 매입 임대주택 사업이 있습니다.
7: 그런데 시설 보수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서 일부 청년들이 한여름 무더위를 견디거나 오수가 새는 집에서 생활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최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22: 실외기 위로 놓인 온도계가 48도를 가리킵니다. 지난달 서울 오류동의 오피스텔에서 에어컨 실외기가 가동 중일 때 베란다 온도를 측정한 모습입니다. 올 초 이곳 LH 청년 매입 임대주택에 입주한 24살 A씨는 첫 여름부터 에어컨이 말썽을 부리자 지난 6월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23: A씨가 입주민입니다. 한 번 정도는 꺼졌던 것 같고요. 계속 사용 중지가 되면서 전기세는 전기세대로 나가고 실질적인 사용은 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22: 베란다 안에 설치된 실외기가 열을 배출하지 못하고 과열된 게 원인이었습니다. 여러 차례 수리해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A씨는 사실상 에어컨 없이 폭염 중대경보까지 내려졌던 7말 8초를 견뎠습니다.
23: 입주민입니다. 같은 걸 많이 하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발열이 많이 생겨요. 그래픽카드 열기까지 그대로 받으면서 입다 보니까 여기가 정말 사우나에 온 듯한.
22: 환기를 돕는 덕트를 설치했지만 이번엔 창문을 제대로 닫을 수 없게 됐습니다.
24: 베란다 내부에 설치된 배관으로 창문은 손바닥 한 뼘 정도밖에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외부의 열기는 베란다 내부로 그대로 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22: 다른 주민들도 에어컨 관련 문제를 호소해왔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무려 반년 동안 오수 배관 누수가 해결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25: 환풍기 쪽에서 환풍기 커버가 있는데
1: 입주민입니다.
25: 거기서 오수가 물이 고였다가 떨어지니까 그럼 샤워를 하고 있다가 이제 오수를 맞는 거거든요. 일단 그게 제일 스트레스였고
22: LH는 배관 누수의 경우 시공사가 보수를 책임지는 기간에 발생했고 처리 과정에서 시간이 걸린 것일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냉방 문제에 대해서는 보강공사를 진행하고 비슷한 불편을

0: 명령은 다른 세대에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1: 지금까지 뉴스타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 듀엣토의 더 클래식.
3: 8월 24일 월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4: 베토벤이 작곡한 32개의 오리지널 주제에 의한 변주곡 중 주제와 1번 변주부터 8번 변주까지 라파오 블레아스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8월 24일 월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토 유슬기.
1: 전 듀엣토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베토벤이 작곡한 32개의 오리지널 주제에 의한 변주곡 중에서 주제와 1번 변주부터 8번 변주까지 라파오 블레하츠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0: 라파오 블레하츠, 2005년 쇼팽 콩쿨 우승자입니다. 바이올리스트 김범소리와 실내악 연주를 같이 하면서 우리에게도 익숙한 연주자입니다.
1: 네, 지난주 라파오 블레하츠의 새 음반이 나왔습니다. 방금 들으신 베토벤 변주곡을 비롯해서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3번,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4번을 연주했습니다.
0: 이번에는 쇼팽이 아니라 모차르트와 베토벤입니다. 근데 이 세 곡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지 아시겠습니까?
1: 모차르트랑 베토벤, 그냥 같은 시기에 태어나서 살았던 건 알고 있어요.
0: 네, 이 세 곡 모두 C 마이너 다단조입니다.
1: 그렇게 조성하면 무슨 효과가 있나요?
0: 이게 한 곡을 연주하는 것처럼 통일성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음반 해설지를 보니 블레하츠는 다단조를 두고 깊이와 어둠, 드라마와 힘으로 가득한 세계라고 적어놓았습니다. 음반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성격을 일관성 있게 이어간 거죠.
1: 저희가 음악회 프로그램을 짤 때도 어떤 성격의 노래를 모아놓을지, 어떤 곡 다음에 어떤 곡을 부를지 고민하면서 구성합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곡만 모아놓는다고 좋은 건 아니고요. 다 좋은 곡이라고 해서 그 곡을 이어 부르면 어색해지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0: 그렇죠. 음반도 마찬가지인데 블레하츠의 이 음반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들어보면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곡을 구성했는지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1: 음악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4번 중 2악장 라파오 블레하츠의 피아노, 켄트 나가노가 지휘하는 드레스덴 필하모닉의 연주입니다.

0: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4번 중에서 이 악장 라파오 블레아츠의 피아노 켄트 나가노가 지휘하는 드레스덴 필하모닉 연주였습니다. 지난주에 새로 발매된 음반 중 한 곡이었습니다.
1: 이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은 모두 27곡인데 그중에서 단조곡이 두 곡밖에 없습니다. 24번이 그중 하나고요. 그래서 그런지 베토벤을 미리 내다보는 듯한 느낌을 전해줍니다.
0: 앞에서 말한 것처럼 두 곡 모두 다단조 C마이너인데 모차르트 작품에는 섬세한 긴장과 어두운 색채가 느껴지고 베토벤 작품은 한층 더 강한 힘과 극적인 움직임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두 협주곡을 한 음반에서 이어 듣다 보면 같은 다단조를 모차르트와 베토벤이 각자 어떻게 다르게 사용했는지 비교해보는 재미도 있습니다.
1: 음반 마지막에는 베토벤 변주곡도 수록되어 있는데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협주곡이 아니라 독주곡입니다. 그런 면에서 일종의 앵콜곡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요.
0: 어쨌든 같은 값을 주고 음반을 살 때 이렇게 70분 꽉 채워져 있는 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반가운 일이겠죠.
1: 음악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3번 중 3악장 라파오 블레아스의 피아노 켄트 나가노가 지휘하는 드레스덴 필하모닉의 연주입니다.
0: 저희 내일 화요일 뿌띠 주다콜로 돌아올게요.

0: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1: 오늘 이야기는 수원의 한 고등학교에서 시작됩니다. 2007년 5월에 어느 날 아침 학생들이 등교를 앞둔 한 학교 교정에서 온몸에 멍이 든 10대 소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른 질문은 이것이었겠죠. 이 학교 학생일까? 하지만 그곳은 남자 고등학교였습니다.
2: 지문 조회도 안 됩니다. 미성년자라 등록된 자료가 없어요.
3: 실종신고나 소지품은 살펴봤나?
2: 없어요, 없어.
3: 아, 이렇게까지 흔적이 없다. 혹시 노숙하던 아이 아니었을까?
2: 수원역 일대부터 훑어보겠습니다.
1: 그렇게 수사를 진행하던 중 출처를 알 수 없는 이상한 소문이 하나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녀가 노숙인 집단 우두머리에 돈을 훔쳤고 이를 알게 된 일당에게 폭행당해 숨졌다는 것. 경찰은 이 소문을 따라갔고 마침내 수원역에서 생활하던 노숙인 두 명을 검거해냈습니다. 그런데
2: 수원 노숙소년 사망사건 진범 새롭게 밝혀냈습니다.
3: 뭐? 그 사건 이미 범인 잡혀서 복역 중이잖아.
1: 이미 범인은 붙잡혔고 유죄 판결까지 내려진 사건. 그런데 검찰에서 진짜 범인을 새로 찾아냈다 발표했습니다. 처음 붙잡힌 노숙인들의 공범을 추가로 밝혀냈다는 뜻이었을까요? 아니요, 아니었습니다.
2: 아니, 진범이란 사람이 정말 이 애들이 맞아?
3: 예, 이미 소년분류심사원에 있던 애들인데 가출 청소년이거든요. 거기 있던 청소년 한 명이 실제 범인은 내 친구들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2: 그래?
1: 새롭게 진범으로 지목된 사람은 모두 5명 가출 청소년이었습니다. 검찰은 자백까지 받았다며 사건의 진실을 밝혀냈다 자신했죠. 하지만 재판이 시작되자 이야기는 또다시 뒤집히는데요. 한 명의 소녀가 사망했고 범인이라 지목된 사람은 총 7명이었습니다. 도대체 소녀를 죽인 진짜 범인은 누구였을까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 이 사건의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호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송주희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엘 송주희 변호사입니다.
1: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나 싶어요.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해서 난리인 사건을 많이 봤어도 한 사건의 범인이 무려 7명이나 지목이 됐고요. 심지어 이미 한 사람이 복역 중인데 새롭게 진범을 찾아냈다 이런 상황이었던 거잖아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청취자분들도 무척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사건의 처음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4: 네. 보도된 내용을 시간 순으로 보면 사건은 2007년 5월 14일 새벽 수원의 한 남자 고등학교 교정에서 시작됩니다. 10대 소녀가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 몸에는 여러 멍이 있었고 신분증이나 소지품도 없었다고 합니다. 미성년자라 지문 조회만으로는 곧바로 신원을 확인하기도 어려웠고요. 경찰은 옷차림과 발견 전 행적을 토대로 수원역 주변에서 생활하던 청소년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노숙인을 중심으로 탐문에 나섰습니다. 이후 돈을 훔친 소녀가 노숙인들에게 폭행을 당했다라는 소문이 돌았고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A씨와 B씨를 용의자로 지목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방송을 통한 신원 찾기 끝에 약 50일 만에 확인이 됐고 가족과 살던 15세 중학생 김양으로 알려졌습니다.
1: 사람의 목숨이 걸린 사건인데 출처가 불분명한 소문이 수사의 출발점이 됐다는 것부터가 좀 위험해 보이긴 하거든요.

0: 이런 경우가 많은가요?
1: 수사의 출발점이 제보나 소문인 경우 자체는 있습니다. 다만 소문은 어디까지나 단서일 뿐이고 CCTV나 통화 내역, 목격자 진술, 현장 감정 같은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소문이 하나의 가설로만 관리되지 않고 두 노숙인이 다른 사람과 다퉜던 정황까지 피해자 사건과 연결해 해석했다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경찰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했고 1심에서 징역 7년,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복역했습니다. B씨도 폭행에 가담했다라는 취지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결국 물증보다 자백에 크게 기대어 사건이 일단락된 셈인데 중대 사건일수록 이런 방식은 오판의 위험도 큽니다.
0: 여기까지 들으면 나 그래도 사건이 해결됐나 보다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사건이 황당해지는 건 바로 이 지점부터입니다. 노숙인 한 명이 이미 복역까지 시작을 했는데 검찰이 갑자기 진범을 새롭게 밝혀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런 일은 진짜 더 드문 일 아닌가요?
1: 네,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인데요. 그러나 수사가 끝났더라도 새로운 증거나 신빙성 있는 제보가 나오면 진범 여부를 다시 확인하는 것 자체는 필요합니다. 문제는 새 수사 결과가 기존 확정 판결과 정면으로 충돌할 때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사건 발생 약 8개월 뒤 다른 사건으로 소년 분류 심사원에 있던 한 청소년이 실제 범인은 내 친구들이다라는 취지로 말한 것이 단서가 됐습니다. 검찰은 가출 청소년 5명을 조사했고 이들이 범행을 인정했다라고 발표했는데요. 당시 형사 미성년자였던 한 명을 제외한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결국 한 사건을 두고 경찰은 노숙인들, 검찰은 청소년들을 핵심 범인으로 지목한 상황입니다. 새롭게 진범을 찾았다는 발표만큼이나 기존 수사와 판결이 왜 잘못됐는지를 함께 검증했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0: 실제 누가 범인인지는 잠시 뒤에 다시 따져보기로 하고요. 만약에 당시 검찰 발표대로 새롭게 지목된 청소년들이 진범이다 가정을 하면 앞서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했던 사람은 사실 진짜 억울한 거잖아요. 그러면 검찰이 기존에 복역 중이던 사람 사건을 바로잡는 그런 노력도 함께 했나요? 어떻습니까?
1: 그 부분이 이 사건의 또 다른 문제입니다. 재판 경과를 보면 검찰은 새로 지목된 청소년들만 진범으로 보고 기존 복역자를 곧바로 무고한 사람으로 정리한 것이 아니라 A씨 등이 청소년들과 함께 범행에 가담했다라는 구조로 공소를 유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A씨의 기존 유죄 판결이 즉시 취소되거나 형 집행이 멈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A씨가 청소년들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나도 이 청소년들도 사건과 관계가 없다라는 취지로 증언을 하자 위증 혐의까지 추가되었습니다. 새로운 용의자가 등장했다면 기존 판결의 증거와 자백부터 다시 살폈어야 하는데 당시에는 기존 결론을 바로잡기보다 두 수사를 하나의 공범 구조로 맞추려 했다라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웠습니다.
0: 네, 어쨌든 기존에도 기소 자체는 검찰에서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번복을 하는 게 쉽지는 않았을 거라고 예상이 되긴 합니다. 검찰에게 범행을 자백했다는 청소년들도 재판이 시작이 되자 모두 범행을 부인했어요. 허위 자백이었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1: 네, 청소년들은 수사 단계에서는 범행을 인정했지만 재판이 시작되자 일제히 부인했습니다. 수사기관이 결론을 정해놓고 회유나 압박으로 진술을 맞추게 했다라는 주장인데요. 재판에 제출된 조사 영상에는 사건의 세부 내용을 먼저 알려준 뒤 답을 유도하는 모습이 담겼다고 보도됐습니다. 다른 청소년들도 모두 말했다란 식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인정하면 선처받을 수 있다란 취지의 말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청소년은 사건 당일 성남에 있었다며 알리바이 확인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 않았다고 주장했고요. 이들은 보호자나 신뢰 관계인의 도움도 충분히 받기는 어려웠습니다.
0: 네. 그런데 말씀해 주신 1심 판단이 결국 뒤집혔죠. 최종적으로는 무죄가 확정이 됐는데 이유가 뭐였습니까?
1: 항소심은 자백의 신빙성을 다시 살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피해자를 데리고 이동했다라는 경로에 여러 대의 CCTV가 있었지만 이들의 모습은 확인되지 않았고 현장에서도 지문 등 범행을 뒷받침할 직접적인 흔적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 장시간의 소란이나 비명을 들었다라는 진술도 뚜렷하지 않았고요. 피해자의 사망 시각과 검찰이 제시한 범행 시간도 맞지 않는 등 지적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조사 영상에서 사건 내용을 먼저 알려주고 답을 유도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진술이 비슷한 이유가 실제 경험 때문인지 혹은 수사 과정에서 같은 내용을 전달받은 것인지 의문이 커졌는데요. 결국 항소심은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전원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2010년에 이를 확정했습니다.
0: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청소년들이 무죄가 나왔으니까 앞서 지목됐던 노숙인 두 명이 진짜 진범이었구나 할 수 있습니다만 이 노숙인들도 나도 진범이 아니다 라고 주장을 했고요. 결국 재심이 열렸죠?
1: 네, 그렇습니다. 청소년들이 무죄가 됐다고 해서 처음 지목된 A씨와 B씨가 자동으로 진범이 되는 건 아닙니다. 두 사람 역시 수사기관의 압박으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폭행과 협박을 당해 두려움 때문에 자백했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복역 중에도 무죄를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했고 대법원이 2012년 다시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뒤 재심에서 A씨의 상해치사 혐의를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벌금형을 받고 노역까지 한 것으로 알려진 B씨도 2013년 재심에서 무죄 확정되었습니다. 결국 검찰과 경찰이 지목한 7명 모두 법원에서 범인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0: 어쨌거나 결과적으로는 무죄가 나왔다고 해서 노숙인들도 그렇고 청소년들도 그렇고 억울하게 구금되고 재판받은 그 시간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보상이 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1: 일정한 보상은 이뤄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억울하게 구금이 됐던 청소년들과 가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요. 법원은 전체 약 1억 원대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A씨에게도 2015년 약 1억 3,100만 원의 형사 보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형사 보상은 무죄 확정 전 구금이나 형 집행에 대한 보상이고 국가 배상은 수사기관의 위법한 행위로 생긴 손해를 따지는 절차입니다. 다만 수년간의 구금과 낙인, 생계와 가족관계의 손실까지 돈으로 완전히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0: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이나 검사들에게 책임이 돌아갔는지 궁금한데요. 관련자들의 실제 징계 여부는 뭐 별도로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만약 지금과 같은 시점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 형사 책임, 뭐 손해배상 책임, 뭐 내부 징계 어떤 책임 물을 수 있겠습니까?
1: 지금 같은 일이 생긴다면 책임은 형사, 민사 또는 징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수사 판단이 틀렸거나 무죄가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담당자가 곧바로 처벌되진 않습니다. 다만 피의자에게 폭행이나 가혹행위라거나 직권을 남용해서 불법 체포 감금하고 증거를 조작하거나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다면 형사 책임이 문제될 수 있겠습니다. 2026년부터는 경우에 따라 법 왜곡제도 검토될 수 있고요. 민사적으로는 국가배상과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증거 누락이나 수사태만 피의자의 권리 침해가 확인되는 경우 감봉부터 파면까지 징계도 가능합니다. 결국 단순한 오판인지 중대 과실인지 의도적인 조작과 인권 침해인지에 따라 책임 범위는 달라지게 됩니다.
0: 범인이 무려 7명이나 지목됐던 사건입니다. 하지만 결국 진범은 밝혀내지 못한 건데요. 지금이라도 진범이 나타나면 아 사실 그거 내가 그랬다 해도 처벌 어렵겠습니까?
1: 이 사건은 범행이 있었던 2007년 당시 법을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수사는 살인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은 상해치사를 중심으로 진행됐고 당시 공소시효는 7년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2014년에 시효가 끝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지금 누군가 폭행 사실을 자백하더라도 상해치사나 폭행치사라면 새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새로운 증거로 살해할 고의가 입증이 된다면 살인죄 수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0: 네, 사건 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나일 호란의 Too Much Ask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타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첫 소식입니다. 정부가 이달 초 발표한 세제 개편안은 많은 비판과 부작용에 직면해 있죠. 김민석 대표 취임 뒤 첫 고위당정 협의회에선 비거주 1주택자 증세에 예외를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2: 민주당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1주택자 종부세 과세 때는 거주 비거주를 구분하지 말자고 정부에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3: 여당 대표로 처음 고위당정 협의회에 참석한 김민석 대표는 정부가 내놓은 세제 개편안에서 보완해야 할 지점을 공개적으로 짚었습니다. 당내에서도 이미 여러 차례 불만이 터져 나온 비거주 1주택자 증세가 첫 번째였습니다.
0: 비거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4: 현실의 다양한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를 더 넓게 인정하면서 사각지대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이에 정부도 비공개 회의

0: 사이에서 불가피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1주택 비거주자를 거주로 인정하는 범위를 넓히는 데 공감했습니다.
1: 한성수 국무총리입니다.
2: 여러 가지 부분에서 세심하게 보고 함께 정교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0: 나아가 민주당은 1주택자 종부세 과세 시에는 비거주 예외 확대 수준을 넘어 아예 실거주 여부 자체를 따지지 말자고 정부에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다만 이는 정부와 합의를 이룬 건 아니라서 다음 달 초쯤 국회로 넘어오는 세제 개편안 수정안에 반영될지는 미지수입니다.
3: 제가 얘기한 것처럼
1: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입니다.
3: 부분에 대해서 좀 방점을 좀 찍어줬으면 좋겠습니다.
0: 당정은 또 500세대 이하의 소규모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등 권한을 시에서 자치구로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초기 단계 권한이 부족해 신속한 공급이 어렵다는 서울구청장들의 요구를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정은 민간 영역 규제 완화도 적극적으로 논의해 공급 속도전을 이뤄내겠다고 거듭 다짐했지만
4: 여당이 많은 지역
1: 강은식 대통령 비서실장입니다.
4: 또 단기간 내에 공급 가능한 주택 용지 확보 방안을 제시해 주신다면
0: 정부의 공급 대책 가운데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용산공원 개발과 관련해선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5: 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번 주에 다시 만나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합니다.
6: 지난 면담에서 입장차만 확인한 가운데 논의에 진전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대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7: 서울 용산공원 주택공급 방안을 두고 지난주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1: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8: 주택을 공급하는 것, 특히 청년이나 신혼부부, 뭐 다자녀 가구 이런 분들에 대해서 공급을 하기 위해서 뭔가 수기 과정과 논의 과정, 또 법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법을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은 일단 원칙적 반대 입장이시고 저는 찬성 입장이고
9: 용산공원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부지에 대한 아파트 부지로 의 전용은 어떤 경우에도 서울시는 동의할 수 없다. 그것을 동의하는 것은 서울시장으로서는 역사의 죄인으로 남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7: 김 장관은 공원이나 녹지로서의 기능을 일부 상실한 곳에 제한적으로 주택을 공급하자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8: 전체를 다 밀고 집을 짓는다 이렇게 생각 안 하시죠?
1: 김현덕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8: 용산공원을 잘 지키는 것과 그다음에 청년 실업부 등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게 양립이 불가능한 게 아니라 뭔가 양립할 수 있는 노력을 찾아보자.
7: 오 시장은 미래 세대 몫인 용산공원을 훼손하는 건 1cm도 동의할 수 없다며 캠프킴이나 경리단, 외교부 주차장 부지 등 주변 국유지 활용안을 제안했습니다.
9: 용산공원에
1: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9: 뭐 토양 오염 문제 해결하고 교통 문제 대책 세워서 해결하고 착공하고 지으려면 이 정부 내에 착공할 수 있는 게 뭐 거의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 바로 그 혜택이 갈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을 전향적으로 검토하셔서
7: 이번 만남에서 오 시장이 역제안한 산재부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다만 이것만으로는 정부가 계획한 공급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는 상황. 그런 만큼 공급 규모를 둘러싼 용산 국제업무지구 협상과 재개발, 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 카드가 이번 만남의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여기에 당정이 추진하는 500세대 미만 정비사업 권한의 자치구 이양 방안에 대해 서울시가 난개발 우려를 이유로 공식 반대 입장을 내놓으면서 양측의 주택정책 주도권 싸움이 이번 협상 전반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5: 이 와중에 정부의 정책 감수성이 또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번엔 고시원 각방에 욕조 설치를 허용하도록 하려다가 비판이 거세지자 재검토에 들어간 겁니다.
6: 고시원이 1인 가구의 주거 공간으로 활용되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주거권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 행정이란 지적이 잇따랐기 때문인데요. 논란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10: 고시원 내 비좁은 방, 침대 바로 옆에 욕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SNS에 돌아다니는 AI 합성 이미지인데 고시원에 욕조를 설치할 수 있게 규정을 바꾸려던 정부 행정을 비판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현행법상 고시원은 욕조를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난 12일 국토부는 욕조 설치를 허용하도록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중소기업 규제 개선 건의에 따랐다는 게 국토부 설명입니다. 하지만 비판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욕조 설치는 위생 문제로 이어질 뿐 아니라 보증금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반발이 처음 나왔고 고시원이 청년 등의 주거 공간으로 활용되는 현실에서 최소한의 주거권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 행정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11: 단순히 책상을 빼고 욕조를
1: 이동현 홈리스 행동 활동가입니다.
11: 대책 처방이 아니라 주거 취약 계층에 대해서 오히려 좀 우롱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10: 여론이 심상치 않자 행정 예고 아흐레 만에 국토부는 규정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며 청년 주거 대책 일환은 전혀 아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시원을 주거 공간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면 욕조 허용이 아닌 면적을 넓히는 등 최소한의 주거 기준과 안전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0: 장민은 씨 실종 사건 관련 경찰의 전수조사가 있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 씨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경찰관이 다른 실종 사건도 허위 종결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를 앞두고 또 경찰발 논란이 커지자 국무총리는 철저한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고요. 국가수사본부장은 전국의 실종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건우 기자입니다.
1: 제주 장미란 씨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실종수색팀 소속 A경장. 지난달 초에도 60대 남성의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무사하다고 허위 보고해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아서 위치를 알려줄 수 없다고 말한 점까지 장미란 씨 사건과 판박이었습니다. A경장의 허위 보고에 초동 대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실종 남성은 결국 51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관 한 명의 거짓말에 시스템 전체가 무너지자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직접 제주를 찾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홍 본부장은 국민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사건에 관한 강한 질책과 함께 자원을 모두 동원해 수색 작업에 나서라고 지시했습니다. 경찰은 A경장이 담당한 1년치 사건은 물론 전국 경찰서의 실종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해서도 전수점검에 들어갔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도 수사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근본적인 재발 방지책 마련을 긴급 지시했습니다. 뒤늦게 시작한 재수색이 며칠째 이어졌지만 골든타임을 놓쳐 장미란 씨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한 상황. 경찰의 제도 개선 약속에도 부실한 수사를 향한 국민적 불신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0: 이 장미란 씨와 60대 남성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A경장이 두 사건 모두 혼자 야간 당직을 서던 날 접수해 종결 처리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허위 종결된 실종 사건 두 건 모두 A경장이 야간 당직을 서던 날 종결 처리됐다고 확인했습니다. A경장이 두 건 모두 야간 당직을 하면서 허위 종결 처리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다른 당직 날에도 반복적이고 의도적으로 실종 사건을 종결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경찰은 A경장이 지난 1년 동안 처리한 실종 사건을 전수 조사하고 있습니다. 백골 시신으로 발견된 60대 남성의 유족들이 경찰의 부실한 초동 대응을 강하게 비판하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유족들은 어제 제주 서부경찰서를 찾아 경찰의 안일한 태도 때문에 아버지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완전히 놓쳤다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유족들은 신고 직후 담당 경찰관이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고 무사하다는 거짓말로 사건을 종결했다며 이후에도 도움을 요청했지만 제대로 된 조치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길었던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의 수사기간이 마무리됐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50명이 넘는 피의자를 재판에 넘겼는데요. 이른바 미제 사건들을 어디까지 규명했을지 오늘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에 관심이 쏠립니다. 유서연 기자입니다.

0: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애초 법에 정해진 150일을 모두 쓰고도 특검법 개정까지 거쳐 수사기간을 추가 연장했던 상황. 수사 막바지에 공소 제기를 집중하는 이른바 헤비테일 전략에 따라 최근 2주간 40여 명, 도합 50여 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성과로는 윤 정부 관저 이전 의혹 수사가 꼽힙니다. 관련해 특검팀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이어 김건희 씨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까지 잇따라 기소했습니다. 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으로 윤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다만 특검 출범 직후 핵심 수사 대상으로 꼽혔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이나 서울 양평 고속도로 의혹 관련 윗선 수사 등 이른바 미제 사건 결론은 공식 발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난 4월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으로 규정했던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에 대한 윤 정부 대통령실의 개입 의혹도 마찬가지입니다.
1: 대통령실과
2: 권영빈 2차 종합특검 특별검사본부
1: 탁으로만 가능한 사건이 아닐까라고 국가 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이라고 저희는 보고
0: 종합특검에서 매듭지지 못한 사건들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다시 넘어가게 됩니다. 3대 특검 이후 남은 사건을 마무리하겠다며 출범한 만큼 굵직한 의혹들을 어디까지 규명했을지 최종 결과 브리핑에 관심이 쏠립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3: 그런데 이 2차 종합특검은 출범 때부터 무용론이 꼬리표로 따라붙었습니다. 다른 특검들과 비교해서도 수사 속도가 더디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는데요. 활동 종료에 임박해서 무더기 기소에 나섰는데 앞으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성적표가 갈리게 됐습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4: 종합특검은 출범 16일 만에야 관저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을 상대로 첫 강제수사 물꼬를 텄습니다.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100일이 넘게 걸렸습니다. 임명 엿새 만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신병을 확보하고 곧장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에 앉혔던 내란 특검의 속도 전과는 대비를 이뤘습니다.
5: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지 않은 이유 있으실까요?
6: 종석 특검을 8년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만나셨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4: 이 때문에 수사력이 부족한 게 아니냐는 지적은 종합특검에게 늘 따라붙는 꼬리표와도 같았습니다. 권창영 특검이 꺼내든 카드는 헤비테일 전략. 수사 중반까지는 혐의를 충분히 다지는 데 주력하고 기소는 수사 막바지에 집중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앞선 특검보다 적은 검사 수로 공소 유지 부담을 최소화해야 하고 3대 특검 잔여 사건 수사라는 특성상 수사 난도가 높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7: 진행되는 수사
2: 김지미 2차 종합특검 특검본부입니다.
7: 공소 유지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4: 실제 수사 종료를 앞둔 지난 2주 동안 종합특검이 기소한 피의자는 45명. 직전까지 11명만 재판에 넘긴 것과 비교하면 그야말로 줄기소였습니다. 다만 구속영장 기각률이 65%에 이르는 데다 혐의 자체에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 기각 사례도 여럿이어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기소한 건지 물음표 섞인 시선도 적지 않습니다. 특검이 내세운 헤비테일 전략의 성패는 결국 향후 재판에서 얼마나 유죄를 끌어내느냐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8: 국제 소식 알아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내일 이란의 자금줄을 죄기 위한 대규모 경제 제재를 발표합니다. 이란은 미국의 절박함을 드러내는 반복된 시나리오로 군사적 패배의 증거라고 평가절하했는데요.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트럼프 행정부의 이란 경제 압박 계획이 임박한 상황인데요. 어떤 내용이 예상됩니까?
9: 네, 스콧 베산트미 재무장관은 한국 시간으로 내일 새벽 1시쯤 구체적인 이란 경제 제재 계획을 밝힐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례 없는 규모의 경제 전쟁이라고 지칭한 이번 제재는 이란의 자금줄을 쥐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금융기관이나 기업, 정부기관을 통해 이란의 생명줄을 제공하는 국가는 엄청난 경제적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면서 제3국을 겨냥한 연쇄 제재를 예고했죠. 군사작전으로 6개월째 접어든 이란 전쟁을 해결하기 힘들다고 판단하면서 이란의 경제난을 악화시켜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에 나서도록 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중국을 포함해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 해운회사와 금융

0: 금융기관에 대한 2차 제재 패키지가 발표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의 설명 들어보시죠.
1: 이란에 대한 1차 제재는 이미 시행되고 있지만 2차 제재는 이란과 경제 교육을 통해 경제적 생명줄을 제공하는 다른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게 될 겁니다.
0: 촘촘한 경제 봉쇄로 이란 재정을 고갈시키겠다는 전략인데 이란도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제재 성공을 위해 이란산 원유의 최대 구매국인 중국의 협조가 관건이지만 중국은 이미 일방적인 제재에 반대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다음 달 워싱턴에서 열릴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번 대이란 경제 압박이 미중 경제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들어보겠습니다.
1: 중국이 이번에 반발할 가능성이 있고, 그로 인해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더욱 깊어져 말하자면 무역 전쟁으로 치달을 수 있습니다. 또 서로 공방을 주고받는 상황이 될 수도 있죠.
0: 또 여전히 결정권이 이란 혁명 수비대와 강경파에 있는 상황에서 이란이 역내 에너지 인프라 공격으로 이 보복에 나설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협상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 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1: 지금까지 뉴스타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굿모닝 경제 매거진 해봅시다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YTN 라디오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하늘은 둥실, 거리는 둘썩.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 공연, 불꽃 드로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 예술 축제.
4: 고향 등일시.
5: 변화는 거세지고 미래는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졌습니다.
6: 이럴 때 우리 사회에 필요한 건 흔들리지 않는 기준입니다.
5: 공정은 선을 긋는 게 아니라 모두 같은 선을 보게 하는 것. 그래서 공정의 기준은 언제나 수평입니다.
6: 투명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 같은 출발선이 신뢰를 만듭니다.
5: 서로를 존중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환경. 공정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만드는 기준입니다. 우리는 공정한 가치로 내일을 함께 열어갑니다.
7: 이 캠페인은 공정한 가치와 함께 여는 세상을 꿈꾸는 YTN과 함께합니다.

가장 빠른 라디오 시사 경제 뉴스 유튜브 경제 통만을 채널에서 보내드리는 굿모닝 경제 매거진 해 봅시다. 일찍 일어나는 여러분들의 통장 잔고를 마구 늘려주는 경제통, 경제통마늘의 김우성입니다. 새 이름으로 인사드리면서 통마늘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나니까요. 시원한 콩나물 국밥에 통마늘 다진 것 한 숟가락 딱 넣어서 한 입 뜨고 싶습니다. 속 든든하면 힘든 일 다 해낼 거란 엄마들 말씀도 떠오르고요. 경제의 속도 든든할까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와 금리 방향을 가를 이번 주의 상황 여전히 변화무쌍하지만 코스피의 기둥, 반도체의 내실이 든든하면 잘 버티겠죠. 오진석 팀장이 알려드립니다. 든든한 친구, 전통적 우방국가들이죠. 근데 요즘 미국의 우방국가들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다. 든든하지 않습니다. 캐나다와도 삐걱대고 있고요.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 우리도 좀 어색하잖아요. 고승혁 소장이 외신 소식에서 전합니다. 일상의 위험에서 든든한 건 경찰입니다. 그런데 허위 종결로 실종신고 허위 종결로 분통을 사고 있죠. 이 프로그램에서 초기 보도를 해드렸는데 조금 뒤에 강현구 아나운서가 제주 장미란 씨 실종사건 허위 종결 뒷이야기도 전합니다. 아침 콩나물국밥 통마늘처럼 든든한 세상 소식과 경제 소식 전하겠습니다. 아유 배고프네요. 경제통마늘 굿모닝 경제 매거진 해봅시다가 든든하게 곁을 지

0: 네, 현지 시각 6시 21분 40초 이제 막 지났습니다. 아직 안 일어나신 분들은 일어나십시오. 뉴스 마침 뉴스 첫끼 든든한 통마늘 같은 남자 강영구 아나운서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강영구입니다.
0: 예, 오늘 마늘빛깔 옷을 입고 나오셨네요. YTN 유튜브 경제 라디오 이제 이름 바꿨잖아요. 네. 경제 통마늘 유튜브에서 검색해서 채널에 들어오시면 마늘빛깔 강영구 아나운서의 첫 뉴스를 만날 수 있습니다. 첫 소식은요.
1: 김민석 대표 첫 고위당정협의회.
0: 네, 제10차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렸습니다. 취임 후 첫 협의회였잖아요. 네. 부동산 이야기가 핵심인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수도권 주택공급 방안 이야기 나왔고요. 또 세제 개편안과 9월 정기국회에 대비한 국정과제 법안 처리 전략 등이 논의됐습니다. 어제 총리 공관에서 한성수 국무총리, 김민석 민주당 대표, 강우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참석했죠.
0: 직전 협의회에서는 본인이 총리였잖아요. 네. 네. 이번에는 여당 대표로서 나왔는데 정부안에 대한 보완 의견을 얘기했어요.
1: 네.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보완 의견을 냈습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관련 내용을 콕 집어서 비거주 1주택의 사유를 폭넓게 인정을 해줘야 된다. 네. 비거주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기본공제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조정한 건 수기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 냈습니다.
0: 네. 주택이 하나인데 여러 사정으로 그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불만들 실제 사례도 많이 보도가 됐는데 거기에 대한 좀 의견을 수용한 것 같고요. 또 이번 내용 중에 화제가 재개발 재건축입니다. 이건 서울시장하고도 관련이 있는 문제고요.
1: 맞습니다. 이 자리에서 500세대 이하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겠다 이렇게 의견이 모였습니다.
0: 구청장 말하는 건가요?
1: 맞습니다. 재개발 인허가권은 광역단체장에게 있는데요. 네. 이 권한 일부를 기초단체장, 구청장에게 주겠다는 거죠.
0: 네, 서울로 치면 500세대 이하에 대한 재개발 혹은 재건축은 서울시장이 아니라 뭐 종로구청장, 마포구청장 이런 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1: 네.
0: 시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반발할 것 같기도 하고요.
1: 네. 이에 대해서 오세훈 패싱 의도가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요. 네. 정부하고 서울시가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평행선을 긋고 있는데 맞아요. 당정청의 이번 협의가 현실화되면 제한적이라도 오시장을 거치지 않고 구청장들이 자체적으로 재개발 사업할 수 있습니다.
0: 좀 정부가 우회로를 쓰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면서 또 그 효과 여부를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1: 네. 그렇습니다.
0: 예, 이게 지금 지방선거 결과가 사실은 25개 자치구 중에 17곳이 민주당 소속 구청장이잖아요.
1: 맞습니다. 이를 두고 야당인 국민의힘에서 재편인 구청장에게 칼자루를 쥐어주겠다는 거고 결국 정부 마음대로 하겠다는 선언이다 이렇게 크게 반발했고요. 네. 서울시도 난개발이 우려된다면서 관련 내용에 공식 반대 입장 내놨습니다.
0: 자, 김윤덕 장관, 오세훈 시장 이번 주에 다시 만나는 만큼 이 이야기도 언급될 것 같습니다. 당정 소통은 계속되고 있는데 또 만난다고 하죠?
1: 네. 내일 청와대는 민주당 지도부 초청해서 만찬을 갖고요. 다가오는 금요일에는 여당 의원 다 청와대로 불러서 오찬을 갖습니다. 스킨십을 늘려가는 모양새죠.
0: 네. 전당대회 내홍이 좀 컸는데요. 다시 좀 새로 분위기를 가다듬는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이요.
1: 2차 종합특검 수사 마무리.
0: 역대 최장 기간이었습니다. 180일 약 6개월 가까이 수사를 마친 건데 오늘 브리핑을 하죠.
1: 네. 역대 특검 중 최대 규모 최장 기간 수사를 가진 2차 종합특검이 오늘 수사를 마무리합니다. 오늘 최종 수사 결과를 브리핑하는데요. 2차 종합특검은 내란, 김건희, 순직 해병을 수사한 2차 3대 특검의 후속 특검인데 12상 비상기업 이후 1년 8개월 만에 특검 전국도 이제 마무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0: 네. 관저 이전 의혹을 비롯해서요. 여러 가지 2차 특검이 새롭게 성과를 만들어낸 것들에 대한 얘기도 나올 것 같은데 다른 의혹들도 좀 궁금해하는 분들 많아요.
1: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윤석열 정부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뿐만 아니라 12.3 비상기업 당시 국가안보실과 외교부 직원들에게 계엄을 정당화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미국 등 주요 우방국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윤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을 기소했고요. 또 순직 해병 사건 외압 의혹의 출발점이었죠. VIP 경로서를 은폐한 의혹으로 황유성 전 국군 방첩사령관을 재판에 넘기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0: 네, 논란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1: 네, 2차 특검의 김지미 특검보가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에 나가서 수사 진행 상황을 설명하는 일이 있었는데 네. 이를 두고 2차 특검에 관한 공정성, 중립성 우려가 나왔고요. 네. 또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입증에 큰 도움을 줬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기소해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0: 자, 이렇다 보면 2차 특검에 대한 평가가 좀 박할 것 같기도 한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0: 법조계에서는 반쪽짜리 수사였다라는 박한 평가 나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에 주요 정치 인사를 사살하려 했다는 이른바 노상원 수첩 의혹 혐의 입증 실패했고요. 예. 김건희 여사 관련 디올백 수사 무마 의혹, 김건희 여사가 또 서울 양평고속도로의 노선 변경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했습니다.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은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맡게 됩니다.
1: 네, 명명백백히 밝혀야 하겠지만 또 아쉬움이 있는 부분들도 잘 들여다봐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이요?
0: 대법원 청와대 격해지는 진실 공방.
1: 네, 사상 유례 없는이라는 말이 있는데 또 대응도 그렇게 할것 같습니다. 임명 거부 관련돼서 걱정이 있네요.
0: 네, 헌정사상 초유의 대법관 후보자 임명 거부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우려인데요. 어제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부장판사의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을 것을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청와대가 대법원에 제청한 후보를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후보를 제청할 것을 요구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죠.
1: 협의 없이 서면으로만 우리 이 사람 대법관 할 거야 라고 보낸 것도 전례가 없다라 반발했었는데 다시 이 사람 말고 다른 사람 추천해도 전례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팽팽한 긴장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청와대가 대법관 임명 절차를 밟지 않잖아요. 국회로 안 보내고 네. 동의 절차도 안 밟으면 어떻게 됩니까?
0: 대법원과 청와대가 합의하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1: 역시 평양선인가요?
0: 네. 대법관은요.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국회가 동의해서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데 합의 못하면 대법원 대법관 공석 상태 길어지고요. 문제는 대법관 증언법이 통과되면서 예. 대통령 임기 안에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해야 됩니다.
1: 네.
0: 이번에 임명 거부하면 좋지 못한 선례가 남는 거고요. 정치적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거죠.
1: 자, 대법관 임명 관행을 좀 바꿔야 되지 않냐. 이대로 괜찮냐. 이런 말도 나올 것 같아요.
0: 네. 대법원의 제청권이 우선이냐. 대통령이 임명권이 우선이냐 이게 아니라 청와대와 대법원이 최종 제청 후보 놓고 물밑에서 조율해서 제청하고 임명하는 게 밀시 합의 아니냐 이게 문제인 거 아니냐 이런 지적 나옵니다. 물론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3명 이상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1명 골라서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번 논란만 봐도 누구 넣어야 된다 누구는 넣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1: 예, 권력 분립과 또 균형 거기에 전제는 합의할 수 있냐라는 거잖아요. 민주주의가 그렇잖아요. 뭐 공식이 아닙니다. 수학 공식이 아니죠.
0: 네.
1: 다음 소식입니다. 제주 장미란 씨 실종 사건 이야기죠.
0: 네. 사건을 허위로 종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장미란 씨 실종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사과를 했습니다.
1: 저희도 이거 초기에 보고들 해드렸는데 이 허위 종결한 A경장
0: 네.
1: 이 사건뿐만이 아니에요.
0: 맞습니다. A경장. 7월에 발생한 다른 실종 사건도 이번 사건과 비슷하게 처리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1: 네.
0: 실종자와 연락이 닿은 적도 없으면서 가족한테 실종자가 경찰관을 만나기를 거부했고 신고자에게 휴대전화번호 등을 알리지 말 것을 요청했다. 이렇게 거짓말해서 사건을 허위 종결한 사실이 경찰에 의해 확인됐습니다.
1: 이번에 지금 찾지 못하고 있는 장미란 씨 말고 또 그 전에 남성 실종자 또 맞습니다. 똑같은 말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0: 맞습니다.
1: 이분은 결국 숨진 채 발견됐고요.
0: 네. 최초 신고 51일 만에 백골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1: 자,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찾으려면 시간이 많이 지나서 어려울 텐데요.
0: 네, 장미란 씨 관련해서는 경찰이 어제 국제형사경찰기구 인터폴에 황색 수습에 요청했습니다.
1: 해외로 나간 가능성까지 생각한 거네요.
0: 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1: 자, 이걸 가지고 뭐 정치권에서도 보안수사권 얘기까지 다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실종된 장미란 씨를 찾아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많은 뭐 장미란 씨뿐만 아니라 유사한 사건이 있다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모두가 관심을 기울이는 것. 그게 우리가 말하는 좀 든든한 사회 아닐까요?
0: 그럼요.
1: 예, 든든한 아침 뉴스 첫끼 마늘빛깔 옷을 입고 나온 강영구 아나운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0: 네, 든든한 강영구 아나운서에 이어서 이번엔 든든한 외신 왔수다 책임지고 있는 고승혁 AI 뉴스랩 연구소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1: 네, 아침에 반갑습니다.
0: 네, 오늘 아주 든든하게 강렬하게 입고 오셨습니다. Y10 라디오 유튜브 경제 라디오라는 이름으로 처음 출발했다가 여러분들이 이름 지어주셨잖아요. 경제 통마늘, 통장 잔고 마구 늘려주는 라디오 이름 바꿨습니다. 여러분의 외신 소식 지식도 마구 늘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한 문장으로 좀 정리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1: 네, 한마디로 요약하면 전 세계가 단체로 눈치싸움과 밀당에 빠진 한 주였다.
0: 밀당. 아, 예. 무슨 연애 드라마도 아니고요.
1: 미국과 캐나다가요 관세 폭탄을 주고받으면서 같이 죽는 거야 이렇게 밀당하고 있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도 정상회담 카드로 아슬아슬 밀당 중이죠. 예. 여기에다가 BTS와 미국 그래미 시상식은 자존심 싸움 끝에 서로를 밀어내는 침묵으로 밀당을 마무리하는 중입니다.
0: 아, 이게 어떻게 밀당이 이렇게 재밌게 붙는군요. 자, 캐나다는 전쟁 얘기까지 했어요. 이건 사실상 전쟁 같다라는 캐나다 카니 총리의 말도 있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소식이 캐나다 관세 전쟁이잖아요. 이거 AI 뉴스랩 경제 지수로 보면은 역시 핵심 변수겠죠?
1: 예, 함께 살펴보면요. 외신이 바라면 한국 경제는요, 쉽게 말하면 혈압 200 찍고 경고등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0: 어, 위험합니다.
1: 예, 당뇨병 확정까지는 아닌데 마음 놓고 초콜릿과 빵을 먹을 수 없는 경계성 환자 같은 상태라는 느낌인데요.
0: 하지만 관리를 잘하면 여러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이 질환을 앓으시는 분들께는 저희가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1: 예. 네. 자, AI 뉴스랩 경제 전망 지수는요, 5점 만점에 2.7점입니다. 네. 지난주 외신 1만 건 중 한국 경제 관련 소식이 3,100여 건을 분석했거든요. 그런데 부정적인 소식이 46%로 긍정의 2배였습니다. 네. 특히 무역과 관세 뉴스만 1,200여 건이나 터졌는데요. 그중 70%가 매운맛 악재였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미국과 캐나다 관세 전쟁이 그 중심에 또 있습니다.
0: 예, 이게 지금 뭐 산불 때도요. 이 연기 넘어오는 것도 뭐 세금 내야 될 지경이야라고 굉장히 감정적으로 겪게 있었는데 결렬될 것 같더니 결국 결렬됐어요, 협상이.
1: 예, 이거 비유하자면 이제 결혼식 당일날 혼인신고서에 도장 찍기 직전에 이 결혼 불공평해 이렇게 식장을 네. 차고 나간 격입니다.
0: 네, 정말 예. 밀당 드라마 같네요 오늘.
1: 예,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막판 협상을 스스로 중단시킨 건데요. 네. 협상을 이끌던 미국 무역대표부는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7%까지 철강은 50%에서 25%로 낮춰주겠다면서 다른 어떤 상대보다 우대한 VVIP 조건이다 이렇게 생색을 냈어요.
0: 네.
1: 그런데 캐나다 총리가 야 이거는 약간 밑장빼기 같다 이렇게 나쁜 합의라고 규정하면서 자리를 박차고 나간 겁니다.
0: 네.
1: 결국 8월 말 캐나다산 제품 200억 달러 우리 돈 27조 원어치에 50% 관세 배열하기 실제로 떨어졌고요.
0: 예.
1: 캐나다도 9월 초부터 달러 대 달러, 즉 미국이 매긴 만큼 똑같이 되갚아주겠다면서 맞불을 놨습니다. 캐나다 총리가 공격을 받았다. 공격을 받으면 전쟁 중인 것이라며 제대로 들이받은 겁니다.
0: 자, 국경을 맞대고 있는 전통 우방국인데요. 뭐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전부 다 미국 국기로 그려서 마치 51번째 주가 되라 약간 도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세율 낮춰준다고 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왜 캐나다에서는 반발하는 겁니까?
1: 아, 이게 월세 좀 깎아줄 테니까 네 안방 살림살이까지 내 허락받고 해라. 딱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0: 네.
1: 돈 문제가 아니라 자존심, 좀 더 정확히는 내 나라 일은 내가 정한다는 주권 문제였어요.
0: 네.
1: 캐나다 총리에 따르면 미국은 캐나다가 다른 나라와 매기는 관세까지 미국 입맛에 맞추라고 요구했고요. 심지어 이거 진짜 중요한 건데요. 네. 캐나다 안에서 프랑스어 방송 출판물을 보호하는 문화 정책이나 제품의 프랑스어 표기를 의무화하는 법까지 손보라고 한 거죠.
0: 그걸 미국이 왜?
1: 그러니까요. 이게 게다가 폭탄인 게요. 프랑스어를 쓰는 퀘벡주가 독립하려고 했거든요.
0: 그렇죠.
1: 그거를 이 법으로 막은 거예요.
0: 네.
1: 그런데 이걸 손보라고 한 거는 프랑스가 캐나다가 깨질 수도 있는 상황까지 오는 거죠.
0: 예. 이 전통적으로 미국은 멜팅팟이라고 합니다. 뜨거운 그릇 안에 다 녹여서 미국이라면 캐나다는 모자이크라고 하거든요. 뭐 프랑스, 뭐 독일, 뭐 영국 다 섞여 있는데 이걸 건드린다는 것도 좀 어려운
1: 예,
0: 일이네요.
1: 맞습니다.
0: 자, 넘어가 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의 밀당이 또 반대편 한반도에서도 지금 뜨겁습니다. 트럼프 김정은 대화 어떻게 되고 있나요?
1: 일단 저는요, 트럼프와 김정은의 밀당, 좋아요를 눌러야 할지 싫어요를 눌러야 할지 아직 결정을 좀 못 내렸습니다.
0: 네.
1: 예, 먼저 AI 뉴스를 안보 지수를 보면요, 5점 예. 만점에 2점입니다.
0: 아.
1: 외신 1만 건 중 한국 안보의 영향을 미치는 뉴스는 2,400여 건인데요. 그중 75%가 부정적이었고요. 네. 긍정적인 소식은 9%뿐이었습니다. 예. 그런데요. 북한 관련 소식은 조금 특이하게 긍정이 18%로 상대적으로 덜 나빴습니다.
0: 분위기 좋은 것 같더니요.
1: 아니 이게 어떤 얘기냐면요. 아니 적대국 대표들끼리 만나면 대화하면 좋은 거 아니냐? 맞아요. 이렇게 보실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게 단순하게 해석될 수 없는 소식이라는 게 오늘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0: 자, 안보 관련해서 긴장 완화는 굿 뉴스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김정은 위원장과의 대화 트럼프 대통령이 조급해한다고요.
1: 예, 일단 이별하고 집에 오자마자 소개팅 어플부터 켜는 사람 딱 그 상황입니다. 이란이랑 도무지 협상이 안 풀리고 있으니까 바로 북한 카드로 이렇게 갈아타는 모양새예요.
0: 네.
1: 예, 미국 매체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를 보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가을까지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라고 압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유력한 시점은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인데요.
0: 네.
1: 트럼프 대통령이 이 참석 일정에 맞춰

0: 서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겠다라는
1: 평양
0: 겁니다.
1: 갈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온 건데요.
0: 그렇죠.
1: 이 수학 숙제도 지금 엉망진창인 상황이에요. 근데 다시 지금 국어 숙제 꺼내고 있는 상황 같이 보이기도 하는데 안보에는 호재입니까 악재입니까?
0: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트럼프한테는 역전 팡 뒤집기지만 우리한테는 악재가 될 가능성이 조금 크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1: 왜요?
0: 예, 먼저 타이밍부터 보면요. 미국 중간 선거가 11월 초예요. 이란과의 전쟁이 예상과 달리 6개월 가까이 길어지면서 물가가 오르고
1: 네.
0: 공화당 지지율이 30% 초반까지 떨어졌거든요. 이런 흐름의 단숨에 뒤집을 큰 사건, 빅 이벤트가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필요한데,
1: 네.
0: 북한 핵 문제에서 외교적 성과를 만들어 선거 직전에 터트리는 이른바 10월의 깜짝 쇼를 트럼프가 준비하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와요.
1: 그럴싸한데도 왜 이게 사실 문제가 되는 걸까요?
0: 근데 핵심 문제는요, 트럼프가 자기 선거 이기겠다고 북한한테, 그래, 너네 핵 가진 거 인정해 줄 테니까 쇼나 한번 하자, 이런 식으로 서명할 수 있다라는
1: 그러면
0: 겁니다.
1: 핵무기를 가진 북한이 공식화돼 버리는 거잖아요.
0: 그렇죠. 그래서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빅터차 석좌 교수는요, 김정은 위원장이 급할 게 없다, 이렇게 짚었어요. 트럼프가 절박해질 때까지 느긋하게 튕기다가 몸값을 극대화해서 핵 보유국 지위를 챙기려고 한다는 거죠. 실제로 미국 민주당 상원 의원들이 이런 시나리오에 대비해서 비공개 모의 훈련까지 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1: 예, 이게 정말 말 그대로 근원적인 게 좋아지는 안보 상황인지 오히려 더 혼란스러운 상황인지에 대한 부분으로 여러분들도 읽히시죠. 그 얘기고요. 자, 좀 다른 가볍지만 또 무거운 소식일 수도 있겠습니다. BTS 전 세계가 사랑하는 음악가들인데 아티스트인데 그래미는 결국 BTS 없이 가네요.
0: 예, 이게 단체 채팅방에서 대답 없이 숫자 1이 안 지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 같다라고 비유해 볼수
1: 네.
0: 있는데요. 미국 그래미가 케이팝을 비롯한 아시아어 노래를 따로 묶는 베스트 아시안팝 뮤직 퍼포먼스 부분을 신설하자 BTS가 음악은 지역이나 언어로 격리되기보다 그 자체로 사랑받아야 한다며 사실상 보이콧 선언을 했죠.
1: 그렇죠.
0: 여기에서 제도를 손보겠다면 제대로 손보겠다고 얘기했던 그래미 측이 출품작 접수 마감일인 어제까지 끝내 아무 조치도 내놓지 않으면서
1: 네.
0: 결국 내년 시상식은 BTS 없이 그들만의 리그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 BTS 입장에서는 조금 차별이라고 느낄 수 있는
1: 네.
0: 게요. 이 그래미가 2019년, 2022년 뭐 이럴 때도 K-pop 부분을 따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1: 예.
0: BTS한테 본상을 안 줬거든요.
1: 예.
0: 근데 반복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의문이 나왔습니다.
1: 예. 아니라고 해도요, 다 보입니다. 이거 짧은 소식 끝으로 하나 내보겠습니다. 애착담요.
0: 애착담요.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제 칭찬 프린터기라고 불리는 여성 이제 보좌관이 있습니다.
1: 네. 나탈리 하프.
0: 예, 맞습니다. 나탈리 하프 35살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한 소셜미디어 소식과 뉴스 등을 휴대용 프린터를 들고 다니면서
1: 우와.
0: 인쇄해주는 핵심 측근 보좌관이라고
1: 그래서
0: 합니다.
1: 인간 프린터라는 별명까지 있습니다. 이분이 왜 논란이죠?
0: 이게 아님밤중에 긁어부스럼을 좀 백악관이 스스로 만들었는데요.
1: 예.
0: 올해 재선에 도전하는 야당이죠. 민주당 존 오소프 상원 의원이 유세에서 트럼프는 일하기 싫어한다. 자기
1: 예.
0: 연회장이나 짓고 나탈리와 여행하고 싶어 할 뿐이라면서 트럼프의 애착담요다, 우리로 치면 비선실세 문고리 권력이다라고 나탈리를 겨냥했기
1: 그리고
0: 때문입니다.
1: 여성이고 좀 뭔가 민감한 얘기 같아요. 멜라니아 여사 반응도 궁금하네요.
0: 예, 지켜보고 있다, 이런 무언의 레이저를 쏘면서 등판했죠.
1: 예.
0: 멜라니아 여사는 이 논란, 그러니까 트럼프가 여성 보좌관과 부적절한 관계 아니냐 논란이 커지는 동안 공식석상에서 완전히 잠수를 탔거든요. 그러다가 지난달 20일 백악관 로즈가드 행사에서 화려하게 등장해서는 저 왔어요, 다들 저 보고 싶었죠, 라며 뼈 있는 한마디를
1: 네.
0: 던지기도 했습니다.
1: 자, 아침 드라마 같은 밀당의 외신 소식이었고요. 밀당도 결과가 있으니까 좋은 소식으로 뉴스 AI 안보랩 지수 높게 나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승혁 소장이었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간밤 외신 오케이.
2: Good morning.
1: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2: Good morning.
1: 완벽하게 오케이.
2: Good morning.
1: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2: Good morning.
1: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네, YTN 경제통만을 통장 잔고 마구 늘려주는 경제통 YTN 라디오가 핵심적으로 선보고 있는데 오늘 제가 오프닝부터 계속 해드리는 말이 든든함이었잖아요. 통만을 들어간 콩나물.

0: 나오고요.
1: 네.
0: 2분기 GDP가 같이 나옵니다.
1: 네.
0: 사실 저는 그 다음에 장마감 이후에 나오는 엔비디아 실적, 이게
1: 네.
0: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 금통위도 봐야겠죠.
1: 네.
0: 이 엔비디아 실적을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제 AI 투자가 계속 될 거냐, 이거에
1: 네.
0: 대한 의문을 시장이 갖고 있기 때문에 해소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어 보이고, 지금 엔비디아 매출 컨센이 한 920억 달러,
1: 네.
0: 요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PC로 먼저 이제 물가 금리 확인하고 엔비디아 AI 지출이라든지 매출 순서 확인하고 금통위로 우리나라 금리 확인을 하게 되면은 이제 금요일 저녁에
1: 네.
0: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의 연설이 있어요.
1: 예.
0: 이제 우리 시간 11시에 있는데
1: 밤.
0: 요걸 보시면 이제 직접적인 영향력, 다음 주까지의 흐름까지 이번 주는 좀 관망하면서 보시는 게참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 네, 관망이라는 말이 그렇게 뭐 시장의 긍정적 반응이 아닐 때도 있지만 중요한 게요. 앞으로의 방향을 알수 있다라는 겁니다. 돈이 풀릴 수 있을지. 일단 엔비디아 얘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0: 예.
1: 일단 뉴욕 증시는 조금 반등 마감했는데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약간 뭐 하락 마감한 것
0: 예.
1: 같기도 하고요. 유가 부담, 유가 지금 슬금슬금 올라가서 90달러 가까이 가고 있거든요. 어떤 상황으로 봐야 됩니까?
0: 일단 제가 금요일 미국 증시 옵션 만기일이었어요. 이제
1: 네.
0: 8월 3주차 금요일이다 보니까 변동성이 좀 상당히 컸고,
1: 예.
0: 그다음에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이 재무부의 입장을 얘기했죠. 국채 재매입, 바이백 관련된 확장 관련 이 얘기가 나왔는데 어느 부분에서는 그걸 긍정으로 여기고 어느 부분에서는 이제 유가 관련한 물가 우려로 빠지는 반도체 같은 엇갈리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엔비디아 실적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1: 네.
0: 이제 매출에 920억 불 정도 기대하는데 이게 이제 시장 예상치는 웃돌겠죠.
1: 예.
0: 문제는 앞에 4개 분기, 그러니까 1년 동안 실적 발표를 한 다음에 시장에서 모두 주가가 내렸습니다.
1: 예.
0: 굉장히 중요한
1: 왜 그랬을까요?
0: 부분인데
1: 네.
0: 기대치가 너무 높다는 거죠. 엄청나게 높은 숫자를 기대했는데 역시 그러지 못했다. 이른바 스트리트 넘버에 대한 우려가 좀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도 920억 불을 전망하지만 거의 1000억 달러 가까운 숫자가 나와야 될것 같고요.
1: 성적이 잘 나와도요. 내려가요.
0: 지구 1등을 해도 우주
1: 네.
0: 1등에 가까운 기대치를 갖고 가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부담스럽겠죠. 그리고 전망치도 이번에 다음 분기
1: 네.
0: 1100억 달러 가까이는 찍어줘야
1: 네.
0: 시장이 만족하지 않을까. 특히 이제 가이던스 측면에서는 총 이익률 요거
1: 네.
0: 보셔야겠고요. 젠슨왕이 베라루빈 서버 관련한 이제 수요 얘기를 좀 해줘야 이제
1: 네.
0: 가격 인상 관련된 우려를 조금 깎으면서 들어가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아니 근데 가격 인상도요. 뭐 사실 이걸 어떤 기사는 그게 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때문이라고 물론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0: 요인은
1: 있습니다만
0: 많죠.
1: 보통은 파는 쪽 입장에서는 가격을
0: 그렇죠.
1: 올리면 사람들이 아 비싸서 못 사겠네 이럴 수 있음에도 올린다라는 건 일종의 자신감처럼 저는 보이기도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엔비디아의 가격 인상.
0: 일단 우리 입장, 그러니까 SK하이닉스,
1: 예.
0: 삼전닉스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는 호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1: 단기적
0: 같아요.
1: 호재다. 네.
0: 그러니까 뒤집어 보면은 메모리 업체들의 가격 협상력이 강해진 거다.
1: 예.
0: 그러니까 이전만큼 이제 받는 사람들한테 단가를 낮게 주고 있지 않다. 우리가 비싸게 줄수
1: 우리 것좀
0: 있는 거다.
1: 써주세요 할 필요가 없는
0: 예.
1: 상황이다.
0: 빌
1: 네.
0: 필요가 없다라는
1: 빌 필요가
0: 건데,
1: 없다.
0: 이제 문제는 이제 이게 필수제다
1: 네.
0: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 이거를 어떻게 보느냐,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것을 어떻게 지켜보느냐가 되겠죠. AI 수요가 이렇게 서버 가격을 올려도 엔비디아가 충분히 그거를 수용할 만큼 수요가 많다.
1: 네.
0: 이렇게 시장을 해석을 일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전닉스가 상당히 좋은 입장으로 가고 있고, 물론 중장기로 가면 좀 얘기가
1: 네.
0: 달라지겠죠. 이제 한 15%씩 서버 가격이 올라가면 이게 한 데이터 센터에 뭐 수천 대가
1: 부담이
0: 들어가잖아요.
1: 커지죠.
0: 엄청난 부담이 될 텐데 이제 마진율 우려가
1: 네.
0: 다시 한번 튀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보시고요. 실적이 또 이제 예정이 돼 있잖아요. 엔비디아
1: 예.
0: 어닝콜에서 관련 질문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1: 예.
0: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1: 자, 코스피 6900 회복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뭐
0: 예.
1: 주주환원 정책 때문인데 엔비디아 실적 변수 때문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지금 나 조금 올라 낮을 때 샀다가
0: 에이.
1: 이제 약간 이익 나는데 팔고 도망가야 돼? 아니면 좀더 기다릴까?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0: 상당히 좀 애매한 그런 지점에 지금 저희가 있습니다.
1: 네.
0: 목요일 금요일 돌아보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주주환원 원투펀치가 이제 시장을 막
1: 맞아요.
0: 끌어올렸는데 삼성도 잉여 현금 흐름 50%까지 환원한다
1: 그렇죠.
0: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 110조 원가량 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1: 네.
0: 근데 문제는 주주환원 이슈가 워낙에 실적 이전부터도 들끓었고 이런 발표가 나올 걸 우리가 알고는 있었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이른바 주가에도 반영되는 재료 소멸 가능성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거죠.
1: 아,
0: 한번
1: 캠프파이어 좋았는데 이제 더 널 장작이 없어진 거예요.
0: 한 번 좋았는데 이걸 네. 어떻게 끌고 가냐의 문제는 이제 실적이라든지 네네. 외부 요인에 기대를 해야 된다는 거죠.

0: 그래서 이제 추격 매수는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저는
1: 네.
0: 생각하고요. 워낙 PC, 엔비디아 뭐 하는 금통이 케빈 러시, 잭슨 홀다 있기 때문에 제 의견은 중립 의견. 갖고
1: 예.
0: 계시면 팔지 마시고 관망하시고 없으시면 인내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1: 맞습니다.
0: 생각해 봅니다.
1: 신호등이 빨간 불일지 파란 불일지 주황 불일지 애매한 상황인데 굳이 뛰어나가지 마세요, 여러분. 이럴 때는 관망. 물론 관망이라는 게 그래서 주가가 올라라고 하는 기대감은 아닌데요. 좀 이런 부분들은 잘 해석하셔야 될것 같고. PC 개인 소비 지출인데 연준에서는 이걸 더 중요하게 본다더라고요. 이걸 봐야
0: 예.
1: 인플레이션, 통화 팽창이 돼서 너무 뜨거워졌는지 볼수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이게 나오는 게또 엔비디아 실적과 서로
0: 같이
1: 시소가 될
0: 나옵니다.
1: 것 같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0: 일단 PC 그리고 GDP 요둥 동시에 수요일 밤에 나옵니다.
1: 네.
0: 그런 상황에서 이제 금리 보고 엔비디아 실적 보게 되는 건데 근원 PC 그러니까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PC가 이제
1: 변동성이 크지 않은 것만 본 거죠. 진짜 오르는지.
0: 0.2% 정도
1: 네.
0: 그리고 연간으로는 한3.2% 정도 예상치 안에서 움직일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1: 네.
0: 그래서 이제 PC 보기 전에 나왔던 게 CPI랑 PPI가
1: 네.
0: 둔화됐잖아요.
1: 네.
0: 그런 측면에서
1: 생각보다.
0: 그렇게 막 엄청 튀지는 않을 것 같다. 다만 이게 PC가 근원이 0.3% 이상으로 튄다거나 그러면 물가는 높은데 지금
1: 네.
0: 경제는 GDP 때문에 좋아 보인다. 이런 식으로
1: 네.
0: 해석이 나와버리면 그러면 금리를 내릴 이유도 없고 더
1: 그렇죠.
0: 높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해석이 나오면
1: 올리거나 고금리를 유지하거나.
0: 그렇죠. 상당히 좀 불안한 요소가 될수 있어서 역시 제일 좋은 건 물가는 낮고 엔비디아 실적 잘 나오고 AI 여파 좋다 이런 평가 나오면 가장
1: 그렇게
0: 좋겠습니다.
1: 오진석 팀장님이 주문을 놓고 있습니다. 돈이 시장으로 풀리고요. 돈이 투자로 와야 여러 가지 상황이 좋아지는 거니까요. 국채 금리 얘기, 특히
0: 예.
1: 장기 국채 얘기 계속 나왔잖아요. 이거 관련해서도 지금 뭐 미국 연준 위원들도 막 얘기를 하고 있던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0: 일단은 PC에 나오는 거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그 숫자 보고
1: 네.
0: 채권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같은 0.3% 상승도 이게 시장이 물가 상승이 일시적이라고 판단하면 금리는 내려가고요. 이게 지속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금리는 오르는 거잖아요.
1: 네.
0: 그런 상황에서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지난주에 CNBC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1: 네.
0: 이란 경제 제재 발표하면서 일종의 재무부발 경기 부양 패키지를 내놓겠다. 이게 무조건 채권 시장 관련된 거거든요.
1: 네.
0: 그 얘기를 좀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1: 자, 이렇게 주요 발언들이 방향을 어디로 두고 있느냐를 여러분 읽을 수 있기 때문인데 잭슨홀 미팅 얘기도 이제 해야 됩니다.
0: 예.
1: 케빈 워시 의장이 어떤 말 하면 제일 좋습니까?
0: 일단은 금리 올린다는 신호를 좀 주면 굉장히 불안하겠죠.
1: 네.
0: 네, 목요일 아니죠. 금요일 날 밤에
1: 네.
0: 이제 연준 의장의 연설이 있는데
1: 네.
0: 인플레이션 위험은 알고 있지만 추가 긴축을 할 정도는 아니다.
1: 관리할 수 있어. 이렇게
0: 예. 네.
1: 나오면 괜찮은 거고요.
0: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하겠다는 약속도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데이터를 보면서 시장 상황을 두루 보되 동결에 가까운 코멘트만 나와도
1: 네.
0: 우리가 정말 막 바래왔던 거 아니더라도 시장은 잘갈수 있거든요.
1: 예.
0: 하지만 문제는 이제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때려잡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강경한 톤이 나와주면 상당히 불안 요소 될수 있다.
1: 예, 이외에 정치 경제적 변수, 외교 변수까지 지금 복잡하기 때문에요. 이번 주 우리 투자자들, 경제 통마늘 구독자분들 바쁘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든든한 오진석 팀장님이 또 도와주실 겁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2: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 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3: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5: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6: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7: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0: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2: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3: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2: 워킷 워킷 안전화.
4: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5: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6: 네, 경제 얘기 해드릴 때마다 참 복잡하다 싶으실 텐데요. 너무 뜨거우면 타고요. 너무 차가우면 얼어버립니다. 그 중간에 적정한 골디락스 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게 필요한데 오늘 낮 최고가 35도래요. 조금 시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비 많다고 하니까 특별히 안전 주의하시고요. 우산 챙기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든든하게 경제 통만을 통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굿모닝 경제 매거진 해봅시다. 내일도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해봅시다.
7: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8: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9: 김나입니다.
8: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9: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됐으면 좋겠다.

0: 함께했으면 좋겠으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도시와 농촌을 잇는 따뜻한 변화의 시작, 농심천심 운동을 아시나요? 우리 땅에서 자란 건강한 농산물을 맛있게 먹고 복잡한 일상을 벗어나 평온한 농촌에서 온전히 쉬고 도심을 넘어 정겨운 시골에서 두 지역 사리로 즐겁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사소한 일상적 선택들이 모여서 소멸해가는 우리 농촌에 가장 아름다운 생기와 활력을 선물합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이 돼서 농촌 활력의 행복한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3: 인천 경제자유구역은 압도적 성장과 시민의 행복한 변화를 이끄는 대한민국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송도국제도시는 바이오, 정보기술 등 첨단지식산업의 글로벌 거점, 영종국제도시는 항공물류중심 복합레저 관광도시, 그리고 청라국제도시는 국제금융과 유통, 의료허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삶을 바꾸는 행복한 변화가 시작되는 성장의 중심도시, 그곳은 바로 인천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이 캠페인은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이 함께합니다.
4: 서울에서 김태현 목사에게서 선언서를 원문과 등사문을 받아서 재령으로 갖고 가서 독립선언서를 배포하는 중간고리 총무의 역할. 3월 9일이 그날은 장날이고 또 일요일이었습니다. 2시부터 사람들이 모이고 3시쯤 돼서는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면서 시위를 전개했고 박원경 목사는 남장을 선두에 서서 계속 몰려들어서 2천 명까지 늘어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강제적으로 진압하게 되고 일부 헌병대는 발포 사격을 막 감행하기도 했다.
5: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12편 독립투쟁에 남녀가 따로 있나. 박원경.
4: 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에 있는 황선익이라고 합니다. 이게 사진이거든요. 이게 참 눈빛이 너무

0: 너무 딱 와, 이분은 쉽게 굽히지 않겠구나라는 게 눈이 그냥 곧게 딱 해주용무소에서 옷고를 치르게 됩니다. 혹독한 매질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그런 게 이가 빠질 정도로 헌병보전들을 꾸짖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종합해봤을 때 매우 강직하고 굽히지 않는 성품의 소유자일 것임을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요. 1년 4개월 징역을 받고 2년 가까이 막 수감생활 하시고 그런 거거든요. 상당히 문제의 소지가 많다고 문제적 인물로 주동자라고 일제는 본 거죠. 옷고 치른 이후에 동대문 부인병원에서 오랫동안 일하면서 여성들에 대한 도움을 주셨다. 광복 후에는 여성동지회, 애국부인회에서 총무부장, 여성문화협회 여성독립운동가로서 독립운동의 정신과 역사를 계승하기 위해서 노력한 분이 계십니다. 꽃한 여성독립운동가. 기억이 지속되기 위해선 기록되어야 되고 그 기억이 기록되어야 역사로 후대에 전승된다.
1: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밤에도 더웠습니다. 서울 서남권과 경기 남부 등 전국 곳곳에 열대야가 나타났는데요. 현재도 서울 25.5도, 대구 25.4도 보이고 있습니다. 월요일이라 여유 시간 조금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군자분기점 갓길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제2중부고속도로 이천 방향 하번천터널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북부간선도로 구리 방향 묵동에서 신내 구간 2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고요. 종암분기점부터 밀리고 반대 방향도 신내 나들목에서 하월곡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방향 상계교에서 성수분기점 구간 50분 정도 생각하셔야겠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방화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정체고 일산 쪽은 강동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에서 제공하는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2: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All About News YTN News FM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4: YTN 뉴스 FM 아침 7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장미란 씨와 60대 남성 실종 신고를 허위 종결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A 경장에 두 사건 모두 혼자 야간 당직을 서던 날 접수해 종결 처리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허위 종결된 실종 사건 두 건 모두 A 경장이 야간 당직을 서던 날 종결 처리됐다고 확인했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 실종팀은 야간 당직 근무를 혼자 서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경장이 두 건 모두 야간 당직을 하면서 허위 종결 처리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다른 당직 날에도 반복적이고 의도적으로 실종 사건을 종결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제주에서 실종 신고가 허위로 종결된 뒤 51일 만에 60대 남성 B씨가 백골 시신으로 발견된 것과 관련해 유족들이 경찰의 부실한 초동 대응을 강하게 비판하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유족들은 제주 서부경찰서를 찾아 경찰의 안일한 태도 때문에 아버지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완전히 놓쳤다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유족들은 신고 직후 담당 경찰관이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고 무사하다는 거짓말로 사건을 종결했다며 이후에도 도움을 요청했지만 제대로 된 조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세제 개편안 가운데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에 공감대를 모았습니다. 민주당

0: 박성준 수석 대변인은 고위 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불가피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하는 1주택자에 대한 예외 인정 확대 필요성에 당정이 뜻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관련해 1주택자에 대해선 거주와 비거주 구분을 아예 두지 말 것을 정부 측에 강하게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정은 또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500세대 이하 주택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 인허가 권한을 구청장 등 기초단체장에게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서울시 구청장들의 요구를 반영해 권한 이양을 통한 인허가 기간 단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추진할 거라며 민간 분야 재개발 규제 완화 논의도 적극 이어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500세대 미만 정비사업 권한의 자치구 이양 방안에 대해 서울시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규모와 인허가 절차를 고려할 때 권한을 자치구로 넘긴다고 해서 주택 공급이 크게 늘거나 사업기간이 단축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개별 자치구 단위로 도시 계획을 쪼개 결정할 경우 기반시설 연계가 약화하고 지역별 난개발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여당이 500세대 이하 소규모 재개발 재건축 인허가 권한을 구청장 등 기초단체장에게 이양하기로 한데 대해 서울시장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최보윤 수석 대변인은 어제 논평에서 서울시를 건너뛰고 여당 성향 자치구에 칼자루를 쥐어주려는 꼼수라며 이는 주택 공급 촉진이 아니라 완력을 휘두르는 형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채 20일도 되지 않아 흔들리고 있다며 원칙이라던 부동산 세제 정책마저 갈팡질팡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취임 일주일 만인 오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첫 회동을 가집니다. 김 대표는 오늘 오전 11시에 국회에서 장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 상견례를 가질 예정입니다. 김 대표가 지난 17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된 뒤 장 대표와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두 사람은 최근 여야가 맞서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 문제 등 주요 정치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지방으로 이전하게 된다면 직원 10명 가운데 7명가량이 이직이나 퇴사를 고려했다고 답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직원 1,538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금감원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이직과 퇴사를 매우 고려한다고 답한 경우가 38.5%, 고려한다는 응답도 31.2%로 집계됐습니다. 보통이라고 응답한 직원은 16%였으며 아직 의향이 없다 또는 전혀 없다는 응답은 각각 9.9%, 4.4%에 그쳤습니다. 정부의 지방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는 금융감독원에서 최근 5년 동안 퇴직한 직원이 500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실에 금감원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금감원 퇴직자 수는 48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1급 65명, 2급 159명, 상급 122명 등 1급에서 상급 퇴직자가 전체의 71.9%를 차지했습니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오늘로 예정됐던 부분 파업을 일단 유보하고 임금 협상 교섭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차 노사는 오늘 울산 공장에서 제17차 교섭을 열고 임금 인상폭과 정년 연장, 해고자 복직 등 쟁점 사안을 두고 협상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겠고 오후에 내륙을 중심으로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3도, 광주 35도, 포항 36도 등 전국이 31도에서 36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5.6도, 습도는 87%입니다. YTN 뉴스 FM 아침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잠시 후 장성철의 뉴스 명당 일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 교통안전 1분 터. 치솟는 기름값에 지갑 열기 무서운 요즘, 오늘도 버스와 지하철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하지만 이용객이 늘어난 만큼 대중교통 내 혼잡도는 높아지고 자칫 방심하는 순간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혼잡한 시간대를 조금만 피해도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사고는 줄고 안전은 커집니다. 무리한 승차는 피하고 손잡이는 꼭 잡고 걷는 중 스마트폰 사용은 멈춰주세요. 붐비는 순간일수록 작은 배려와 안전수칙이 사고를 예방합니다. 그 작은 실천이 나와 모두의 안전한 하루를 만듭니다. 붐비는 시간은 나누고 안전은 더하세요.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으로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2: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3: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0: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4: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5: 하늘은 둥실, 거리는 뚫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 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 예술 축제.

0: 장성철의 뉴스 명단.
1: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월요일 아침인데 여의도는 벌써부터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노웅래 전 의원 무죄 판결을 두고 주말 내내 여야가 불붙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통령하고 상의도 없이 대법관 재청서를 보내면서 설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국민들은 좀 시원한 정치 좀 보고 싶은데 시작부터 또 싸움이니 오늘도 뉴스명당이 꽉 막힌 속 시원하게 뚫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알려드릴게요. 2부 명당 인터뷰에서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서면 재청 파장에 대한 생각부터 민주당 새 지도부와의 관계 설정, 그리고 복잡한 보수 진영의 총선 셈법까지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3부, 4부는 정치 닥터스 시간입니다. 네 분의 정치 명의를 모시고 2판, 4판 정치판 시원하게 처방해 드립니다. 유튜브 라이브 보고 계신 분들 좋아요 한번 기분 좋게 눌러주시고요. 뉴스의 파격을 여는 장성철의 뉴스 명당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0: 창원동지 여러분의 관심이기도 하죠. 오늘 우리 당에 가펴달된 따끈따끈한 뉴스 지금 봉인해 제합니다. 뉴스 왔다. 자, 그럼 오늘도 현안 보고 받으셔야죠. 뉴스 명당의 월요일 뉴스 특보입니다. 경향신문 유경선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오랜만이에요.
1: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0: 매주 봐야 되는데.
1: 네, 그러니까요.
0: 이제 쉬는 날도 나오세요.
1: 아, 쉬는 날도 나올까요, 이제?
0: 네.
1: 공휴일 없이.
0: 그럼요.
1: 아, 당 대표님 너무 빡세신 거 아니에요?
0: 아유,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뉴스 궁금해 하시잖아요. 약속.
1: 알겠습니다.
0: 약속했어요. 첫 번째 뉴스 뭔가요?
1: 네, 첫 번째 뉴스는 당정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인정 확대 방침입니다.
0: 이달 초에 발표한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좀 수정한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1: 예, 그렇습니다. 어제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는 김민석 민주당 당대표 취임 이후 처음 열린 고위 당정이었는데요. 먼저 민주당이 1주택자는 거주와 비거주 구분을 두지 않는 걸 강하게 요청했다고 합니다.
0: 네.
1: 예, 불가피한 사유로 실거주를 하지 않는 1주택자의 거주 인정 요건을 확대해주자는 건데요. 여기에 당정의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습니다.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초고가 주택을 포함해서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겨냥하고
0: 네.
1: 또 부동산을 실거주 위주로 전환하려 하는 내용이 중심이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1주택 보유자가 뭐 고등학교, 대학교 취학, 또 직장 변경, 질병 치료, 또 해외 체류, 부모 봉양 등의 사유로 다른 시군에 거주할 경우에 이 최장 3년까지만 거주 기간을 인정을 해주기로 했는데 이 기준을 더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바 있습니다.
0: 네.
1: 예,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요건을 너무 조이다 보면 네. 결국 임대 매물 감소로 이어져서 또 세입자들은 보이지 않는 세제 개편안이었다라는 지적도 나온 바가 있었고요.
0: 불가피한 사유라는 이 문장이 상당히 앞으로 논란이 될 것 같다. 좀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1: 네.
0: 비거주 1주택자는 종부세 공제한도 얘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건 논의가 좀 어떻게 진행됐어요?
1: 예,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실거주 1주택자의 경우에는 종부세 기본 공제 한도가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세제 개편안에서 늘었었는데
0: 네.
1: 비거주 1주택자 공제 한도는 9억 원으로 줄어든 바가 있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이 공제 한도와 또 종부세 세부담 상한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수기가 좀 필요하다고 어제 회의 모두 발언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예, 박성준 수석 대변인은 종부세 세부담 상한선 또 공정시장 가액 비율 변경도 어제 회의에서 논의가 됐다고 전했는데요.
0: 네.
1: 다만 이 부분은 아직 확정 단계가 아니라서 추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당정은 앞으로 논의를 지속하면서 수정안을 마련할 계획이고요. 이번 주 중에 가닥을 잡겠다는 방침입니다.
0: 전 진짜 저 종부세 내고 싶어요. 혹시 용산공원 부지 논의는 뭐 있었나요?
1: 예, 용산공원 부지 활용 논의도 어제 고위 당정에서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0: 네.
1: 다만 최종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전해진 것은 없다고 박성준 수석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이 또 눈에 띄는 내용은 500세대 이하 주택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 인허가를 기초단체장이 할 수 있게 권한을 이양하는 안을
0: 네.
1: 추진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이 서울시 구청장들의 요구를 수용해서 이같이 추진한다는 건데요. 민간 재개발, 재건축이 더 활성화될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0: 네.
1: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서울시장 패싱이다. 또 서울시장 권한 무력화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출신 서울시장을 무력화하고 민주당 출신이 다수 당선된 구청장들에게 권한을 주려 한다는 주장입니다.
0: 하여튼 주택 문제, 부동산 문제 어려우니까 여야 좀 대화하면서
1: 예.
0: 협의 이끌어가면서 합의 도출해내는 것이
1: 네.
0: 좀... 빨리 진행시킬 수 있는 방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1: 네.
0: 두 번째 뉴스 가볼까요?
1: 네. 두 번째 뉴스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 이후 여파가 계속되는 소식에 대해서 좀 정리해봤습니다.
0: 진실 공방이 뭐예요 도대체?
1: 예, 먼저 이 앞선 타임라인 간단히 요약하면
0: 네.
1: 대법관 자리가 5개월째 공석이었고요. 지난 18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후임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동안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조율을 거친 뒤에 대통령을 찾아가서 나서 대면 제청하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네. 이를 깨고 서면 제청을 하면서 논란이 발생한 겁니다. 먼저 그 만남이 먼저냐 또 협의가 먼저냐 하는 부분에서 이견이 있습니다. 이 대법원은 청와대에 대법원장과 대통령의 만남을 요구했지만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관례대로 대법관을 제청하기 위해서 대통령을 만나서 면담을 하려 했지만 청와대가 만나주지 않았다는 취지입니다. 청와대는 대법원이 협의가 되면 만날 수 있느냐라고 문의를 하기에 협의가 되면 논의하자 이렇게 원론적 답변을 한 거라고 설명을 합니다. 네. 통상대로 후보를 물밑 조율한 다음에 면담을 하는 수순으로 인식을 하고 아직 후보에 관한 합의가 없으니까 그렇게 답변했다는 거고요. 네. 또 서면 제청 방식에 관한 조율이 있었는지를 놓고도 청와대와 대법원의 설명이 좀 다릅니다. 노경필 법원 행정처장은 서면 제청을 민정수석과 협의해서 정한 방법이라면서 다만 서면 제청을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네. 지난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밝혔습니다. 반면 성기홍 청와대 홍보수석은 대법원 제청의 일반적인 사항을 논의한 사실은 있지만 서면 제청 여부 등 구체적인 방식은 협의 자체가 전혀 없었다고 반박을 했고요. 아울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인선을 넣고도 서로 말이 다릅니다. 노경필 법원 행정처장은 손봉기 부장판사 제청을 청와대와 협의했다고 밝혔지만 청와대는 대법원이 서면 제청 당일인 지난 18일에야 손봉기 부장판사를 처음 언급을 했고 그래서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사를 전했다는 입장입니다.
0: 청와대와 대법원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충돌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잖아요. 네. 보통 이제 협의 후 제청으로 굳어져 온 것이 관행이고 관례인데 네. 이게 처음으로 문제가 좀 된 것 같네요 이번에.
1: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관행이라는 게 뭐 국회에서 예를 들면 뭐 법사위원장 맞아요. 뭐 배분 문제라든지 사실 관행이라는 게 잘 작동 하려면 이 정치의 주체들이 좀 서로 신뢰를 하거나
0: 존중해줘야 돼요.
1: 관계가 이제 원활할 때 작동할 수 있는 네. 그런 좀 메커니즘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관행은 또 깨졌을 때 딱히 법이나 제도상으로 문제를 삼을 수가 없다는 점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0: 관행
1: 때
0: 관행 깨지면 하는 말이 있어요. 네. 그냥 법대로 합시다. 아,
1: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제 법도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되지가 않은 영역이다 보니까 지금 좀 출구를 찾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이제 이와 관련해서 정욱도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네. 법원 내부망에 올린 글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0: 뭡니까?
1: 예, 민주당은 일단 서면 제청 이후에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네. 또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을 반려하겠다 혹은 다시 제청하라고 요구하겠다라는 이런 방안 등을 언급한 적이 있는데 정욱도 부장판사는 이번 일은 결국 대법원장과 대통령의 의지가 충돌한 게 문제고 임명 절차가 그 관행으로 규정이 됐을 때 이미 배퇴되어 있던 문제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이 쌍방의 임기가 어긋나는 바람에 서로 빚진 게 없는 관계가 생겨남으로써 네. 현실화된 문제라고 진단을 했고요. 네. 사실 그로 인해서 좀 민망한 모습, 또 정치적 부담, 또 국민 피해를 막고자 법정 절차와 무관하게 서로의 필요에 따라 한편으로는 공익을 위해 협조해온 것이 앞서의 관행이었는데 이 관행을 깼다고 해서 제청 반려, 또 다시 제청 요구, 임명 동의안 송부 거부 등을 대처 방안으로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짚었습니다. 네. 또 헌법이 정한 바에 따라서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이라는 본인의 일을 한 것이고 그러면 국회는 또 임명 동의 여부를 정하면 되고 대통령은 그 결과에 따라서 임명 혹은 임명 거부를 결정하면 될 일이라는 겁니다. 정욱도 부장판사는 그러면서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 자랑스러운 대법원장이어서가 아니라 그저 있는 법은 지켜져야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0: 청와대 고심이 좀 깊을 것 같아요.
1: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이목이 청와대에 좀 쏠립니다. 네. 예, 청와대와 사전 협의가 이뤄진 걸로 알려진 김성수 부장판사는 임명 절차를 진행을 하고 또 손봉기 부장판사는 제청을 반려할 가능성에 무게가 좀 실린다고 해요. 다만 앞서 전해드린 대로 서면 제청도 유례가 없지만 제청을 대통령이 거부한 전례도 없고 이게 법으로 정해진 부분이 아니라서 고민이 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수석은 1987년 이후에 여러 관례를 살펴보고 법률적 부분을 검토해 나가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숙고하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0: 네. 대한민국은 입법사법행정 3권 분립의 나라잖아요. 네.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민주주의 원리잖아요. 그러면 대법원장은 제청하고 그럼 국회에서 동의를 못 하겠으면 동의하지 말고
1: 네.
0: 그리고 대통령 임명하지 말고 뭐 그러면 되지. 이 제청 절차와 관련해서 대법원장이 본인의 법률적인 권한을 행사했다고 해서 당신은 자격 없어 탄핵이야 아마 이렇게 나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제 생각이 좀 틀렸나요, 유 기자님?
1: 사실 뭐 탄핵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민주당도 지금은 좀 신중하게 가져가되 네. 좀 사퇴를 좀 요구하는 이런 노선인 것 같은데요.
0: 계속 그래요, 공격해요.
1: 네.
0: 모르겠습니다. 뭐가 뭔지. 세 번째 뉴스는요?
1: 네, 세 번째 뉴스는.

0: 노웅래 전 의원 2심 무죄로 정치권 공방입니다.
1: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을 했어요.
0: 예, 그렇습니다. 이 노웅래 전 의원은 사업가에게서 수천만 원대 뇌물과 정치 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취지로 지난 21일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은 같은 날 X에 당대표로서 전체 선거를 위해 정치검찰의 폐악질에 편승해 읍참마속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노 선배님께 축하 말씀과 뒤늦은 사죄 말씀을 드린다고 적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당대표이던 당시 노웅래 전 의원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2024년 총선에서 서울 마포가 공천 배제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설명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천 배제 후 마포갑 선거에서는 신인을 투입할 수밖에 없었고 노 선배님은 정치 생명을 박탈당한 그 선거를 돕겠다고 지원 유세까지 하셨지만 결국 패배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 여기서 신인이란 이지은 민주당 전 대변인이죠. 김민석 민주당 대표도 검찰이 조작과 프레임으로 생사람을 잡은 케이스라면서 대를 이어 마포의 자부심이었던 노웅래 전 의원께 사필 규정의 회복이 있으시기를 기원한다고 페이스북에 적었습니다.
1: 근데 묘한 정치적인 해석이 있어요. 이지은 민주당 전 대변인 이게 이번에 정청래 대표를 응원하고 지지했잖아요.
0: 네, 그래서 그런 해석도
1: 혹시
0: 나오더라고요.
1: 좀 빼려는 거 아니야? 막 다음에 막 이런 해석이 있더라고요.
0: 네.
1: 근데 노웅래 전 의원 체포동의안 설명했던 게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의원이잖아요.
0: 네, 그렇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던 2022년 12월 국회에서 노웅래 전 의원 체포동의안을 설명하면서 구체적인 범죄 혐의와 범죄 혐의와 증거가 충분하다. 또 돈봉투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녹음돼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체포동의안은 부결됐었고요. 한동훈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노웅래 전 의원 2심 무죄를 언급한 것이 어떻게든 본인 사건 공소 취소해보겠다는 빌드업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법정에서도 재생된 브로커의 부인과 또 노웅래 전 의원 간의 대화 녹음 파일에는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 차원을 넘어서 돈을 받은 뒤에 대화가 적나라하게 담겨있다면서 그 녹음 파일을 국회에서 함께 듣자고 페이스북에 적었습니다.
1: 돈을 안 받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냥 증거가 위법, 돈은 받았는데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이 됐으니 이거는 형사소송법상
0: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1: 없어서 무죄다.
0: 네.
1: 이런 거죠?
0: 그런 취지입니다.
1: 그렇죠? 서로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0: 네.
1: 오늘의 마지막 뉴스 뭔가요?
0: 네, 오늘의 마지막 뉴스는 제주 실종 사건 암장 더 있었다는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1: 그러니까 이게 참 충격적이에요.
0: 네.
1: 한 경찰관이 실종 사건을 두 번이나 묵살했다. 이게 드러난 거잖아요.
0: 예, 그렇습니다. 이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입니다. 이 A경장은 지난 5월 실종 신고가 된 이후 3개월째 행방이 묘연한 장미란 씨 사건에 이어서 다른 실종자 B씨의 사건도 부실 처리한 상황이 드러났습니다. B씨의 경우에는 가족이 지난 7월 2일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A경장은 B씨가 무사하다. 자신의 소재를 가족에게 알리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안내한 뒤에 사건을 임의로 종결했는데요. 이 문제는 A경장이 B씨의 소재 파악을 하지 않고 실종 접수를 종결해버렸다는 겁니다.
1: 네.
0: 당연히 연락을 한 사실도 없는 거고요. B씨의 가족이 이 장미란 씨 사건이 보도가 되자 경찰에 다시 신고를 했고 21일 재수색에 나선 경찰이 결국 하루 만인 22일에 백골 상태의 시신이 된 B씨를 발견했습니다. 네, 실종신고 51일 만입니다.
1: 와, 이게 사건 기록도 삭제했다는 얘기가 있고
0: 네.
1: A씨는 엄정 처리해야 하겠고 앞으로 대책이 있어요? 이거 그냥 수사관이나 경찰관이 이거 그냥 이렇게 엄던 걸로 해버리면
0: 네.
1: 이거는 밝혀질 수 없는 거 아니에요? 큰일이네요.
0: 그래서 사실은 네. 이게 지금까지 A 경장이 혼자만의 판단으로
1: 그러니까요.
0: 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던 것이 문제인데
1: 네.
0: 이에 관해서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국민에게 정말 송구스럽다면서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구체적으로는 실종 사건이 경찰관 한 명의 판단만으로 종결되지 않게 이중 확인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한 거고요.
1: 네.
0: 경찰은 22일 A 경장을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장 및 행사, 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긴급 체포 했습니다. 문제는 이 A 경장이 2025년 3월부터 실종 수사팀에서 근무했다고 합니다.
1: 네.
0: 그 이후로 A 경장이 맡은 사건을 전수 조사하기로 했고요. 한성숙 국무총리도 철저히 진상을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사건 정치권 현안 정리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0: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경향신문 유경선 기자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4: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5: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선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4: 워킷 워킷 안전화.
6: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7: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8: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하게 될걸. 할인 훈라면.
1: 네, 잠시 후 2부에서는요.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
2: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3: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4: 안녕하세요, 방송인 전현무입니다. 제가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한 지도 어느새 10년이 넘었는데요. 겨우 만 18세, 성인이 되자마자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을 떠나 홀로 서야 하는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나 혼자 사는 삶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한 조사에 따르면요, 자립준비 청년들의 절반이 주거 불안과 우울 등 혼자 짊어진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극단적인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부모의 든든한 울타리가 있어도 자립을 위해 참 긴 시간이 필요한 시대, 자립준비 청년들이 사회에 내딛는 첫발이 가파른 벼랑 끝이 되지 않도록 이제 우리 사회가 촘촘한 안전망이 되어줘야겠습니다. 우리가 함께일 때 비로소 나 혼자여도 괜찮은 세상이 될 테니까요.
3: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5: 해외 바이어와 수출 상담? 체크! 국내 MD와 유통 상담? 체크! 리빙, 푸드, 뷰티 패션, 스마트 테크까지! 국내 최대 수출 전문 전시회 지페어 코리아! 경기도 기업 또는 연속 참가 기업은 참가비 추가 지원도 가능! 지금이 참가 신청할 기회! 더는 미룰 시간이 없습니다! 지페어 코리아 2016!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일산 킨텍스, 8월 31일까지 마지막 체크! 잊지 마세요!
6: 뉴스가 밥 먹여주냐고요? 네, 장성철은 밥 먹여줍니다. 뉴스의 포만감, 장성철의 뉴스 명당.

네, 장성철의 뉴스명당 2부 인터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인터뷰 시간인데요. 이준석 대표는 전화 인터뷰 절대로 안 하는 분이에요. 근데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전화 인터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이준석 대표가 운전해 주시는 분이 없어서 본인이 차를 몰고 오거든요. 그러다 지금 차가 너무 막혀가지고 중간에 차를 세우고 전화 인터뷰로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이분 소개할 때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의 현재와 미래.

0: 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나와 계시죠, 대표님?
1: 예, 안녕하십니까. 예.
0: 아, 빨리 해명하세요. 무슨 일이에요?
1: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동탄에서 집을 이사한 첫날인데. 네. 예, 근데 그 아침에 출발 시각 측정에 실패했습니다.
0: 아이고,
1: 죄송합니다.
0: 지금 어디서서 예. 인터뷰 지금 하고 계시나요?
1: 겨우 여의도에서 왔습니다. 지금.
0: 아이고, 그러시구나.
1: 예, 예, 예. 예,
0: 더 내용 있게 인터뷰 해주세요.
1: 예.
0: 그 얼마 전에 보니까 방송 출연도 잦으시고 개인 유튜브도 요즘에 활발하게 하시고 따릉이로 예. 국회 출근하던 대표님 뭐 GTX 출근길 막 이러던데
1: 예.
0: 또 얼마 전에 베이징 가셔가지고 젠슨왕 예. 장녀인 엔비디아 수석 이사 만났다라는 소식도 들었어요. 어떤 일정이었어요?
1: 사실 로봇 전시회 WRC라고 이렇게 중국에서 크게 하는 행사가 있는데요. 거기에 제가 뭐 저는 원래 전시회 같은 거 있으면은 뭐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당일치기로 다녀오기도 합니다.
0: 네.
1: 그래서 이번에 당일치기로 잽싸게 갔는데 네. 거기서 우연찮게 그 젠슨 황 그 CEO의 그 따님인 메디슨 네. 황 수석 이사를 만나가지고 인사 가볍게 나누고 그런데 메디슨 황 이사가 굉장히 한국 기업들의 특히 우리 피지컬 AI라고 하는 영역 있잖아요.
0: 네.
1: 그쪽 관심 많은 것 같아가지고 옆에 지켜보고 또 그리고 또 그 외에 중국 그 전시회에 있는 중국 로봇 산업의 발전 상황 이런 거 어차피 저희가 경쟁해야 될 대상 아니겠습니까?
0: 네.
1: 그래서 잘 파악하고 왔습니다.
0: 어때요? 좀 전율을 느꼈어요? 무서웠어요? 그 따라오는 속도? 아니 우리는 아직은 우리가 조금 기술적인 우위가 있네? 긴장 안 해도 되겠네? 어떤 생각이셨어요?
1: 결코 가볍게 보는 건 아니지만은 네. 우리랑 중국이랑 로봇 산업의 발전에 있어가지고 방향성이 조금은 차이나긴 합니다.
0: 어떤 부분이요?
1: 그 WRC라는 행사에 가보면은 중국은 완전히 소비자용 이런 컨슈머라고 하는 그쪽 영역을 많이 전시를 했고요.
0: 아.
1: 우리 기업들은 이미 산업용 로봇이나 이런 데 있어가지고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상황이기 때문에
0: 네.
1: 조금 다르고요. 이런 전시회 가면 이제 로봇이 뭐 탁구 치네 뭐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0: 네.
1: 사실 봐야 될 거는 네. 로봇의 손을 만져봤더니 로봇이 굉장히 뜨겁네 이런 걸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0: 네.
1: 왜냐하면 이게 로봇이 뜨겁다, 예를 들어 손 구동하는 게 이런 게 뜨겁다는 거는 장기간 운영이 안 되는 로봇이라는 거거든요.
0: 아.
1: 발열이나 이런 문제 해결 안 했기 때문에.
0: 그러네요.
1: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전시회 가서만 만져보고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제가 그냥 제 사비 들여가지고 보고 합니다 그런 것들.
0: 네. 여러 가지 많이 좀 느끼셨으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도
1: 예.
0: 들고 천하람 원내대표는 군대 가서 병영 체험하시고 우리 대표님은 또 중국 가서 여러 가지 기술적인
1: 예.
0: 발전도 보시고 개혁신당 지금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또 최근에 보니까
1: 예.
0: 자체 연구원에서 각종 여론조사를 좀 발표하시더라고요.
1: 예, 예.
0: 화두에 오르는 여러 가지 이슈들 뭐 발표하시던데 왜 이렇게 현안에 대해서 직접 여론을 좀 발표하시고 조사하고 왜 그러세요?
1: 사실 이재명 정부에서 행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 부동산도 그렇고 뭐 최근에 여러 가지 뭐 조희대 대법원장 압박하는 것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민심에 굉장히 어긋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럼 저희가 야당이다 보니까 야당이 그냥 막 그 이야기하다 보면 니네 야당이니까 공격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국민들이 보일 수 있는데 저희가 사실 여론조사를 하는 시스템을 제가 직접 개발했습니다.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제가 원래 프로그래머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요즘 들어가지고는 저희가 여론조사 단가가 원래 일반적으로 업체 의뢰하면은 뭐 한 300만 원, 4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0: 맞아요.
1: 근데 저희는 뭐 사안에 따라서 사람들 응답률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은 한 3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사이면은 보통 여론조사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0: 자체 그럼 여론조사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1: 그리고 저희가 600회선짜리 시스템을 돌리기 때문에 다른 곳들이 보통 한 2, 300회선 돌릴 때서 600회선이라서 한 두세 시간이면 결과가 나옵니다.
0: 아, 그렇구나.
1: 그래가지고 그런 걸 통해서 여론을 빨리 파악해가지고
0: 네.
1: 그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정부가 또 잘못하는 부분, 또 잘하는 건 잘하는 거대로.
0: 그렇죠.
1: 저희가 조사한다고 해서 무조건 정부의 방향에 반대로 나오는 건 아니더라고요.
0: 네.
1: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 다 파악해서 실제 숫자로 데이터를 기반한 정치를 통해가지고 갈등은 줄이고 또 국민들이 바로바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정치권 최대 화두 이슈 좀 여쭤볼게요.
1: 예.
0: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 이 건인데요. 이거 누가 잘못한 거예요? 좀 판정 좀 내려주세요.
1: 아니 저는 좀 희한한 느낌이 들었던 게요.
0: 네.
1: 이게 대통령의 권한 중에서 임명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걸 가장 많이 얘기했던 게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0: 그렇죠.
1: 예를 들어 예전에 보면은 뭐 방통위원 이런 분들 정부가 추천할 수도 있고 여야가 국회에 추천할 수도 있고 그때 가장 그 알려졌던 것이 지금은 이제 의원을 하고 있는 최민희 방통위원 추천을 했는데
0: 네.
1: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이제 민당에서 했겠죠. 그랬더니 네. 그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 내가 임명권 있는데 내가 꼭 해줘야 되냐 이러면서 이제 안 받아들이면서 사실 인사권의 갈등이 시작된 거거든요.
0: 네.
1: 그때 최민희 의원 왜 최민희 의원 임명 안 한다고 엄청나게 민주당에서 뭐라 했거든요.
0: 그랬죠.
1: 네.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는 조희재 대법원장 이제 추천을 했는데 그거를 임명하지 않는 방식으로 뭐 이렇게 반려하겠다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역시 예,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를 존중하는 태도는 아니면은 그 대법원을 존중하는 태도나 이런 것들 네. 굉장히 닮아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0: 그런데 관행은 어쨌든 좀 대통령과 협의를 해서 재청을 하는 형식이다라고 청와대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과거에는 진짜 그렇게 관행 관례대로 그렇게 재청이 이루어졌었고.
1: 아니 뭐 사실 왜냐하면 이거는 예를 들어 대법원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네. 반려하겠다라는 얘기를 나온 걸 우리가 들어본 적이 거의 없을 거래요.
0: 맞아요.
1: 대법관에 네. 대해서 네. 그것 또한 관례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뭐 이 조희대 대법원장 이제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냥 조희대란 이름 세 글자를 본인들의 어떤 그 깃발처럼 만들어 버린 거예요.
0: 네.
1: 그 예전에 보면은 검찰 개혁한다고 검찰 수사권 없앤다 그러고 할 때 보면은. 정작 그 날이 오기 전까지는 구호화돼 있었어요. 이 검찰 없애면 무조건 좋은 거야. 이렇게 세뇌가 되어 있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 이 보안수사권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보면은 정작 없어지고 나니까 상당수의 국민들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경찰이 만약에 사건을 좀 미흡하게 종결하면은 그 다음 보루가 없네? 우리한테 피해가 있는, 이거 당함이 느끼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저는 이런 진영의 구호화된, 깃발화된 것들을 상당히 우리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네. 사실 가가지고 조희대 대법원장 얘기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검찰개혁 네 글자가 뭐냐고 물으면 사실 좀 구체성은 떨어지면서 그냥 구호니까 따라갔던 분들이 지금은 조희대 하면 나쁜 사람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0: 네.
1: 약간 당황스럽습니다.
0: 그 왜 이렇게 민주당이나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공격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1: 아마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서 결국에는 뭐 대법원에 파기환송을 시켰기 때문에 그분 자체를 어떻게 문제 삼아야지만이 나중에 사법 리스크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0: 원한 보복의 심정도 있다.
1: 그렇죠. 그런데 이 판관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할 수는 없겠죠.
0: 네.
1: 그럼 저는 삼심을 우리가 두고 있는 것은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하라는 것이고 저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판결을 받지만은 그 선거법 예를 들어 선거법에서는 지금 이제 파기환송이 됐기 때문에 본인들이 억울하다 주장하겠지만은 그 전에 다른 것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이재명 대통령이 당연히 뭐 날아갈 거라 생각하다가 또 살아난 것도 있어요.
0: 그렇죠.
1: 예전에 2021년 이때도 그렇고요.
0: 네.
1: 그러니까 이거 하나하나를 문제 삼기 시작하면 답이 없는 건데 이재명 대통령이 특히 민감한 이유는 뭐냐면은 네. 하도 걸린 게 많아서 그래요.
0: 네.
1: 지금 재판을 벌써 예전에 받았다가 겨우 살아난 거 대법원에서 겨우 살아난 것부터 해가지고 지금 재판이 한 7개 되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재판이 많으면은 본인들한테 불리한 판결이 나올 확률도 높은 겁니다.
0: 네.
1: 그러니까 그 간단한 확률로는 모르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 받을 일을 안 하면 돼요, 대통령이.
0: 네.
1: 예.
0: 그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 본인 받을 재판 그리고 예. 공소취소 목적까지 좀 예. 있다. 라고 좀 보시는 거예요?
1: 저는 공소취소 목적이 있다 보고요.
0: 그래요?
1: 저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원래 정권이 4대 권력기관이라 해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집권 초중반기에 분위기를 잡아가는 것이 원래 방법인데
0: 네.
1: 역설적으로 자신들의 검찰개혁 구호 네 글자에 너무 경도돼가지고 검찰을 날려버렸어요.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사정정국이라는 것을 지금 이끌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0: 네.
1: 그런데 여기 되게 특이한 게 이재명 대통령의 좌장 역할을 했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제 계속 사퇴하겠다 그러고 있잖아요.
0: 예.
1: 저는 여기서 제 강한 추측으로는 단순히 입법을 통해 가지고 뭐 공소청 뭐 중수청이 출범하는 이 상황 때문에 정성호 장관이 그만두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0: 네.
1: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또 다른 사정정국 비슷한 걸 이끌기 위한 노력들이 있을 거고 거기에 법무부 장관의 중심이 있을 때 당연히 정치적으로 담벼가 굵은 정성호 장관 입장에서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0: 네.
1: 그중에 하나가 저는 공소취소일 것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측한 것처럼 그러고요.
0: 네.
1: 두 번째는 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각가지 재판의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0: 네.
1: 그러면 그다음에 아마 정당해산 심판 걸겠다 할 겁니다.
0: 네. 그것까지 본다라고 네. 생각하시는군요.
1: 저는 그런 것들이 뭐 이제 우리가 뭐가 잘하면 뭐가 나온다고 슬슬 민주당 인사들에게서 나오는 거 보니까

0: 뭐 무슨 나온 전 대표는 그 사람 잡아놓고 이런 얘기만 나오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서 계속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예, 솔직히 뭐 무죄냐 유죄냐 이런 거 따져가지고 너 무죄냐 본인도 지금 약간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고 있는 사안이 있잖아요 지금. 예, 그런 거 너무 캐고 들어서 뭐 그렇게 뭐 좋을 거 없어 보인다 저는.
1: 그러니까 이게
0: 본인도 지금 최근에 무슨 본인의 가족이 했느니 본인이 했다느니 이런 일 갖고 지금 뭐 경찰 수사 갔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나를 뭐 수사기관에 불러라. 근데 불렀는데 가지도 않고 이제는 또 그런 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또 비슷한 상황 생길지 모르는데 예, 너무 뭐 정치하는 사람이 정치에 신경 써야지 사법 뭐 이런 거에 신경 써가지고 별로 뜻볼 거 없습니다. 그건.
1: 위법 수집 증거로 배제된 증거 예. 이것이 잘못됐으니까 무죄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 이건 형사 절차상에 있는 프로세스잖아요.
0: 예. 그러니까 위법 수집 증거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검찰이나 수사기관이 잘못한 거예요.
1: 그렇죠.
0: 예. 그거는 인정하고 들어가야죠.
1: 네.
0: 검찰이 잘못 인정했고 그다음에 생기는 가능성은 뭐냐면은 예. 진짜 적법하게 수집했을 때 그것이 또 다시 유죄이냐 무죄이냐 또 다른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지
1: 네.
0: 위법 수집 증거에 의한 무죄를 해가지고 그러면은 이게 위법 수집 증거로 인정받지 않았으면은 당연히 노웅래원은 유죄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당연히 그거는 앞서 나가는 거죠.
1: 네. 네.
0: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 상황에서 위수증이라는 상황이 발생했으면은
1: 네.
0: 저도 참 공교롭긴 합니다. 왜 자꾸 그 민주당 계열 정치인들의 재판에서 위수증으로 무죄가 나오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어요.
1: 맞아요. 송영길.
0: 네, 그런데 뭐, 그런데 그거는 말 그대로 그분들도 억울할 수 있는 거니까 예전에 보면은 국민의힘의 주요 정치인들도 위수증으로 무죄 나온 경우들이 있었어요.
1: 네.
0: 예,
1: 네,
0: 그러니까 그 아마 한동훈 전 대표가 그렇게 말하는 것들은 국민의힘의 정치인들에게도 굉장히 기술을 들이대는 것일 것이다.
1: 네.
0: 봅니다.
1: 알겠습니다. 그 민주당 네. 전당대회 얘기 좀 여쭤볼게요.
0: 네.
1: 재밌으셨어요? 아니면 위태롭게 좀 보셨어요? 어떠셨어요?
0: 저는 사실 저는 제가 야당 인사로서
1: 네.
0: 민주당의 어떤 당대표가 들어오든지 간에 아, 좀 폭주하는 그런 어떤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드라이브라든지
1: 네.
0: 부동산에서 실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각을 세우면서 갈 사람들 좀 기대했거든요.
1: 에이 뭘 그걸 기대를 해요. 어떻게.
0: 그런데 뭐 전당대회 흔히 그렇듯이 네. 내가 원조다 이러면서 원조 경쟁하다가 서로 매운맛 경쟁하게 된 것이거든요.
1: 네.
0: 그리고 우리가 전당대회 국면에서 선심 경쟁하다가 이제 엄청 퍼준 것도 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제가 이제 저는 호남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항상 많은 얘기를 해왔지만은
1: 네.
0: 호남 반도체 800조 원은 제가 계속 이거 우려를 해놨다는 게 뭐냐면은 미국과 대한민국의 관계에서 제가 재경이 국회 재경이 있기 때문에 구윤철 부총리에게도 몇 번 물어봤습니다. 대미 투자 하기로 한 거 어떻게 되고 있냐.
1: 네.
0: 근데 그때 구윤철 부총리가 아, 환율 사정이 좀 안 좋아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미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1: 네.
0: 근데 이제 환율 사정이 또 이제 SK하이닉스가 돈 들여오면서 조금 나아졌고, 그럼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아, 이제 200몇십조 약속한 거, 이제 투자 계획을 발표하겠구나 이랬는데, 대미 투자 계획이 아니라 갑자기 호남 800조가 나온 거예요. 실제로 제가 얼마 전에 미국 출장 갔었는데 그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1: 네.
0: 이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안 물어봐서 이 국무부 관리가 해준 말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안 물어봐가지고 우리 답을 안 하고 있는데, 물어보면은 한국의 대미 투자 상황에 대해 가지고 좋게 얘기하기 어렵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우리가 광주 인구가 140만 명인데
1: 네.
0: 800조 원이면은 1인당 6억 원에 달하는 투자고 4인 가족으로는 25억에 달하는 투자입니다.
1: 네.
0: 저는 그럼 이것을 전당대회에서 갑자기 전당대회니 갑자기 6월 달에 꺼낸 거잖아요.
1: 네.
0: 전당대회용 아이템을 갑자기 꺼내기보다는 대미 투자나 여러 가지 외교 환경 이런 걸 검토해가지고 움직였어야 되는데
1: 네.
0: 워낙 이 전당대회가 치열하다 보니까 광주시내에게 1원 1인당 6억에 해당하는 투자를 하겠다 같은 사안이 아주 가볍게 다뤄진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 오늘 2시에 김민석 대표 만나시죠?
0: 예.
1: 어떤 얘기 하실 거예요?
0: 뭐 김민석 대표한테 계속 지적할 걸 지적할 거고요.
1: 네.
0: 다만 이제 우리가 뭐 대표가 처음 취임하시면은 당연히 덕담 플러스 기대치를 중심으로 얘기할 거니까요.
1: 네,
0: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저는 아까 말씀드린
1: 것처럼 구체적으로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미리 지금
0: 부동산
1: 스튜디오도
0: 얘기 많이 할 겁니다.
1: 무슨 얘기? 부동산.
0: 예예. 예. 부동산 지금 전세나 이런 거 장난 아닙니다. 아까 제가 방송 시작할 때 동탄에서 저도 이제 집을 옮겨가지고 첫 출근하다가 오늘 그랬다고 했는데
1: 네.
0: 동탄만 해도 지금 전세 물량이 거의 씨가 말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1: 네.
0: 두 번째로는 동탄은 완전히 이제 젊은 세대가 아이를 키워 사는.

0: 젊은 세대의 도시인데
1: 네.
0: 지금 동탄에 보면은 대출 규제 때문에 정말 집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그걸 지난번에 대통령이 무슨 뭐 간담회 하면서 조금 뭐 풀어주는 게 뭐 시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처럼 무슨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이렇게 나왔지만은 그게 아니라 지금 진짜 몇 년 전에 계획을 가지고 집을 사가지고 분양받아가지고 입주해야 되는 사람들 대출 막혀가지고 문제 생기고 원래 단지별로 몇백 세대가 입주하는데 거기 막 대출 총액이 은행별로 최10수억 잡혀있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지금.
1: 네.
0: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정부에서 젊은 세대를 타겟팅해서 주택 공급한 게 아니라 젊은 세대를 타겟팅해가지고 집을 못 사고 집에 못 들어가게 한 겁니다.
1: 네.
0: 정책이 완전 180도 거꾸로 된 거죠.
1: 알겠습니다.
0: 네.
1: 그 국민의힘 얘기 좀 여쭤볼게요.
0: 네.
1: 정종식 원내대표랑 회동할 거라고 이제 밝히셨잖아요.
0: 네.
1: 뭔 얘기 나누실 거예요? 그 윤리위 징계와 관련해서도 좀 얘기.
0: 저희는 정종식 대표랑 회동을 뭐 가까운 시일 내는 하지 않을 것 같고요.
1: 아 그래요?
0: 예전에 했을 때 이제 많은 말씀 나눴고 다만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과 요즘 얘기를 해보면은 다들 약간 머리 위에 물음표 하나씩 떠 있어요.
1: 네.
0: 예, 물음표 하나씩 떠 있고 네. 그래서 최근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제 그 징계 국면에서 상당히 혼란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은데.
1: 네.
0: 저는 아마 그 장동혁 대표가 지금 매운맛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1: 누구예요?
0: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굉장히 그 오른쪽으로 매운맛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1: 예,
0: 국민들 중에서도.
1: 예, 예.
0: 그런데 좀 있으면 더 매운맛 이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부터 예고했는데 이진숙 김태기조는 셀 겁니다.
1: 봤어요. 예. 상임위에서 말씀하시는 거 봤어요.
0: 제가 이분들 과방위에서 제가 방통위원장이랑 방통위원장 직무 대행을 뵀었거든요.
1: 네.
0: 근데 이분들 셋입니다.
1: 네.
0: 예.
1: 네. 그 당협위원장을 좀 바꾸겠다라는 장동혁 대표의 의지가 네.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는 어떻게 투영될까요? 중진 의원들도 불안해할까요?
0: 현역 의원들을 건드리지는 못할 테고요.
1: 네.
0: 네. 아마 원외 당협위원장들을 이제 손대서 아마 차기에 있을 전당대회나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줄 수는 있을 텐데.
1: 네.
0: 뭐 저도 국민의힘에 조직해봤지만은 누구를 자르냐보다는 넣을 사람이 없어서 고민하는 게 그 조항책이기 때문에
1: 네.
0: 아마 좀 제한적일 겁니다. 영향.
1: 쉽지 않다.
0: 예.
1: 그 안철수 의원 최근 행보가 좀 관심이 가요. 한동훈
0: 예.
1: 의원을 상대방이 공격을 하던데
0: 예.
1: 왜 그런다고 보세요?
0: 저도 옛날에 안철수 의원이랑 좀 서운한 관계가 있었던 적이 있는데요.
1: 네.
0: 이게 그 뭐 안씨고집, 강씨고집, 최씨고집 이런 비슷하게
1: 네.
0: 안 대표가 한번 그 섭한 마음이 있으면은 굉장히 그 워낙 논리적이고 이런 분이기 때문에
1: 네.
0: 좀 집요하십니다.
1: 안철수 의원이 논리적이라고 지금 얘기하셨어요?
0: 안 대표는 아무리 봐도 이제 이과적 성격이 강하신 분이고요.
1: 네. 네,
0: 그래가지고 이게 그 지난번에도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뭐 좀 비판하는 글을 이렇게 쓰고 한 걸 봤는데
1: 네.
0: 감정적인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이거를 논리구조 맞추려고 노력을 많이 했더라고요.
1: 네.
0: 그래가지고 좀 굉장히 이거는 좀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뼈아플 겁니다.
1: 한동훈 의원한테 서운해가지고 장동혁 대표랑 같은 스탠스를 취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해석할 수도 있어요?
0: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뭐 안철수 대표가 그 예전에 계엄 때도 보면은 계엄 때도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는 오히려 한동훈 전 대표 쪽 사람들보다도 먼저 그 사실 탄핵에 찬성하고 이랬었잖아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그 안철수 대표의 흥미로운 포지션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 친한계나 그런 사람들이 그 당에서는 뭐 우리가 뭐 계엄을 막으려고 했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사실 탄핵 표결 때 저도 기억나지만 그날의 임팩트는 강했거든요.
1: 네.
0: 안철수 의원이 앉아가지고 실제로 표결을 하겠다라고 한 그 순간. 그래서 그쪽 방향으로 안철수 대표 이미지 강하기 때문에 사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상위 호언제에 비슷하게 돼버렸습니다.
1: 네.
0: 네.
1: 알겠습니다. 아이 대표님 오늘 얼굴 뵙고 네. 좀 더 자세하게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오늘 못 뵈서 안타깝고요.
0: 다음번에 더 빨리 치워하겠습니다.
1: 네. 곧 다른 자리에서도 한번 뵙고 그렇게 할게요.
0: 예,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셨습니다.
2: 저 23년생 아이오닉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3: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4: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5: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6: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5: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2: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3: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2: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3: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2: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먹으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4: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3: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렉.
4: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6: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 통합 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 관리하며 AI 혁신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 도시 안양시입니다.
7: 다이어트 할 때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건 이제 상식이죠. 충분한 수분 섭취가 신진대사를 높여 칼로리를 더 잘 태우는 몸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물을 대신하여 커피를 마시는 분도 많은데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 오히려 몸속 수분을 배출할 수도 있어요. 건강한 다이어트, 건강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8: 안녕하십니까. 국토안전관리원 원장 박창근입니다. 안전은 우리 사회 최고의 가치이자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건설 현장 안전 확보, 국가 주요 시설물 유지 관리, 지하 안전 관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 파트너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 국토안전관리원에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9: 이 캠페인은 국민의 안전 파트너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합니다. YTN
10: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이번 주도 낮에는 평년 기온을 웃돌며 덥겠습니다. 밤에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는데요. 여름 막바지를 향해 가는 지금 지치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33도, 강릉 34도, 전주 35도로 예상됩니다. 오후에 내륙 곳곳으로 적게는 5mm, 많게는 3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 방향 장수 4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평택 방향 평택 고덕 부근 갓길에서 사고 수습 중이고 여파로 송탄 나들목에서 평택 고덕 나들목 구간 6km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 매송에서 화성휴게소 구간 13km 정도 밀리고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금토분기점에서 반포 구간도 12km가량 정체입니다. 한강을 따라서 양방향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오늘 봄 미쳤다
1: 미쳤다
2: 미쳤다
3: 아, 레벨이 다르다
4: 미쳤다 우와 우와 야.
5: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6: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네,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꽉 막힌 대한민국 정치는 바로 정치 닥터스에게. 여의도 이판사판 정치판 시원하게 처방해드립니다. 정치 닥터스 함께해 주실 네 분 모십니다. 김용우 전 국민의힘 의원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박진호 전 국민의힘 당대표 특보님 어서 오시고요.
2: 네, 안녕하세요.
0: 신규 변호사님도 어서 오시고요.
3: 네, 안녕하세요.
0: 비대위원장으로 고생 많으셨어요.
3: 네,
0: 지난
3: 한 주
0: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현근택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4: 네, 안녕하세요.
0: 현 부원장님 기분 좋아요?
4: 왜?
0: 원하던 대로.
4: 아, 전당대회. 전당대회, 아, 전당대회 끝난 지 일주일 지나가지고.
0: 그래도 우린 처음 얘기하잖아요. 아, 지난주에 그렇죠. 쉬어가지고.
4: 뭐 그래도 제가 뭐 네. 지지하던 분들. 근데 김용 전 부원장이 안 돼가지고.
0: 그러니까요.
4: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안타까워요.
0: 네. 김민석 대표 잘하고 있어요?
4: 잘하고 있죠.
0: 뭘 네. 잘해요 지금? 뭘.
4: 일단은 뭐 아시겠지만 김민석 대표가 나왔을 때 얘기한 게 어쨌든 지금 이재명 대통령 정당 지지율이 안 좋잖아요.
0: 네.
4: 지지율을. 뭐 100일 이내에 10% 올리겠다 그랬는데 지지율이 제일 안 좋은 부분이 일단 부동산 부분이에요.
0: 네.
4: 부동산 부분이었는데 주말 사이에 뭐 뉴스 나왔지만 결국은 부동산의 큰 틀이 물론 거주냐 비거주냐로 나누는 건 저는 뭐 어느 정도 일리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걸 확 바꾸는 건 사실은 좀 부작용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 지적이 있고 아마 또 당정 간에 협의가 된 것 같고 아마 지금 보려면 결국은 이제 공급을 늘리겠다는 시그널을 계속 주고 있는 거거든요. 용산 문제도 그렇고 서울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이제 서울시장이 대부분의 권한을 갖고 있어요.
0: 그렇죠.
4: 경기도나 다른 데랑 다르거든요.
0: 네.
4: 경기도는 기초단체장들이 거의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구청장

0: 그런 아무래도 지역의 민원들이 뭐 재개발 재건축 하려고 할 텐데 그걸 이제 서울시장이 맡고 있는 상황이니까 권한을 주겠다 그러면 뭐 반대할 구청장이 있겠어요? 그런 부분들도 그렇고 사실은
1: 정이
0: 이제
1: 잘될
0: 좀
1: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0: 일단은 아마 이제 공급에 대한 시그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뭐 오세훈 시장이 반대하느냐 찬성하느냐 이런 것보다 결국은 찾아나가는 방법이 중요한데 결국 공급을 하려고 한다 그런 의지를 계속 이제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시그널을 보고 있습니다.
1: 걱정되는 부분 없어요? 김민석 지도 체제?
0: 이제 일주일 됐고 아마 이제 당장 간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1: 최민희 수석 최고위원 걱정 안 되세요?
0: 아니 뭐 수석 최고위원이라는 게 있지만 그래도 당대표가 대부분의 회의를 진행하고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에 수석 최고위원 한 분이 이걸 뭐 당대표의 권한을 어떻게 할수 있지는 않아요.
1: 그걸
0: 물론 이제 언론들의
1: 신청계
0: 관심은 이제 최민희 의원한테 계속 관심을 갖겠지만 최민희 의원도 뭐 정치를 오래 해온 분이고 이분도 뭐 혼자서 자기가 뭐 당대표에 맞서서 뭘 하겠다 뭐 계속 그렇게 가지는 않아요.
1: 알겠습니다. 김용우 의원님 전당대회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시끄럽겠다 아니면 안정되겠네 뭐
2: 명청 대전이 끝나지 않았죠.
1: 워낙
2: 왜냐하면은 정청래 당시 후보가 딱그 패하고 나자마자 했던 얘기가 우리가 수적으로는 졌지만 우리의 그 열정, 가치는 지지 않았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1: 맞아요.
2: 예. 우리의 가치가 지지 않았다라는 거는 그다음에 개혁의 깃발을 들고 계속 가자 그랬거든요. 그거는 끝까지 간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정청래 개인 혼자 지지 않은 게 아니라 우리 편이 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1: 그렇죠.
2: 예, 그거는 당내 제가 이제 한 지붕 두 가족이라고 그랬는데 예, 그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끝까지 갈것 같고 특히 김민석 대표가 첫 최고 회의 할 때부터 거의 헐리우드 액션을 했어요.
1: 어떤 부분이요?
2: 조이대 씨 이러면서
1: 아.
2: 그러면서 전국의 조이대 대법원장 물러나라는 현수막 걸게 하라. 이렇게 지시까지 했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그 헐리우드 액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따 얘기가 나오겠지만은 이 비거주 1주택 소유자에 대한 그 거주 뭐 기준 완화시키는 거 이런 것도 저는 헐리우드 액션이라고 봐요. 당내 그 부동산 정책도 검찰 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서도 검수완박을 강하게 부르짖던 그 정책 탈레반들이 있었잖아요. 뭐 정청래 대표 위시해서 최민희 최고위원 이것도 제동에 걸릴 겁니다. 그래서
1: 그래요?
2: 결국은 그런 그 헐리우드 액션이 액션으로 끝날 것이다.
1: 액션으로?
2: 시끄러운 가운데 정책적으로 뭔가 알맹이가 있지 않고
1: 아, 그래요?
2: 아까 이제 공급에 대한
1: 힘을
2: 시그널
1: 좀 실어주지 않을까요? 김민서 당대표에게?
2: 그게 힘을 실어주고 싶어도 지금 부동산 정책만 해도 이게 제대로 되려면 아까 이제 공급 시그널 말씀하셨는데 시그널이 지금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봐야 7, 8년 더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인 부동산에 대한 그 마인드를 바꾸지 않는 한 저는 성공하기 굉장히 어렵다 생각합니다.
1: 박준호 특보님은 이 지도체제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거는 친청계 최고위원들 세 분이고 정청래 전 대표가 이제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사리가 나올 것 같았다. 할 말을 하면서 살겠다. 이겼다. 진건 아니다. 승리했다. 뭐 이런 얘기를 20여 차례나 했거든요. 이 친청과 친명, 이 지도부의 갈등 어떻게 보세요?
3: 갈등은 뭐 당연히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저는 뭐 일단 정청래 후보가 당선되리라고 생각했었는데 어쨌든 졌기 때문에 출연료는 제가 반납하겠습니다.
1: 반납하세요.
3: 다만 이제 그 당시 이제 뭐 당심과 이제 민심이라는 부분 이제 물론 당심
1: 맞아요.
3: 70% 민심이 30%인데 뭐 근소한 차이긴 하지만 일단 정청래 후보가 민심에서 승리를 했고 그리고 지금 김민석 대표 체제 출범 이후에 보면은 김민석 그 대표가 후보 당시에 이제 전당대회 과정에 있어서 뭐 민심보다는 이제 당심에 강력하게 이제 호소를 했거든요. 근데 일단 대표로 이제 그 취임한 이후부터는 당심보다는 좀 민심에 많이 뭐 호소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그 최고위원 이제 그 선출 과정에 있어서 이제 막판에 사실상 이제 김용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두 명의 후보가 이제 사퇴했지
1: 사퇴까지 하고
3: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제 얼마 전에 이게 이제 뉴스 명당에 그 인미의 후보도 출연해서 끝까지 간다고 했는데 마치 이 손뼈가 뒤집듯이 이렇게 뒤집는 거 봤을 때뭐 그런 모습 보면은 뭐 정청래 후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몸에 사례가 엄청나게 저는 쌓였을 것이라 보이고.

0: 또 지명직 그 최고위원 그 인선 과정에 있어서 어차피 뭐 그러한 그 인선 과정에 있어서 뭐 과거의 갈래가 이랬니 저랬니 이렇게 말하면은 이제 끝도 한도 없는 얘기고 중요한 거는 사실상 이제 그 친명계 그 최고위원과 진천계 이제 최고위원들의 일전이 있었고
1: 네.
0: 또 그러한 일전은 앞으로도
1: 계속된다.
0: 이 당내 인사뿐만 아니라 정책적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재현되리라고 생각합니다.
1: 신변호사님,
2: 네.
1: 그 해명해 주세요. 당직 뭐 요청 받은 거 있어요?
2: 아니 저는
1: 없어요?
2: 요청 받은 건
1: 뭐
2: 없고
1: 이름 막 오르내리던데.
2: 그러니까 제 이름이 좀 오르내린 거일 뿐인데.
1: 첫째, 요청 받은 거 없다.
2: 예, 네, 없습니다.
1: 요청 와도 안 간다.
2: 아니 요청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을 안 해봐서
1: 요청 오면은
2: 뭐
1: 생각해보고
2: 간다는
1: 간다.
2: 얘기는 좀 섣부른 것 같고. 아 근데 저는 지금 이제 지지율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지금 내우 외환에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포위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좀들 정도로 대통령께서는 정말 좀 진정성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고 있는데 이게 참 여당 내부에서 흔드는 세력들과 또 바깥에서도 지지율 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하모니를 이루어서 상당히 정부를 좀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내부에서 흔들었던 건 최근에 그 최민희 그 최고위원이 그 지명직 최고위원 청년 몫인데 왜 선출 안 하냐 이걸로 또 흔들잖아요. 그러니까 참 대통령께서는 만찬도 만들어서 또 정청 내보까지 다 끌어안고 해도 이게 지금 잘안 통하니까 참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지금 신임 지도부의 관건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노선 정립이 굉장히 지금 중요할 거고요. 그 두 번째는 민주당 내부에 있는 기득권들을 얼마까지 드러낼 수 있겠느냐 이 두 가지가 저는 성패의 기준. 이라고 봅니다.
1: 기득권은 인물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2: 뭐 인물도 맞겠지만은 그러니까 국민들의 민심과 떨어진 정치를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운동권 세력들이 과거에 기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인정하는 입장이지만 그 기여가 기득권으로 연결되는 걸 국민들이 원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도려낼 수 있느냐, 전 이게 좀 관건이라고 보는데 노선에 대해서는 저도 여기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실용과 포용과 효용의 노선을 가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김민석 대표도 ABC 그걸 좀 영어로 표현을 했습니다만 affordability라든지 broadening이라든지 competence라는 이 세 가지의 ABC 노선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 실용과 포용과 효용의 노선을 잘 정부와 발맞춰서 간다면 저는 그래도 지지율이 뭐 매주 1%씩 올라가는 한이 있더라도 조금씩 저는 회복은 될 것이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 부동산과 주식 문제는 민생 문제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이 표가 도망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고 검찰개혁은 너무 무리하게 밀어붙여가지고 중도에 있는 분들이 많이 좀 마음을 떠날
1: 그렇죠.
2: 수밖에 없었어요.
1: 맞아요.
2: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회복하느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재명 정부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선거가 없잖아요. 당분간은. 그러니까 그 기간에 얼마만큼 여당이 혼연일체 하나가 돼서 정부가 하고자 하는 일을 얼마나 뒷받침할 수 있느냐 좀 거기에 성패가 달려있다고 봅니다.
1: 현 변호사님께는 요거 여쭙고 싶어요. 어쨌든 부동산 세제 개편은 정부가 심혈을 기울여서 당정청 회의를 통해서 발표한 건데 어제 당정청 회의를 보면은 김민석 당대표가 처음으로 자 이거는 좀 문제 있는 것 같아 이거 고쳐야 돼 막 이랬단 말이에요. 이견이에요? 아니면 역할 분담이에요? 아니면 사전 조율이에요? 어떻게 봐야 돼요?
3: 아니 당은 당으로서 할 얘기 하는 거죠. 왜냐하면 뭐 모든 언론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고
1: 혼연일체하고 국정운영 뒷받침 잘한다고 그랬잖아요.
3: 부동산 부분은 저는 뭐 여기 나와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뭐 서울에는 무주택자가 50% 이상이 넘어요.
1: 맞아요.
3: 그분들이 그러면 이사를 가야 되는데 지금 전세 물량이 시가 없다 말랐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다음에 집을 살려는 사람들의 대출 안 된다. 이 얘기는 특히 수도권에 있는 대부분의 분들은 다 알아요. 저도 있는 뭐 지역에서 만나보면 다 그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번에는 고가주택 부분들의 뭐 세금 어떻게 매기냐만 돼 있는데 이거로 타야 되는 분은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실제로 생활에서 불편 겪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일단 내가 이사 가고 싶은데 이사가 안 된다. 내 집 살려는데 대출이 안 된다. 이렇게 호소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해결을 해줘야 돼요. 저는 정치인의 기본 역할은 기본적으로 당의 특히 당의 역할은 주민들, 시민들, 뭐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아마 정부에서 발표된 대책은 그런 부분 빠져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기 나오는 거 저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다라고 봅니다.
1: 그래요?
3: 그리고 더 가야 돼요. 지금 왜냐하면 이게 세금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 비거주 부분을 좀 더 인정해 주자는 것도 있는데 더 중요한 거는 전월세, 특히 전세라든지 이런 부분부터 그다음에 무주택자들은 사실은 지금 몇 명이 얘기하지만 5년 후에 6년 후에 내가 갈 수 있다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당장 내가 뭐 집을 사야 되는데 아니면 내가 지금 분양을 받았는데 대출이 안 돼. 이런 분들을 해결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1: 잠깐. 그러면은 정부의 정책 발표는 잘못된 거잖아요. 그럼.
3: 아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죠.
1: 부족한 부분이
3: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통령과 대담에서도 특정 지역의 한 단지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대출을 풀어준다 그러면 그거는 약간 시혜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룰을 정해져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분양을 받았는데 대출이 안 돼요. 모든 부분의 단지에 대해서 해결을 해줘야 되지. 얘기해 준 데는 해결이 되고 나머지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아, 그럼 우리도 대통령에게 어떻게 얘기해야 해결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네. 그거는 정치의 예측 가능성 면에서 안 맞아요. 네. 정책에서.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아마 비거주 부분 나온 부분도 있지만 더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네. 뭐 예를 들어서 전월세 대책 그다음에 뭐 분저 그다음에 대출 문제 네. 아니면은 뭐 공급 문제 부분까지 나갈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사실은 뭐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수도권의 지금 뭐 일반적인 여론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중도층에서 여론 빠지고 있고 부정평론이 굉장히 많잖아요. 일본은 부동산이에요.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
1: 정부가 받아들일까요?
4: 쉽지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네. 대통령을 위시한 네. 아까도 제가 정책 탈레반 같은 생각을 하는 강한 그 민주당의 정치 하시는 분들이 있다 얘기를 했는데 네. 그 근본적으로 부동산 아 이거는 뭐 그 부동산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거 투기 응? 투기를 통해서 불로소득을 통해서 얻은 기득권이기 때문에 네. 이거에 대해서는 이거 용납하면 안 돼라는 그 기본적인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쉽게 그렇게 또 물러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1: 이견과 그래서 균열이 좀 있을 수 있다.
4: 그렇죠. 그래서 김민석 대표는 사실 정치적으로는 이 단기간으로 봤을 때는 네. 굉장히 촉이 빠른 또 정치인이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민심의 눈치도 봐야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또 명픽에 의한 당대표란 말이죠.
1: 맞아요.
4: 그래서 중간에서 굉장히 헷갈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총선은 또 다가오죠. 네. 총선의 시계는 계속 그 돌아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민심을 또 반영을 해야 되는 게 당의 입장인데 네. 그렇기 때문에 당정 간의 갈등 그다음에 당청 간의 갈등은 불가피하다.
1: 갈등이라는 표현까지 쓸 정도로 그렇죠? 이견이 있을 수 있다.
4: 그런데 네. 또 밖에서는 정청 내 전 대표를 위시한 그런 어떤 그 당성 또 강원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아마 김민석 대표가 굉장히 중심을 잡기가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요? 봐요. 네. 그런데 당장은 공동의 적을 찾은 거죠.
1: 누구요?
4: 조이대 대법원장. 그렇습니다. 제가 네. 볼 때. 그리고 최민희 그 최고위원도 간단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최민희 최고위원은 얼마 전에 발표한 이재명 정부에서 발표한 세제 개편안 그거 괜찮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 바꿀 필요 없다. 손색 없다. 그러니까 당장 이제 어제 했던 그런 그 당정 협의안도 당 내에서부터 최고회의에서부터 그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있어요.
1: 알겠습니다.
3: 희망사항인 것 같고요.
1: 희망사항.
2: 근데 저는 잘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김민석 당 대표가
4: 저도 잘 되길 바랍니다.
2: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김영우 의원님도 바라시니까 바라는 대로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김민석 대표가 총리를 지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의 정책 철학과 방향성은 상당히 일체화가 된 분이고 그래서 이번에 당 대표도 되신 거거든요.
1: 그러니까요.
2: 그러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는 부동산 문제도 주택값 안정이라고 하는 거는 약간 명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친 집값. 지금은 다 이제 뭐 제가 그분들 투기꾼으로 몰 자는 게 아니라 서울 부동산은요 저처럼 집이 없는 사람이 집을 갖고 싶어도 살 엄두가 안 나는 가격으로 지금 형성이 돼 있거든요. 이건 정말 젊은 세대들에게 절망과 좌절을 안겨주는 고통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게 뭐 책임론으로 갈 게 아니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주택값 안정 그러면은 뭐 세제도 강하게 써야 되고 대출도 억제해야 되고 이러면은 여러 부작용도 또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용적으로 간다면 주거권 안정으로 일단 가는 게 맞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 주거 안정을 시키면서 주택값도 안정화 내지는 우하향을 만들어내는 게 이제 정책의 목표이기 때문에 네. 이걸 성급하게 무리한 정책 수단을 갖다가 쓰면은 사실 국민들이 더 고통스러워지는 경우가 덜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부는 나름대로 기조를 잡고 가고 또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는 또 집권 여당의 의견을 청취해서 조금씩 조율해가는 과정이니까
1: 아름답게 이렇게 또 포장하시고
2: 아니 근데
1: 또.
2: 아니 그러니까 저는 억지 비판을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4: 알았어요.
2: 들어요.
4: 제가 어제 본 거는
2: 잘 호흡 맞춰서 갈 수 있다.
4: 비거주 1주택 그 기준 가지고 이렇게 깔짝깔짝하는 거 보고 아,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겠다. 에이. 뭐 대출 규제 완화 문제 이런 거 아까 이제 현 그 부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그런 게 다 해결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그 기초 단체장한테 이제 500세대 이하 재건축 재개발 권한 맡기는 것도 그렇고 그거 서울시장하고 전혀 서울시장 패싱한 상황에서 에이. 그렇게 되면은 괜히 난개발만 되고요. 그다음에 용산 공원 그

0: 부동산 개발 문제 이것도 전혀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은 지금 이재명 정부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게 어렵겠다 싶어요.
1: 알겠습니다. 박진우 특파원님 하실 말씀 있어요?
2: 근데 제가 이제 그 우리 최근에 그 고위 당정청 회의를 봤을 때뭐 어쨌든 지금 뭐이 세제 개편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이제
1: 그렇죠.
2: 의견 수렴 과정이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뭐 정부가 이제 무리하게 추진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뭐 야당뿐만 아니라 집권 여당에서도 어쨌든 뭐 다른 이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다. 과연 이제 우리 당정청 회의라는 게 당은 당대표, 정은 이제 국무총리를 비롯한
1: 네.
2: 관계 부처 장관, 청은 뭐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 뭐 정책실장 이런 분들이 하는데 도대체 이제 지금 현재 국무총리는 이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정부의 입장이 무엇인지 당과 청와대 입장밖에 없다는 것이 저는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1: 한성수
2: 그리고
1: 국무총리의
2: 우리나라의 이제 이 부동산 문제라는 게 어떤 특정 정권의 뭐 실책이라기보다는 지금까지 그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산적해 왔다는 것이 뭐 저는 이제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2: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우리나라의 이제 거주 형태를 봤을 때 자가 보유는 한 25%, 대부분이 70몇 프로가 이제 전월세인데 그렇다고 하면 부동산 시장 해결을 위해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야 될 부분은 보유의 형태라든지 뭐 자가라든지 보유 기간이라든지 거주가 아니라 전월세 시장에 저는 초점을 맞추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1: 현근택 변호사님께
3: 네.
1: 이것만 여쭤볼게요. 그 용산공원에 여러 가지 좀
3: 네.
1: 뭐 주택을 뭐
3: 3년주택.
1: 마련하겠다라는
3: 네.
1: 건데 지난번 대선 때 보면 대통령께서 용산공원은 시민의품으로 완전하게 개방을 하겠다. 그 용산공원 서울 시민에 주겠다. 막 이렇게 약속하신 거거든요. 그건 좀 배치되잖아요. 괜찮아요?
3: 예전에는 아마 민주당에서 여기에 주택 공급하겠다라는 공약들 계속 나왔었어요. 용산 부분이. 왜냐면 뭐 아시겠지만 서울에 일단 가용 택지가 없고
1: 네.
3: 용산만큼 또 어찌 보면 비에는 택지가 없거든요. 재개발 재건축은 어찌 보면 합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 쉽지 않고 그래서 저는 계속 이 용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뭐 역사적인 문제 이런 것도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공원도 할 수는 있죠. 근데 지금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원으로 남겨놓으면 친환경적이고 그다음에 아파트를 지면 뭐 아니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 아파트는 다 지하로 들어가거든요. 주차장을 그리고 아파트를 지어도 상부 공간을 공원으로 많이 만듭니다. 예전처럼
1: 아니 제 말은 여기에 막 이렇게 개발을 해가지고 청년주택이라든지 뭐 서울 집값 안정하게 한 공급을 위한 수단으로 삼겠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여긴 시민 중심의 휴식 공간으로 조성을 하겠다. 뉴욕 센트럴 파크에 견줄 수 있는 그런 공원으로 만들겠다라고 하셨거든요. 이
3: 아니 그
1: 대선
3: 전에
1: 공약과
3: 공약을
1: 다른 거 아니에요?
3: 보시면 여기에다 또 주택 공급한다는 뜻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1: 알았습니다.
3: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처럼 용산공원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기를 뭐 전부 다 공원으로 만들 수는 없는 거고요. 물론 뭐 미국 나라의 관계 반환 문제는 있긴 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모든 분들이 동의하는 게 있어요. 수도권에 택지 없다. 그럼 뭐 그린벨트 해제도 안 되고 그다음에 사실 용산공원만큼 큰 공원이 없거든요.
1: 네.
3: 그런 데라든지 그다음에 청년들한테 주택 공급해야 된다.
1: 네.
3: 그 부분에 반대하는 분들이 없잖아요.
1: 알았어요.
3: 근데 그 부분에 대해 거기에 대해서 그 부분에 지금 자꾸 그러니까 모든 거기를 전부 다 공원으로 만들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그 남는 부지들 있잖아요. 당연히 공급할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는 당연히 신혼부부라든지 청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우선 공급해야 되는 게 맞아요.
1: 어떻게 진행되는지 잠깐 이제 그만해 이제 부동산 문제 이제 그만하고 우리 정치 하나
4: 좋은 아이디어 네. 짧게 하나만
1: 짧게.
4: 네. 아니 그러니까 저는 공급이 가장 우선돼야 된다라는 건 이견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오세훈 시장과 정부도 공급은 하자인데 디테일에서 지금 의견이 갈리는 거니까 그러면 저는 공급 얘기하는데 왜 우리가 용산 공원만 보고 있어야 됩니까?
1: 네.
4: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면 대법원 청사가 왜 서초역 앞에 있는지 의문이 들지 않으세요?
1: 알았어요. 그건 이제 정부에서
4: 아니 그러니까
1: 알았어요.
4: 그것도 사실은 70년대 박정희 대통령 시대 계획을 세워서 87년도에 기획이 되고 95년도에 입주를 했거든요. 지금 대법원 청사에. 그럼 지금 30년을 그렇게 해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국토를 전 국토 를 활용하고자 하는 그 동의를 하신다면은 저는 조금 더뭐 예를 들면 뭐 사법 수도를 하나 좀 만든다든지 이렇게 좀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1: 네.
4: 태도를 정부가 좀 보이면서 저는 조금 더이 부동산 공급 문제에 숨통을 좀 틔워주는 게 맞지 않을까?
1: 이분들 이제 부동산 전문가셨네. 이제 우리 정치 이슈로 갈게요. 주말 내내 뜨거웠던 이슈가 노웅래 전원 2심 무죄 나온 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좀 사과하셨거든요. 정치 검찰 폐악질의 편승에 읍참마 속했다. 지난번 공천에서 배제한 거를 좀 사과하신 건데 이거 왜 지금 사과했어요? 신 변호사님.
4: 이거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노웅래 의원이 마포 갑 지역구였잖아요.
1: 네.
4: 근데 당시에 이제 윤석열 정권 때 수사를 받으면서
1: 네.
4: 이제 공천에서 배제가 됐던 거죠. 근데

0: 지금은 노웅래원이 2심까지 무죄가 나와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봤을 때 사법적으로 무죄가 나온 이 상황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당시 대표를 지내셨기 때문에 좀 도의적으로나 또 정치적으로
1: 네.
0: 앞길이 좀 어두워졌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 인간적인 미안함을 얘기했던 것 같고, 이 노웅래원 사건만이 아니라 송영길 의원도 사실은 2심에서 무죄까지 나면서 이제 확정이 된 건데, 결국에는 윤석열 정권 시절에 있었던 검찰권 사유화의 정치 수사의 피해자들, 이제 그분들이 사실상 지금에 와서 물론 뒤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이제 나름의 어떤 명예 회복이나 복권이 되고 있는 상황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2: 박특보님, 그 증거를 위법하게 수집을 했다. 이것 때문에 무죄다.
1: 네.
2: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럼 녹취록 다 공개해보자 막 이렇게 공방이 주고받고 있거든요.
1: 네.
2: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3: 우선 뭐 한동훈 의원의 주장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뭐 무죄를 받은 그 사유가 이제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2: 네.
3: 그 이제 그 검찰에서 주장하는 혐의를 입증하는 데 있어서 제출된 증거가 이제 위법하게 수집되었다. 그래서 이제 결국 그 증거를 배척시킨 거죠.
2: 네.
3: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그 무죄가 곧 그 노웅래 전 의원이 돈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이제 그 일맥상통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2: 네.
3: 그런데 이제 1심 판결하고 이제 2심 판결이 제가 이제 뭐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좀 보니까 내용이 좀 차이가 있어요. 1심의 경우에는 사실상 위법으로 수집된 증거 자체를 다 모두로 배척한
2: 네.
3: 반면 2심 같은 경우에는 일부는 또 증거를 인정을 해줬거든요.
2: 네.
3: 그래서 일부를 증거를 인정하더라도 검찰이 제기한 공소 사실을 입증하기는 어렵다라고 이제 판단했기 때문에 좀 2심 판결을 고려했을 때 지금 한동훈 의원이 주장하는 부분 아 이거는 뭐 위법으로 수집된 증거 자체가 배척되었기 때문에 무죄가 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검찰이 이제 2심 판결에 대해서 이제 상고 여부를 아직 그 확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무죄로 확정이 되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단계죠. 그런데 이런 단계에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런 자기의 개인적인 입장을 표명한다. 저는 좀 적절치 못하다고
2: 생각합니다. 그럼 상고하지 말라 이런
3: 아니 뭐 그렇게 해석될 수도
2: 이미지로.
3: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뭐 공소 취소 뭐 빌드업 아니냐 이런 뭐 정치적 논란을 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 굳이 대통령이 아직 그 확정되지도 않은 것에 대해서 물론 본인이 그때 당시에 당대표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만 뭐 본인이 그때 당시에 당대표였고 지금 만약에 자연인 신분이라고 하면 얼마든지 뭐 1심 판결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도 있고 2심도 얘기할 수도 있고 3심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는데 대통령이라는 그 위치에서 확정되지 않은 판결에 대해서 섣불리 사감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저는 좀 적절치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2: 김용 의원님 이거 언급하는 거는 부적절해요?
4: 저는 그 이재명 대통령의 너무 그 깃털처럼 가벼운 정치 행위다 생각합니다.
2: 네.
4: 미안한 마음이 있으면은 뭐 전화나 메시지로 할 수도 있죠 개인적으로.
2: 네.
4: 그런데 당시 공당의 대표였고
2: 네.
4: 그다음에 당시 아마 그때 당 대표 시절에는 그냥 드러난 지금 사실만으로도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아마 그런 입장을 취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컷오프 시켰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돈을 받지 않았다는 그런 판결도 아니고. 증거 수집이 이제 부적절한 절차 때문에 지금 무혐의 받은 건데 그럼 과연 이런 가벼운 정치 행위를 왜 했을까?
2: 왜 했어요?
4: 검찰의 공소 취소가 무리했다라는
2: 네.
4: 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2: 그럼 본인
4: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밑밥 내지는 유튜브로 치면 이렇게 썸네일 같은 거죠. 검찰의 이 뭐라 그럴까
2: 나도
4: 검찰의
2: 그래?
4: 공소 취하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전 국민한테 부각시키기 위해서 선배님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이게 모든 국민에게 알린 거죠.
2: 한동훈 의원의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을 하시네요 지금 의원님께서.
4: 예, 왜냐하면은 이거를 이렇게 부각시킬 문제는 아니에요.
2: 네.
4: 단일한 사건이고 정치인에 대한 이런 것들 판결에 대해서 이거를 이렇게 직접 사랑합니다.
2: 네.
4: 죄송합니다. 거의 심파극 아닙니까?
2: 네.
4: 이것도 헐리우드 액션이요. 제가
2: 지금
4: 볼
2: 때. 현 변호사님이 부글부글 하신 것 같아요.
5: 부글부글까지는 아닌데. 네. 사실은 노웅래 의원 죄송하죠. 거기 부분 그날 사실은 그때 공천 배제된 게 보면 기소됐기 때문이거든요.
2: 네.
5: 검찰 기소.
2: 네.
5: 그러니까 당헌 단계에 보면은 뭐 기소된 경우에는 뭐 특별로 판단할 수 있지만 당시 여론 부분도 보는 거고 가장 키운 이유는 검찰의 기소예요. 근데 사실은 기소돼서 공천에 배제됐는데 무죄 받았어요. 얼마나 억울했어요. 정치인 입장에서는 공천 배제만큼은 거의 그냥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인 그렇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0: 죄송한 마음이 있는 거고 많은 분들이 아이 그래도 돈 받은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은 우리 근대 사법 절차가 무너집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우리가 뭐 고문해서 자백받고 이런 비일비재 했거든요. 그래도 죄 지었잖아. 근데 왜 자백 안 해? 그런 분이 많았단 말이죠. 그러면 사실은 위법 수집 증거를 했던 어쨌든 책임자라 볼수 있어요.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장관 저 의원 같은 게 사과하는 게 먼저예요. 아니 검찰이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해서 기소를 했는데 무죄를 받았어요. 그럼 당연히 사과가 먼저 아니에요?
1: 녹취록 들어보자.
0: 아니 녹취록을 들을 거면 뭐하러 재판합니까? 그러니까 이미 기소를 돼 재판 단계에 넘어가면 그거를 예를 들어서 나중에 재심을 우리가 왜 하고 아니면 이 절차 내에 있는 거예요. 그걸 만약에 뭐 국회에서 튼다 그러면 그럼 한동훈이 관련된 뭐 단계 문제라든지 본인 예전에 뭐 채널A 문제 같은 것도 다 그러면 법조 국회에서 다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본인도 아니 나는 뭐 우리 가족이 안 했고 나 핸드폰은 내가 뭐 문제가 없고 하는 거잖아요. 그건 그래 그거에 대해서 아 그러면 물론 정치적으로는 야뭐 비밀번호 풀어라 아니면 단계 뭐 이렇게 어떻게 해라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거를 국회에 끌고 와가지고 거기서
1: 네.
0: 얘기하자 그러진 않잖아요.
1: 신 변호사님, 대통령 입장 밝힌 거 잘한 거예요?
2: 아니, 그러니까 저는 김영우 의원님 말씀 들어보면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생각할 때는 본인의 감정 표현, 전 그건 좀 자제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불필요한 이런 오해를 또 양산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는 게더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지만 제가 한동훈 의원의 그 태도는 제가 진짜 용납할 수가
1: 왜요?
2: 없어요.
1: 또 왜?
2: 아니,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이 수사를 한건 아니지만 본인이 체포동의안 영장 발부해달라고 국회 나와가지고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다고 다 들었거든요, 국민들이. 피의 사실 공표 아니냐라고 그때 당시에 아주 거세게 비판도 했습니다만, 당시에는 이제 윤석열 정권이 18월 때니까 그러고 넘어간 거죠. 근데 그 관련 사건이 무죄가 나왔는데, 위법 수집 증거 배제의 원칙은요, 법학도들이 가장 1학년 때 제일 중요하게 배우고, 이거는 시험에 항상 나오는 제1의 원칙이에요. 근데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으면은 그 자체만으로도 진짜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사실관계는 진짜니까 녹취록 틀어서 한번 국민들 앞에 평가받아보자. 이 법조인으로서는 기본이 안된 태도를 보이면서 아 저런 분이 법무부 장관을 지냈고 그리고 지금 국회의원이 돼서도 아직도 반성 없는 저런 태도를 보이니까 아 저래서 검찰이 정치 수사를 했고 그래서 지금 해체까지 간 거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후배들한테 좀 미안한 생각이라도 있으면은 좀 자중하고 죄송하다라고 말하고 다음 국면으로 넘어가는 것이 전 한동훈 의원의 도리 아니냐.
1: 김용호 의원님,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으면 사과부터 해야 된다. 이것도 설득력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3: 그러니까 아마 한동훈 의원의 그 반응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런 그 액션에 대한 반응이라고 봅니다. 마치 죄가 없었던 것처럼 대통령이 이렇게 감싸고 도니까 그거에 대한 저는 잘못된 거다. 그다음에 결국은 목표는 공소 취소라는 걸 강조하고 싶었겠죠. 사실 공천 못 줘가지고 미안한 걸로 치면은 엄청나게 많은 비명
1: 많죠.
3: 행사한 정치인들이 있거든요.
1: 많아요.
3: 그리고 모든 정당에서는 공천 끝나고 나면 전부 정말 미안하죠. 네, 미안하죠. 그런데 유독 노웅래 전 의원의 이 공소, 이 잘못된 공소라고 이제 주장하는 거죠. 이거를 부각을 시킨 그 의도가 뭘까?
1: 뭐예요?
3: 그 정치적인 의도, 공소 취소 밑밥 깔기.
1: 그것만 있다?
3: 그거를 이제 한동훈 의원은 또딱 보고 그것을 타겟팅한 발언이다
1: 아니
3: 생각합니다.
1: 근데 위법 증거 수집 이 부분은 입장을 밝히는 게 맞지
3: 네, 그건
1: 않아요?
3: 잘못된 거죠. 뭐
1: 예.
3: 밝히든 안 밝히든 그건
1: 본인
3: 뭐
1: 입장 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3: 한동훈 의원이
1: 예.
3: 한동훈
1: 당시 법무부
3: 의원이
1: 장관으로서
3: 네, 근데 그거를 뭐 굳이 또 밝힐 필요가 있나요? 그건
1: 없어요?
3: 잘못된 건데 왜냐하면 대통령의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대통령의 그런 행위 이걸 왜 했을까? 뭐 그거에 대한 반응이죠.
2: 아니 근데
1: 잠깐만
2: 대통령의
1: 박진호 특보님
4: 근데
1: 의견
4: 제가
1: 들어보고
4: 이제 뭐좀
1: 어때요?
4: 약간 이게 뭐
1: 한동훈
4: 말장난처럼 느낄 수도 있는데 위법하게 증거가 수집된 거와 증거 수집이 위법하게 이루어진 거는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다는 거는 사실상 처음부터 의도를 가지고 증거 수집을 접근한 것이고 위법한 방법을 통해서 근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증거 수집이 위법하게 이루어진 거지. 왜냐하면 다른 사건을 수사하다가 관련된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그 증거를 이제 노웅래 전 의원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 다른 사건을 들춘 게 아니라 다른 사건을 들춘 과정에 있어서 이 노웅래 전 의원과 관련된 이제 증거가 나왔고 그걸 이제 공소하는데 이제 활용했고 어쨌든 말장난 같이 들리지만 저는 이제 그 한동훈 처음 출발에 이제 의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고 그런 이제 의도에 있어서는 이제 뭐 법무부 장관이 당시에 직접적으로 지시한 건 아니고 그러한 증거가 이제 그 공소에 이제 입증하는데 포함된 것에 대해서는 이제 장관이 이제 당연히 관여를 했겠죠. 뭐 보고를 받았거나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입장 발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근데 저는 이 상황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거 노웅래원에 저는 개인 명예가 달려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말씀을 드리면 법원에서 무죄가 나와가지고 죄가 없다고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도 한동훈 의원은 아니 그래도 돈 받았고 넌 죄인이야라고 지금 보는 시각이 저는 깔려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과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무죄가 나와도 죄가 있다. 그럼 한동훈 의원이 대한민국 사법부를 대표하나요? 한동훈 의원이 무슨 우리 헌법상의 유무죄를 판단할 독점적 권한을 본인이 갖고 있나요? 아니 본인이 법무장관까지 지내고 평생을 기소를 해서 유죄의 심증을 가지고 기소를 하죠. 근데 검사들은요 무죄 나와도 한 사람의 인생과 가족이 파탄이 나도 절대 사과 안 합니다. 그러면서 그동안에 검찰권을 사유화하고 비대화해온 게 윤석열이 내란으로 끝이 났어요. 그러면 최소한 노웅래 의원의 인생을 놓고 보면 그게 뭐 제가 될 수도 있고 뭐 우리 상대 패널분들이 다 되실 수도 있는 건데 네. 아니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해서 됐으면은 뭐 사실관계는 뭐 진짜다? 그럼 본인이 그걸 어떻게 입증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사법부 네. 그리고 우리 장수사님도 사법의 독립에 대해서는 아주 목소리를 많이 내신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 저도 조희대 대법원장의 희한한 행동만 제가 분리해서 비판하지 사법부 전체를 부정하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사법부가 무죄를 내렸는데 아니야 돈은 받았고 내가 볼 때는 관상이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정말 이렇게까지 우리가 정치가 흘러가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1: 현 변호사님 마지막 입장.
0: 왜냐하면 저도 이제 검찰이 수사권이 없어서 공소기각 판결 받았잖아요. 그때도 제가 출마했을 때도 상대방이 공격하는 게 야 그래 절차상 문제 있는 거지 네가 죄 지은 건 맞아 이렇게 공격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사실은 그렇게 직접적으로 한번 얘기해봐라 그럼 내가 명예훼손 걸을게. 왜냐면 내가 줬다라는 거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그러니까 뭐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뇌피셜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기본적으로 이 검사들의 시각이 아까 지금 신 변호사 말씀처럼 그런 식이 많아요. 네. 무죄를 받았어도 인정을 안 해요. 공소기각 받았어. 예를 들어 저도 공소기각 받았잖아요. 수사권 없다 한 거잖아요. 제가 수사 과정에서 눈에 얘기했어요. 당신 수사권 없으니까 이송해라. 네. 들은 채도 안 해요. 네. 그러면 잘못한 거잖아요. 법원에서 수사권 없다 판결했으면 사과하는 게 맞거든요. 노웅래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당시 책임자고 어쨌든 본인이 나와서 발표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무죄를 받았어요. 그럼 당연히 절차상 잘못된 거를 사과하는 게 먼저지. 아이 그래도 죄 지었으니까 문제가 있어를 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검찰의 시각이 아직도 변하지 않았다. 본인도 제가 보기에 정치인이 됐지만 아직도 그냥 검사예요. 검사들은 항상 이런 식입니다.
1: 저희가 광고 들어야 될 시간이라서 일단은 3부는 여기서 마칠게요.
5: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 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6: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2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7: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5-star hotel
8: mattress. Best sleep.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데이팩으로 전화돼요
4: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3: 건강해
4: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5: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4: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5: 건강기능식품
6: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7: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8: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위에도 묵묵히 일상을 지켜내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을 전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먼저 헤아리고 생활에 힘이 되는 정책으로 답하겠습니다. 지친 마음에는 힘이 되고 고단한 일상에는 쉼이 되는 시원한 그늘이 되겠습니다. 바쁜 하루에도 몸과 마음을 돌보는 여유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9: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0: 국민의 손길로 농촌의 내일을 밝히는 발걸음, 바로 농심천심 운동입니다. 도시민에게는 일상의 건강한 먹거리와 평화로운 쉼표를 제공하고 일손과 관심이 필요한 농촌에는 따뜻한 온기와 새로운 활기찬 삶을 불어넣는 일. 땀방울이 가치를 더하고 우리의 참여가 웃음꽃을 피우는 현장. 도시와 농촌이 함께 살아갈 때 대한민국은 더 행복해집니다. 지금 바로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에 동참해 농업의 가치를 함께 더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11: 하늘은 둥실, 거리는 뚫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리듬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 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 예술 축제.
12: 고향 특례시.
13: 네, 방금 전에 리얼미터가 여론조사를 발표했는데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6주째 하락을 했고요. 지난주보다 2.8%포인트 내린 40.2%로 집계됐고요. 정당 지지도에서는 민주당 41.9, 국민의힘 37.6, 오차 범위 내로 붙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주사보다 6.0% 하락, 국민의힘은 4.5% 상승. 특히 민주당이 호남에서 22%가 지지율이 하락한 것이 이번 하락의 주요한 원인이었다라고 보여지는데 현 변호사님께 짧게 여쭤볼게요. 보통 전당대회 치르고 나면 컨벤션 효과에 가지고 지지율 올라가는데 그렇죠. 왜 지지율 떨어졌어요?
14: 이건 아마 대통령 지지율하고도 정당 지지율 연계돼 있는 것 같은데 네. 대통령 지지율 긍정 부정 이 격차가 벌써 16% 정도 되는 게 위기입니다.
13: 네. 위기죠.
14: 위기예요. 예. 지금 왜냐면 1년 차, 2년 차에 접어들었는데
13: 네.
14: 정당 지지율도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네.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네. 좀 부동산 문제도 큰 것 같고요. 최근에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뭐 한미 훈련 취소도 하고 아. 막 이러면서 이제 안보 불안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는 뭐 여야를 보수 진보를 떠나서 한 번도 문제가 갑자기 이제 대통령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한 마디에 휘둘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북한은 갑자기 막 가까워지는 것 같고 우리는 패싱되는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아주 중요해요.
13: 호남에서 기본적으로 22% 내린 건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14: 이건 뭐 저는 여론조사는 그냥 액면대로 받아야 된다고 보는데 아마 호남이 전당대회 거치면서 네. 기본적으로 아마 당내 갈등도 굉장히 많았고 네. 호남에서 물론 뭐 김민석 대표가 압도적으로 우위를 보였습니다만 또 정청래 후보에 대한 지지도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13: 민주당 후보도. 당원으로서 상당히 좀 걱정이 많으시겠네요. 네, 방금 전 말씀드린 여론조사는요.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전국 성인 202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ARS 결과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서면 제청 간단하게 좀 여쭤볼게요. 신 변호사님, 네.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렇게 잘못한 거예요?
15: 잘못한 거죠.
13: 잘못했어요? 네,
15: 저는 판사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있다는 왜요? 생각이 듭니다.
13: 최종 권한이 있는 거잖아요.
15: 결국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윤석열 정권에서 임명을 받은 대법원장이에요. 네. 근데 그 이후에

0: 것도 한도 없는 이야기고, 뭐 지금 민주당이 만약에 과거의 관례를 그렇게 존중했다라고 하면은 지금 국회에서 파행되고 있는 여야간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도 않을 거고, 뭐 이런 상황에서 뭐 정답은 하나밖에 없답니다.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대로 하는 것이고, 법에 있는 대로 제대로 이행을 했나 안 했나 그 부분에 대한 그 따져보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법대로 이제 해석했을 때는 뭐 사실상 그 대법관 이제 임명에 있어서는 사실상 대통령은 사실상 이제 후보 제청에 있어서는 권한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건 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과거에는 이제 그렇게 오지 않았다라는
1: 포기했다.
0: 부분하고 이제 상충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좀 명확하게 이제 그좀
1: 제도화에.
0: 해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근데 저는 상식적으로 해소는 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상 지금 현재 그 대법관 14명에서 이제 26명으로 이제 정원되잖아요. 그래서 28년부터 4명, 4명, 4명에서 12명이 정원이 되는데, 사실상 이 도,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본인이 지금 이제 사실상 대법관 이제 제청 관련된 게 28년, 29년, 30년 이제 제청에 있어서 하나의 사례가 될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분에 저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더 열받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그냥 법률상 헌법상 권한 행사한 건데 그렇게 조희대 씨라고 할 만큼 잘못한 거예요?
2: 아니, 권한 행사라는 게 지금 뭐 지금 국회 얘기하는데, 국회는 뭐 정치 영역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언제든지 뭐 서로 타협이 되는데,
1: 마음에 안 들면 국회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2: 아니, 그 대통령이 임명, 그동안에 사실은 뭐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렇고, 이명박 대통령 때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 때도 그렇고, 대통령과 대법원장 간의 이런 충돌 문제는 계속 있었어요. 근데 물밑에서 다 어느 정도 조율이 됐던 게 그래도 지켜야 되는 선이 있다라는 거 보기 때문에, 서로 사실은 제 말씀처럼 제청하고 그러면 대통령이 이래서 거부 돌려보내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다시 꾸려서 다시 만들어야 되거든요. 원래적으로는 만약에 예를 들어 나 이거 임명 안 할까요? 국회로 보내는 권한도 대통령이 있는 거잖아요. 법상 권한은 어쨌든 다 있어요. 대법원장도 있고 대통령도 있고 국회도 권한이 있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삼권 분립이라는 게 그냥 각자 내 권한 알아서 할게, 이게 아니거든요. 그동안 이 관행이 그래도 지켜져 온 게, 그러니까 노무현, 이명박, 윤석열 대통령 때도 다 갈등이 있었지만 그래도 조율이 됐던 거는 이거를 그대로 서로의 어떤 입장 차이라든지 조율하는 게 삼권 분립이라든지 아니면 이 결국은 서로 견제와 균형이잖아요. 그걸 이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재청에 또안 되면은 또 이쪽에다 제안을 하고 이러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추천위도 없었어요. 추천위 만들었던 것도 기본적으로 추천위 4명이 된 거잖아요. 그럼 그중에서 누가 추천할지 아니면 이 부분들은 조율이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예를
1: 조율
2: 들어
1: 안한건 잘못이다.
2: 추천도 안된 분이 하는 건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추천위 꾸리는 거는 기본적으로 대법원장이 꾸립니다. 그 대법원이 어찌 보면 판사라든지 아니면 뭐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대한변협회장 이런 분들 모여서 하는 거거든요. 추천위에서 4명이 추천됐다는 분은 기본적으로 자격이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군 안 돼, 누군 되는 조율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에요. 그거를 만약에 이 사람 안 돼, 본인들이 판단한 거잖아요. 뭐 남편이 현재 재판관이니까 안 된다, 그거는 본인의 판단이고, 사실은 그럼 부부 입장에서는 그럼 누구는 되면 누구는 안 된다 그러면 부부가 판사하는 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한 사람 되고 한 사람 안 된다는 식이잖아요. 그거는 자의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조율이 가능했다. 근데 그거를 조율을 안 하고 이 사람 안 되니까 그냥 이 사람만 할래 하는 거는 이제 독단적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추천위를 두는 이유가 있다. 추천위에서 추천한 네 분은 기본적으로 자격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누굴 대고 누굴 빼는 부분들은 좀 자의적이다. 추천위를 둔 이유가 저는 없다고 봐요.
1: 김영호 의원님.
3: 이게 물밑 조율이 안된 이유가 확실하잖아요.
1: 뭐예요?
3: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죠. 네,
1: 여기에도요?
3: 아, 그럼요. 아, 여기에도가 아니라 아주 근본적인 거죠. 대법관은 결국은 앞으로 재판을 받아야 될 당사자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너무나 중요하니까, 위험하다 싶은, 그러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 대법관 제청을 받을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협의가 안 됐고, 대면 그 신청도 안 받아준 거 아니겠습니까? 청와대에서. 그러니까 문제는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예요. 이게 있는 한 법원과의 이 충돌 갈등은 계속합니다. 제가 볼 때.
1: 그럼 이건 잘 됐다 잘못, 누가 더 잘못한 거예요? 누가?
3: 청와대가 잘못한 거죠.
1: 청와대 잘못한
3: 예,
1: 거예요?
3: 100%. 아니, 그러면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관례라는 말씀을 자꾸 하십니다마는 관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삼권분립에 의해서 재청권은 존중받아야 되는 겁니다. 대통령 임명권보다 약한 게 재청권이 아니에요. 동등한 거죠. 그리고 이제 국회 임명 동의안, 그다음에 다시 대통령의 그때 거부를 하든 임명을 하든 그건 또 대통령의 권한이죠. 네.

0: 헌법과 법률이 앞서야지 뭐 관례 하시는데 이거는 지금 법원과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대통령 이거는 헌법대로 가지 않으면은 정치적으로는 해결 안 된다고 봅니다.
1: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 좀 해볼게요. 장동현 대표가 당협위원장 재선출 문제를 두고 계속 강하게 목소리를 좀 내고 있습니다. 장동현 대표 왜 그래요? 일각에서는 그냥 자기 편 들은 사람 당협위원장 시키려고 그런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0: 그거죠.
1: 그거예요?
0: 예, 네, 그거죠.
1: 아이고, 잘
0: 그러니까 대여 투쟁을 열심히 해야 된다. 이제
1: 들었네.
0: 장동혁 대표가 그 얘기는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본인의 그 당대표 사수 투쟁 그다음에 반한 투쟁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1: 당원들이 이렇게 선출하면은 장동현 대표의 입맛에 맞는 사람이 당협위원장으로 선출될 가능성이 높아요. 현재 구조상?
0: 현재 구조상 그렇죠. 예,
1: 오.
0: 그다음에 지금 당원 어떤 구성도 그렇고 지금 최고위원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것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아마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장 대표님도 잘 알겠지만은 이 경선이 치열했던 곳이나 뭐 TK 지역은 뭐 그렇겠죠. 그러면은 제대로 된 의정 활동을 못 합니다. 지역 활동하고 맨날 당원들한테 얽매여 가지고
1: 맞아요.
0: 책임 당원 그 관리만 하지 누가 의원 그 배지 달고 의정 활동을 제대로 할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완전히 의원 뽑아놓고 의원 흔들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마치 책임 당원이 당협위원장을 뽑으면 굉장히 민주주의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현역 의원들 또 현역 당협위원장들 흔들기 물갈이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1: 딱 겁주고 막.
0: 그럼요. 공포 정치죠. 홍위병 정치죠. 그래서 그냥 그래도 한번 뽑아놓으면은 형식적으로 당의 운영위원회에서 당협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뽑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공천 때 제대로 한번 경쟁해라라고 하는 게 여태까지의 그 시스템이었죠.
1: 네. 가능성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0: 바뀔 가능성이 쉽지 않죠. 왜냐하면은 지금 당장 의원총회에서도 반대 의결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쉽지 않아요. 하지만 장동혁 대표이기 때문에 뭐
1: 내가 이렇게 당 개혁과 쇄신하려고 하니까 지금 당 지지율도 올라가지 않느냐? 우리 가는 방향이 맞다! 이렇게 밀어붙이면
0: 밀어붙이겠죠.
1: 어떡해요?
0: 밀어붙이겠죠.
1: 붙여요?
0: 그러니까 이제 당은 굉장히 이제 깊은 수렁에 빠지겠죠.
1: 방법은 없네요.
0: 그러니까 당의 미래를 완전히 엿바꿔 먹는 거예요, 이거는. 국민의힘의 미래, 그다음에 수권 정당으로서의 어떤 제대로 된 개혁을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자기 당대표직 사수하느라고 올인하고 있으면 이게 뭐 되겠습니까?
1: 박진우 특보님, 국민의힘
0: 네.
1: 윤리위가 조경태, 진종호, 권영진, 서범수 이 현역 의원 네분 당원권 정지를 결정했거든요.
2: 네.
1: 이분들 최대 2년 6개월인데 다음 총선 못 나가요. 적절했다고 보시는지 또 이거는 어떤지.
2: 우선 뭐이네 분에 대한 뭐 징계의 필요성이라든지 논의는 충분히 가능했다라고 보고요.
1: 그래요?
2: 다만 이제 당원권 정지를 뭐 2년 6개월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너무 과도한 징계에 해당된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 또 이제 총선과 이제 연관지어서 봤을 때는 사실상 그 총선 앞두고 이러한 징계가 전혀 영향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저들이 이제 그 총선 이제 앞두고 이제 공천관리심사위원회에서 이제 심사하는 자료를 보면은 거기에 이제 우리 뭐 공천 신청할 때도 만약에 이제 박진호가 이제 공천 신청을 한다고 하면은 자기 스스로 징계 이력이나 이런 걸다 적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천 과정에서 보면 사실상 이 징계 이력을 가지고 사실상 뭐 공천 당락에 결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사실상 다른 부분에 대한 뭐 결격 사유가 더 크게 작용한다고 보고 또 뭐. 총선이라는 것이 그 당시의 그 정치적 상황이라든지 시대적 분위기가 더욱더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에 이런 징계나 이런 관련된 부분은 그때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는 충분히 변화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신 변호사님께 30초 짧게만
3: 그러니까
1: 여쭤볼게요.
3: 저는 모든 권한은 절제되고 당원이든 국가든 그 위임받은 권한대로 쓰여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조희대 대법원장 때그 얘기를 못했는데 재청권도 그렇고 당시 윤석열 대통령도 거부권을 자기 마음대로 쓰니까 문제가 됐던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장동혁 대표도 조직 강화, 조직 구성권 본인에게 있지만 이런 식으로 당을 무너뜨려서 정당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쪽으로 가면 그 후과는 국민의힘이 아마 두렵게 치러야 될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봅니다.
1: 현 변호사님께 짧게.
4: 징계가요. 지금 뭐 이유가 안 될 수 있지만 안 줄 때는 아주 큰 이유가 됩니다.
1: 그래요?
4: 징계 한번 받은 거 아니고. 그럼요. 자를 때 이유는 이유가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당연히 네. 굉장히 중요하죠.
1: 가처분 신청 내면은 인용될 가능성이 있나요?
4: 근데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징계 사유는 되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과하냐 재량을 이탈했냐 여부인데 이거 가지고 제가 보기에 가처분 받아주기 쉽죠.
2: 근데 이제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 가처분 이유는 끝!
1: 한번 가봐요. 정치 닥터스 여기서 끝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3: 네. 감사합니다.
2: 고생하셨습니다.
5: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6: 대학 선택의 기준? 결과로 증명합니다. 천안아산의 중심? 서울에서 KTX로 30분대. 폭넓은 글로벌 해외연수로 더 큰 세상을 경험하세요. 높은 취업률과 장학제도로 당신의 성공을 약속합니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대학, 성문대학교.
7: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8: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9: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10: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먹으면 훌라하게 될걸. 하림 훌라면.
1: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뉴바 안녕.
2: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3: 110만 용인 특례시, 반도체 산업의 1번지로 도약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반도체가 처음으로 시작된 곳, 플랫폼 시티를 시작으로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연결되는 L자형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반도체 르네상스를 열어갑니다. 실리콘밸리를 넘는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로 도약할 용인특례시의 미래. 110만 용인특례 시민이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
4: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5: 해외 바이어와 수출 상담? 체크! 국내 MD와 유통 상담? 체크! 리빙, 푸드, 뷰티 패션, 스마트 테크까지 국내 최대 수출 전문 전시회 지페어 코리아! 경기도 기업 또는 연속 참가 기업은 참가비 추가 지원도 가능! 지금이 참가 신청할 기회! 더는 미룰 시간이 없습니다! 지페어 코리아 2016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일산 킨텍스 8월 31일까지 마지막 체크 잊지 마세요.
2: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6: YT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우산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오후에 내륙 곳곳에 비 소식이 있는데요. 중부 내륙에 5에서 20mm, 남부지방에 5에서 3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폭염특보도 함께 발효되면서 날도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사고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신갈분기점 3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달래내에서 반포까지 10km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서울양양고속도로 양양방향 동홍천 갓길에서 사고 수습 중이고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방향 장수 갓길에서도 사고 수습 중입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용인분기점 4차로에도 사고 있습니다. 양지터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위로 아직 정체가 남아있는데요.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행주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공항 방향은 구리 암사대교에서 성수대교까지 정체고 강변북로 구리 방향 행주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밀립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YTN 뉴스 FM 아침 9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세제 개편안 가운데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에 공감대를 모았습니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 대변인은 어제 고위 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불가피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하는 1주택자에 대한 예외 인정 확대 필요성에 당정이 뜻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관련해 1주택자에 대해서는 거주와 비거주 구분을 아예 두지 말 것을 정부 측에 강하게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500세대 이하 주택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 인허가 권한을 구청장 등 기초단체장에게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 대변인은 어제 고위당정협의회 브리핑에서 서울시 구청장들의 요구를 반영해 권한 이양을 통한 인허가 기간 단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추진할 거라며 민간 분야 재개발 규제 완화 논의도 적극 이어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16억 원을 돌파한 가운데 강북권의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어제 KB부동산이 발표한 8월 전국 주택 가격 동향을 보면 이달 11일 조사 기준으로 한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월 대비 1.14% 올랐습니다. 자치구별로는 중랑구 2.25%, 성북구 2.08%, 노원구 1.95% 등 강북권 중심으로 강세를 보였는데 중랑구는 2개월 연속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16억 739만 원으로 16억 원대로 올라섰고 강남 11개구 평균은 19억 9,016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취임 일주일 만인 오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첫 회동을 가집니다. 김 대표는 오늘 오전 11시에 국회에서 장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 상견례를 가질 예정입니다. 김 대표가 지난 17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된 뒤 장 대표와 만나는 건 처음입니다. 두 사람은 최근 여야가 맞서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 문제 등 주요 정치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당협위원장 직선제 안건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장동혁 대표는 이달 말 임기 종료를 앞둔 전국 254곳 당협위원장의 재선출 과정에서 책임당원이 위원장을 투표로 직접 뽑는 방식을 추진해왔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